0: 뒷산 너머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어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1: 그랬구나.
2: 모든 건 괴물 때문이야.
0: 어? 괴물?
1: 요즘 뒷산 터널에서 괴물을 봤다는 차들이 많거든.
2: 뾰족한 이빨에 날카로운 팔뚝 같은 거대한 고양이 괴물이네.
0: 우와. 터널을 피해가는 차들이 몰려서 길이 막힌 거구나. 하지만 진짜 괴물이 있다고?
1: 사실 나도 그 터널은 안 가.
2: 당연하지. 괜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0: 괴물이라. 어서 구조대에 알려야겠어.
3: 다음 날이 되었어요.
4: 그럼 모두 수고해.
0: 네. 저 잠시만요. 보고 드릴 게 있어요.
4: 무슨 일인데?
0: 어제 출동 때 길이 막혔던 이유를 알아냈어요.
4: 부인, 구조되는 핑계 같은 거 대지 않고.
0: 고양이 괴물 때문이에요.
5: 괴물이라고?
6: 설마 요즘 떠도는 소문을 진짜 믿는 거야?
4: 잠깐만. 계속 말해볼래?
0: 뒷산 터널에 괴물이 나타나서 다들 그쪽 길을 피하고 있대요.
7: 설마 그런 소문 때문에 길이 막혔던 거였어?
0: 맞아요.
6: 괴물 같은 게 어딨어. 그런 건 다 지어낸 얘기라고.
8: 실제로 본 차들이 많다잖아.
6: 뭐?
4: 모두 조용. 타요, 트윈. 주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아주 좋은 자세야.
9: 얘들아, 너희가 직접 터널에 가서 괴물의 정체를 밝혀볼래?
0: 저희가요?
4: 헛소문이라는 걸 밝히면 다시 터널 이용이 늘어날 거야.
7: 그럼 더 이상 길도 막히지 않을 테고.
0: 그건 그렇지만 무서운 건 딱 질색인데.
7: 설마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니지?
0: 그럴까요? 괴물 녀석, 내가 정체를 밝혀주마. 맡겨만 주세요. 소리치긴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 이런 어두워지면 다 끝이야. 그렇지만 모르겠다. 가요, 같이 가.
10: 뭐야? 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0: 온통 더러운 먼지뿐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휴, 역시 괴물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10: 나가서 구조대에 보고하자.
0: 응? 타요, 장난치지 마. 네가 낸 소리지.
10: 장난이라니, 너야말로 그만해.
9: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사도 못하고 도망쳐왔다는 거야?
0: 그치만
10: 갑자기 괴물이 덮치는데 어떡해요?
4: 괴물을 본 건 확실한 거야?
0: 그건 확실해요. 엄청 커다란 녀석이 그앙 이랬다고요.
10: 무서워.
6: 다들 겁쟁이 같긴. 나였으면 이미 사건을 해결했을 텐데.
10: 뭐라고?
9: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일은 소방구조대도 함께 조사해봐.
8: 저희도요?
6: 걱정 마, 내가 있잖아.
8: 너 때문에 우리까지 가게 됐잖아. 난 무섭다고.
0: 꼬마버스 타요!
3: 다음날 괴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구조대가 모였어요.
8: 얘들아.
6: 탱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8: 이것도 연기돼서 겨우 온 거라고.
0: 난 그 마음 이해해.
8: 드윈.
6: 자, 모두 모였으니 들어가 볼까? 괴물인지 뭔지 각오하는 게 좋을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0: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6: 설마 무서워서 헛걸 본 건 아니지?
0: 무슨 소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0: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1: 제시! 안 돼!
0: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
2: 응! 그 말만 기다렸어!
0: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 이러다 어제처럼 출동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두려워해야 할 건 괴물이 아니야! 혹시 괴물은?
3: 아유!
0: 우린 같은 구조대잖아. 너 혼자 남기고 갈 순 없지. 함께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자.
3: 응.
0: 나 방금 괴물의 이상한 점을 찾았어.
1: 그게 뭔데?
0: 확실하진 않지만 아까부터 괴물은 계속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아.
3: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다가오질 않았어.
0: 요란하게 겁만 주지 해치지도 않고. 역시 이쪽으로 오진 않아. 그리고 그런 거였구나. 이 녀석!
4: 하유! 멈춰!
1: 자,
5: 그런데 괴물이 가짜라는 건 어떻게 한 거야?
0: 정말 감쪽 같았는데.
3: 아, 그건 말이지.
0: 괴물이 매번 같은 곳에서만 나타났던 점이랑 겁은 주지만 막상 다가오진 않았던 점이 이상했어. 그리고 잠깐이지만 마치 영상이 끊기는 것처럼 괴물의 모습이 버벅거렸거든.
6: 오늘은 다요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
7: 용감하게 나서서 추리를 완성해냈지.
0: 비명만 지르던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죠.
8: 하지만 나 같은 겁쟁이로서는 지금도 엄청 노력한 거거든.
0: 그렇지, 두.
3: 그렇지.
8: 그러는 너도 무서워한 거 다 봤어.
3: 그건.
6: 다음에도 멋진 활약 부탁한다.
3: 네, 맡겨 맡기세요. 나만 아직도 제

0: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X. 기트가, 코드가,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1: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짐의 만능 슈트.
1: 아,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2: 안녕 얘들아.
3: 좋은 아침이야, 헨리.
2: 지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0: 글쎄,
4: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2: 가보면 알겠지. 에? 어?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디 있는 거지?
0: 그러게.
2: 진, 우리 왔어.
1: 여기야.
2: 어? 어?
1: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5: 만능 슈트?
0: 그게 뭔데?
1: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2: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1: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5: 정말?

0: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겉들이 들 수 있고 말이야.
1: 짐!
0: 잠깐!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어. 바로 만능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1: 짐! 어서 내려와!
2: 위험해 보여!
0: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
3: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2: 응,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
0: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4: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5: 응, 내 생각도 그래.
0: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3: 진, 만능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0: 어...
3: 그럼 우린 다녀올게. 나중에 봐.
1: 이따가 진.
0: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5: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6: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7: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8: 안녕 리프티.
9: 안녕 폴리.
6: 어서 오렴.
3: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6: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3: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5: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3: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3: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5: 잘 가 폴리.
6: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5: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6: 그렇겠지?
5: 네.
0: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0: 수리가 끝났습니다.
0: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1: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벌레가 돌아간다!
0: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이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5: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6: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5: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6: 이를 어쩜 좋아.
1: 바람이 엄청 불어.
6: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11: 봤죠.
12: 받고 말고요.
11: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5: 뭐라고?
0: 벨라 아주머니!
1: 우와, 진이 하늘을 난다.
0: 모두 안녕하세요.
6: 진! 깜짝 놀랐구나.
0: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6: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0: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6: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5: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0: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6: 정말? 찾을 수 있겠니?
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6: 4개란다.

0: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짐!
1: 고맙다, 짐!
0: 부탁해, 짐!
2: 우와, 빠르다!

0: 있지. 어? 찾았다. 두 개 발견. 하나,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우리가 왔어!
1: 진!
2: 어딨어?
0: 진! 대답해봐! 진!
3: 얘들아!
4: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모두 서두르자!
1: 어!
4: 야!
2: 진!
1: 얘들아!
2: 진!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4: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4: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4: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2: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4: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2: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6: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4: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0: 진.
6: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2: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5: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0: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아.

0: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로는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0: 뭐? 지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2: 맞아.

0: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카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1: 바르게 달리는 스포츠.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6: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우주선이야? 아,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1: 모두 괜찮아요?
2: 난 괜찮아.
3: 나도. 나도 괜찮아.
4: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2: 안 돼! 내 팬케이크!
0: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4: 그게 가능해?
0: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2: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0: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5: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2: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0: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2: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순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동.
6: 그래!
7: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8: 네,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2: 어, 아이고.
0: 이건 나.
7: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건지?
7: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강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던 모든 변신.
9: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7: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8: 와, 뭐야. 광선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7: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5: 레이, 루루!
7: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광선을 튕겨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글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두자!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2: 안 돼!

지선이 위험해! 페인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0: 있어, 얘들아!
1: 어? 안 돼! 우주선이!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0: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8: 안 돼! 긴급 상황! 여긴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9: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0: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7: 기다려! 준비 완료!
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3: 나만 믿어!
7: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10: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1: 어?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0: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4: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0: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4: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5: 누구?
4: 한기 할머니.
6: 아,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4: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한기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7: 아,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6: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4: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4: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0: 해볼게요. 준비됐지? 기가 밀던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가 밀다 출동!
0: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3: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4: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후보, 우릴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으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8: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1: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7: 레이브 변신 완료!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도구와 두더지를 무술해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밀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드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포부! 네 덕분에 우주도 우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6: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이제 나타날 거야.
1: 절대로 불을 끄지 마시오.
2: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3: 일러라, 일러라.
4: 그만 놔줘요.
5: 너 뭐야?
4: 나? 지우 짝꿍.
3: 싫은데, 싫은데.
5: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6: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4: 별것도 아닌 걸 뭘.
6: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4: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6: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4: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6: 네, 알았어요. 무서워.
7: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이 무서워지는 거야?
6: 나는 왜 무서울까?
8: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9: 나.
10: 둘이서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9: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11: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12: 근데 먼저 말해.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아, 무서워.
10: 나도 혼자서 잘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나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8: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11: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13: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12: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10: 소름
9: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8: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9: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0: 뭘까? 딱히 표현할 게 없네.
1: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2: 딱 지금 날 거라는 그 느낌이지.
1: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3: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막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2: 과학적네?
4: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1: 그치.
4: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 좀 무서운 게 있어.
2: 사실 너무 소름 돋는다.
3: 그럴 때 내가 팁 하나 알려줄까? 상과 고인으로 영복을 빕니다 하는 거야.
5: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 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2: 흥분포증.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6: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2: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6: 뭐라고?
2: 자동문 공포증.
6: 일까봐.
2: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4: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3: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2: 그러게 고민된다.
4: 뭘까?
1: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3: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모든 걸 가로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2: 무섭다고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면 따라할 수도 있네?
3: 맞아. 그럴 수 있지.
7: 내 마음은 나쁜 거라서 극복해야 되는
4: 방법일까?
3: 아니, 절대 아니지.
4: 내가
3: 왜냐하면은
4: 먼저 말해.
6: 고마워. 무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무서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었고 무서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실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시시대로 남았겠지.
3: 생존 본능 얘기하려는 거지.
6: 생존 본능.
5: 살기 위해서 진화한 감정인 것 같다.
4: 나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게 태민이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또 극복해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 극복해 나간 사람이 그 두려움 덕분에 성장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6: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 이거
6: 뜻인가?
5: 뭐야 이거?
4: 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귀신님.
1: 상가 고인님.
2: 먹어도 되는 건가? 귀신이 피 아니야?
6: 되겠지?
2: 네? 딸기도 맛있네. 안 돼, 내 자존심.
8: 꺼졌을 때 어땠어?
4: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6: 나는 살짝 신비.

0: 먹었어.
1: 그렇진 않았어?
2: 무섭지 않았는데.
3: 귀여웠어요.
4: 사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5: 아, 맞아, 나도 알아.
6: 이미 우리가 유영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0: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에 어떻겠지?
5: 다들 조금씩 먹어.
6: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5: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0: 엄마의 잔소리. 하는 엄마의 잔소리.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5: 근데 너무 과해.
0: 너무 과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0: 아니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아무로 그냥 가을로 땡겨, 빌딩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한번 잡으세요. 어, 안 와서 후회할 뻔 했어요.
0: 어?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6: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7: EBS 자기주도 학습 학생 화이팅!
8: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1: 떡볶이에 닭고기가?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3: 닭고기가 킥이다.
2: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릿한 닭떡볶이.
4: 배고파.
2: 잘 어울려.
5: 스테라 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7: 아마 넌 모를 거야. 오늘 그 땀이 널 꿈으로 데려가 줄 거란 걸. 넘어진 자리, 다시 일어난 마음. 그냥 좋아서 계속한 날들. 오늘의 국가대표부터 내일의 국가대표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선수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8: 선더벌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9: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0: 뭘 걱정하세요?
9: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0: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1: 네, 평생이요.
9: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2: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9: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0: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2: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9: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2: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1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8: 성도벌류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9: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0: 부담되신다고요?
1: 뭘 걱정하세요?
0: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2: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2: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3: 네, 평생이요.
0: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0: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3: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0: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3: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4: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진단 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 수술 급여금은 동일 질병당 1회안. 입원 급여금은 120일 한도.
5: 와! 와! 와, 장난 아니네.
6: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느낀다.
7: 이 사람도 힘들게 하잖아.
5: 땀이 쭉쭉 떨어지시고.
7: 근데 확실히 술 냄새 개선하네.
5: 눈이 엄청 따가워. 야, 이게 더 무거워졌어.
6: 우와, 저 뜨거, 엄청 뜨겁겠다.
7: 와, 이거 봐봐.
5: 엄청 따가워.
7: 아우, 뜨거워! 아우, 엄청 뜨겁네! 와,
6: 아, 뜨거워! 아, 뜨거워!
7: 장난 아니다.
5: 이게 논일 반일 하시는 분들이 왜 낮잠을 자는지를 알겠네.

0: 이때까지 안 보여지는 거 보고 싶, 보여지고 싶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고 싶다.
1: 이건 그거. 그치.
0: 괜찮은 거죠.
1: 와, 이게 확실히 틀리긴 틀리구나. 자, 자, 자, 자. 뭐죠? 여기.
0: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네.
1: 물이라도
0: 예, 물, 예, 물이 있으면.
2: 언제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0: 지금.
2: 아, 지금 오늘?
0: 예, 예, 오늘 아까 왔어요.
3: 아, 진짜 바쁘시다.
0: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지금 밥 먹는이죠. 뭐, 그쵸. 아무래도.
2: 일단, 저희 그 여행 멤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서 갈 거고.
0: 네네네.
2: 박준빈 씨라고.
0: 그, 네. 그 여행 그룹 가시는
2: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 예. 이은지 씨라고 그 여자 개그.
0: 예예예. 예.
4: 길바닥에 마이크 차는 게 이제 제법 익숙해졌어요.
5: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4: 네.
5: 너무 많이들 채우더라고요. 나 이 어머 오빠 어머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아이고 네.
4: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 하고 있는 개그맨 이은지입니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4: 예
0: 아유,
4: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형님은 눈을 못 마주치시고 은지 씨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1: 어, 부담스러워요?
2: 그냥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1: 근데 저 지금 되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뭐. 근데 오라버니 살짝 립밤 한번 바르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메말랐어. 너무 메말랐어.
3: 언제까지?
1: 살짝 한번 어, 한번 바르셔야 돼. 준비는 언제 온대요?
4: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거부터.
5: 집안?
6: 응.
4: 언니는 언니는 한 두 번 받고 추성훈 선생님은 처음 보는데요.
6: 어떨 것 같아요?
4: 무서워요. 많이 사람과 여행을 해봤지만 제일 무서워요. 진짜 기죠.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1: 준빈아. 아, 네.
7: 안녕하세요.
1: 준빈아 안녕.
7: 안녕하십니까.
8: 잘 있습니다. 아, 네.
1: 준빈아 네. 살이 많이 빠졌다.
8: 그러니까.
1: 목이 좋다.
8: 좀 많이 빠졌지.
7: 목이 많이 잡혔는데요?
8: 긴장해가지고.
1: 준빈아 이거 단추 하나 쓰는 거 어때?
8: 패션.
1: 아 이거 알콜 패션이야?
8: 패션.
1: 오케이.
7: 패션 엄청 좋아해. 패션 엄청 좋아하고.
2: 아 좋아하시구나.
1: 좋아하시구나 하고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사.
8: 뭐 어떤 걸 불러야 되죠? 선생님이요?
9: 뭐 아무데나 뭐 편하게
8: 일단 뭐 아니 듣고 있는데 해도 돼요? 일단 뭐 무서웠는데 진짜 무서워요.
1: 제 저거 기믹이에요. 저렇게 무서웡 이래야지 자기가 귀엽다라는 것을 좀 아는 것 같아.
8: 다 들려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그 밥값은 해야지라서
1: 일도 하러 가는 거죠?
7: 네.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거, 뭐 음식에 관련된 거, 밥값과 관련된 모든 거는 직접 일해서 벌어서 사주세요. 아. 저희는 불안보험 낮아드리려고.
1: 막 걷다가 막 일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한 모금도 안 주는 거야?
7: 뭐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1: 아, 찐이네. 찐이네. 고생하셨습니다.
10: 자, 고맙습니다.
11: 아, 너무
12: 우리도 안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맨날 좀
1: 밥값은 해야 돼가지고 물도 이제는 챙겼어.
11: 아, 밥값 해야지.
1: 밥값 해야지.
13: 바다가는 진짜 힘들겠다.
11: 야, 근데 뭐 짐 들고 이거 내려와야 된단 말인가?
10: 설마 아니겠죠?
11: 이거는 죽겠어.
10: 설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1: 오케이,
10: 가이드 하나, 하나 둘. 나
11: 따끈, 하오, 하오, 따끈.
10: 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0: 근데 여기 떨어져 봤자 안 죽어, 안 죽어.
1: 아씨, 힘드네.
2: 진짜 힘들었어?
1: 진짜 힘들다, 이거.
3: 맛있다, 이거.
4: 맛있어, 맛있어.
3: 아, 먹어봐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4: 너무 맛있다.
3: 많이 먹어.
4: 준비 잘 먹는다, 좋다.
3: 오, 잘 먹는데. 오, 좋다, 좋다.
4: 너무 맛있어.
1: 확실히 고생하고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
0: 아, 그치.
1: 맛있어.
3: 하나, 둘, 셋.
2: 이게 약한 게 뭐예요?
3: 그래가지고 추성호 선배님한테 작업반장
5: 불만은 추성호 씨한테 말씀해 주시고
6: 아, 어떻게 불만
2: 얘기해요? 힘들은 건
7: 근데 나는 이 리더십을

0: 다른 프로에서 봤기 때문에 좀 믿어 의심치 않긴 해.
1: 좀 강력한 리더십 아니면 부드러운 리더십 어떤?
0: 부드러움 속 단단함이 있으시잖아. 난 그렇게 느꼈어. 추 생각은 어때?
2: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
0: 아 뭐야?
3: 작업반장 추성훈에게 리더십이란?
0: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
4: 그렇대요.
5: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 작업반장님이
0: 반장님
5: 한 분은 저희가 여행 경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선물을
0: 나 안 돼. 나 수포자야.
1: 나도 수포자.
0: 나 돈 관리 아예 못해.
1: 다 잃어버리는데.
2: 나이가 어떻게 돼? 동갑이에요.
0: 동갑이에요.
2: 아 동갑이가 만내한테 시킬까 싶은데.
0: 아
1: 역시 위계 질서가.
5: 생일 누가 더 빠른가요?
1: 생일 내가 나 빠른 이에요.
0: 나 92년생 1월 16일인데.
6: 어?
2: 그러면?
6: 어? 왜?
1: 어? 너 빠른이었어?
0: 어.
1: 너 더 빠른데? 빠른 2월 2일.
0: 그럼 내가 누나네?
1: 오 그러면 내가 할게요.
0: 오 그래 준다 해봐봐.
1: 네. 정보는 하기 싫었는데 딱 쳐도 내가 하나 만들 뿐이긴데. 근데 그니까 돈을 잘 잃어버리지 그래도 환율 계산은 제일 빠르지 않을까.
5: 여기는 반장님, 총무
0: 그냥 스피커 할게요. 나는 알코올 프리인데 취해.
1: 가서 뭐 찾을까요?
0: 내가 검색 요정할게.
1: 잘 찾아.
0: 어 나 잘 찾아. 나 스피커 가고 싶다니까. 미치겠다. 그러면 검색 요정을 내가 일단 어플이랑 어플을 다 다운받아 보려고. 빠삭하신 분 만나서 뭐 한번 대화를 하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5: 그리고 저희가 첫 촬영지인은 이제 중국에 있는 충칭을 가려고 하는데요. 네.

0: 사람들이 되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
1: 아, 매운 거.
2: 나 매운 걸 아예 못 먹는데?
3: 그런 거 먹지 마. 형, 되지, 왜?
0: 매운 거 드세요?
3: 먹어, 좋죠.
4: 어느 정도요, 오빠?
0: 콩라면 드세요?
3: 당연히.
4: 조금면.
3: 근데 먹어봤는데, 그냥 안 매운데?
0: 볶음면이?
4: 난 맵던데.
2: 뭐, 그 다음날 일상생활 불가능한데.
4: 진짜?
3: 그래도 매운 거는 못 먹겠다.
2: 안 먹으면 되죠,
3: 그러니까. 뭐,
4: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3: 뭐, 진짜 배가 아프면.
0: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
3: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
2: 많이 있는 거니까.
3: 근데 술은?
2: 술은 적당히 먹습니다, 술은.
4: 술은 전 좋아해요. 오케이.
3: 네.
4: 오라버니 좋아하세요?
3: 술, 뭐, 그냥.
2: 제가 알기로는 비싼 술을 좋아하시는 걸로.
3: 비싼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4: 근데 오빠, 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준빈이랑 얘기할 때 오빠 발음이 되게 정확해지는 거 알아요?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4: 기분 탓이겠지, 준빈아.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반장님, 뭐 구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합 나가기 전에 뭐 외치던 구호 같은 거 있나요?
3: 아니.
4: 그럼 없어?
0: 하다가 힘들면 화이팅.
4: 그래, 화이팅. 그래, 자, 마무리 하시죠.
0: 자, 나 화이팅.
5: 고맙습니다.
0: 화이팅.
5: 네,
0: 감사합니다.
4: 땡큐.

0: 그러면 일단 나가서 택시를 타서 바로 숙소로 가서 짐을 일단 놓을까요, 오빠?
1: 그렇지. 일단 그렇지.
2: 일단 택시를 불러야 되고.
0: 오케이.
2: 그거를 원래 내가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또 맡은 업무가 다르니까.
0: 한번 해볼게.
2: 또 금방
0: 옆에
2: 해.
0: 도와줘.
2: 와, 근데 새로운 도시 오랜만에 온다, 나도.
0: 아니, 이거 나 기분 탓인가? 약간 마라 냄새 나지 않아?
2: 그러네.
0: 그치, 오빠? 마라 냄새 나.
2: 마라 냄새 난다. 마라의 도시. 허거의 도시. 오늘 그럼 숙소 갔다가 밥 먹고 하면 되겠다. 내일 어차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밥값 하러 온 거니까.
2: 밥값을 해야지.
0: 밥값을 하긴 해야 돼.
1: 한번 그래도 여기 물가라도 좀 알아야.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물가가 쌀 것 같아. 숙소 바로 근처에 시장 같은 게 있던데.
1: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2: 택시 저기 있다. 택시.

0: 택시는 2층에서 택시 어? 2층인가? 아 근데 택시 엄청 이게 택시잖아 그치?
1: 우와 씨
2: 흥정하면은 싸게 갈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중국어 안 돼서 아 택시인가? 니하
3: 왜?
4: 니하
2: 택시?
4: 어, 택시 오빠 잠시만요.
2: You speak English?
4: No.
2: No?
4: Where are going? 우리가 어디 가냐면 你们去哪儿?我有商务车。 I have a business car. 여기 비싼 차야.
0: 안 돼, 안 돼. 하지 말자.
2: 택시 일반적으로 얼마예요?
4: 这会是高峰期,应该在90左右。 오빠 확실히 어? 준빈이는 여행 유튜버라 다르다.
2: 어, 왜?
4: 지금 저렇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바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 어?
0: 뭐가 하나라도?
4: 어.
2: 스스 하오 하오. 지금 성수기라서 좀 더 비싸대.
4: 아,
0: 이게 더 비싸다고?
2: 보통 90 정도로 생각하면 된대. 90이야.
4: 야 역시 너 여, 그래. 준빈아 너 여행 유튜버였어.
2: 아니 문 대기줄이 이렇게 많냐? 이 정도면 우리 1,000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흥정하면? 아...
4: 그럼 어플 안 본다?
0: 주소는 있어?
2: 네, 있어요, 있어요.
4: 있어요. 오빠. 오케이.
1: 주로 가나?
4: 아... 이거 될까?
5: 찍어, 샹스와.
4: 1, 2, 3.
5: 쌍꺼.
4: 1, 2, 3.
2: 쌍꺼, 쌍꺼.
5: 쌍꺼,
4: 아야. 아야. 쉐쉐. 아, 이거 안 들어가겠다, 오빠.
0: 그니까.
2: 안 되겠는데?
4: 이게 될까?
5: 아야. 컵다오.
4: 컵다오, 컵다오.
5: 이 쌍꺼렌스 봐.
2: 쌍꺼스.
5: 쌍꺼렌스, 쌍꺼렌스.
2: 아.
5: 또 저 이거 체마. 이거 겁은 나, 다 쌍꺼렌스.
1: 아, 머리 좀 쓰자, 이게. 아니, 아저씨가 못 빼면 되잖아. 아, 아저씨 거도 무겁네.
4: 아저씨 거 무거워?
1: 어, 엄청 무거워.
4: 아저씨 거 틀어서 이렇게.
1: 그러니까
4: 가면?
1: 이게.
4: 어. 오케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1: 이거,
4: 아, 이거 좋다.
2: 와, 씨.
4: 오, 예.
2: 와, 형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어요?
5: 네.
2: 와.
4: 오케이.
2: 와. 이야.
4: 굿, 굿.
1: 둘이 탈 수 있나?
4: 네, 탈 수 있어요.
1: 이게.
2: 니하오.
4: 니하오.
2: 이게 벨트가 안 되네. 아. 너가 주소 가지고 있어?
4: 주소 내가 갖고 있어. 어드레스.
2: 따그.
5: 따하마. 따하.
4: 주소가 여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 잠깐만 내가. 너가 검색 한 장이잖아.
4: 기다려봐.
2: 그거를 복사해서 잠깐 들어와봐.

0: 아니 폰이 이상해 이거.
1: 그
2: 주소라도 보여줘야 이 아저씨가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사장님 주소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로 가주세요.
1: 아? 어? 보여달래.
3: 라리마 이거 침묵 동네야. 你发到什么地方啊？
4: 택시
3: 你们到什么地方去？
0: 신은 마음에 문을 닫고 어디로 온다가. 저 미치겠네.
1: 인터넷이 왜 안 돼 또?
0: 아, 속 터지네.
1: 오빠 이러다가 우리 저기 갑자기 상해까지 가면 어떡해?
2: 여기 맞는 거야?
0: 거기 인도예요 형님. 이게 그러니까 어플이 안 돼요.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네, 그러니까 주소가 맞아?
0: 주소가 인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 중국이 안 돼요. 이 뿔이 안 돼요.
2: 그 주소만 한번 그 국토가다 보내줄래 이게?
1: 네.
0: 지금 보냈어요. 그게.
3: 양봉이배.
0: 하오? 하오? 아, 내비게이션 직접 치신다. 직접.
2: 그러니까 내가 이거
0: 오. 어, 하우더?
2: 아, 오케이.
0: 오케이.
1: 시시 와이니.
0: 베이징 베이징 간시에.
2: 와, 우선 하나도 안 나오네, 아저씨.
0: 차가우시다.
2: 그러니까.
1: 갑자기 내비도 됐다. 아, 근데 재밌다, 준비는.
0: 그래. 이게 중국에 오면은 그 원래 쓰는 어플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원초적인 맛이 있어요.
2: 옛날에 돌아가는 느낌.
0: 그러니까, 예. 예전에 지도 보면서 여행하던. 완전 대도시네 근데.
2: 그런 것 같아.
1: 어 여기도 아파트.
0: 다 아파트인데 그냥?
2: 거의 다 아파트네.
0: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아파트인데? 서울의 DJ인가? 와 진짜 대도시구나 중층은.
1: 숙소 근처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아.
0: 오, 야 식당 뭐가 있지? 이 부근에 싸고 맛있는 식당 있나요?
3: 요.
2: 이때 그게 대답이야.
1: 요.
2: 있는 거야.
1: 요.
0: 와 완전 오르막길이다. 잘못 잡았는데.
2: 그러니까
0: 너무 오르막길인데?
1: 차가 있어야지 올 수 있는 길이었나? 아...
0: 여기다.
2: 여기 같아.
0: 택시비가 별로 안 비싼데 공항에서 타고 치고 그러면 만 원인데 만 원? 도쿄에서 40분 타면은 10만 원이잖아.
2: 그렇지.
0: 오케이.
1: 와, 난리다 근데 난리.
2: 돈 내도 좋은데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일이네 진짜.
1: 그러니까. 니하오.
0: 니하오. 어서 한국어런.
5: 欢迎你们到重庆来玩。谢谢。
0: 숙소에 이게 무슨 한문이지? 뭐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너무 옛날일 거야.
1: 아, 그래요? 아니야, 정집.
0: 오케이.
2: 아, 그래도
0: 좋은데?
2: 와, 좋은데?
0: 오. 구경을 할까? 방이 여기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와, 강뷰가 강뷰.
1: 어, 그때 오, 우리,
2: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
1: 그래서 봤던 거다.
2: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0: 어, 여기도 방 좋다.
1: 아, 여기도 화장실.
2: 오, 여기도 있구나. 오, 다 있죠.
0: 여기 엄청 커.
2: 땅인데?
0: 어. 어휴,
2: 좋다.
0: 와, 근데 8만 원 이 정도는 진짜 좋은 건데.
1: 그러니까.
0: 말이 안 된다.
2: 그러면 방 어떻게 쓸까?
1: 전 다 좋아요.
2: 근데 아무래도 그 제일 큰 방 있잖아.
1: 네.
2: 그게 약간 여자 같이 생겼어. 네가 서. 그렇잖아.
1: 아니에요.
2: 약간 그렇잖아. 우리는 둘이 어떻게 서면서 여기서.
0: 형님, 제가 여기 할게요.
2: 그러면 나는 여기 하고 너는 거기.
1: 근데 괜찮나?
0: 독립된 공간이니까.
1: 그래. 그럼 감사히 쓸게요.
0: 네.
6: 안녕하세요.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입니다.
4: 저희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코지한 조명이 저희를 반겨주죠. Happy New Year라고 현재 6월이지만 그래도 저희를 새해 복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부엌입니다. 굉장히 코지하면서도 고즈넉한 방이 아주 넓. 안녕하세요. 네, 건축 탐구 집을 사랑하는 코미디언 이은지가 리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5: 그러시군요.
4: 예예예. 예, 예. 제 방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5: 오자마자 또 이렇게
4: 여기가 굉장히 크고 예. 넓은 아기자기한 방인데 모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지요?
5: 그쵸. 아무래도 예, 예.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죠. 네, 네. 또 주변에 지금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4: 그렇죠. 네네. 사실 살짝 뒤돌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비행기에서 너무 잘 잤나 봐요.
5: 네. 여기 또 이거 또 의자가 포인트가 다 라탄으로 해가지고
4: 아 라탄
5: 조금 더 시원하게 좀 라탄 라탄
4: 라탄 라탄 이렇게 차 라탄 아 신난다고야 라탄 라탄 하 Excuse me. 아우 여기 좋다. 오빠 캐주컬다. 여기 좋다. 여기도 괜찮네요.
2: 경치가 좋아.
4: 네, 경치도 좋고 저기 강이 바로 보이네. 여기서 사는 중국 사람 부자겠지?
5: 그런 몰라. 그게 어때요? 아니 가구들이 다 그
2: 감이 안 와. 근데 중국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
4: 하긴.
2: 그러니까
4: 빈부격차가.
2: 이게
6: 우리가 여기 집 얼마일 것 같으세요?
4: 실제로?
2: 난 3억 정도.
5: 강뷰 이게
4: 3억.
5: 리버뷰니까 여기 대도시기도 하고 중 4대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5억 3천만 원 정도.
4: 5억 3천.
6: 완전히 여행 유튜버다.
4: 그래? 맞아 정확해.
5: 아니. 얼마인데요?
4: 모르겠어. 나는 부동산은 관심이 없어.
5: 저는 좀 관심이 좀 많아서.
4: 그러니까 넌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데?
5: 40살에 은퇴.
2: 그래도 은퇴하고 뭐 해?
5: 카메라 없이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에요.
4: 아예 없다 이거 없이.
2: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그냥.
5: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살아야 되니까.
2: 그러니까.
4: 내가 얼마 전에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자유로운 걸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래.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 있을 때가 자유로운 거래.
5: 그럼 난 자유롭네.
4: 너 하기 싫은 거 안 해?
5: 안 하는데.
4: 부럽다. 난 가끔 해.
5: 하기 싫은 게 뭔데?
4: 뭐 가끔 있잖아.
5: 뭐가 그렇게 하기 싫었을까?
4: 아니 가끔 뭐 이런 뭐 있잖아.
5: 방송 너무 재밌잖아. 너무 행복하고.
4: 행복하지?
5: 근데 하기 싫은 게 있었어?
4: 가끔. 가끔.
5: 하기 싫은 부분 있구나. 늘 웃고 있길래. 늘 이렇게 웃길래.
4: 이렇게 웃길래. 이렇게, 가끔은 있지. 오빠도 하기 싫은 걸 할 때가 있었어요?
2: 하기 싫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돈 벌면은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돼. 그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나. 그런 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보면 그거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진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0: 오늘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밥 식사하셔야 되니까.
1: 아, 오늘 일 안 해요?
2: 오.
0: 오늘은 일을 안 해요.
2: 많다, 오빠.
0: 오늘은 와. 최저임금이 23위안 드려요.
3: 네.
0: 4,000원 돈 내거든요.
3: 4,000원 돈.
0: 23위안 곱하기 3에서 69위안 드렸어요.
1: 제가 총 보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3: 좋아, 좋아.
4: 그럴까? 어우, 잘 됐다.
3: 잘 됐어요. 갑니다.
1: 14,000원으로 한 끼, 오늘. 편의점 갈까, 그러면?
0: 그래도 돼.
3: 뭐, 그러면 먹어도 돼. 난 맥주나 한 캔 있으면.
1: 맥주는 사치야, 14,000원인데. 첫 끼는 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지?
3: 아니, 뭐.
1: 왔는데 허거 한번 때려야 돼.
4: 허거는 진짜 그래도 싸지 않아?
3: 얼마지?
1: 30이야?
3: 14,000원이라고 오늘 허거는 못 먹겠다. 아.
1: 프랜차이즈도 있다. 아, 14,000원이면 버거 하나, 콜라 하나 하면 딱.
3: 아니, 갑을 하면 안 돼?
1: 일을. 나도 사장이라 갑으로 좀 예민해. 나도 직원이 갑을 해달라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
3: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자 골목까지 가려면 뭘 검색을 해야 되나? 검색. 아니면 그냥 일단 내려가 봐야 되나?
1: 검색을 하는 게 맞겠지?
3: 아, 그래? 그러면 그래.
4: 근데 일단 걸어서 내려가야 되잖아. 그거는 100%잖아. 그러니까 걸으면서 가면 되지. 왜 여기서
1: 걷다가 힘들까 봐. 찾아놓고 가.
3: 찾아놓고 가자와 일단 내려가자에
4: 내려가면서 하자. 나는
1: 혹시나 안 내려갈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4: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3: 어? 대박! 여기가 A10이었잖아. 근데 여기 A3이야. 안 내려가면 여기 있는 것 같아, 오빠. 숙소에서 도보 5분이야.
4: 그러면 이거를 아까 밑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3: 아, 검색하자와 사람한테 물어보자로 또 지금.
4: 사람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게 그냥.
1: 승원이 형이 아날로그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3: 아니 오빠 우리 여기를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주소가 똑같아요 숙소랑. 그래서 내려가서 물어볼까? 아, 네.
1: 여기 안 가더라도 그 근처에 식당 하나 데려달라.
3: 그럼 일단 내려가자.
4: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야.
3: 일단 내려가자 파가 승리했어요.
1: 어? 배달도 된다. 배달 시켜 먹을까?
4: 명함, 나 이 아저씨 명함 받으면 돼.
3: 명함.
1: 너무 안 할 뿐인데.
3: 옛날 중국집처럼 명함. 아, 니하오.
1: 니하오. 어, 여기 계속 계시네?
3: 뚜이부치.
5: 13강1동. 这一栋的后面, 这个黄色的看到没有?这黄色的.
4: 일단 그거.
5: 这栋后面.
3: 아,
4: 이게 걸어서.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야 되나? 가자, 그러면.
1: 에? 아니, 이해하셨어, 형님?
6: 몰라.
7: 前面就到了.하면
3: 이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앞에 도착한대.
4: 오케이.
3: 배움의 길.
1: 배움의 길.
3: 오케이. 시시.
8: 베이장 간시.
1: 따그.
3: 시시.
4: 가자.
3: 배움의 길을 내려가면 바로 도착.
1: 이게 배움의 길인가? 근데 이 길 맞을까?
4: 거기서 물어보면 되지.
1: 아니 뭐 평소에도 여행할 때 어플 안 쓰시죠?
4: 어.
3: 지금 물어보세요, 여기다.
1: 어, 지름길
4: 있죠.
3: 맞는 거야?
1: 아니, 왜 동네 주민처럼 가요, 형님?
3: 여기면 느낌, 어떻게?
4: 느낌대로 가는 거지, 이게.
1: 모르잖아. 어, 맞다, 여기 지름길.
4: 그지?
1: 어, 어.
3: 근데 내려가서 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으면 어떡해?
1: 몰라.
3: 아이씨.
1: 저쪽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4: 그러니까.
1: 14,000원인데.
3: 충칭소면에 충칭소면과 중국식 교자, 볶은 쌀국수 이런 것들이 유명하대.
4: 식당. 식당은 맞아.
3: 식당, 오빠 여기 국수, 쌀국수 판다. 들어갈까요?
4: 네, 들어가자 그러면.
3: 오케이.
1: 아니, 얼만지 보고 들어가야 돼.
3: 아,
1: 돈이 없어, 우리.
4: 근데 이게 그 저쪽에서 보이는 거. 면, 왼쪽이 면이거든.
3: 네.
4: 왼쪽 우에는 면이야.
3: 네.
1: 어, 먹는다. 한 명은 18위안짜리 먹어야 돼. 어, 딱 한 그릇 먹을 수 있다.
3: 한 그릇
1: 하면 딱 맞아.
3: 오케이.
1: 22위안이니까
3: 교자는 못 먹겠다.
4: 어,
1: 교자는 돈 벌어서 먹자, 우리.
3: 그래. 오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준빈이는? 닭이고?
4: 이거도 닭이고, 이것도 닭이야.
1: 그냥 아예 싸고 칼국수 먹을게, 9위안짜리.
3: 구이 한 자리?
4: 어, 갈국수. 이게 두 번째.
1: 어, 오케이. 두 번째 먹을게.
4: 오케이.
1: 아, 니하.
4: 이거랑, 이거.
3: 그리고 선생님 아니었어.
4: 두 개. 어, 이거, 이거 두 개.
1: 양 거?
4: 이거,
1: 이거.
2: 하나 쓱 하셔야.
4: 아니, 아니, 아니.
1: 성성.
4: 이거, 이거는 하나.
2: 就现在煮吗？
1: 응, 여기서.
2: 就是这里吃啊？
1: 아, 여기.
3: 앉아, 앉아.
1: 이거.
4: 어, 이거, 이거.
3: 아, 너무 웃기다.
1: 교자도 하나 먹을까, 그래도?
3: 그래? 그, 먹을 수 있어? 돈이 되나? 스몰, 월, 이거, 이거 못 먹어요, 스몰. 어,
1: 이거, 이거. 이거.
2: 쓰가.
4: 쓰가.
1: 쓰가, 쓰가. 이거, 이거.
2: 쓰가.
3: 아, 잠깐, 어, 어. 잠깐 맞추면 돼.
1: 쓰가.
3: 다, 아, 다.
4: 잘 됐어?
3: 어,
4: 잘 와, 잘 오나 모르겠다.
2: 你好那个嗯下面那个没有了
4: 아, 샹? 아,
1: 뭐가 없대요.
4: 뭐가 없대.
1: 뭐가 没有래.
4: 뭐야? 아,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아, 이거
4: 해보자.
1: 아,
4: 오케이.
1: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3: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가 붙어. 한 개, 한 개.
1: 교자 위에 뭐였는데 근데?
3: 한번 볼게.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라. 메뉴 이름이 다리를 건너 손을 잡다가.
4: 아, 대박이야.
1: 되게 작품인가 보다.
4: 그런 것 같아.
1: 아, 근데 나 걱정이다.
3: 왜?
1: 1,800원짜리 시켜가지고.
3: 돈이 모자랄까 봐.
1: 아니, 양이 너무 적을까봐.
4: 몰라.
3: 양이 적을까봐? 내가 어디서 뭐 훔쳐올게, 이따가.
1: 이거 괜찮으면 그냥 매일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싸니까.
3: 그래.
4: 그래도 돼. 근데 여기서 알바하면 되잖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먹고, 그래, 여기서 자고.
1: 그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않아요?
4: 아, 왜 꺼?
3: 어.
4: 오, 이거 맛있어. 아, 이게. 그러니까.
1: 맛있겠는데?
4: 엄청 맛있어.
1: 야, 이게 1,800원이야.
3: 오. 좋다.
1: 진짜 싸다.
3: 먹어봐, 궁금해.
1: 어, 같이 먹자, 같이.
4: 먹어, 먹어.
1: 원래. 아니, 왜, 저, 어, 또 어른 앞에서. 또.
4: 아니, 아니, 상관없어.
3: 조심해.
4: 어때?
1: 아. 야, 말하다.
3: 그러면은 내 거 먹어보고, 내 거가 나오면 나랑 바꿔 먹어.
4: 한번 줘봐봐.
1: 아, 막 엄청 저게 한 건 아니야.
4: 맛있네.
3: 맛있어.
4: 맛있어.
1: 아, 나 먹을게, 이거.
4: 무조건 솟아났다, 너는 그래도.

0: 엄청 소리가 났다고요?
1: 소리가 난다고요.
2: 용사.
1: 오, 맞다.
0: 어이구, 이것도 마라구나.
2: 아, 다 무슨 마라네. 네?
3: 마라만둣국이야.
4: 수프는 비슷한 것 같아.
0: 네, 똑같아요.
2: 내 생각에 육수는
1: 좋아. 아, 근데요. 아, 근데요. 아, 그거보다 좀 그게 안, 어? 안 매워.
0: 그게 아니고 이거 먹고 마비되신 거 아니야?
1: 맛있는데?
2: 오, 다행이다.
1: 먹어봐봐, 이거.
0: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1: 국물 좀 먹어.
0: 그냥 말하다 할게요.
1: 맛있는데? 이거?
2: 순한데?
0: 그러니까 매운 게 마라가 아니라 그냥
1: 이거,
0: 마라.
1: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0: 이거 3,000원.
1: 어? 3,000원?
0: 응.
1: 아,
0: 2,800원.
1: 아무래도 이게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0: 어? 뭐지?
1: 어, 또 이거.
0: 그래, 이거야.

0: 이게 왜 자리를 잡았을까?
1: 아, 이거는 또 맛이 틀려.
2: 맛이 틀려?
1: 어,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너. 이거 먹어.
2: 아니,
1: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먹어봐봐. 이거 먹어봐봐. 그지?
2: 잠깐만. 저 얘가 조금 더 나빠.
1: 나 지금 이거를 먹어, 이걸 먹어.
2: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1: 나도 이거 먹어도 돼. 상관없어.
2: 아니, 어차피 마라를 적응해야 되니까. 먹. 바꿔드실까, 그럼?
1: 어, 그럼. 그래, 그래.

0: 근데 이미 혀가 마비됐어. 진짜 싸다.
1: 그러니까.
0: 너무 싸다.
2: 1800원.
0: 1800원짜리. 1800원 난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
1: 그럼 준비를 여행할 때 이렇게 내 스타일 아닌 음식이 나올 땐 넌 어떻게 했어?
0: 아 일단 이렇게까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새로 시키지. 특히나 식당에서 자기 시킨단 말이야. 집에 돈 없을 때도 그렇게 했어.
3: 넌 언제?
0: 돈 없었던 적 있었어?
1: 아 그럼.
0: 바로 잘 된 거 아니었어?
1: 아니야.
0: 나 볼 때 신인 때 나온 거 봤는데 그때부터 이미
1: 그렇게 TV 나와도 출연료가 너무 낮았지. 한 번 나가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 투잡했었어. 맨 처음 신인이었을 때는.
0: 뭐 했는데?
1: 돌잔치 MC 보면서 그 코빅도 같이 했었지. 그러다가 돈 번지 나도 얼마. 나도 저도 서른 넘어서 그나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지.
2: 그렇지.
1: 오빠도 근데 가난했던 적이 있으세요?
2: 나는 있지. 그래서 엄청 많지.
0: 아니 근데 유도로 성적을 엄청 잘 나왔잖아요.
2: 잘 나와도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 주지. 나도 부산 시청에 있을 때 한 달에 50? 50만 원?
1: 아무것도 못했겠다.
2: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 식단이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거든. 나는 소름 하나까지 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격투기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한 거지. 서른 넘어서 이제 자기 돈으로 밥을 사게 됐어 이제. 서른 넘어서.
0: 나도 서른 넘어서 그랬는데.
2: 아 그래.
0: 다 서른 넘어서네.
4: MC 보동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1: MC 보동이 뭐야?
0: 돌잔치 MC.
1: 지금 여기서? 이따 방에 가서 해드릴게요 제가.
0: 하루에 한 3만 원 벌면 먹겠는데?
2: 혼자? 아니면 다 같이?
0: 1인당 만 원씩.
2: 그렇지. 이게 다, 다 해서 얼마지?
0: 만 원, 만 원 안 되죠. 세 그릇 7천 원.
2: 야, 여기서 매일 먹어도.
0: 저희 알바 한 20분만 하고 여기서 계속 한 끼씩 먹죠.
1: 그래도 나쁘지 않아.
0: 3시간, 20분, 20분에서 3시간, 1시간씩만 하자. 3시간 계속 먹어서.
1: 1시간에서 먹어도 되잖아.
2: 그래?
0: 谢谢.
2: 좀 돈 남았잖아. 돈으로.
0: 구식 먹으러 가죠 그럼. 그럼 배움의 길로 올라가서 야시장 가볼까요?
2: 아까 8층이라고 했었잖아.
1: 배움의 길로 가서 8층에 올라가면 야시장인데.
2: 아 좋지. 가자.
0: 지금 이제 등산.
5: 坐电梯到8楼.
1: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2: 여기서 8층 가란 말이지.

0: 안 찾는다 진짜.
1: 일단은 무조건 움직여.
0: 어? 아, 여기 있는 길이다.
2: 아, 여기서 나와. 아, 여기서 나온 거 같아.
1: 근데 또 찾았어.
0: 오, 무슨 길이. 오, 야. 야, 좋다.

0: 야시장을 어떻게 가나요?
1: 한번 물어볼까?
0: 어, 내가 이거 물어봐 놨으니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1: 니하오.
0: 니하오.
2: 모르지.
3: 아마 그냥 가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가도 없어서 그냥 가실 거잖아요.
2: 일단 올라가야지. 아. 아무래도 산 쪽으로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네.
0: 그러네요.
2: 다 언덕이네.
1: 괜찮아?
0: 어.
1: 원래 걸음이 빠르세요, 형님?
3: 나는 이게 엄청 천천히 걸고 있어.
1: 아, 배려해서? 아, 배려한 게 이 정도예요?
3: 저는 한 5km.
1: 배려한 게 이 속도구나. 아하.
3: 어, 이제 왔다.
0: 와,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인가 보다잉.
1: 여기서 팔찌 오는 거랬구나, 뭐.
0: 좋은데?
3: 오.
0: 아. 근데 나는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다들 못 먹었잖아. 이거 꼬치 하나 쉴 때 먹어.
1: 아니, 얼마나 하려나?
0: 물어볼게. 꼬치 하나에 얼마예요?
1: 우와.
0: 구이부치.
1: 이거 노노 뿌뿌뿌뿌뿌뿌 뿌여 마라 뿌려
3: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4: 궁금하긴 하다. 근데 나는 근데 좀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좀 뭔가 아, 못 참겠긴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고 싶긴 해. 아, 답답하긴 해.
5: 너의 그게 있구나.
4: 아, 근데 이름도 안 통한 적이 없어서. 어. 이렇게 안 됐던다고 했나 예전에
5: 그러게.
4: 그 에티오피아 원주민 마을 갔을 때
2: 그러면 안 되지
4: 말이 아예 안 통했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니 거기도 영어가 아예 안 되고
5: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플이 소용이 없어 내가 보니까 나 정보 걸 퇴사할게 그냥 바디랭귀지 걸로 갈게
4: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5: 아 이거 진짜 이해해요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2: 그러니까
4: 진짜 정성스럽게 굽나봐
2: 엔터테나네 엔터테나 왜
6: 라디오를
5: 들으세요 정인식 광장
2: 라디오도 마라탕
4: 아니 마라 뿌 마라 메요 마라 메요
2: 마라
4: 아니 형님 또 마라야? 마라 놓지 마라
2: 아니 형님 근데 어쩔 수 없이 맛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5: 아, 그래,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수상공이 마음을. 그러니까,
4: 여기 다 말아야?
5: 몰라.
2: 근데 약간 옆에 있는 껍데기도 우리 거 같은데 아닌가?
5: 한상을 내주시려나 봐. 뭐야, 어떻게 우리 돈 없는데.
2: 뭐 왔어?
5: 뭐 왔어?
2: 와, 어우, 이거 와. 맛있어? 와. 어, 맛있다, 내 이거.
6: 죄송.
4: 아, 죄송. 진송이 뭐야? 진송? 진송? 제가 죄송.
5: 저희는 사실 아르바이트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6: 因为我们是兼职生，所以没有钱。我也这一说，不收这个，这个不要，就是这个，怎么样？认得吗？OK，
4: 이게 선물.
5: 아, 선물.
4: 한자로 선물이다.

0: 하나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1: 그렇지.
2: 우리 지금 세 개 먹었는데 세 개 다 마라잖아.
0: 마라국수, 마라도상면, 마라만둣국,
2: 마라꼬치,
0: 마라꼬치, 마라고기.
2: 광고에서 마라 냄새 난대. 되게 알차다.
0: 사람 사는 냄새 난다.
1: 맞아.
2: 아, 지금 14,000원으로 뭘 한 거야, 와.
0: 오빠 먼저 들어가세요.
3: 언제 빠졌어요?
0: 오빠!
3: 왜?
0: 어? 이거 뭐예요?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대박이네.
5: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해.
9: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0: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11: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약.
0: 원래 있었던 거예요?
2: 이거 언제 붙였어?
0: 이거 원래 여기 붙여 있었던 거야?
2: 아 잠깐 나 못해. 아 뭐야. 아.
1: 뭐야 뭐야?
0: 고층 빌딩 청소래요.
2: 아 고층 빌딩을 어떻게 해.
0: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23 위안을 줄지 30 위안을 줄지고 업무 시간은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래. 출근 장소가 룩스시티 1층 로비 앞이래. 얼마나 고층... 너 못해.
2: 몇 층인데?

0: 처음에 오했을 때 고등부증 많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떻게 고등부증을 할 수가 있지?
1: 절대 싫은 거. 그럼 절대 하지 마라. 싫은
2: 거. 높은 거 못 올라가.
3: 아,
4: 그런 거.
2: 고등부증이 심해서.
5: 어떻게? 반장님, 이 고층 빌딩 청소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1: 아는 거는 그 건물만 알아. 여기서 보여. 여기가.
3: 여기서.
1: 여기 말고. 그네가 그나마 난 거지.
0: 뭐가 나아요?
1: 아니, 여기라면 생각해봐.
0: 아니, 그러니까
1: 여기라면 생각해봐.
3: 갑자기 무슨 소리 되겠어?
1: 여기야. 그치?
6: 여기라면 생각해봐.
1: 잘 됐잖아. 이제 지금 생각해봤자 의미 없거든. 가봐야지. 그렇잖아.
3: 오빠는 보니까 뭐 검색하고 있으면 어차피 내려갈 건데 왜 검색해? 어차피 내일 갈 건데 그걸 왜 생각해?
0: 그럼 최대한 들어가서 자죠.
1: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거기서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는 느껴요. 그랬다 한번 해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진짜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해.
0: 일단은 뭐 난이도 따라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일이 해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날까 내일?
3: 7시에 딱 이 소파에서 만나기로.
1: 오케이.
0: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형님?
1: 와, 그때마다 다르지. 나는 좀 독일에서 갔다 와서 시차 때문에.
3: 아, 맞네. 아,
1: 어떻게 되지?
3: 그리고 만약에 내일 못 일어나면 그냥 내일
1: 쉬자. 아무도 안 하고? 근데 아까 꽃 그게 아저씨한테 또 가서 카메라 들고 가면
0: 7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3: 오케이.
1: 오케이 알았어. 7시. 오케이. 아이고 수고.
0: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1: 도착. 와,
0: 오늘 뭐 한 번 없지만.
3: 고생하셨어요.

0: 오빠 굿모닝.
1: 택시를 부를까?
0: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일하러 가볼까? 신발 똑바로 신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만나면 내가 엄마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근데 준비다.

0: 들으면 얼굴이 항상 오이처럼 나오겠다.
1: 그런 거만 안 하면 돼. 니하. 야, 이러러 가는구만.
0: 밥값은 해야지.
1: 배고픈데, 벌써? 큰일 났네. 일을 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2: 그렇겠네.
1: 돈이 없네. 열심히 일해야겠다, 진짜.
0: 오늘 돈 열심히 모아야지.
1: 오늘은 내가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해야지.
0: 저거잖아, 저 건물 정도 하는 거잖아.
2: 거기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 여기.
0: 그러니까.
2: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1: 진짜 높은데? 긴장되네. 끔찍하죠. 말이 안 되죠. 제가 심각한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그랬는데.
3: 진짜 대박이에요.
1: 설마 설마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네요.
0: 난 다른 예능에서 막 창문 닦고 그런 건 많이 보긴 했는데 뭐 그런 류 아닐까?
1: 그렇진 않겠지? 저분들인가?
0: 니하오.
1: 니하오.
0: 니하오.
1: 니하오.
4: 아, 我是这边云端乐园的那个项目负责人。
2: 어, 따라오라고.
0: 오케이.
4: 欢迎你们. 오케이.
0: 오케이. Let's go.
2: 아, 근데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고 여기 오픈하는 것 같아.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일찍 오라고 했구나.
0: 우와. 오.
1: 우와.
0: 시시.
2: 조심해.
1: 이거, 이거.
0: 엄청 깜깜해. 준비라, 너 괜찮겠냐?
1: 벌써 떨리는데?
0: 귀가 웅웅할 거래.
1: 스스.
2: 빨리 가니까.
0: 待会儿我们去到的地方是目前世界横跨水晶铃铛最大的这个啊世界第一世界第一。
2: 왔다 우리 거.
0: 우리 거? 어? 저거야? 저거를 우리가 하는 거라고?
1: 저거 아니겠지? 지금 내가 잘못 본 이거 아니겠지? 이거 입고 하는 거 아니겠지?

0: 아니 저거 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오자마자 이런 걸
1: 이거는
2: 어떻게든 배우면 되겠지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0: 아니 저
2: 아 근데 안 무서워 봐봐 이게 여기는 그냥 여기잖아
0: 아 여기 떨어져도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형님
1: 근데 저 줄을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2: 그거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코치 기다린다고 했었잖아
1: 이게 지금 배워서 가능한 일인 거야?
0: 안 되지 난 저기 이모님들이랑 같이 친해져 볼게
2: 안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얘기해가지고 커피라도 조금
0: 그 감성 아시는구나.
2: 그 느낌이 이게 인사만 드리고 약간 아 커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3: 아, 라이 타자. 우리 现在 타자 자회라.
2: 야, 커피
1: 저희요?
2: 커피 준다고?
3: 아, 今天的那个我们早上的一个就是保洁清洁工作的话也是会有我们三位韩国朋友
1: 같이 청소하는 선배님들.
2: 아, 예.
1: 아, 안녕하세요.
3: 你好，你好。啊，一会儿的话，我们首先是会去到就是我们的屋顶。
2: 对，啊，
3: 我们会去到这个地方。啊，여기。首先，对这个地方的一个地面进行一个清洁。

0: 여기로.
1: 아니 교복 같아 교복.
2: 그치.
3: 진짜 교복 같아.
1: 가오? 가오? 가오? 가오? 가오? 워스 워스 하오? 아하.
2: 말 통화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4: 这里有一份那个安全责任声明书，或者有精神类疾病的，是不能从事我们这个工作的。
2: 아프면 얘기해라고.
0: 어디든 아프면 아. 이렇게.
1: 나 지금 말아먹어서 배 아픈데 괜찮아요?
4: 아, 차가 보이시죠?
2: 그럼 괜찮대.
0: 그럼 저는 외로워서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4: 제가 매우 괜찮아요. 제가 매우
2: 괜찮아요. 오케이.
0: 알겠습니다.
2: 자,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관심 없어. 오케이.
1: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이.
0: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2: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거 이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2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1: 할인도 해주시는 거예요?
0: 왜냐면 오늘 이 기름이 들어오는 날이야.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1: 기름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0: 기름값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지. 내 기름이니까.
1: 사장님이세요?
0: 그럼 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번호 바꾸고 지금 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번호 바꾸면 그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마침 저 오네요, 저기. 오셨구만, 오셨어. 야. 아이고, 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2: 네, 휘발유요.
0: 오늘 휘발유?
2: 휘발유, 32,000.
0: 아, 32,000. 고급 휘발유 아니고. 네. 일반 휘발유.
2: 일반 휘발유.
0: 자, 잘 넣어주시고.
2: 예.
0: 이렇게 탱크가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싹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무한이 아니라 여기 바닥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자.
0: 예, 여기.
2: 예.
0: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예.
0: 고생 많으셨어. 예. 오늘 또 몇 군데 가요?
2: 네, 막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0: 아, 고생 많으셨어. 오늘 뭐 그럼 끝나면은 저기 어디 가는데?
2: 인천.
0: 인천? 인천 가서 뭐 하려고?
2: 아, 인천 가서 자택으로 귀가해야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0: 아우, 새벽 2시에 나오셨어. 네. 고생 많으셨어. 집 가서 네. 푹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름 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기름을 넣으시라고. 아이고.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1: 기름 부자시네요.
0: 제가 그래도 한때는 이제 기름 부자로서 만수르랑 제가 이렇게 기름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1: 만수르랑 기름을 주고받으셨다고요?
0: 만수르. 그, 김만수라고.
1: 근데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0: 그 셀프 주유소지만서도 이게 그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봐봐요. 다 그 손님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아니야. 근데 버릴 수도 없어. 이거 또 찾을까 봐. 손님이 얼마나 올려나.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뭐야? 어휴! 이거 저 바로 주면 간다! 어휴,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이 총 그대로 들고 가려고? 어휴, 다 뜯길 뻔했네, 이거.

0: 와, 나는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왜 커피는 왜 두고 가? 아, 뭐, 나 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 커피 가져가야죠. 어, 조심해요. 큰일 나, 큰일 나. 어. 오라이, 오라이. 보통 이제 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런 일이 꼭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래가지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어? 247. 아우,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한 400건은 돼야 돼요.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 또 이거 오늘 행사가 많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게임에서 이기실 경우 주유비가 공짜!
1: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못 이기 아무도.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게임 걸리면 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져본 적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기름 넣으십니까?
2: 네.
0: 그 얼마 넣으시려고 했어?
2: 저 5만원이요.
0: 5만원? 제가 오늘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공짜거든요?
2: 어? 그럼 더 넣을래요.
0: 얼마 넣으실래요?
2: 저 7만원이요.
0: 좋아요. 그럼 7만원 넣어서 딱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7만원을 딱 멈추시면은 바로 공짜 드리겠습니다. 3원까지는 봐드릴게요.
2: 네.
0: 7만 3원. 69,997원.
2: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준비 시작. 자, 3만원 넘어왔고, 자, 7만원이에요. 7만원 앞으로 만원.
1: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제가 웃었고. 아유, 울지 말고.
2: 아유,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죠.
0: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울지 마.
2: 아시죠?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0: 다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야죠. 내가 여기 사장인데.
2: 아, 사장이에요?
0: 그럼 사장이 게임하지 뭐 그러면.
2: 아, 여기 앞에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날 또 올게요.
0: 조심히 가.
2: 네.
0: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리 도련님 오셨네, 도련님.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게임을 할 거예요, 저랑. 동의하시겠어요?
3: 예.
0: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멈추면 끝이야. 간다, 간다, 간다. 와, 자, 스탑 해야 되나? 아, 이거 아쉬웠었지요. 어? 도련님, 아빠가 그 게임을 실패했어요. 그 앞으로도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이제 주유하실 때 그냥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어떻게든 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요 호스를 들어. 요 호스를 짜내, 이렇게. 요거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는 거야. 여기 안에 돈이 있다고, 돈.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오셔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뭐, 선생님. 제가 네. 고급 넣으실 거죠? 대여가 왔어요, 대여가 왔어요. 오늘 그 얼마 넣으실 거예요?
4: 오늘 가득 넣으려고 그랬는데.
0: 그럼 9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만 50원이랑 89,950원까지 딱 맞추시면은 공짜.
4: 쉬운 거 아닌가?
0: 차도 크고, 에? 사장님 딱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아! 시작! 자, 9만 원 줍니다.
4: 머리 빡시겠는데, 이거?
0: 50원까지 오차범위. 이거 9만 원이면 세거든요. 어이구! 와!
4: 아!
0: 와!
4: 아! 아! 대박! 성공! 성공 맞죠?

0: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1: 잠깐만.
0: 9만 21원.
1: 아니, 꼭 그렇게 그 뭐 네. 9만 원을 다 받으셔야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0: 네? 9만 21원 주셔야 됩니다.
1: 이거 이제 9만 원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5만 원 후에부터는 저기 세차권이 나와요.
0: 네네.
1: 저희 가가지고 세차라도 하고 가도.
0: 세차권은 이제 다음에. 지금 깨끗해가지고. 다음에 꼭 와서 하겠습니다.
1: 아, 알겠어요. 네. 아무것도 남는 거죠. 게임하네. 내가 이거 게임을 왜.
2: 나도 하고 싶다.
1: 감독님 게임하시고, 오차범위 없어요. 그딴 거 없어. 내가 굳이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제가 해드릴게. 가야.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2: 준비됐습니다.
1: 좋아요.
2: 이왕 하는 거 10만원 가겠습니다.
1: 좋아. 줄거나 풀어.
2: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장님이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정확하게 넣으면 내가 돈을 내고, 사장님이 틀리면 나 공짜.
1: 오차범위는?
2: 오차범위 없다고 하잖아, 나한테.
1: 오차범위 200원.
2: 150. 200원 오케이. 200원.
3: 오차범위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와봐요. 쉬운 거 아니에요?
1: 아, 일로 와봐요.
3: 누구요?
1: 택일로 무엇이라고?
4: 네.
1: 방금 뭐라 하셨어?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실래?
4: 아니요.
1: 어? 손들어. 손들어.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도전 외쳐주세요.
1: 도지야!
0: 6만 5천 원.

0: 뭐야?
1: 10만 1000원.
0: 이겼다! 이겼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저 오늘부터 관둘게. 여기 기름진 못 해먹겠고. 이거 목걸이 팔러 가.
2: 10만 1000원. 세차권도 있니? 나이스.
0: 아우, 참.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쌓인다더니. 돈도 잃고 사람도 없니, 이거? 오셨어. 아유, 잘 됐다. 아니, 나 지금 여기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그 오래 일했던 그 민 선생님이라고.
3: 이름은 민복기. 나이는 77세.
0: 아, 더 뭐 자랑하셔야지 뭐.
3: 자랑할 것도 뭐 있어. 이제 가야지.
0: 아, 맞아. 그 저기 그 식당 있잖아. 거기에서 먹자고. 더우니까는 그 민 선생님 차 타고 가자.
3: 캐시복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자고.
0: 걸으면 돈 나오는 거? 아, 그 민 선생님 옛날부터 그거 엄청 하더라, 그거. 아, 오늘 진짜 꽝 쳤어, 실제로. 아니, 그, 캐시워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셨어?
3: 한 6년 했어. 그래서 164만 원 정도 모았어.
0: 아유. 그러니까 우리 164만 원?
3: 여기 있잖아. 164만 413 캐시야.
0: 이거 봐. 응? 이거 봐. 아, 이거 나 이거 응?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겠다, 오늘 이거 돈 쓴 거.
3: 열심히 모아야지.
0: 아, 오늘 게임하다가 쓴 돈 이거 제가 게임으로 벌어야지, 이거.
4: 식당 멀었나요?
0: 아, 식당 여기.
3: 아, 식당 여기 이제 다 왔어, 여기야. 부정복.
0: 부정복. 응,
4: 뷔페 이름이 부정복이요?
0: 부정복. 부정복. 응? 이 근처 보면은 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거든. 와. 제육에 돈가스라?
3: 네.
0: 아니, 사장님. 이거 오늘 메뉴 어떻게.

0: 아니 우동까지. 오늘 뭐 누구 생일이에요?
1: 제 생일이에요.
0: 아, 해피 바스데이 투유. 아이 식사하십시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2: 아 요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치 쪽에.
0: 정치 쪽?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라고? 어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2: 아,
0: 했죠?
2: 옛날에 공무원 생활 35년 하다가 택시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마음은 젊고 건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야 움직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본받아야 돼.
2: 고마워, 갱수.
0: 응? 많이 드시고. 자, 그럼 식사 마저 하시죠. 네. 예, 맛있게 드세요.
2: 이 물 생채도 먹어.
0: 드지 마라, 드지 마라. 아우, 이제 뭐 그 기름만으로는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러 온 거예요, 세차. 자, 들어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틈에다가 일자로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 자, 들어오세요.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3: 네, 올라.
0: 딸리면 잡고. 창문 닫아, 창문 닫아. 창문 닫아. 빨리. 네.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워터밤 못 갔다고 창문 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는, 제발 닫아주세요. 오케이, 쑥! 자, 이제 내리세요!
3: 내리라고요?
0: 네.
3: 아, 제가 닦아요?
0: 아, 그럼요.
3: 아, 그렇습니다.
0: 제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좀 닦아드릴 테니까.
3: 아, 예.
0: 끝! 다 했어. 달리면서 자연적으로 또 말리는 게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3: 하나도 안 닦였네.
0: 어머. 닦고 계셔요. 닦고 계. 내가 더 닦아드릴게요. 야, 어떡해? 야, 이거. 야, 정말. 아니, 저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3: 네.
0: 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장갑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서비스로 이거 트렁크 한번 청소해줄게요.
3: 아, 트렁크요?
0: 자, 어디 보자. 아우, 아니, 잠깐만, 가면서 봐. 삽에다가, 장화. 지금 뭐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삽이랑 장화랑 흙이 트렁크에 있어?
3: 뻘에 자주 가서.
0: 뻘에 왜 가?
3: 조개캐로.
0: 아, 조개캐시는구나. 아. 이건, 이거 똥 아니에요? 아이, 똥이랑 휴지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엉덩이 돼. 엉덩이.
3: 아니.
0: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3: 아니에요.
0: 그, 아니, 게 아니라 똥을 왜 싸고 다녀, 트렁크에?
3: 장난감입니다. 어머.
0: 똥 잃어버렸다. 똥. 자, 똥은 이거 차 앞으로 빠지면 드릴 테니까.
3: 아, 예.
0: 아이, 똥 가져가! 아이, 똥 가져가!
4: 감사합니다.
0: 예, 잘 가세요. 여기 됐고,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5: 어디로요?
0: 우선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봐야 돼요.
5: 어떻게 가시는데요?
0: 이제 걸어가야죠. 오늘 돈 많이 잃어가지고, 워크캐시? 그거 해가지고 오늘 돈 좀 벌어야 되니까는, 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아음편!
6: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7: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

힘으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이게 누구 쫓아오는 놈의 읍지라. 나는 최남이라요. 노비질하다 도망나와 싸돌아댕긴지도 한참 되시오.

됐다. 이렇게는 배고프고 속굴고 살 줄은 몰랐던 규. 이제는 마음을 딱 먹어버렸소.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0: 나는 원래 고창현 김갓댁의 노비였지요. 내 상전은 먹물개나 사신 양반이었는데 이 고을 바닥서 논밭이 제일로 많았다기요. 재산이 많으니 식구도 많고 일도 겁나게 많아버렸소.
1: 남이 있느냐?
0: 아, 예, 나으리.
2: 남이야.
0: 아, 예.
3: 어이, 거기.
4: 남이 아저, 안에 있어?
0: 아, 예, 아유, 돌았니? 아따 죽겠더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불러싸는디. 그래도 어금니 딱 물고 견뎌쇼. 나가 들은 말이 있어갖고. 여기서 일을 잘하면 집도 따로 내주고 내 땅도 따로 떼준다고 했단게요. 노비질 오래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쉬어. 주인집에 더부살이 안 오고 나가 살고 장계도 가고 아도 낳고 말이오. 내 그 말 하나 믿고 소처럼 일만 했소. 가라면 가고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호까지 했단께요. 아따 그러던 어느 날엔가 상전이 나를 딱 부르더만요. 저그 버려진 돌밭을 하나 줄 텐께

주인 댁에 신곡만 쪼개 바치라고요. 땅이 생기니 색시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식구도 생겼슈. 한데 말이에요, 좋은 날은 오래가들 아니었어요. 이놈의 날씨가 미쳐버렸는지 몇 년째 흉작이 허벌나게 심해갖고 농사를 그냥 싹 다 조져버렸슈.

주인 댁에 바칠 건 고사하고 내 새끼 먹일 풀떼기 하나를 못 건졌단게요. 그러니 어쩌겠소. 상전을 찾아가서 신공을 좀 밀어달라고 사정했지요. 그때부터 염라고 문짝이 들커덕 열려버린 거요. 해마다 면포 두 필에 쌀 한 가지만 바치라더니 한번 신공이 밀리니께 이자를 루떡이처럼 붙이더만요. 거기다 저랑 자식들 몫까지 내라지 않겠슈. 면포 두 필이 열 필이 됐고 쌀은 다섯 가방이나 내라는디 몇년치 가물어갖고 농사를 다 베려뿌렸는디 내놓을 것이 어디땄게요. 처음엔 몸으로 때우라더니 죽어라 읽어놓은 땅을 뺏어가고 딸려까지 종으로 뺏어가고 나중에는 사는 집도 내놓고 다시 지 집으로 들어와 종살이를 하라네요. 그래서 도망쳐버렸지요. 그 개돼지밭으로 살던 때로 돌아갈 순 없었을게요. 무엇이든 하자. 무슨 일이든 상전 눈치 보며 기는 것보다 100번 낫은 게 큰디 말이요. 산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만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흘라고 알아본 일이 없단께요. 품팔이라도 허벌려도 어디서 굴려먹다 온 줄도 모르는 놈을 누가 걸어서 쏘죽었소에. 도망다니는 체지에 납바닥을 빳빳이 들고 댕길 수도 없슈. 도망지란 노비들이 산에 화전을 이어서 먹고 살기도 한다던데 이런 수확한 흉작에 나날 한톨이나 나오고슈. 인자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만요. 나는 다시 노비할라요. 불하지만 어쩌겠소. 나만이라고 사는 것이 아니란께요. 희망 세상은 양인도 돈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세상이요.

남자는 대가리 굴리지도 않고 그냥 입구멍에 펄칠만 하며 살겠슈. 그래도 내 아직 자유로운 몸뚱일 때 큰 소리 한 번은 치고 갈라요. 최남이, 다음 생에는 니도 꼭 만석구 집서 태어나라. 에?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이제 올해로 10년차 작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중증외상센터를 무대로 쓴 소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기복이 심한 작가고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은 군의관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게 왜 군의관이 주인공이 됐냐면 제가 군의관 때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작가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자기랑 동일시되는 주인공을 쓰는 것. 왜냐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장르물을 볼 때 원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를 투영한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감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의학물을 빨리 선점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웹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의학 웹툰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공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은 좀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저는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첫 소설은 망하겠지만 거기서 무언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은 2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도전을 한 건데 첫 번째 소설은 사실 의학물도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왜 판타지를 썼냐? 그렇게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서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작가라면 판타지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타지를 쓰게 된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두 가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설의 유료 독자는 한 200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1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200분 남짓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면 제가 글을 안 배우고 썼으니까. 근데 의외로 댓글에,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왕물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판타지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무협지지만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고 또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두경부외과라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에 생기는 암을 보는 전문과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에 열혈이 들어가지만 딱히 열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여전히 제가 투영돼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나 혹은 위아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녹아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립니다. 이 작가 이렇게 글잘 쓰는지 몰랐다. 아, 전작보다 훨씬 낫다. 근데 항상 단서가 달려요. 근데 소설 같지가 않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나 에세이 같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써버리니까 역으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럼 다음 작은 내가 판타지를 좀 섞어서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외과인데 수술을 못해? 그럼 4외과예요. 얘는 소독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승급해서 3외과가 되면 기본적인 수술들을 할수 있고, 더 승급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1외과가 되면 뭐 심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말이 좀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피를 보면 기절을 해요. 신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의 재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신이 응답을 해요. 임무를 수행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댓글이 달려요. 작가가 양심이 있어야지. 의학물 쓸 거면은 내일 지식의 나라 좀 물어보고 써라. 1회과, 2회과가 뭐야 도대체? 이런 거 달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병원에 비읍자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때 전문의 3년 차였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게 전작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고증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현대약물을 쓰면 고증은 좀 불안정하지만 더 재밌는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작품에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만들고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죠.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당연히 잘하겠죠. 조선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상대가 안 되겠죠. 몇백 년의 지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문화적인 이유로도 해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니까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냥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심과 방을 들고 갔어요. 거기 약이랑 막 수술도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그 중증에서 다뤘던,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백강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강욱이 여기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백강욱보다는 덜 능수능란하고, 얘는 좀 당황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랑은 다른 인간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행동 원칙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주인공이 나오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 소설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제가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를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 소설은 조선으로 가는 거니까, 선조실록, 뭐 증비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다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달 동안 씁니다. 이게 댓글이 달려요. 작가 어디 사냐? 작가님, 저는 하차합니다. 저는 쓸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 텐션이 전달이 될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몰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강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유순해. 조금 더 날카롭게 깎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소설을 씁니다. 다음 소설은 제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갔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르의 메인은 판타지랑 무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가지고 나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르를 소비할 때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안 벌어지니까. 장르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인데 그걸 시켜주지 못하는
나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독자한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제 소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게 됩니다.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냐? 나 결혼을 좀 일찍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2년 안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아름다운 꿈으로 남기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의사로 있었지만 원장님보다도 환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제 나이가 이게 일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500화를 넘게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일이 잘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소설을 성공시켜야겠다. 다음작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론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봤더니 초심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소설 쓰고 거기서 하나 배워서 다음작에 적용하고 또 다음작에 적용하고 하는 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이 생각 자체를 작가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지망생일 때 떠올렸던 방법론을 아직도 5개나 쓴 중견 작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성실하지만 멍청한 거죠. 아니란 거죠.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 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글은 다 코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작도 코믹 넣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을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되게 직관적인 글을 써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전달하는 게 다인 문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문장 전으로 묘사도 넣고 이런 걸 다른 걸 넣겠죠.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이 그냥 연속됩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속도감이 생겨요. 아, 그럼 나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주기에 유리한 재미가 뭘까?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주면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쓰게 된게 중증외상센터를 다루는 그 소설인데,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돼 있죠, 지금. 재미를 골랐죠. 코믹하고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소재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걸 잘 살릴 수 있게 주인공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배경을 딱 넣으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천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상 환자는 너무 어렵거든요. 외상 환자 한명 살릴 돈으로 암 환자 10명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려면 단순히 천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광역한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수술할 수 있는 약 태양 같은 주인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면은 백광역 혼자 나와도 항상 태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양재원. 학문 모자란 짓 해. 더 좋은 거는 한유림. 이 사람은 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모자란 짓을 해. 그때 백광역이 해결을 해주면 더 밝은 태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주인공과 반사판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전화 왔어요. 원래 그런 플랫폼에서는 작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아, 네,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플랫폼 역대 매출 1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전업작가를 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잘 참았어요. 웹소설의 속성은 생명이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 몇 개월 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웹툰 런칭 확정돼서 12월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웹툰 개수가 엄청 많고 소설이 잘 되면 웹툰이 되는 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웹툰이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전업 작가가 될수 있었죠. 다음 작품은 좀 조연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과물을 쓰게 됩니다. 이 뇌과물을 쓸 때는 추리하는 재미를 더했는데, 뇌과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코믹으로 시트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I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톤을 균일하게 가져갈 거고, 얘가 그렇게 산토끼처럼

0: 콧구멍을 계속 깨주면 나머지 이물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재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조연들을 잘 살려봤죠. 이게 사실은 전작보다 더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번 연속 잘 됐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뭘못 배우고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대작가가 돼버렸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좀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비물을 쓰게 됩니다. 의학물을만 써놓고서는 갑자기 좀비물을 쓰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안 되죠, 당연히. 저는 코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런칭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까지 달려야 했죠. 소설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데.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작은 19세기 의학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21세기 의사가 이때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겪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작가들이 아주 성공했을 때 다음 작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였다가 전업작가가 되었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달과 역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 우리는 달과 육펜스를 동시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달과 할수 있는 육펜스의 균형을 찾아야 그래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작가가 됐으니까 달을 향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달은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더 다른 장르를 쓰는 작가에 있고 제가 쥐고 있는 육펜스는 의학물을 쓰는 저거든요. 이 사이에 균형감을 잡아서 점점 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매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과 내가 쥐고 있는 육펜스가 뭔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이 계속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육펜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달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달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박자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 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계가 방송됩니다.

0: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안녕하세요. 한산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웹소설 작가라고 하면은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미있는가 뭔지, 재미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인데, 일단 재미가 뭔지 찾아 헤매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미는 뭔가? 저는 이제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물어봐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웃긴 거, 이게 재미 아닌가? 라고 이전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미란 어떤 독자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전의 감정과 소비하고 나서의 감정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면, 그 방향성이 있다면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고발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뭉뚱그려서 아, 그 다큐멘터리 볼만하다, 재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떤 뭐 스릴러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뭉뚱그려서 재밌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뭐 이것조차도 완벽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는 제일 그럴싸한 정의라고 생각해서, 저도 재미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재미 중에 내가 줄수 있는 재미는 뭐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웹소설 작가는. 독자로서의 저는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비장하고 약간 이렇게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저는 이제 남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웃기는 게제 일생의 낙 중에 하나인데 항상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수 있는 재미는 가장 명확한 거는 코믹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을 웃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남을 울리잖아요? 그 사람이 저를 존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울거나 슬픔을 주는 작품을 조금 더 하나 위 차원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 작품들이 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나도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 이 재미를 찾아 헤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는 빛을 찾았어요. 가까이 갔어. 그리고 그거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제 마음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미없는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신만의 빛을 찾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죠. 그런 과정을 몇번 거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 그러면 막연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아,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를 지금 발산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특히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고생과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로 수렴할지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은 말을 하겠지만, 아, 공부 지금 참고 하면 나중에 좋아진다. 뭐 내가 해봤어야지. 남들이 하는 말은 공허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노력, 거기서 오는 고통,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더 수월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모든 것들을 다 그럼 인내를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거는 맞아요. 실패를 해야 성장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서사를 들여다봐도 성공한 작품 다음에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성공은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어떤 것들이 일궈냈거나 혹은 그 축적해놓은 것이 운 덕분에 터진 것뿐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성장은 어려워요. 어디서 성장하냐? 실패했을 때. 그것도 가혹하게 실패했을 때. 그럴 때가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제가 두번 연속 작품을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제가 원래 믿을 만하다고 여겼던 피드백을 해주었던 동료들이 그러지 못하게 돼요. 저희 출판사 대표가 원래 글을 좀잘 보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살 어린데. 이거 어떠냐? 그럼 원래는, 형, 이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데. 여기선 이 재미를 좀더 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 두 개가 연달아 대박이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박수 기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형, 이번에도 역시 막, 최고 막,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높은 데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고 내가 이걸 했는데 자꾸 성과가 잘안 나는 것 같고 할 때가 오히려 성장이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눈이 좀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 아니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약간 어지러질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딱 들어가면서 불을 껐는데 불을 끌때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이쪽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한쪽 눈을 가려봤죠. 그랬더니 왼쪽 눈을 가렸더니 잘 보여요. 오른쪽 눈을 가렸더니 절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시야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인이기도 하니까 이거 진단명이 뭐가 있을까? 뇌병변도 있을 수 있고 안과 질환도 있을 수 있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응급 상황이니까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절반이 안 보인다. 바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죠. 가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잘 보이는 쪽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옛날에 교과서에 봤던 망막박리구나. 내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뇌였으면은 아마 돌이킬 수 없었을 텐데. 망막박리라면은 이건 눈의 문제고 내 전신적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절반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황반이거든요. 황반까지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응급실에 접수를 했죠. 봤더니 실제로 황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후에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이쪽 눈은 이렇게 제대로 보이진 않아요. 수술을 네 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망막박리라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눈 안에 있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망막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붙였으면은 얘가 붙어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한 2주 정도를 계속 엎드렸어야 되는데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을 엎드려 있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때는 뭐 빈말로도 뭐 편했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학의 역사라는 거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 19세기 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보다는 원시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19세기 때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20세기 중반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지만 저처럼 황반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시력을 잃어버리는 게 일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들면서 치료가 좋아져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숫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0.2 정도는 돼요. 물론 이제 글자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게 있지만 이 정도라도 어디냐. 이거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지 이전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었고 한쪽 눈을 뽑으면 이제 외안이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었을 거다. 그거보단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럭저럭 그냥 괜찮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넘겨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는 건강 관리도 꽤 하는 편이고 사실 내 나이를 엄밀히 따져보면 40, 뭐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40은 되게 어린 나이고 실제로 제가 안과에 가다 보면은 거의 그 외래진료실 앉아 있는 사람들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행을 이렇게 되책임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얘를 두고, 원래 이 일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상수니까. 얘를 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어찌됐건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것들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청년 나이 때, 20대 그런 불행이 닥쳐오는 거는 40대에 오는 거랑은 또 비할 수 없이 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20대니까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의 세팅을 바꿔서 넘어가야 사실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너무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그럴싸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조명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 저 사람의 인생이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아직 저도 자박자박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인 거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저도 아직도 재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오히려 한번 성공을 맛봤던 사람이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딱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불행이 아닌 경우에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쳐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에서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일정 임계 이상 넘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도 안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질환이 되고 정신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는 게제 또래 친구들조차도 너쉴때뭐 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너 어떤 음식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글쎄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뇌 취향을 찾아내고 뾰족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제육볶음 우리 많이 먹잖아요. 제육이랑 돈가스 저도 뭐 맨날 먹었었거든요. 취직했을 때. 근데 저는 그 제육을 먹을 때이집 제육 먹어보고 나는 좀더 비계가 많고 야들야들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너무 매운 거보다는 조금 달짝지근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 제육 중에 최애를 찾는 게제 미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육은 여기야가 있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점심에 제육 아니면 돈까스 먹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스트레스를 풀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이 제육을 먹어서 제일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또 제육, 오늘은 돈까스 이런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제육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야끼토리집에 가서 꼬치 두개 정도 시켜놓고 이제 생맥주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의식처럼 2주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꺾이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러닝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야외에서 뛸 때. 햇빛을 받으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변의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서 뛰면은 이거 자체가 오는 신체적인 건강의 이득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의 이득도 못지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면은 그래도 그 기나긴 터널이 좀 지나갈 만할 겁니다.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뭘 계속 권유했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 본인의 취향대로 골라놓은 취미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걸 진짜 매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미인 클래식 음악, 뭐 커피를 마셔도 어떻게 마시냐면 온도가 들어오면은 90도부터 99도까지 나눠서 다 끓여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온도를 찾았으면 거기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뭐 30초 1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아 내가 이 커피 원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은 얼마나 하는 거다 이걸 알아내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히 미식에 대해서도 처음 보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안 먹어보면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먹어봐야 된다. 이게 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알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제 취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향은 그렇게 배웠고 메타인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좀 소모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을 잘 가는 건지 저는 그때 수능을 잘 봐서 대학 잘 가는 게 일단 목표라고 생각해서 수능 기술자가 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내가 지금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내 10년 뒤는 바라보는 게 뭘까? 이 신기하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보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아 청춘이 좋지 뭐 빛나는 청춘 이렇게 하지만 막상 청춘일 때 저는 그렇게 빛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내 1년 위에 선배 보면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돼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게 청춘이니까 사실은 그걸 이제 견디고 나면은 이제 돌이켜볼 때는 아름다웠던 것 같은 게 청춘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더해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 경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새벽부터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6: 아,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뛰는 겁니다. 스톱!
5: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바로 쓰레기 수거 때문. 수거해야 할 종류도 참 많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정말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7: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또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5: 수거 중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8: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 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5: 대형 폐기물 외에도 수거해야 할 쓰레기들이 다양합니다.
9: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 쓰레기 양이 많아 한정된 공간에 많이 싣는 게 관건.
10: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11: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면 돼요.
5: 숨 돌릴 틈도 없는 고된 노동. 그야말로 매일 펼쳐지는 쓰레기와의 치열한 전쟁.
11: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5: 무섭게 쏟아지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2024년 발생한 생활 쓰레기는 약 1,700만 톤. 그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사람들이 모여 신호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12: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3: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14: 아, 여기는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로서, 각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5: 무거운 쓰레기를 연신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인지라 부상을 막기 위해 출발 전 사전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14: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5: 그래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전담 수거팀이 따로 움직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폐기물 수거 담당 박운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10군데 이상 정도 수거할 예정인데, 대형 폐기물은 언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심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팀원인데요. 이름 문경환이라고.
16: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15: 등치는 산만한데 그래도 빠릿빠릿하고. 오늘은 좀 어때?
16: 아,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무거운 것도 든든하게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15: 여기는 최승희라고. 외소하지만은 진짜 빠릿빠릿하고 성실하고, 오늘도 좀 순복이라 가는 거 조심하고.
16: 네, 조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 오늘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16: 알겠습니다.
5: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업자들이 출발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8: 이건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대형 폐기물 웹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 대형 폐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거를 보고 품목이랑 이런 걸 확인하면서 그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고. 빨리 가보자.
5: 가구나 가전처럼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사전에 신고한 품목과 장소를 휴대폰으로 확인한 뒤 수거에 나섭니다.
13: 그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시겠는데요?
8: 예, 이사철에는 진짜 바쁘고 양도 너무 많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이제 평수도 크다 보니까 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죠.
5: 이런 좁은 골목에선 신경을 써야 합니다.
17: 우측 차옵니다. 대기요. 우측 오라요. 앞에 차옵니다.
5: 대형차 특성상 상시 주의 경계가 필수입니다.
17: 골목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상차원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8: 아, 여기 나왔다.
17: 네. 잠시만요. 끝났다. 내릴게요.
8: 근데 차가... 일단 차가 될 데가 없다.
17: 일단 여기다 대고.
8: 일단 예. 잠깐만.
17: 어디요?
5: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정차하자 바퀴에 무언가를 받쳐 놓습니다.
8: 아, 이건 보인목이라고 그래서요. 차 브레이크를 하고 내려온다고 해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돼요.
5: 첫 수거지에 도착했습니다. 물품을 확인한 뒤 작업자가 사진을 찍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8: 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에 그 시민분께서 인터넷으로 접수한 거거든요. 배출하신 분이 이제 접수를 하시면 이제 접수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 품목에다 붙이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제 수거를 하는 거죠. 일단 나무 먼저 뜯고
17: 분리 좀 할게요.
5: 수거에 앞서 먼저 나무와 철재를 분리해야 합니다.
17: 나무는 소각이고요. 철재는 이제 또 따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하겠습니다.
5: 작업의 효율을 위해 현장에서 소각 대상인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꼼꼼히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에 상차를 합니다.
8: 잠깐만. 야, 다음으로 이동하자.
17: 네.
5: 첫 번째 수거를 무사히 마치고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8: 너 이쪽 잘 봐봐.
17: 네, 보겠습니다. 이게 저쪽 위쪽 포인트 같은데?
8: 위쪽 포인트야?
17: 네, 저쪽 저 흰색 차 옆에 저거.
8: 여기다.
17: 아, 앞에요?
8: 그치, 앞이지. 네. 어, 앞이다.
13: 지금 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보면서?
8: 아, 저희가 그 접수한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시민들이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스티커 붙여서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 살피면서 그 품목들을 한번 확인해서 실어야 되거든요.
5: 사전 접수된 폐기물은 위치 파악이 쉽지만 스티커를 붙여 배출한 것은 위치를 알 수 없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스티커나 접수 번호가 붙어있지 않은 폐기물이 눈에 띕니다.
17: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내려놓고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5: 이럴 땐 쓰레기 부적정 배출 안내문을

0: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습니다.
1: 폐기물 스티커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가 있어요.
1: 100만 원이요?
2: 예, 예.
1: 아, 그렇게 비싸요?
2: 예.
0: 다시 수거에 박차를 가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폐기물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2: 예, 이거 공사장 폐기물이니까 이거 무거워서 조심해야 된다.
3: 예.
0: 전용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2: 이건 공사장 폐기물이라고 그래서요. 네. 인테리어나 할 때 돌이라든가 타일, 석고보드 이런 건 저희가 공사장 폐기물로, 건축 폐기물로 따로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0: 전용 마대에 담긴 공사장 폐기물들. 보기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1: 많이 무거운가 봐요.
2: 네, 공사장 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은 돌이고 타일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혼자 들기에는 힘들어요.
3: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4: 아, 저 들어봐요?
3: 네. 한번 올려보세요. 진짜.
0: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3: 허리도 저.
0: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
3: 그렇죠.
4: 와. 와, 여기까지 물을 이렇게.
3: 맞아요. 소리도 웅탁하게 되는 게 이게 돌이에요.
4: 이게 조그만 마대로도 20kg가 그냥 훌쩍 넘는 경우도 많아요.
0: 말 그대로 대형 폐기물이다 보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폐기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이 지금 작업하는 냉장고와 소파, 식탁, 장롱 등의 가구류입니다. 보통 하루 수거하는 양이 적을 때는 5톤에서 많을 때는 8톤에 육박합니다.
1: 소파를 번쩍번쩍 드는 게 힘이 되게 좋으시네요.
3: 네.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운동했던 게 지금 효과 발휘하나 봐요.
1: 아니 무슨 운동을 하셨는데요?
3: 어릴 때요?
1: 네.
3: 어릴 때 씨름도 하고 전에는 막 다른 회사들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상사 트러블 아니면 고객이랑 트러블 그러면서 이제 나만 좀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이쪽 일에서 일을 하고 그쪽 일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나랑 맞겠다 해가지고 저도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죠.
0: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수거품 역시 묵직한 소파와 변기입니다.
2: 야, 저 소파, 소파부터 올리자.
3: 네, 알겠습니다.
2: 승희야.
3: 승희야, 소파 올리자.
2: 소파부터 올려.
3: 조금만 옆을 빼보자.
5: 하나, 둘, 셋.
0: 아이고. 아차하는 순간, 그만 변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2: 야, 괜찮아?
3: 네, 괜찮아요.
2: 아쉬운 게 없어?
3: 네. 아, 죄송해요.
2: 야, 조심해. 네,
3: 수고하셨습니다.
2: 야, 저 가져와.
3: 네. 일거리 또 만나.
1: 아이고,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은데. 네.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깨버려가지고.
2: 사기 그릇처럼 돼가지고 부딪히면 저렇게 박살나서 이렇게 쳐요. 그래서 이제 얼굴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0: 다치지 않게 신속하게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유리 종류는 배출 방법이 따로 있답니다.
2: 그릇이든 뭐든 깨지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다 배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깨진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이런 거는 따로 건설 폐기물 그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배출을 하셔야 돼요.
0: 종량제 봉투는 찢어질 수 있어 반드시 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벌써 오전 10시입니다.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려서?
3: 밥 먹으러 갑니다. 저희가 지정된 그 식당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0: 새벽 5시부터 쉼없이 달려온 작업. 이제야 잠깐 숨을 돌려봅니다. 아침 메뉴는 한식 뷔페입니다.
2: 대부분이 저희가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뭘 먹고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의 지금 먹는 게 첫 끼죠.
0: 허기진 속을 따뜻한 밥으로 푸짐하게 채우며 고된 하루를 다시 버텨낼 힘을 보충합니다.
2: 그리고 그리고 이게 남들이 좀 꺼리는 일이잖아요.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치우는 업무다 보면 남들이 더러운 일인데 저희는 그걸 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동네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 자체가 청결해지고 또 시민들이 그거에 해서 고맙다고 표현도 해주고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죠.
0: 이런 보람이 힘든 일을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엔 새벽부터 수거해 트럭 가득 찬 폐기물을 내려놓는 대형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3: 버리는 곳이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실은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또 내리려고 역순으로 다 실어서 온 겁니다.
0: 폐기물 종류에 따라 내려놓는 곳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류부터 전자제품 또 매트리스까지 하차 위치가 전부 제각각. 그래서 수거 차량에 실을 때부터 내릴 순서를 철저히 계산해 품목별로 모아둡니다.
6: 이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2: 아니요, 이제 이게 지금 첫 차고요. 이제 또 실으러 가야죠.
6: 아, 또 나가야 돼요?
2: 네, 또 나가야죠.
0: 지정된 지역을 모두 돌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수거할 곳에 도착. 한눈에 봐도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2: 그 건물 그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쪽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내놓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아무래도 좀 가구를 부셔가지고 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차고차고 쌓고 네. 너는 중간에 나누고 네. 알았지? 어. 시작하자.
0: 신기하게도 모서리를 누르니 가구가 손쉽게 해체됩니다. 어, 거참 신기하네.
2: 지금 같은 게 부실 때는 장롱을 먼저 큰 거 먼저 심고요. 그 위로 이제 조그만 것들 심죠.
0: 부피를 줄이기 위해선 손이 많이 가도 일일이 가구를 해체해 실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이렇게 싸버리면은 저희가 언덕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물건이 앞에 있는 물건이 뒤로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뒤쪽을 좀 높게 싸고 앞쪽을 낮게 싸가지고 언덕 올라가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5: 하나, 둘, 셋.
0: 상단에는 일부러 묵직한 물건을 올려 중심을 잡고 무너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무너지지 않게 쌓는 데는 숙련자들만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해체해 놓으니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2: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제 안마의자밖에 안 남았지?
5: 네.
2: 야, 물 가져와. 물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자.
5: 네.
0: 사시사철 쉬울 때는 없지만 한낮에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엔 특히 더 작업이 고됩니다.
2: 뭐 제일 힘든 게 더위죠, 더위. 왜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탈수 증상이 아무리 많이 그게 제일 힘들죠, 더위.
0: 이제 안마 의자 하나 남았습니다.
3: 하필 제일 무거운 거 남았어.
2: 아, 땡큐.
0: 안마 의자는 폐기물 중에서도 무거운 제품 베스트 3에 드는데요. 장정 셋이 함께 들어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2: 그래서 그 끝으로 끌어. 밑으로.
3: 네, 이거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무거워요. 안에 기계다 보니까 철기계다 보니까 무게가 기본 100은 넘어요. 그래서 많게는 200kg까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상 들어보지 않으면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5: 하나, 둘, 셋.
3: 이렇게 가요.
0: 한 시간 넘게 실험한 끝에 그 많던 폐기물 상차를 모두 끝냈습니다.
2: 자, 이제 빨리 버리러 가자. 다음 대로 또 가야 되니까.
3: 네.
2: 빨리 이동하자.
3: 예.
0: 쉼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하차장에 내려놓는 작업. 이 고된 과정을 하루에도 두세 번은 반복해야 합니다.
2: 자, 차량 좀 닦고.
3: 네.
2: 이렇게 하자.
7: 원래 이렇게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2: 저희가 평소에 6시에 출근해서 3시에 끝나는데 지금 여름철 하반기에는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7: 지금 3시가 넘었는데요?
2: 네.
7: 늦게 끝났네요.
2: 나머지 했냐?
3: 네, 마무리 다 했습니다. 아,
2: 고생들했다. 퇴근들 하자.
3: 네, 고맙습니다.
2: 저는 이 일이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0: 이만한 직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만족감도 있고, 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도 있고, 이런 직장을 어디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이 건강하고 제 힘 받는 데까지 계속 해야죠.
1: 치열하게 수고해온 재활용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 저마다의 쓰임을 다한 다양한 폐기물들이 선별장으로 모입니다.
2: 여기는 재활용품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선별하게 되는 1차 선별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하루에 이곳으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 양은 대략 20톤에서 25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주 전 지역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들이 밀려듭니다.
3: 여기는 비닐 주포, 그 다음에 쓰레기. 여기는 딱딱이하고 알펜. 여기 병하고 알펜.
1: 작업자들이 온종일 서서 일일이 손으로 직접 골라내야 하는 고된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신속하게 분류해냅니다.
2: 이게 이제 플라스틱 압축기인데 위에서 호프에서 이제 내려주면 이제 압축기를 가지고 쭉 밀어서 부피를 변형해주고 있습니다.
1: 단단히 압축한 플라스틱은 철사로 묶어 고정한 뒤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2: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연간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이 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 이번엔 버려진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가명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2: 스티로폼 자체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여서 부피를 줄여주는 가명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가명 작업의 첫 단계는 이물질을 제거한 스티로폼을 잘게 분쇄하는 일입니다.
2: 사태가 된 이제 스티로폼을 쭉 이 공기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녹여주게 되고 이 녹여주게 된 것들이 이제 제품이 되는 겁니다.
1: 파쇄한 스티로폼은 열로 녹여 잉곳이라 불리는 덩어리로 압축합니다.
2: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데 그 포장 완충재라든가 건축 단열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다음에 찾아간 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4: 음식물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순수 음식물만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1: 충주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사무실에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5: 팀장님. 형수성 소화주 위펌프 과거로 인해서 지금 트리 걸렸어요.
6: 지금 무슨 일이에요?
4: 아, 지금 저 산발해주에서 형제소화주로 보내주는 펌프가 지금 저 과부하 걸린 것 같습니다.
1: 작업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6: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인가요?
4: 네, 이건 저 원료 이송이 안 되면 그 가스 생산에도 차질이 빚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1: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 펌프의 상태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4: 아, 지금 펌프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1: 펌프 교체가 결정됐습니다. 신속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체 작업 중 갑작스럽게 정체 모를 액체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4: 안 안에 들어있던 소화액입니다. 고장나서 지금 교체하려고 양쪽에 밸브를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압력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겁니다.
1: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6: 선생님 괜찮으세요?
7: 네, 괜찮습니다. 이거 독성이 있거나 뭐 위험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없고요. 예, 저보다 냄새가 나니까요. 이게 한번 몸에 뵈면은 잘 안 빠집니다.
1: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온몸에 배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업자들은 서둘러 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5: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속으로 교체만 하면 됩니다. 교체만 하면 됩니다.
1: 음식물 소화액을

0: 바이오 가스를 정제 및 고질화해서 바이오 메탄으로 만든 뒤 개질 과정을 거쳐 수소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양은 약 500kg. 도심을 누비는 버스와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음식물 폐기물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 에너지로서 대기 오염 및 각종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0: 그럼 이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되어 오는 걸까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 수거 차량 운전하고 있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친구들이 병을 수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3: 그냥 어때? 많아? 어디 와? 양 맞지?
4: 아무 평상시랑 똑같은 것 같은데?
2: 정말 맛있게 있어 보이네.
3: 무겁다.
2: 조심하고 이렇게 보이네.
3: 깨질 수 있네.
2: 이런 건 깨진 면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많이 다쳐요, 깨진 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리가 꼬맨데가 벌써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정도로 많이 위험하고.
0: 유리는 파손 위험도 크고 무게 또한 묵직합니다.
3: 확실히 너도.
5: 네.
3: 괜찮아, 무겁지?
5: 네, 무겁지.
3: 예. 깨진 거 조심하고.
5: 예.
2: 네, 오늘도 저희는 신속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또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수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업자들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6: 저분들은 걸어가시네요?
2: 네, 아무래도 저희가 뒤에 차량 뒤에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저렇게 도보로 작업하고 있어요.
6: 아, 그럼 차는 따라가고요?
2: 네, 저는 따라가고.
0: 2018년 잇따라 발생하는 사고로 청소 차량의 발판 탑승이 전면 금지되면서 작업 내내 걸어다니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품목은 크게 6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6: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7: 이게 나오는 데는 항상 뻔하니까 그 위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보고 그러는 겁니다.
0: 주민들이 늘 같은 자리에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니 수거 장소는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습니다.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자리에 가려진 쓰레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보물찾기 하듯 눈과 발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6: 이게 걸으면서 찾는 것도 일이네요.
7: 그렇죠. 아무래도 차 사이에 숨어져 있고 뭐 구조물 사이에 숨어져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죠.
0: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네요.
7: 이렇게 박스를 접어서 버리시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수월하죠.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고 부피가 주니까.
0: 끊임없이 길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거 작업. 온종일 길 위를 걷고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거두는 것만큼이나 걷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6: 아니, 이거 진짜 많이 걸으시겠어요?
7: 저희가 이제 골목골목 걷는 거랑 뭐 이렇게 다 따지면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0: 수거한 쓰레기들을 집화장에서 쉽게 내리기 위해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구분해 씻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피를 줄이는 건 역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2: 이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지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0: 상차 작업을 끝내고 다시 쓰레기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또 난관이라네요. 차가 커서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6: 좁은 골목은 진짜 운전 어려우시겠어요.
2: 네, 많이 어려워요.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0: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이 많아 통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6: 간신히 지나가는데요?
7: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골목길에서는.
2: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골목길이다 보니까 특히 요 시간에 출근 시간대 이때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시간대입니다.
0: 아슬아슬했던 골목 수거를 마치고 이제 대로변 작업 차례입니다.
2: 이제 대로 나가야 되니까 차 따라오지 말고 내가 너희를 따라갈 테니까 니네가 먼저 수거를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7: 네, 알겠습니다.
2: 네,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0: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안전한 데 정차해 있다가 작업원들이 먼저 수거를 해서 앞으로 가면 제가 작업원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1: 바쁜 출근길 도로를 가로막지 않기 위해 수거 방식도 바꿉니다. 작업자가 차보다 앞서가며 쓰레기를 모아두면 차는 그 뒤를 조심스레 따라갑니다. 도로 위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벌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0: 이제 다 차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2: 어디로 네. 가는 거예요?
0: 이제 저희는 박스만 따로 버리는 집화장으로 가서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을 또 수행할 거예요.
1: 차량 가득 수거한 재활용 종이를 비워낼 시간. 묵직한 차량을 이끌고 집화장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도착한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가져다 놓은 재활용 종이들. 집화장 한편에는 종이들이 산더미처럼 높게 쌓여 있습니다. 이제 하차 작업을 합니다.
3: 다른 차들은 유압으로 이렇게 쏟아버리는데 재활용은 일일이 수작업이라 너무 힘들어요.
1: 장비 없이 손으로 하는 일이라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섞여있던 스티로폼은 다시 씻습니다.
2: 스티로폼은 어떻게 해요?
0: 이제 이거는 또 버리 하차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같이 실려있는 거랑 같이 한 번에 하차하려고 합니다.
1: 종이 수거와 하차를 끝낸 후 스티로폼 수거를 위해 이동합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번엔 또 스티로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2: 스티로폼이 엄청 네. 많이 나오네요.
0: 그렇죠. 보통 아파트 이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1: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고 양도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차에 더 실으려면 싣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아, 이렇게 세게 쳐야지 고정이 되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손이 좀 아프긴 한데.
2: 아, 스티로폼 부셔져도 괜찮아요?
3: 아, 부셔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요, 그 뭐지? 그 재활용 자체는 거기서도 부수기 때문에.
2: 야,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거.
1: 스티로폼이 한 차 가득 찼습니다.
2: 또 가시는 거예요? 내려놔요?
0: 네, 이제 또 하차하러 또 가야 됩니다.
2: 이 왔다 갔다 계속 이게 반복이네요.
0: 네, 이게 되게 단순 반복 같은데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1: 다시 차를 타고 15분 남짓을 달려 이번엔 스티로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지도 않고 차를 세우자마자 서둘러 스티로폼을 밖으로 내립니다.
3: 이제 스티로폼 수거는 끝났고요. 이제 연소재지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 수거할 예정입니다.
1: 충주는 시내뿐 아니라 외곽의 면 지역들도 있어 별도의 수거가 필요합니다.
0: 저희가 연소재지 집화장이에요. 재활용이 모이고 저희 종량제가 모이는 곳.
1: 면 지역은 면 사무소 따로 집화장이 있어 주민들이 모아둔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를 한 대 모아 수거합니다.
0: 여기서는 똑같이 시내랑 똑같이 페트 재활용품들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모아 있는 쓰레기들을 서둘러 차에 싣습니다. 그냥 던지는 것 같아도 다 방법이 있다네요.
3: 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그래야지 안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사선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니까 최대한 평평하게 맞추고.
1: 무너지지 않게 수평을 맞추며 쌓아 올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자, 가자.
1: 마지막 남은 봉지 하나까지 꼼꼼히 밀어 넣습니다. 오늘의 수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0: 자, 다 했다. 야, 일로 와. 나 좀 씻고 와자. 야, 일로 와.
1: 찌는 듯한 폭염 속 온몸에 열기를 식혀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왈칵 쏟아붓습니다.
2: 힘든데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3: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남들도 일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제 일이니까 하는 거죠. 네.
1: 덤덤하게 내뱉는 한마디에 속 깊은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3: 아니 뭐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같이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3인 1조잖아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정도 많이 쌓이고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2: 재밌으세요 그래서?
3: 네.

0: 재밌어요.
1: 마무리하고 가자.
2: 네네.
3: 아유,
1: 아유, 나도.
4: 서로가 있어 고된 노동도 웃음으로 넘겨봅니다. 드디어 오늘 분량의 수거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 수거해놓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5: 여기는 이제 저희 충주시에 나오는 재활용 봄이 다 여기로 모이는 곳이에요.
4: 도시 전체에서 모인 재활용 쓰레기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5: 자, 마무리해서 가자. 들어가자.
4: 드디어 수거와 하차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1: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적재함 쪽에 좀 지저분한 거 좀 물청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거예요.
4: 매일 길을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큽니다. 퇴근을 앞두고 꼭 거치는 일과가 있는데요. 섬유 탈취제를 뿌리는 겁니다.
5: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막 이게 쓰레기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항상 뿌리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4: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6: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물 수주 분반하는 김학수입니다. 이제 음식물 수주 분반을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7: 뭐요 뭐요 이제 일 나가야지.
8: 네.
7: 호선아.
8: 네.
7: 오늘 너는 통돌이 하면서
8: 네.
7: 통 꽉 차고 나오면 형한테 전화해서 위치 알려주면 형이 또 찾아갈 거니까.
8: 네.
7: 그리고 찬영이는 차 따라다니면서 형이 놓치는 부분 너가 보고 너가 놓치는 부분 형이 보고. 네. 협업.
9: 협업.
7: 오케이?
9: 오케이. 가자, 에스끼리.
4: 음식물 쓰레기 작업자들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수거를 위해 출발합니다.
10: 음식물 그 수거는
5: 네.
10: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6: 음식물 수거는 일단 시내 지역은 문전 수거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다 자기 집 앞에 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면서 다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4: 수분이 많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수거차는 5톤 이상의 대형 차량. 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작업자가 통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6: 골목에 보시면 되게 길이 좁거든요. 차량들 주차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곳에 음식물을 다 수집을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저희 차량을 만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4: 주택가 골목길은 워낙 좁아 덩치 큰 대형 수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일일이 집 앞을 돌아다니며 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쓰레기 봉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골목 사이를 살피며 바삐 움직입니다.
11: 시간대에는 차가 아직 출근하시기 전 시간이기 때문에 차 뒤에 숨겨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됩니다.
4: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열심히 헤매던 중 주황색 뚜껑에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1: 음식물 전용 칩이라고 해서 봉다리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통에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으로 넣으실 때는 꼭 항상 칩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먼저 부러뜨리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뚜껑 열면은 이렇게.
4: 전용 수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구매한 납부 필증을 꽂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11: 칩만 있으면 일반 봉투, 검정 봉투, 흰 봉투 상관없이 담겨져 있으면 실을 수 있습니다.
4: 그 시각 차량팀도 바쁘긴 마찬가지.
6: 너 찬영아 저쪽 옆에 골목에 거기 확인. 앞에 한번 확인해봐.
4: 차량팀은 주로 넓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길가에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해 수거합니다.
12: 간혹 가다 이렇게 박스 안에 딱 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4: 작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통 안에 넣으면 리프트가 작동해 차량 상단으로 올려보낸 뒤

0: 내부에 적재합니다.
1: 식물 쓰레기는 왜 이렇게 기계로 차 안에 담는 거예요?
2: 아무래도 음식물은 국물이 많아가지고 던지게 되면 터져서 바닥 예쁘라지고 사고입니다. 나중에 그거 다 치우고 물로 하고 하면 환장 안에 노릇입니다.
0: 사람이 직접 들고 올리다 자칫 쓰레기 국물이 바닥에 흐르거나 터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해 차량 안에 넣습니다.
3: 네, 이렇게 이제 통돌이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합쳐서 같이 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로 갑니다.
4: 가자!
0: 이번엔 대로변 음식물 수거. 넓은 길가라 골목보다 수월할 듯 하지만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 흐름에 방해 없이 속도를 맞춰야 해서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5: 수거를 할 때는 탔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시네요?
3: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도로를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걷게 되면 차도 엄청 느리게 되고 교통 이제 또 마비가 돼버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0: 도로 위 다른 차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터주기 위해 일이 끝나면 곧장 달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빠르게 수거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5: 힘이 안 힘드세요?
3: 당연히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래도 어쩔 뛰는 겁니다.
0: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쓰레기를 놓치기 일쑤라 차에 타고 있는 작업자들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천천히 가! 쉬었다 해! 쉬었다! 쉬었다 해!
0: 한여름 뙤약볕을 뚫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6: 덥다.
0: 그래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줘야 한다네요.
2: 햇빛 피할 때도 없는데 계속 수거해야 되고 냄새도 그렇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뛰어야 되네 하고.
7: 왜 이렇게 뽀송해요?
8: 미안하다. 나도 일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7: 에어컨 꺼.
0: 숨가쁘게 달리다가도 길가에 수거 용기가 보이면
7: 스톱!
0: 놓치지 않고 쓰레기가 담겼는지 뚜껑을 열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네,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들어가.
7: 이동하자.
0: 다음 수거 장소로 이동하던 그 순간.
9: 이거 나왔어 내가.
7: 진짜 사고다.
0: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로 위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량 외부에 거치돼 있던 수거통이 쓰러져 안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만 겁니다. 2차 사고와 심각한 악취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도로 위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며 현장을 정리합니다.
2: 왜 그런 거예요?
10: 이게 가끔 그렇긴 한데 통에 음식물을 붓다 보면은 통이 제대로 거치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인지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기는 합니다.
0: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손에 들고 도로 위 쓰레기를 구석구석 쓸어 담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길 위에 오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3: 국물이 적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4: 가자.
0: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하루 길 위에서 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채 목적지인 폐기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10: 여기가 음식물 버리는 곳입니다.
5: 여기서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10: 예, 여기서 하차 작업하면 됩니다.
0: 수거차 한 대가 하루 사이에 이곳으로 실어 나르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10톤에서 많게는 15톤 정도나 됩니다.
5: 이제 다 끝난 거예요?
3: 네,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여기서 이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저희의 이제 할 일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0: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사무실 앞마당에 모여 뭔가를 준비하는지 모두 분주합니다.
9: 지금 뭐 하시려고요?
11: 저기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9: 아, 여기서요?
11: 네네네.
9: 가끔 구워 드세요?
11: 네, 가끔씩 구워 먹어요.
0: 와, 굴판 위에서 삼겹살이 맛있게

0: 영양 보충도 좀 하면서 해야지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폭염 속 고된 노동으로 충난 몸을 달래고 기력을 보충하려 다 함께 모이는 고기 회식을 준비했습니다.
2: 다시 먹어! 많이 드세요!
1: 아침부터 쉬지 않고 뛰어다닌 뒤라 허기가 져서 그런지 고기가 더 꿀맛입니다.
3: 너무 맛있습니다. 일하면서 낀 먼지가 싹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4: 일 끝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도 이제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1: 함께 밥을 먹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자, 갑시다.
6: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7: 저희를 거쳐간 이후에 또 도로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힘 닿는 데까지 정년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 누나 형 등록 해줘라.
9: 네, 형 동장님.
8: 시원하게 뿌려줘.
9: 형 엉덩이 더 들어야 돼.
8: 어이야 돼.
9: 네,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8: 아닙니다.
1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의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의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의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0: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다음으로 그냥 다음으로 땡겨봐.
3: 와, 부실해. 부실해. 야, 힘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거지.
5: 너무 좋아요.
6: 어, 안 와서 후회할 뻔했어요.
7: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8: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9: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9: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11: 현재 짓고, 현관 짓고,
12: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9: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13: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14: 흥대원동, 순회동, 서강역동에 신촌, 동해, 동해, 신동, 한남동, 이태원, 서부동, 제주. 어? 뭐가 빠진 것 같은데?
15: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1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7: 아, 이 분위기?
1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9: 뭐야 이거?
17: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2: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5: 쫄깃한 닭다리살이다리한 닭떡볶이.
3: 배고파.
4: 잘 어울려.
5: 새로 떡볶이.
6: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7: 먹어보면 알 거야. 파파존스가 왜 이름까지 걸고 만들었는지. 슈퍼 파파스. 완벽한 밸런스에 풍성한 토핑 클래스. 아메리칸 프리미엄 시리즈 파파존스.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와,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3: 바삭함의 끝판왕.
1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6: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17: 직접 만져보세요. 응?
18: 진짜 얇아졌네.
16: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17: 시작부터 판시딜.
19: 모근 세포에 영양을.
17: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19: 탈모엔 판시딜.
20: 여성, 여성, 풍성.
21: 당신이 먹는 콜라겐.
22: 콜라겐?
21: 콜라겐엔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23: 내가 왜 네 맘에 들었는데? 내 맘에 들면 그만이지.

0: or me. Avante.
1: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AIBK. 좋은데? IBK 기업은행. 오!

0: 师傅，进屋喝口水歇会儿。
1: 不了，我还要赶紧赶回去呢。
0: 好，那回去跟你们老总说，回去我当面谢。
1: 不客气，
0: 谢谢啊。

0: 妈，
1: 真的，
0: 天这么冷，咱回家吧，啊。走，咱回家吧。

我真不想让母亲织这块布，可我不知道怎样劝她。把父亲抬回来，似乎是母亲现在唯一的想法。

这就是来咱们三合屯教书的先生，姓骆，叫骆成宇，也叫先生，叫老师就行。

母亲听说每天放学的时候父亲都要送几个路远的孩子回家，她就动了心思，想在那条路上碰见父亲。

0: 他是谁呀、啊？
1: 他是某天家的周院。
0: 那他是咱三合屯人吗？
1: 住在后街呢。

0: 东风带给树枝，让小鸟快活地飞上蓝天，
1: 让小鸟快活地飞上蓝天。
0: 你把青草带给草原，
1: 你把青草带给草原。

你别管，让张队收拾，坐着歇会儿。啊。

0: 到底咋回事啊？这不正上课着呢吗？
1: 说是让他当个右派。
0: 啥派？
1: 我也整不明白，反正没啥大事儿，说不定过两天就回来了。

없으면 한번 받아 쓴 거.

母亲一连好几天早出晚归，她把那几十里山路都跑遍了，她想找到父亲留给她的那只发卡。

三八二十八，三七二十一，三八二十九。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父亲对母亲说过， 他给学生上课的时候，一抬眼就能看见梁上那块红。一看见那红，就想起母亲穿红棉袄的样子。后来村长说过好几次，要给教室吊个顶棚。

0: 看这身寒气儿，干啥去了？一天不着家，快上炕躺会儿。
1: 呀，咋这烫呢？弟儿，你病了？

0: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 그러니까 암 환자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2: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3: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4: 좋은 소식이 뭔데요?
3: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4: 나쁜 건요?
3: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2: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5: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6: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내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5: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6: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2: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신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 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 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할료 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순. 전이암 발생률도 49.1%.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할까요? 여러 번 보장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이암 진단금은요?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금을 3회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폐암 진단받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를 10번 받으시면서 진단금을 모두 사용, 진단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다. 자, 이분은 혈액암 진단받고 최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라 100% 환자 본인 부담. 그래서 학사는 다빈치 로봇 암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암 진단 후 생활자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고령화와 맞물리며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만큼 뇌심장질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는 뇌심장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치매까지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8: 상담할 요시 도마와 트레이가 하나로 결합된 엔드그레인 도마와 중식도까지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2016 헬로루키가 방송됩니다.

0: 전영철입니다.
1: 굉장히 좋아합니다.
0: 1등 공신 우리 아내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지금은 안 하시죠?
2: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참 너무 나. 아, 참.

0: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1: 혹시 저분이 오늘의
2: 안녕하세요, 장원 씨, 원 씨,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어묵계 백만장자
2: 꼬치 어묵 삼억개를 만든 손업계 큰손 대표.

0: 저희 매번 MCP를 뽑았었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 몇 번 일치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의준하고 산만한 시선이었습니다.
2: 녹이녹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3: 아, 이거 좀 보기 힘든데 저는 체감하고 다음 PPP 하겠습니다.
2: 만불임즈입니다. PPP입니다.
3: 무릎 김초원 씨 하겠습니다.
2: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지난날은 다소 화가 나신 채로 퇴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 저는 우럭과 꿍꿍쟁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웃는 사람들은 두 팀이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기 선정된 팀들이 더 원하는 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라이브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0: 되게 다양한 팀이 왔다. 또
1: 지금까지 해본 경연 중에서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2: 노래가 무화지경이 되는 게 좀 있죠.
3: 더이스냥하고 폴포죠? 약간 상큼파, 달콤파인데 저는 사실 더이스냥 쪽입니다. 성덕은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여름, 사랑, 향기.

노래 좋네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약간 2000년대 초중반 OST 같은 아일랜드나 내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OST를 엄청 좋아해서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분 음반을 다 들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확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장의 향기가 나는 프로필 사진이 그 퍼페라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극적이고 절제된 절규 메탈이군요. 올라갔습니다 형님들. 이런 분들 나오면 솔직히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여기서 그냥 사실 끝나는 건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 타 앞에서 하던 락생락사 시절 바세린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그 마음 아직까지 이제 있는 입장으로서 캐주얼리 커넥티드 형님들 오늘 정중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트럭 하이제커스입니다. 여성 멤버 4명 있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 분이 계시는 밴드예요. 소녀의 그 룩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라이프립스 드럼은 약간 이렇게 키워드가 재미, 춤, 펑크예요. 간단하죠? 댄서블하고 짜릿한 포스트 펑크입니다. 포펑 좋아합니다.

0: 아,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좋아요. 네. 스타리푸드 너무 좋고. 누구지? 난 아는 사람이 없던데?
1: 소울 시절이었어요. 메이슨 더 소울 시절. 제 선생님이 그래서 와, 메이슨 더 소울과 공연을 한다고? 전화시켜달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남자네? 하면서 빨리 끊어 하면서
0: 잘못됐나? 또 경솔한 또 제 과거가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하시대요. 음원 심사평은 이야 오선지 위에 위태로운 저글링. 저글링은 또 제가 많이 하는데 이제 공 없는 저글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어디 가나 그냥.

0: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 이거 있잖아요. 나는 조용하게 하는데 밑에서 신나게 노는 사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키델릭 하는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듣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0: 유인원. 유인원 또 그 노래 하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영화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 의상

0: 또
1: 파이팅.
2: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2016 헬로루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드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예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헬로루키 6팀 선정됐거든요.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기획자 박정용님,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님, 김윤하님, 정병욱님, 정민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이 선정됩니다. 2016 헬로루키 네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3: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4: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5: 피치트럭 그분들 좀 내주세요.
6: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팀.
7: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나?

0: 너무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안 나와서 연차를 쉴 수 있게 됐을 때가 지금이었어요. 겨우 써서 왔습니다.
1: 약간 눈치 보이셨나요?
0: 아니요, 그냥 뭐
2: 눈치 안 보잖아.
0: 쓰면 쓰고 자르면 잘라라.
1: 아이고, 이거 해주세요.
0: 저 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희 다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1: 어떻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펑크를?
3: 펑크는
0: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누구나인 거예요. 저희가 23년 3월 2일 개강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그 커버곡으로 이제 동아리처럼 놀다가
3: 고등학교 때 써놨던 곡들 좀 있는데 한번 합주해볼까? 합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걸로 공연도 되나? 해서 공연장 찾아가지고 저희 공연해도 돼요? 이러고
0: 환불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앨범을 내서 너무 뿌듯했는데 갑자기 막 한대영 후보에도 논의가 되고 아직도 좀 신기해.
3: 약간 꿈꾸는 느낌.
1: 상도 받았어요?
0: 상은 받았나?
1: 펜타 슈퍼루킹.
4: 아, 네, 맞아요.
0: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3: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4: 아, 이승건 진짜 아니고.
3: 신은 헬로루키죠. 저희 PT팀 여기 진짜 그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만 이어져 왔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5: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헬로루키에 어떻게 나와주셨어요. 밴드의 대표곡이 있어요. 오늘 그 노래 하나요?
6: 아, 네, 합니다. 아, 그거는 안 합니다.
5: 아, 그건 못 하나요?
6: 그건 방송 불가입니다.
5: 그래요? 아쉽네요.
6: 네.
5: 오늘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재밌게 봐주세요.

0: 그래도 피스트로 화이자 컨셉입니다.
1: 돌려서 들리자마자 바로 돌려가서 봤는데
2: 너 채팅 유선하는 거 아니야?

0: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메탈코어, 모던 헤비니스 음악을 하고 있는 캐주얼리 카인티드라고 합니다.
1: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 음악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표출하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차분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 왜 됐지?
3: 왜 됐지? 네,
2: 왜 됐지?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엄청 빡세거든요, 저희는. 겁나 움직여요.
4: 스트레스 없이 움직이고요.
2: 엄청 움직이고, 막 돌고, 막 난리 납니다. 네.
1: 함께 악쓰고 소리 지르고.
2: 눈치 안 보면 됩니다. 남 눈치를 안 보면 돼요.
1: 그것도 맞지.
5: 화를 잘 축적해두는 거지 않을까요?
6: 강렬한 음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관객분들을 좀 어떻게 사로잡으실 계획이십니까?
5: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 강강술래도 하고,
6: 그렇죠.
5: 서로 부딪히고, 앰뷸런스도 좀 실려가고 해야 되는데,
6: 그렇죠.
5: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최대한 신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6: 지난주 메탈 밴드 공연을 갔었는데 죽어만 거의 한 200번? 죽어도 뮤지션이 한 게 아니었어요. 관객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경연 앞두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if I see, I lose myself. What? I can't do it. Let's have it.

0: 얘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홈스테이고요. 누구에게나 그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아직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갔었고 전자사전에다가 100곡까지 딱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100곡을 진짜 과장 안 하고 진짜 수만 번을 돌렸거든요. 홈스테이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100곡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처럼 집 같은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죠.
2: 리허설 할 때도 평소랑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것 같은 거고요. 이 헬로루키에 된 게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음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큰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고. 이미 저희는 큰 힘을 얻었고 된다면 100배 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밴드 홈스테이입니다. 런드리는 몸이 되게 많이 아팠던 친구가 썼던 투병기를 보고 쓴 노래예요. 그 친구가 인생 끝자락에 있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걸 음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런드리 들려드릴게요.

0: 어떻게 하면 이게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울 수 있을까? 패션에 저희를 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곽하, 이제 활동명이 모해인 모, 그리고 제 이름이 이훈이어서 곽하 몰리 이렇게 돼서 곽하 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 아까도 먹고 왔어요.
0: 네, 네 저도 아까 먹고 아까도. 왔어요.
1: 사실 저는 과카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다들 싫어하시네요.
1: 아, 팀명에는 만족합니다. 이미 매니아가 됐어.
3: 팀명에 엄청난 포부가 담겨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0: 밴드 이름을 서치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과카몰리만 나오더라고요. 그 음식 과카몰리를 저희가 이겨보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포부입니다.
3: 음식을 이겨보자. 쉽진 않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문 메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 메이슨을 꺾자라는, 그러니까 아기를 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카몰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서 약간 작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2: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B 씬에서도, K-POP 씬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밴드를 만드는 꿈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씬에서 많이 하지 않는
1: 헬로루키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연들 보면 저희 장르를 음악을 표현하는 팀을 아직 못 봐가지고
0: 저희의 원대한 목표가 이 씬에 큰 웨이브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헬로루키가 됨으로써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꼭 헬로루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수 올렸습니다.
1: 이런 음악을 하는 팀에는 머리 긴 멤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상태라든지 끝에 살짝의 컬도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를. 네.
2: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전용 샴푸 쓰고 이제 퍼펙트 차일 바르고 에센스 쓰고.
3: 노력이네.
4: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스타일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김준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해서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중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표시해 주세요.
1: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
2: 대화하는 시간이 짧아요.
1: 한 1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역의 순위대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0: 하나, 둘, 셋.
3: 엄마 언제 와? 엄마가 좀 늦게 오시면 걱정돼가지고.
4: 엄마가 일을 해서 늦게 오면은 편의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고.
5: 제발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4: 그치, 그치.
6: 엄마 배고파, 밥 줘!
7: 오늘 저녁 뭐야?

0: 자,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 칭찬해 본 경험 있어요?
1: 네.
0: 있는 사람?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서 칭찬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윤기.
2: 오마들 게임 칭찬인데.
0: 아, 게임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봤고, 준서는?
3: 친구가 출출 때 세레모니 하고 있거든요.
0: 네.
3: 그거를

0: 머리가 좀 신선적이지.
1: 친구가 시험 100점 겁나 어려운 거 맞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2: 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칭찬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3: 여러분들이 평소에 칭찬을 보통 친구들에게 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 남반 친구들한테 해도 돼요?
5: 선생님한테 해도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2: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이 기본 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5: 엄마가 말을 조금 심하게 하면 기분이 나빠서
2: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3: 비밀 칭찬 일기 쓰기를 할 겁니다. 누구 모르게 적어야 돼?
5: 부모님.
3: 부모님 모르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뭐 적는 거야? 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 쓰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또 만들었어. 프로젝트 활동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6: 나중에는 계속 할 거예요.
5: 오늘 한 60번 해야 돼. 성공할 때까지.
7: 쉽지 않게
5: 좋아요.
7: 선생님, 엄마 이거 가방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0: 부모님께 칭찬받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1: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0: 아, 하는.
2: 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투명 먹었어요.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할 것 같아서.
0: 부모님이 눈치채서 프로젝트가 망할 거예요.
3: 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1: 왜?
3: 저요? 너무 힘들어요, 칭찬하는 게. 반응이요? 뭐 잘못 먹었니?
4: 저의 첫 예상은 아이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 하겠다, 좀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표정들이 걱정하는 표정, 그다음에 약간 좌절하는 그런 느낌의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자기가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부모님의 좀 반응이 되게 좀안 좋으면 어떡하냐.
5: 이게 일주일에 3번 정도? 50일 동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 다른 칭찬을 50번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6: 주황색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7: 세심한 관찰.
6: 세심한 관찰.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칭찬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칭찬 표현이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5: 예를 들어 선생님을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오늘 좀 꾸몄어. 자, 선생님 예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8: 화장을 잘하셨군요.
5: 화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또.
9: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5: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0: 부모님을 칭찬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하셨을 때 저희 반 아이들 중에 이제 생각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이 좀 대하는 게 힘들다, 좀 어렵다, 사춘기여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셔서 좀이 프로젝트로 좀 아이와의 소통도 좀 늘릴 수 있겠다.
1: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2: 저는 솔직히 부모님께는 공부 잘한다 들으면 기분 좋아요. 달리기 잘 뛴다, 뭐. 빠르다.
3: 인색성이 밝다고.
4: 동생 잘 돌봐준다고, 듬직하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2: 그냥 칭찬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1: 반대로 부모님을 칭찬해 본적 있어요?
2: 모르겠네.
1: 모르겠어요.
5: 아니요.
4: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2: 어른이 아이한테? 어른이 아이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0: 칭찬하기 숙제가 있었죠?
1: 네.
0: 잘 해봤어요?
1: 네.
2: 네.
3: 네.
0: 자, 칭찬해본 사람 손들어 볼게요. 아, 그럼 저 세 번 해봤어요, 세 번. 전 두 번이요. 저 한 번이요.
4: 지난주 수요일부터 미션 잘 해왔나요?
5: 네니요.
4: 네니요. 네니요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하고, 아, 나 이런 이런 경험 있었는데, 반응은 이랬고, 이거 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를 돌아가면서 우선 모든 친구들하고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엄마가 내일 준비물을 말해주었을 때, 고마워. 부모님의 반응, 엄마는 반응해줘서 기분이 좋다.
7: 아니 근데 그것도 반응이라고 쳐.
8: 엄마가 밥을 주신 사람.
9: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대단 음식이라고 했다. 나는 칭찬을 해서 뿌듯했다.
10: 그걸 뿌듯하다고 해야 돼?
11: 뿌듯하다던데.
12: 오케이, 나는 아버지 얼굴을 차원을 갔다고 말했어.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좀 당황하셨지.
13: 엄마가 그런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처음엔 못 쳤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네. 잘 친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웃었어.
14: 엄마가 부대찌개를 끓여줘서 햄을 한 입 먹었는데 제가 엄마 부대찌개 들어있는 햄이 정말 이분하게 익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래 이러셨어요.
15: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빠가 내가 무슨 머리숱이 많아 나 놀리냐 하고 용돈 필요하면 줄게 이랬어요.
16: 칭찬한 말은 밥이 맛있다고 한 거야.
17: 엄마한테 진짜 맛있어라고 하는
18: 거. 아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19: 칭찬한 말, 어머니 옷을 아주 잘 입으세요.
20: 칭찬 말, 엄마 선생님도 제일 예뻐.
21: 엄마 화장품 바꿔서 어머니 엄청 예쁘다.
22: 차 되게 잘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칭찬한 말은 아빠 운전하는 게 운전기사 같다.
4: 제가 오늘 아이들 처음으로 일기를 읽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어떤 친구는 엄마에게 잘 자라는 표현도 하나의 또 칭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23: 여러분들 칭찬 쉽지는 않았죠?
24: 네.
23: 반응도 부모님들 반응이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24: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
4: 귀찮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조금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 거 쭉 보니까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칭찬 상황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24: 네.
4: 네.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신 엄마 한번 해보고 싶다. 우선 가은이하고 서연이.
19: 엄마는 화분에 물을 주시는 모습조차 아름다워요.
4: 오, 네. 좋습니다.
24: 센스가 있는데?
4: 아, 네. 자,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형, 오빠, 동생.
25: 안 주던 간식을 줘서 고마워.
26: 정말 사랑해. 내일 또 조반.
4: 자, 네, 좋아요. 그렇지만 칭찬을 하고 뭔가를 바라면 바라지 않는 걸로, 그죠?
19: 저는 아버지가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계셨을 때 아빠는 그 계란 후라이를 먹는 모습도 정말 멋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빠가

0: 가르치기 부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예림이 공유해 줄수 있어? 예림이 칭찬?
2: 아빠는 회사 가려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멋져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칭찬을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
3: 칭찬도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됐고요. 뭔가 처음에는 막 칭찬 얘기할 때도 어렵고 이런 거 약간 왜 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4: 유나. 엄마 이거 수저 좀 옮겨줘. 그것만 갖다 놔주면 되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지? 5월달. 거기 여주길이 좋단 말이야. 남한강 거기 타고 이러고 가는 게. 저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5: 봐봐, 늘어나잖아.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몇 군데 없다 그랬는데 너무 많았어.
4: 그랬어? 한 군데만 고생하면 돼.
6: 아, 여기서 가려면 두 군데.
4: 중학교 요새 교복도 좋아져가고.
5: 교복 진짜.
6: 차비를 줄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많이 반항이 생긴 거죠. 좋아하는 뭐, 소세지 볶음을 해줬는데, 나는 야채가 싫어 소세지만 먹고 싶은데 왜 이걸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그렇게 믿기 못하냐고 제가 좀 제지를 하는데, 아들하고는 그게 이제 트러블 아니 트러블이 되는 거죠.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4: 아! 있었습니다. 제가 소세지 야채 볶음을 해줬는데, 엄마 이거 맛있어요. 내일 또 해주세요. 이런 칭찬을 한 거, 기억이 납니다. 네.
3: 오, 기억이 이상해.
6: 제대로 지금 안 돼서 그래. 닦아 열심히. 아, 너도 힘들지? 다 됐어?
3: 아빠 자전거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3: 아빠가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었을 때 아빠 자전거 잘 고친다. 아니야, 옛날보다 못해졌어. 다이소가 고마워다.
1: 우리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었죠?
7: 네. 네.
1: 뭐지?
7: 브이로그 찍기.
8: 브이로그?
4: 오늘 혹시 그 브이로그 찍었던 거 보여주고 싶은 친구 있어요? 볼 때는 조용하게 봅시다, 알았죠?
8: 네. 알겠습니다.
4: 자, 그럼 얘들아 소율이 거 이제 보고.
9: 소율입니다.
10: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9: 지금 저희 아버지가 뭘 쓰고 계시는데 한번 칭찬하러 가보겠습니다.
11: 제대로 내주셨던 브이로그 미션을 뭐 완료해드리려고 합니다.
12: 누나, 또 만들래. 나의 음식을 위해서 외롭게도 걱정하고 같은 가족과 함께.
10: 오늘은 부모님 시간 안 날 시작.
13: 바쁜데 바쁜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부끄러워서 진짜 튀어버렸어.
14: 엄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너가 말 속에서 따라해야 돼?
16: 엄마에게 칭찬을 해보겠어.
15: 엄마?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영화관이나 그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 갑자기?
15: 네.
14: 약간
15: 그냥요.
14: 그거 잘못하셨어요?
15: 아니요.

0: 점은 좀 많이 쪽팔렸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시드메리아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연할 상황은 엄마가 어제 파자마 파티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1: 엄마, 이거 파자마 파티 하려고 하는 고마워요.
2: 진짜?
1: 응.
2: 내가 원래 안 듣는 날인데 알고 있었고.
1: 아.
2: 옛날 시험 기간이라
1: 네.
2: 내가 다음 주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치? 해달라고 해갖고. 해주는데 고맙고 사랑 받는다고 얘기해준 걸?
1: 응.
2: 역시.
1: 나밖에 없지?
2: 기특해.
1: 응.
3: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까?
4: 왜요? 기특했어요.
3: 어떤 점이?
4: 보여줄까? 엄마가 저한테 기특하다고 방금 부탁드렸어요.
3: 좋습니다.
5: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손아율입니다. 저는 오늘 10디미디아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빠의 글씨 책을 예쁘다고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아빠 글씨 제일 예쁘다.
7: 아, 그래? 자신감이 높이지.
6: 원래 고맙다고 할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는 필체 이러면서 나가는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3: 아, 얘가 그래서 재밌었다 반응이. 좋습니다.
8: 아이들보다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가정에서의 모습이랑 학교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브이로그를 통해서 가족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9: 사연이 잘 지냈어?
10: 한숨 동안?
9: 당연하게 보고 있었죠?

0: 칭찬일기 쓰고 있어요. 맞아.
1: 왜 집에서 안 쓰고 학교에서 써요?
0: 집에서 쓰면은 엄마가 물 먹으러 간다는 핑계하면서 쓱 쳐다볼까봐.
2: 집에서 쓰면은 많이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기억해냈다가 여기 와서 써요.
3: 엄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책상 구석에 숨겨놨어요.
4: 가방에다가 숨겨놨어요.
5: 칭찬의 상황은 아빠가 요리를 했을 때고요. 칭찬한 말은 아빠가 만든 요리 너무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반응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6: 아, 네, 좋습니다. 혹시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반응이 없었다? 오, 좋아. 그러면 이 반응이 없었을 때 혹시 어땠는지? 좀 속상했어? 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또 칭찬을 조금 더 해본 친구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 어, 그때는 어떻게 됐어?
7: 이때는 이제 웃으면서 대답을.
6: 아,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아, 괜찮아. 다음에 또 반응을 해주실 거니까요. 저 몇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봅시다. 알겠죠?
8: 칭찬 말 사랑해. 부모님의 반응 안 사랑해.
9: 안 사랑해.
10: 안 사랑해.
8: 다신 칭찬 엄마한테 하기 싫다.
11: 칭찬한 말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반응 준비해.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아니 뭐만 하면 준비하래.
12: 아빠한테 칭찬한 말은 이거 고기 누가 구웠어? 엄청 맛있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 반응이 라고 하셨고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 많이 섭섭했어요.
13: 특히 사춘기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5-6학년은 저학년보다 훨씬 반응이 적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특히 그런 감정을 사춘기여서 더 표현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 고맙다는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5: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네이버에다가 부모님이 들으면 좋은 칭찬을 검색해봤어.
16: 아니, 너무 인공적인 거 아니야?
15: 엄마가 청소할 때 엄마 청소하니까 바닥 빤딱빤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17: 거. 장점에 대한 또 다른 비슷한 장점을 추가해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하거든. 그 장점에 하나를 더 비슷한 장점을 더해가지고 칭찬해주는 거야. 처음엔 반응이 좀 그렇지만 갈수록 좋아져.
2: 칭찬한 거 31개 썼어요.
18: 특히 어려웠던 거는 비밀이고 재미있었던 거는 세심한 관찰이요.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히 관찰해요. 칭찬한데. 아, 이게 재밌었어요.
19: 다 먹을 수 있어?
2: 응. 근데 김치볶음밥 입맛 없을 때 빼고 한 번에 못 먹은 적 없어.
19: 맞아. 우리 그래서 엄마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하지?
2: 엄마의 마음도 담겨가지고 더 맛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엄마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또 맛있어요.
19: 근데 정말 김치볶음밥을 너무 자주 해줘서 누가 보면 그것만 먹고 살지
20: 먹어볼까요?
2: 엄마 먼저 먹어.
19: 자신 있어?
2: 응.
19: 엄마도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김치볶음밥을.
2: 치즈에서 더 맛있어.
19: 다음에 더 많이 넣어줄게.
17: 그러니 엄마 쇠지 들어간 거 엄마는 처음 먹어본다.
18: 맨날 몰래 엄마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면서도 TV 보면서 엄마 하는 일 보거나 그렇게 해요. 엄마가 시험을 합격했을 때 칭찬한 말. 엄마는 노력해서 결과를 잘 얻어. 부모님의 반응. 너도 그렇잖니? 소감.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엄마도 날 칭찬해주니 행복하다.
1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9: 우와.
20: 자, 요 윗부분을 자 감쌌죠.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손 이렇게 삼각형 모양.
10: 엄마한테 칭찬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양해야 된다가 되게 좀 어려웠어요.
20: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루바처럼 꼬인다.
10: 이거를 네. 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심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0: 잘하시는데?
19: 어때?
10: 잘하는데? 엄마 한 도자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20: 엄마 이 나이에?
10: 어. 역시 미대 졸업생이 다르구나.
20: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19: 형이 조용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칭찬하니까. 조금 아이가 달라져서 뭐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나? 갑자기 와서 엄마 이거 되게 잘한다 뭐라던가 이거 되게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해서 약간 좀 왜 그러지? 이렇게
10: 물레를 돌릴 때 엄마가 잘 만드는데 하고 칭찬 몇 번 해봤고요. 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려서 잘 그린다고 해줬어요. 칭찬해주면 너도 이뻐 이러면서 좀 받아치는 정도의 반응을 받았는데 조금 칭찬한 말은 엄마 매일 나에게 렌즈를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부모님의 반응은 너도 렌즈 잘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나의 소감은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20: 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어, 좋아요. 와. 엄마가 나를 챙겨주는 걸 네가 알고 있음을 엄마가 느낄 수 있게 반응해 준 거?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아주 좋아요.
10: 부모님이 항상 야, 너 양치 다 했어? 세수 다 했어? 너 옷 잘 챙겨 입은 거 맞지? 너 두 겹 입었지? 처음에는 그게 좀 잔소리로 느껴지고 그냥 마냥 화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21: 아주 굉장한 날인데요. 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칭찬한 말은 엄마한테서 나를 보는 눈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했는데 부모님이 뭉클해하시면서 당연한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요. 아주 권소유 칭찬함, 멋지게 칭찬 자감입니다.
20: 아, 네, 박수. 아, 근데 나도 이 말 들으면 좀 마음이 뭉클할 것 같기도 해. 선생님 지금 들어도 좀 그렇거든? 근데 상황을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잘 만든 칭찬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뭐죠?
22: 비밀이야.
20: 비밀이야. 진짜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절대 들키면 안 되고요.
23: 아, 저는 그 아빠랑 저랑 관계 그거 잠깐.
20: 왜요?
23: 많이 싸우고 그래서.
20: 어떤 걸로요?
23: 그냥 평소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20: 부모님한테 칭찬한 거를 표현해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23: 좀 당황스럽고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24: 칭찬의 상황은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고 엄마한테 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의 반응은 엄마는 그거를 밀키트라고 그냥 해가지고 좀 많이 뻘쭘했습니다.
25: 칭찬의 상황. 동생이 받아쓰기 시험을 잘 봤을 때 칭찬한 말 받아쓰기 잘 쳤다. 동생의 반응. 오늘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고마워는 해줄 줄 알았는데 되게 서운했다.
20: 네, 좋습니다.
25: 이야. 두세 개 채우는 게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 아빠한테도 해봤어요?
25: 아니요.
20: 아직 못했어요?
25: 네. 칭찬의 상은 아빠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칭찬한 말, 아빠 맛있겠다. 부모님의 반응, 그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평소에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웠다.
0: 끝입니다.
20: 잘했다. 네. 지난번 분명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랑 칭찬하기로. 근데 오늘 그 미션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번도 기대해 볼게요, 진영. 네. 그다음 여기. 네, 아연이.
25: 약간 딱 예상한 대답. 그래도 평소에 많이 안 하던 칭찬을 계속 하니까 나중 가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녀올 때. 엄마 봉사활동을 하다니 대단하다. 고마워. 지금까지 한 칭찬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
1: 어머니께서 기분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칭찬을 하고 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텐션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가족의 큰 역, 아니 큰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역할의 보람이 된 것 같아요. 네.
3: 되게 집안이 따뜻해지고 웅글웅글해진 것 같고 엄마가 이제는 응, 아니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 그랬구나 라면서 엄마도 노력해서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아빠가 거실을 총총 뛰어다니실 때입니다. 아빠 총총 뛰는 모습이 너무 깜찍해라고 하였고요. 아빠가 웃으시면서 계속 거실을 뛰어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여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5: 아빠가 보드게임을 잘했을 때.
22: 오, 아빠 죽이는데.
26: 죽이지?
22: 아빠의 반응이 웃겨서 좋았다.
27: 아빠가 분리수거를 할 때. 아빠 분리수거 잘한다.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빠 반응이 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원래도 좀 재밌고 귀엽긴 한데 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28: 칭찬을 하면 저녁 반찬이 두 개가 들어져서 좋았어요.

0: 어느 관이 용기야?
1: 여기. 처음에는 엄청 걱정되고 떨리고 이제 또 애들이 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잘못 전하게 되면은 이건 또 문제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더 막 긴장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저녁 시간에 학부모님을 초대하는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이었고 가장 큰 저의 그때 걱정은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참여도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 그냥 졸업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 그런 거 보는 줄 알고 왔는데
4: 윤기 보고 뭐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랬더니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무슨 뭔가 하면서 전혀 모르고 왔어요.
1: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가족끼리 이런 칭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달 동안 엄청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칭찬을 엄청 여러 번 했는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칭찬의 상황은 엄마가 체육수행 평가를 도와줬을 때입니다. 칭찬한 말은 엄마 춤 진짜 잘 춘다 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엄마 예전엔 더 잘 췄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6: 칭찬한 말은 아빠 청소 잘한다 라고 했고요. 반응은 네가 해야지 임마 라고 했습니다.
7: 엄마 사장 같이 하고 해주면 고마워.
8: 어제 안 좋은 날도 나오셨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근데 밤새 해준다고 하는 게 끝나고 나갔고.
1: 혹시 아셨나요? 촬영하는 거 아셨어요?
9: 아니 그냥 핸드폰 그냥 바꿔서 옆에서 그냥 해서 정확하게 하는지는 못 봤고 저렇게 얘기 안 쓰죠.
10: 11월 8일 카톡 할 때 메일을 그 문자 보내주신데 너무 정량스러워요. 부모님 반응,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의 소감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2: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좋습니다.
11: 칭찬 얘기할 때 부모님 반응이 너무 같은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아빠 칭찬인데 모든 궁금함을 왜로 받아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왜라고 그만 좀 해주세요.
1: 부모님을 관찰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졌고 엄마 아빠의 이런 새로운 모습 같은 거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칭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조금 더 응원의 말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의 하라.

0: 부린 딸이야. 헤헤, 이번 칭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어. 엄마는 캘리그라피를 잘해. 정말 일로 유머러스해. 정말 다정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나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내가 엄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2025년 12월 29일 엄마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서아가.
1: 네, 좋습니다.
2: 자, 그러면
3: 마지막에 서아가 계속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얘기 하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을 못 줬나 싶었어요. 많이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구나.
4: 엄마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5: 멀어, 우선 좋게.
1: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이, 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영이 어머님.
6: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말 걸기도 어려운데 칭찬을 하자니 정말 막막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칭찬 활동을 하면서 저를 신경 써주시고 아껴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첫째 아들 이진영 올림.
1: 네. 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네, 진영이 어머님을, 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7: 엄마의 소중한 첫 번째 사랑, 우리 진영이에게. 자기 주장도 세지고, 엄마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는 진영이의 모든 변화를 옆에서 보면서 조금만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진영이의 마음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읽어주는 방법을 알고 싶더라. 근데 책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엄마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진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집밥 잘해주는 엄마가.
1: 칭찬도 해드려. 엄마 최고예요. 네.
5: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8: 이게 칭찬이야.
9: 은산이가 준비한 일기 보니까 은산이한테 참 고맙더라. 우리 은산이 너무너무 사랑해, 알지? 그리고 은산아, 글씨 좀 이쁘게 쓰자. 엄마가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뻔했어. 알랍. 엄마, 아빠가.
10: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랑 거의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에 깨울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이밖에 없는데 아이가 저한테 칭찬을 해도 제가 못 듣고 알겠어 엄마 바쁘니까 그만 갈게 나 알아서 챙겨갖고 가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미안했어 많이 미안하고
11: 어렸을 때는 이쁘다 뭐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에 지연이가 엄마 사랑해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도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하는데 입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표현을 많이 해줘야겠더라고요.
12: 제가 항상 무뚝뚝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미안했고 앞으로는 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3: 제 칭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섭섭하기보다는 반성이 많이 됐어요.
14: 그냥 감동했어요, 계속. 그리고 너무 우리가 표현을 너무 울면 안 돼. 표현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15: 하루에 한 번씩 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칭찬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너무 하나라도 오늘 뭐 이래서 아들 칭찬해 이래서 엄마 이런 프로젝트를 가족끼리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6: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좀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이들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말 한마디 두 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엄마가 뭐 이렇게 고마워, 뭐 너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관계에서의 주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17: 이렇게 한번 긴 시간 동안 누가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길게 고민해봤겠어요. 10일 동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긴 시간 동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되게 큰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5: 고마워라는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8: 제 말에 동의해주고 약간 좀 인정해주는 느낌이잖아요.
5: 친구 해준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 당연한 거지. 내 아들이니까.
20: 오늘 수고 많았어.
21: 엄마는 미나밖에 없어.
22: 나도 사랑해.
23: 고마워, 우리 딸 잘 자.
24: 고마워.
25: 그래, 고마워.
26: 고마워.
27: 고마워, 너도 예뻐.
28: 칭찬해줘서 고마워.
29: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30: 뭐든지 잘하는 거.
31: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32: 많이 도와주는 사람?
33: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도움을 주는 사람 같아요.
34: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
35: 책임감 있는 사람?
36: 착한 사람 같습니다.
37: 처음에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0: 그 학교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튀겨줄 거야.
6: 2025학년도 제91회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7: 여러분들은 분명히 즉시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을

0: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 고치고 싶으면 뭐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1: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3: 서재 짓고, 현관 짓고.
2: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1: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0: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4: 흥대원동, 수혜동, 서강교동에 신촌, 아니, 옥녀리, 신현동, 한남동, 이태원, 서주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0: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3: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오랑고 그란데는 비자고스 군도를 이루는 수많은 섬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포유류 중 하나가 살고 있죠. 바로 하마입니다. 현재 150여 마리가 넘는 하마들이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섬에서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60km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본토의 친척들과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죠. 이렇게 고립된 환경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자가 아니죠. 이 아열대 섬의 때묻지 않은 영토는 야생동물들의 천국입니다. 늪과 연못, 습지림, 맹그로브 늪지대, 그리고 사바나가 있고 수백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바다와 맞닿아 있어 이들은 바다하마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하마는 이 섬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며 이곳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랑고 그란데 섬의 하마를 만나봅니다. 마지막 비가 내린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몇 달 더 이어질 건기는 연못과 작은 늪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이 서식지는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겐 아주 중요한 곳이죠. 바로 하마입니다. 낮 동안은 물속에 잠겨

있으면서 연약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하마들에겐 특별함이 있죠. 바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무리는 기니비사우 해안의 오랑고 그란데에 서식하는 약 150마리의 하마 중 일부입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오직 섬이 제공하는 것들로만 살아가야 하죠. 건기로 민물마저 귀해질 때면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야만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우두머리 수컷은 늪의 가장 트인 구역을 감시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영역을 위협하려는 다른 무리들에게 경고가 되죠.

자신이 속한 무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 내 암컷들과 짝짓기할 권리를 확립하는 거죠. 어린 수컷들은 우두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한 무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마들의 사회 구조는 성체 수컷 한 마리가 지배하는 작은 무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컷은 홀로 지내죠. 암컷들은 새끼들과 함께 모여 있고 짝이 없는 어린 수컷들도 따로 무리 지어 다닙니다. 이 수컷은 평생 동안 계속 자랄 것입니다. 하마는 체중이 3,000kg이 넘을 수 있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육상 포유류입니다. 낮에는 대부분 연못에서 쉬면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이제 먹이를 찾아 물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하마는 초식동물로 주로 풀을 먹고 뿌리나 씨앗, 과일, 그리고 특정 식물들도 먹습니다. 하룻밤에 100kg이 넘는 굴을 섭취할 수 있죠. 먹은 것을 씹지 않고 며칠 동안 위안에 비축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사 행위는 4-5시간 동안 이어지며 각자 따로 이루어지죠. 때론 배불리 먹기 위해 몇 킬로미터나 이동하기도 합니다. 물 밖에서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영역 다툼도 덜하죠.

바다 하마라 불리는 오랑고 그란데의 하마들은 먹이를 찾아 섬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종종 바다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동시에 바닷물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낮이 되자 하마 무리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인 검은 머리 배짜는 새는 다르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둥지를 짓고 있는 중이죠. 이 둥지들은 마치 거대한 과일처럼 매달려 있고 군락을 이뤄 나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멋진 작업을 위해 사바나에서 풀과 줄기를 모아오죠.

번식기가 되면 수컷 배짜는 새는 머리에 밤색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는 암컷과 어린 수컷의 수수한 녹색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매달린 둥지를 만드는 것은 종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봉지의 무게를 견디고 가지에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풀을 능숙하게 엮어냅니다. 입구는 아래쪽을 향하고 안쪽 통로는 굽은 굴뚝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새끼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포식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설계 방식이죠.

나무 아래에서는 한 쌍의 하다다 따오기가 습지의 부드러운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긴 부리를 이용해 먹이가 될 만한 곤충과 지렁이, 작은 갑각류 등을 찾고 있죠. 사바나에서는 우기에 형성된 작은 연못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민물 웅덩이는 이곳의 생활 주기를 맞춘 다양한 수생 생물들의 보금자리죠. 그 중에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처럼 놀라운 종도 있는데 다른 개구리들과 달리 물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이렇게 금방 사라질 물웅덩이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물가에는 맛있는 먹잇감을 찾는 생물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죠.

성호반새는 사냥에서 늘 성공하는 데 익숙합니다. 잠재적인 먹잇감은 물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잠자리들은 어린 검은댕기 해오라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이 양쪽으로 나 있어 시야가 넓죠. 하지만 아직 움직임이 서툴러 정체가 쉽게 탄로납니다.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선도 함께 낮추면서 말이죠. 지상에서의 사냥이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진로는 발로 휘저어가며 진흙 아래 숨어있는 작은 생물들을 찾아냅니다. 뾰족한 부리는 언제든 먹잇감을 기습할 준비가 되어 있죠.

분노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긴 웅덩이에 얕은 곳을 주로 맞죠. 이는 두 새가 먹이를 놓고 경쟁하지 않고도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은 해오라기의 낚시 기술은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날개를 양산처럼 펼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물 표면의 반사를 피해 시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작은 양서류나 물고기, 수생곤충들을 잡을 수 있죠. 때로는 날개로 그늘을 만들고 움직이지 않은 채 먹잇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연못에서 하마 무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 있는 귀와 코, 그리고 눈만이 수면 위로 나와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해서 더위와 탈수를 이겨냅니다. 하마는 땀샘이 없어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대신 강렬한 햇빛과 각종 감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붉은 물질을 분비하죠. 5cm 두께의 진피층 위에는 수중 생활에 적응한 아주 얇은 표피층이 있어 수분을 유지하는

연못가에 자라는 식물은 흰뺨 유구오리 새끼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새끼들은 부리로 물을 걸러내며 먹이를 찾는 중이죠. 때때로 위험이 닥치면 함께 뭉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습지 옆으로는 넓은 건조지가 펼쳐져 있어 이 섬의 극명한 기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초원이 지배하는 사바나는 숨을 곳이 거의 없죠. 하지만 눈에 잘 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주변 환경과 위장이 잘 되어 있다면 말이죠.

건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형성됐던 웅덩이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양서류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갈대 개구리에게는 아닙니다. 진정한 생존자죠. 모기가 끝날 무렵 태어난 이 어린 개구리들은 겨우 3cm 크기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우기가 올 때까지 몇 달을 버텨내야만 하죠. 우기가 되어야 물웅덩이가 다시 생길 테니까요. 그 사이 사바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척박해집니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은 개구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죠. 갈대 개구리는 피난처를 찾는 대신 스스로를 햇빛에 드러냅니다. 갈대에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고 버티죠. 다리를 몸에 바짝 붙인 자세는 체내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점액 분비물이 피부를 감싸고 피부의 색소는 빛을 반사하기 위해 더 하얗게 변합니다. 갈대 개구리는 체중의 50%에 달하는 수분 손실도 견뎌낼 수 있죠. 이 건조한 환경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이 종은 또 한 해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꽃을 피우는 식물도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꽃을 피운 식물들은 큰 이점을 얻게 되죠. 수분 매개체들의 관심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나비들이 이곳 오아시스를 찾아옵니다. 긴 주둥이로 꿀을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옮기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드는 덕분에 짝을 찾기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던 이들이 교미를 위해 서로의 배끝을 맞대는데 이렇게 해도 먹이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온몸은 화려한 색으로 물들어 있고 눈부시게 아름답죠.

나방은 잡기도 힘들고 말벌은 위험하니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이 위장의 달인도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듯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죠. 이렇게 훤히 트인 곳에선 피부색을 바꾸는 능력도 소용없네요. 어서 나무 근처로 피해야겠습니다. 사마귀에겐 하루가 그리 좋게 시작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죠. 집게처럼 생긴 발과 납작한 몸을 가진 카멜레온은 나무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두 눈을 각각 따로 움직여 사방을 살피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먹잇감도 찾아내죠. 위장의 달인인 두 사냥꾼이 마주쳤습니다. 사마귀는 강력한 상대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 여치가 선택한 전략은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마치 나뭇잎처럼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카멜레온이 초조해 합니다. 먹잇감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네요. 여친은 위장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짜는 새 마을에선 이미 많은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부모들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나르죠. 단단한 부리와 선명하게 붉은 눈을 가진 이들은 주로 씨앗을 먹지만 번식기에는 특별하게 다양한 종류의 곤충도 먹잇감이 됩니다. 검은머리 배짜는

새는 물이 지어 사는 걸 좋아하죠. 수백 개의 둥지가 빽빽이 들어선 대규모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렇게 복잡한 동네다 보니 약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죠.

이 아프리카매처럼 말입니다. 배짜는 새들이 떼지어 공격하며 냉금류를 쫓아냅니다. 파란 가슴 물총새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네요. 유럽 물총새의 사촌뻘인 이 새는 덩치가 커서 배짜는 새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곤충만 잡아먹는데도 말이죠.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처에 나일 왕도마뱀이 배회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마뱀 중 하나죠. 몸 길이는 2m가 넘기도 합니다. 상체를 들어올린 채 걸을 수도 있죠.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포착해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덩치도 크고 튼튼한 데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도 잘 타죠. 두꺼운 비늘로 몸을 보호하고 있어 배짜는 새들은 가장 약한 부위인 눈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도마뱀이 둥지까지 가는 걸 막기엔 힘이 부치죠. 다행히 빈 둥지였지만요. 나일 왕도마뱀은 기회주의적 포식자라 입에 들어갈 만한 건 뭐든 잡아먹습니다. 한번 사냥을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끈기에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왕도마뱀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아프리카매가 둥지를 습격합니다. 무릎의 이중관절 덕분에 배 짜는 새 둥지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죠.

여러 종류의 비둘기들이 물을 마시러 물가로 모여드네요. 이때가 바로 위험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때죠. 그래서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탐나는 먹잇감이 있는 곳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긴 꼬리와 붉은 눈을 가진 중간 크기의 새죠. 하얀 빛이 도는 목과 배 부위가 검은 빛의 등 부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깃털 무늬는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어두운 지면이나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목욕도 하면서 몸의 기생충과 깃털의 과다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이 섬에서는 낮과 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균형을 이루며 나뉩니다. 밤이 되자 하마들이 물웅덩이를 떠나네요. 시원한 달빛 아래 먹이를 찾을 시간이죠. 물가 근처에 풀이 충분하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 하마들은 이때를 놀이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몸싸움은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한 사전 연습이 되기도 하죠. 언젠가 무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두머리 수컷에게 도전할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승부에서는 최대 50cm까지 자라는 거대한 엄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모벌은 사냥한 거미를 묻을 가장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그곳에 알을 낳아 애벌레들의 먹이로 쓰려는 것이죠.

많은 무척추 동물들이 이런 환경을 활용합니다. 나비들은 젖은 땅에서 미네랄을 빨아들이죠. 이런 영양분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침개미는 대규모 군집을 이룹니다. 이들의 개미집은 얕은 터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1200제곱미터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하죠. 반면 군대 개미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마리가 거대한 군집을 이루며 사바나의 모래땅을 누비죠. 낮 동안 행진하며 곤충과 거미, 작은 척추동물들을 사냥하는데 항상 병정개미들의 경호를 받습니다.

땅 속에 이런 함정들은 주인이 없을 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주인이 나타나면 죽음에 덫이 되죠. 개미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개미 사자는 사냥감을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름과 달리 개미는 아니죠. 신경 날개목 곤충의 애벌레인데 개미를 사냥할 때 사자처럼 사나워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갯벌 호반새는 물총새과에서 가장 큰 새 중 하나입니다.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사는데 물가 주변 나무 위에서 먹잇감을 지켜보죠. 이 어린 수컷은 이미 몇 달이나 자랐지만 여전히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죠. 어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으려 하죠.

거대한 체구가 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하마무리는 이런 냉혹한 자연의 흐름과는 무관한 듯 보이네요. 새끼들도 이제 충분히 자라 무리가 위험에 처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 어린 동물들은 주변 환경과 교감하기 시작하며 물 속에서 어울립니다. 이 물의 세계는 그들의 안식처이자 평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터전이죠. 해양에 둘러싸인 오랑고그란데의 하마들은 숲을 누비고 이 복잡한 생태계의 맹그로브 숲과 사바나를 계속해서 거닐 것입니다. 이들은 민물 호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겠죠. 그리고 이 세계의 지배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0: 첨첨감을 유지,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0: 잠깐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 어, 그럼요. 당연하죠.
0: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1: 당연히 지급되죠.
0: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1: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0: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1: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0: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1: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0: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상이죠, 당연히.
1: 선물은 아니죠.
2: 선물은 그냥 가을로 땡겨, 피딩 땡겨봐.
3: 아, 부실해. 부실이다. 야, 힘 좋다. 아, 예, 예. 아유, 아,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역시.
5: 너무 잘해요. 어, 알아서 후회할 뻔했어요.
0: 어? 꽃이 반짝 피면 너무 보라색이 예쁘겠다. 영양분이 듬뿍.
5: 살지마!
6: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7: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떡이랑 같이 먹어봐.
10: 나도.
8: 닭고기가 킥이다.
7: 와, 쫄깃쫄깃하네.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배고파.
7: 잘 어울려.
11: 세라 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2: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3: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14: 빨래 신내
15: 피지 모락셀라.
13: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16: 빨래 신내까지 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피지 모락셀라.
9: 와.
17: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8: 바삭함의 끝판왕.
19: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2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1: 혹시 탈모일까 고민되시죠?
22: 직접 만져보세요. 응?
23: 진짜 얇아졌네.
21: 얇아지면 탈모의 시작.
22: 시작부터 판시딜.
24: 모근 세포에 영양을.
22: 모근이 튼튼해야 모발이 굵어지죠.
24: 탈모엔 판시딜.
25: 남성 여성 풍성.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다 거기서 거기지.
3: 잘못하면 엄청
2: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4: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2: 치과에서 찾으세요.
5: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6: 같이 갈래? 새로운 설렘이 기다리는 곳으로. 처음이라.

0: 더 궁금한 길도 좋고 괜히 마음 가는 길도 좋아. 내 눈에 들어온 순간 일단 달려가 보는 거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뉴 아이폰 18 프로와 함께 오직 SK텔레콤만의 설레는 혜택. SK텔레콤. 2천만 국민이 선택한 안녕 나는 KB 스타뱅킹.
1: 금융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죠?
0: 저한테 맡겨주시죠.
2: 저도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0: 좋은 코치가 필요하겠네요.
3: 우리 아이도
0: 통장 하나 만들까? 가족이 다 함께 관리해보세요.
4: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0: 함께 준비해볼까요?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5: 우리의 내일이 더 커지고 있다. 큰 변화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
6: 그래서 구도일이 커집니다.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단지 샤인 에너지 밸리로 만드는 슈퍼 코리아.
7: 우와, 잘 컸네.
6: 50년을 넘어 미래 에너지 50년으로. S.O.E. 50주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8: 제가 좋아하고 가고 싶은 길이니까 묵묵히 그냥 걷는 거죠. 저는 이 편안함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9: 당신이 먹는 콜라겐.
10: 콜라겐?
9: 콜라겐은 빠져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11: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뱅. AIBK. 좋은데? IBK 기업은행.
1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안.
13: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12: 다들 바빠?
14: 우리가 알던 인도 넘어 거친 대지와 깊은 계곡을 따라 또 다른 인도가 펼쳐집니다.
15: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6: 사스리 아칼.
17: 줄레. 살람 알레이쿰. 나.
14: 종교와 언어,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때론 뜨겁게 타오르고 때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때론 거침없이 내달리는 사람들. 30년을 다녔는데도 인도는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하네요.
15: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14: 하늘과 가까운 은둔의 땅에서 척박함을 축복으로 바꾼 삶을 따라가면
15: 히말라야와 사마귀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4: 길에서 만난 인연은 친구가 되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추억이 됩니다. 바람이 길을 만들고 기도가 삶을 지켜온 땅.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시크교의 중심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평등을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15: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14: 국경에선 두 나라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물의 도시에서의 여유를 즐깁니다.
15: 승차감이 마치 소금쟁이가 물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14: 카슈미르의 풍성한 맛까지 지금 또 다른 인도를 만납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4,800km를 날아 인도의 북서부 암리차르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암리차르는 펀잡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이자 시크교 최대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를 다닌 지 어느덧 30년이 됐지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기분이

0: 도심으로 들어오니 익숙한 소리가 들리네요. 바로 도로 위의 언어. 인도에선 경적 소리가 곧 의사소통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아 정말 인도에 왔구나 실감하는 거죠.
1: 가끔 이게 시끄럽긴 한데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녹음해가지고서 가끔 이거 화이트 노이즈처럼 일할 때 들은 인도 글 쓸 때 이 소리 듣잖아요. 그 인도에 있는 것 같아요.
0: 거리로 들어서니 터번을 쓴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신이 주신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시크 교도들입니다. 암리차르에선 곳곳에서 시크교 상징을 볼 수 있는데요.
1: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시크교 왕국의 무장들, 장군들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크교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부심의 근원인 거죠. 자기들의 뿌리고.
0: 15세기 펀잡 지역에서 시작된 시크교는 전 세계 약 3천만 명이 믿는 세계 5대 종교입니다. 암리차르는 시크교도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1: 사스리아칼.
0: 여기서는 인사말도 다른데요. 사스리아칼. 이때 멀리서 눈이 마주친 멋진 신사분. 바로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1: 사스리아칼. 계세해. 이게
2: 같이.
1: 아자, 앞 기다리잖아 해. 이제 발을 만들잖아 해. 아차.
0: 하하하. 인사는 했는데 사실 처음 본 사이입니다. 세례를 받고 시크교 계율을 따르는 칼사인데요. 복장부터 남다르죠.
1: The Sikh people so is covering the head is turban.
2: It's called.
1: 아, 껴, 껴.
2: 아, 예, 아무래도 해.
1: 아. 아, 이제 반지 깨끗하게 해. 반지 깨끗하게. 야, 예, 예, so is turban. 터번에. 아차, 예.
2: 얘도 건강해.
1: 건강해. 상철빛.
0: 터번에 지닌 나무빛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듯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차지.
0: 여기에 약자를 지키는 칼과 절제를 뜻하는 속바지, 그리고 헌신의 팔찌까지 모두 시크교도의 중요한 증표입니다.
1: 아까라, 아차.
2: 주루리 호네 제니는 산케 파서.
1: 아차차? 아차.
2: 예, 파츠 주루리 호나.
1: 시크교를 믿는 분들은 다섯 가지 성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터번, 내 머리를 빗는 빗, 그다음에 여기 옷 속에 있는 끈, 그다음에 칼, 그리고 팔찌. 원래 사실 바지춤에 있는 이런 거나 아니면 빗 잘 안 보여줘요. 저도 빗은 한 두 번 봤고요. 이 바지춤 들어서 보여주는 할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0: 암리차르에서는 길을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 행렬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모두의 발길이 향하는 곳. 바로 시크교의 심장, 황금상원입니다.
1: 자, 이제 황금상원 입구가 보이고 있는데요. 암리차르란 뜻은 암무릿, 그러니까 성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노수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하잖아요. 감노차르, 장소. 감노의 도시란 뜻이고, 이 황금상원 안에 있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강이 감노수라는 의미예요.
0: 신비로운 분위기의 황금상원. 16세기 말, 시크교의 제5대 구루인 아르잔이 세운 이곳의 정식 명칭은 하르만디르 사힙인데요. 19세기 초 건물 상부에 그물이 피면서 지금의 황금사원으로 많이 불리게 됐습니다. 사원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평등을 강조하는 시크교답게 계급과 종교,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사원에 들어가기 전 맨발은 기본입니다. 흐르는 물에 손과 발, 얼굴을 씻어내며 내면의 번뇌까지 씻어내는 세정의식을 거쳐야 하거든요.
1: 예, 손을 닦고요. 이제 발을 닦으러 갈 겁니다.
0: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좋고요.
3: So you are Hindu. So why you visit me this?
1: 하리만디르. This is Sikh Mandir야.
2: 지지.
1: Yeah. Why visit here?
2: 아마라 힌두어니까 좋다.
1: 아, 힌두매 is Sikh man is similar. Same.
2: 아,
1: same. I see. 황금상원 가기 전에
0: 누구나 머리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구에 두건도 마련돼 있는데요.
1: 다 젖었어. 너무 땀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에, 어쩔 수 없지 뭐.

0: 이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역의 문턱을 넘어봅니다. 드디어 마주한 황금사원. 호수마저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사원. 지붕과 벽면은 약 750kg에 달하는 순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19세기 초부터 통치자들과 신도들의 기부로 더해진 것이죠. 사실 황금보다 귀하게 대접받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사원의 성스러운 호수, 암리사로바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은 몸을 담그는 의식을 통해 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마음에 때를 씻으며 영적 정화를 기원합니다. 성스러운 호수에선 누구나 평등합니다.
1: 여기서는 굳이 시크교에 있는 신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래서일까요? 만나는 분들마다 친절하시더라고요.
2: 네?
1: 네. 아차오자이가. 아차. 아지.
2: 맞아요. 낫다 해. 비교 낫다 해.
1: 아차.
2: 왜세 해? 이제 바보 좋대 자태 해.
1: 바보 좋대 자태 해. 아.
0: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면 하리만디르 본당에 도착합니다. 아,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살아있는 스승, 경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크교는 10대 스승 이후로 인간 지도자를 두지 않았거든요.
1: 원래는 이제 시크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탄압을 받아서 좀 비참하게 사형을 당하고 나서 더 이상은 사람 지도자를 만들지 않고 여기 성경 이름이 그랜드 사입이거든요. 그랜드 사입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안에 들어가면은 그랜드 사입 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시대가 달라져도 경전의 가르침대로 믿음과 신념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의 신념은 사원 뒤편에서도 이어집니다. 사원을 찾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구루카 랑가르. 황금사원에서 운영하는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소로 손꼽힙니다.
1: 줄을 보면은 정말 길잖아요. 이게 하루에 최소 5만 명에서 8만 명, 행사했을 때는 20만 명까지 먹어요. 하루에 밀가루 10톤, 쌀 2톤, 콩 2톤, 우유 800g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을 땐 더 많이 쓰겠죠. 이게 모두 기부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 뜨거.
0: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시크교의 교리처럼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식판을 들고 같은 줄에 섭니다. 누구 하나 새치기도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요.
1: 여기가 식당입니다.
0: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식당. 길게 이어진 줄을 따라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은 바닥에 나란히 앉습니다.
1: 자, 짜파티고요. 통밀로 만든 빵이에요. 이건 이제 콩카레. 그다음에 이건 렌틸콩 수프예요.
0: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으로 평등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종교도, 계급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저로 먹든 손으로 먹든 밥을 나누는 순간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1: 이 사람들은 지금 밥을 먹고 싶어 카스트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맡기는 것들이 칼이나 통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밥을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한 것을 카스트를 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밥 한 끼 잘 얻어먹었으니 저도 밥값을 해야겠죠?
1: 알백. 자,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인데 여기는 야채를 다듬는 공간이에요. 야채 중에서 여기는 좀 생강 써는 데고요. 저쪽 가면

0: 양파를 까는 데가 있고, 원래는 양파 까는 팀이 있는데 오늘 양파가 안 보이네요.
1: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돌아가다 보니 시간이 되는 대로 오가면서 일손을 보태는데요. 남녀노소, 현지인 외국인, 정해진 일은 따로 없습니다. 앉으면 바로 일 시작입니다. 저는 생강 썰기 당첨인데요. 꽤 그럴듯하죠?
0: 아, 저 한식 조리사 있어요. 칼질을 보시면 현란한 게 느껴질 겁니다. 꽤 잘해요. 아, 예. 내가 조선 제일 겁니다.
1: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데요. 이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게 아닌 삶의 일부입니다.
0: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많은 금액을 대부분 사원에 기증하고, 그 사원이 커뮤니티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식으로 사회가 움직이거든요. 인도네에서 소수 종파로서 정치적으로 좀 불리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꿋꿋하게 싸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전 이들의 신앙 형태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1: 대가 없는 나눔과 환대로 차별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그들이 지키는 평등의 가치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길 기대합니다. 황금사원 근처, 고소한 빵 냄새를 따라 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앞니차리의 명물인 꿀차 골목입니다.
0: 여기도 꿀차집이네요. 저 안에서 하는 거고, 화덕이 있잖아요. 저 진흙 화덕이 이제 꿀차를 굽는, 저게 탄돌이에요. 우리가 탄돌이 치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흙 화덕이란 뜻이에요, 저게.
1: 언뜻 보면 우리가 아는 난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2: 저 난 होता है वो तीन तरह का नान होता है. एक तो प्लेन नान होता है जिसमें कोई फिलिंग नहीं होती. दूसरा बटर नान होता है जिसमें बटर लगा करके इसमें तंदूर में लगाया जाता है. तीसरा नान उसको बोलते हैं कुलचा और नान सेम है जिसमें आलू गोभी पनीर प्याज इन सब की फिलिंग होती है.
1: 그냥 평범한 반죽 같지만 안에 속재료 보이시죠? 속재료가 들어간 반죽을 납작하게 펴서 전통 화덕 탄두루에 넣는데요. 떨어지지 않게 한 번에 착 붙이는 게 기술입니다. 콜리플라워, 치즈, 혹은 둘 다 들어간 모듬. 취향에 따라 골라 넣을 수 있는데요. 수백 도의 화덕 열기 속에서 5분이면 노릇노릇하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기버터를 발라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시키죠. 매콤한 병아리콩 카레와 아삭한 양파 절임을 곁들여 먹는 안미차르 꿀차. 아, 빨리 먹고 싶은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0: 아, 인도 음식은 손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당에 이렇게 조그만 곳이라도 손을 닦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인도인의 오른손은 그 누구의 오른손보다 깨끗해요. 인도 여행 30년 차로서 손으로 먹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 손은 물컵을 드는 손이에요, 왼손은.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받쳐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짚고서 뒤져서 찝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쓰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양파가 있네요. 되게 밀가루를 화덕에 구우면은 왜 도우의 잘 구운 피자의 그 도우 맛 있죠? 탄 맛. 그 탄 맛에 양파향이 확 올라오면서 살짝 하얀 맛이 스쳐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아마 맛없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1: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꿀차. 역시 한 손으로 뜯어야 제맛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받치고 엄지 검지로 짚고. 참 쉽죠? 고소한 꿀차 한 잔.

0: 고소한 알라이를 듬뿍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1: 땡큐.
0: 여기 보이시나요?
2: 우유를 끓이면 생긴 단백질인데 정말 고소해요. 그래서 이게 단골한테는 이걸 더 두껍게 줘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보면은 이거 좀 더러운데 뭐지 하고 안 먹어요. 그럼 인도인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옵니다.
0: 진득한 말라이가 들어간 라시 한 잔. 그 맛은요?
2: 정말 정말 롱밀한 요구르트 맛입니다. 이 진한 이유가 뭐냐? 이게 물소젖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는 유지방이 3.4%인데요. 물소는 8% 되거든요. 그래서 물소가 훨씬 찐득찐득하고 유치한 맛이 나요.
0: 역시 맛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3: I'm the fourth generation.
2: Fourth generation.
3: About 99 years.
2: 99 years, 아차.
3: It's very good.
2: I think you guys are very proud.
3: Yep.
2: It's the fourth generation.
3: Yep. I'm a civil engineer.
2: Aha, really?
3: Yep. This one is my father.
2: Your father?
3: Yep.
2: 아차. 아. This is like history.
0: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를 이어 지켜온 암리차르 라시의 맛. 그러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달콤하고 진한 라시 한 잔에 일상의 피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도심을 벗어나 차로 40분 달려 국경 마을로 향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검문소 와타리 와가보더.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특별한 국기 하강식이 열립니다.
2: 2002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 위기까지 갔어요. 너무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두 나라가 국경에서 국기 하강식을 퍼포먼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자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국경의 명물이 됐습니다.
0: 거대한 스타디움 형태로 지어진 행사장.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들어서면은 저 멀리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보이는데요.
2: 콜로세움 아닌가요, 진짜? 양쪽에서 관중들을 성우 막 환호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약간 레슬링 경기장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0: 관중석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가 경기장을 휘감는데요. 아, 그야말로 압도되는 기분입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으로 1947년 둘로 나뉘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그중 와가보더는 관광객한테 개방된 유일한 육로 국경 통로입니다. 그 경계에서 두 나라의 국경 수비대와 관중들이 매일 저녁 마주하는데요. 그늘 한 점 없는 관중석엔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칩니다.
2: 바람 분다. 바람 분다. 죽을 것 같아요. 지금 43도예요. 거기다 지금 나무 한 그루는 땡볕에서 제 몸에서 나온 거예요. 진정한 사람 몸에서.
0: 그런데 더위보다도 뜨거운 것은 관중의 열기입니다. 음악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춤판이 벌어지는데요. 저도 초대에 응해서 함께 어울려봤습니다. 파키스탄 쪽 관중석도 꽤 채워졌는데요. 본식에 앞서 대형 인도 국기를 든 여성들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 수많은 여성들이 쏟아져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는 달리 인도 여성들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0: 탐험할 것만 같던 국경이 어느덧 노래와 춤으로 가득한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이후 점차 대중 참여와 공연 요소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는데요.
1: 이게 나름 어쨌든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20년이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재밌겠어요.
0: 해가 질 무렵 드디어 양국 군인들의 절도 있는 입장이 시작됩니다. 바라보며 진행되는 퍼포먼스. 인도 국경 수비대의 기선 제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세라 곧바로 이루어지는 파키스탄 레인저스의 반격.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열기는 뜨거워집니다. 머리끝까지 뻗어올리는 발차기는 상대에게 기세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때 국경 문을 열고 열리던 하강식. 팬데믹과 테러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국경 문을 닫고 진행하는데요. 아쉬운 만큼 더 뜨거운 열기로 채워내고 어느덧 관중의 호응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매일 저녁 열릴 때마다 매일 뜨거운 열정의 국기 하강식.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피날레, 양국 국기가 동시에 내려오는 시간. 어느 한쪽 국기도 먼저 내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을 맞춰갑니다. 긴장과 대립의 국경에서 매일 상대와 호흡을 맞춰온 지 67년. 오늘 마주한 함성이 내일의 평화로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북쪽, 히말라야 카슈미르 계곡에 위치한 스리나가르로 향합니다. 해발 1585m의 고산 분지. 스리나가르는 카슈미르 계곡의 중심 도시이자 수많은 물길이 도시 곳곳을 흐르는 낭만적인 물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 아이고야, 좋네. 와, 여긴 진짜 꿈만 같네요. 이게 인도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스리나가르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인 제양기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오직 카슈미르, 오직 카슈미르라고 하고서 죽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인도 최고의 휴양지이자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0: 황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지상낙원, 그 중심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북적이던 암리차루와는 또 다른 모습이죠. 풍경만 다른 게 아닙니다.
2: 이게 과연 인도인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들이 있고 호수가 있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신자들이세요. 그래서 복장이 다르거든요. 아살람 알레이쿰. 각 주마다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때로는 종교가 다릅니다.
0: 암리차르에서는 사스리 아칼, 여기에선 아살람 알레이쿰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로수로 향하는데요. 다로수를 제대로 보려면 전통배 시카라에 올라야 합니다. 호수의 명물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용으로 화려하게 꾸민 배들도 많아졌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구석구석 오갈 수 있는 실용적인 형태를 이용합니다. 배 자체가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2: 이게?
0: 저야 뭐 바쁠 거 있나요? 느긋하게 다로수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2: 아이고, 그렇지, 시카랑 이 맛이지.
0: 히말라야 산자락 아래 잔잔한 물길이 열립니다. 옛날에 무구랑제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2: 지붕이랑 이 쿠션이랑 와 너무 편해요 진짜. 이 시카라는 차체 배 선체가 낮아가지고서 수면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오 진짜 제가 타본 사람이 모는 배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마치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가지고 삭삭삭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도 인도에서 누리는 최고의 호사가 인거인 것 같아요.
0: 여행자에겐 그림 같은 풍경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겠죠?
2: 자, 현지 분들이 지금 배 타고 무트로 마실 나가네요.
0: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호수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수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물 위에 펼쳐진 소박한 풍경. 만물 트럭처럼 물건을 가득 실은 배도 있습니다. 여기선 장을 보는 것도 이웃집에 마실 가는 것도 배 한 척이면 충분합니다.
2: 연꽃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연꽃 진짜 크다 여기. 까만 쌉지?
1: 나드루, 카슈미르의 보라 나드루.
0: 카슈미르 사람들의 식탁을 채우는 나드루 밭을 지나 조금 더 안쪽 물길로 들어가는데요. 한적한 풍경에 마음까지 잔잔해집니다. 고요한 물길의 끝자락, 다로수의 또 다른 명물, 하우스보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후반, 토지를 살 수 없었던 영국인들이 호수 위에 별장을 만든 것이 시작인데요. 지금은 카슈미르만의 독특한 숙박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아람세, 티케. 아, 살람 알레이쿰.
0: 안으로 들어서면 밖에선 상상할 수 없던 화려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2: 카시미르라는 지역 자체가 나무가 많기 때문에 나무 세공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나무로 이제 디테일하게 세공해가지고서 밖에서 조명을 써가지고 만드는 모습들. 나무 비싸니까.
0: 입체적인 나무 장식과 샹들리에가 분위기를 더합니다.
2: 이게 카시미르 스타일 샹들리에예요.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여기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데 땅을 못 사게 하니까 별장 대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영국 사람들이 빅토리아 스타일로 이렇게 배를 장식을 하고 가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만의 저택을 만든 거죠. So open.
3: This is a dining
2: room. Dining room. And there is breakfast.
0: 손님을 맞이하던 고풍스러운 다이닝 룸. 오랜 세월을 간직한 찻잔과 주전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면 여러 개의 방으로 이어지는데요. 크기에 따라 4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배라기보다는 화려한 저택을 보는 느낌입니다. 물론 물 위의 집답게 선체는 물에 강한 히말라야 삼나무로 만들고 가구는 결이 곱고 세공하기 좋은 호두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정교한 장식과 채색을 더한 파피에 마셰까지 장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 인도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0: 별장과 보트, 같은 호수 위인데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고단했던 삶의 무게도 이제는 호수의 깊은 고요 속에 묻혀 흘러갔겠죠?

0: 어두운 새벽. 다로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1: 4시 반이요.
2: 시원해서
1: 어, 바람도 불고.
3: 아디 굿모닝.
2: 굿모닝.
1: 그야 외려.
0: 오늘은 새벽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 하는데요.
1: 그래서 이렇게 빛.
0: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배들. 새벽에만 열리는 다로수의 수상시장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실은 배들, 시금치, 여주 등 다양한데요.
4: 마타르. 아, 줄기콩.
0: 마치 먹음직한 토마토가 보여서 하나 사보기로 합니다.
4: 모닝. 아, 티켓 티켓. 살라말레이콤. 예세해. 예, 스타마타에. 약게 앞서네 구두가야?
5: 맞아도.
4: 아, 구두가야? 아, 차. 예, 원래 에케지 깎이 떠야 되나? 에 무슨 토마토가 헌드릭이야. 무슨 맹가에, 바이야. 예수스 마켓이네.
5: 잠깐만.
0: 유쾌한 흥정 끝에 한 바구니 얻었습니다.
4: 약간 단맛 돌고, 토마토 특유의 시큼함, 그리고, 아, 토마토 향은 되게 좋네요. 인도 야채들이 보면은, 채소들이 향은 되게 좋아요.
0: 배를 바짝 대고 흥정 중인 상인들. 정성껏 기른 채소인 만큼, 제 값을 받기 위한 흥정도 치열합니다.
4: 아차? 아차, 아차, 아차.
3: 아차,
0: 좁은 뱃머리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상인들. 농사도 장사도 가족의 미래도 이 배 위에 다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시장 구경도 재밌어지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시간 동안 바짝 열리는 시장. 모두 근처 텃밭에서 키운 거랍니다.
4: 이야, 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냐. 아, 오, 진짜 떠 있네.
6: 블로팅 랜드.
4: 아, 블로팅.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0: 여기는 달로수 사람들이 가꾸는 수상밭입니다.
6: 저 ये लैंड है ना इस पे हम सब्जियां करते हैं इधर हम इदरी के रहने वाले
4: हैं अच्छा
6: इसी दरिया में मिट्टी निकालते हैं उसी से बनता है इसमें खाद वाद नहीं डालते
4: अच्छा
6: ये मिट्टी इसी से बनता है परफेक्ट सब्जी अच्छा
4: अच्छा
0: 수초와 갈대를 엮어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호수 바닥에 진흙을 덮어 만든 천연 덮밭 라드 들어서면 영락없는 밭인데요 옥수수부터 거대한 토종 밭까지 호수의 영향을 머금은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온 김에 직접 키운 박을 하나 주시는데요. 어, 정말 대박 선물이죠?
6: 고작이에요.
4: 호수 크리아 사랑지.
0: 해가 높아질수록 상인들도 분주해집니다. 남은 채소는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서둘러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분은 완판하셨네요.
4: 아마타. 가시미르 난해. 가시미르 난.
7: 가게.
8: 브렉퍼스트.
4: 아, 꼰사부지. 꼰사사부지.
7: 아마카 기에라타.
0: 그런데
4: 에 어떻게 저 비닐 가야 이해해서 아껴 난해 아껴 베야 베야
0: 아 받을 수도 없이 가시더라고요
4: 빗방울 들고요.
0: 물 위의 하루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날 오후 거센 비가 그치고 스리나가르 구시가지로 향합니다. 오랜 분쟁의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옛 골목을 지나 독특한 모습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슬람 사원 칸카이 물라입니다.
3: 개인적으로 제가 스리나가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슬람교 사원인 칸카이 물라에 왔습니다. 그게 되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이슬람교 사원 보신 분들도 1395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사원을 만든 분이 카시미르 최초로 수피교를 전파하신 분이에요.
0: 수피교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전통인데요. 둥근 돔 대신 뾰족한 목조 첨탑은 카시미르 전통 불교 그리고 힌두 목조 건축과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독보적인 양식입니다. 안쪽으로 가면 더 볼거리가 많습니다. 정교하고 화려한 벽과 천장, 놀랍게도 모두 종이로 만든 장식입니다. 카슈미르 전통 종이 공예와 섬세한 채색으로 꾸민 사원 내부. 신성한 공간을 밝히는 샹들리에까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3: 스리나가르나 카슈미르 보면은 카페트 유명하고 공예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페르시아로부터 카페트 만드는 방법, 목공예하는 방법, 그리고 종이공예하는 방법을 가져와가지고서 여기를 기반으로 온 카시미르의 수공예를 퍼뜨린 거예요.
0: 630년 전, 카시미르의 장인정신이 빚어낸 예술의 집합체입니다. 사원 외벽 역시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정교하게 짜맞춘 전통 기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3: 얘도 보면은 이 나무 건축이랑 그리고 나무 격차 깎아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목조 건축이죠 진짜 이거는. 이 한국도 목조 건물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여기는 또 진짜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0: 화려함 속에서도 나무의 온기가 전해지는 참 특별한 사원입니다. 도심에 왔으니 시장 구경도 나서는데 초입부터 익숙한 모습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뭔가 그 추억의 아이스크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3: 이게 인도 전통 아이스크림인 쿨피입니다. 너무 좋네요. 인도는 이 맛이죠. 이게 되게 과학의 혁신 같은 거거든요. 냉장고 없는 상태에서 얼음이 유지가 되고요. 차가운 것도 유지가 돼요.
0: 원액이 담긴 통을 이틀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3: 언 게 아니라 차가운 채로 굳어지는 거예요, 저게.
0: 얼음과 소금을 섞어 온도를 영하로 낮추는 냉매통은 16세기 무굴 제국 시절부터 전해진 지혜입니다. 맛도 그대로 내려온 것 같죠? 쿨피 다음엔 시원한 수박과 길거리 음료까지 어쩌다 보니 미식 여행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마지막엔 와즈완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3: 와즈완이 뭐냐면은 이 카시미르 사람들의 전통 홀레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나온 요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요리를 모아가지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와즈완 논베지가 있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와 힌두들을 위한 와즈완 베지터리안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정통은 아니긴 한데
9: 로간 조시야.
0: 원래 와즈완은 36가지 정도의 상차림이지만 요즘은 가짓수를 줄여서 대중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와즈완의 주재료는 부드러운 양고기인데요. 부위와 조리법을 달리해 다채로운 맛을 냅니다. 생강, 회향, 계피 등 풍부한 향신료를 더해 감칠맛을 끌어올리는데요.

0: 양고기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요리가 나올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한번 먹어볼까요?
1: 다른 인도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카시미리 칠리 고장답게 고추 맛이 강하고 매콤한 맛이 강하고 민트 향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한국 사람 입맛에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0: 푹 익혀서 결대로 뜯기는 갈비.
1: 되게 부드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간조시라고 하는 북인도를 대표한 양고기 카레 중에 하나고요. 되게 진득하고 그레이비한 맛으로 유명해요. 끝맛이 이게 무슨 맛이지? 맵네? 이러면서 오래가는 맛이에요. 이게 양고기를 경단으로 만든 상태에서 고수 베이스, 한 분도 못 드시는 분들 있죠? 고수 베이스의 커리에다 넘어 넣은 요리고요.
0: 고추를 듬뿍 넣어 칼칼한 맛이 일품인 매콤한 조림 요리 미르치꼬르마. 요구르트와 고수를 넣어 부드럽게 졸여낸 머튼 다니월까지 상상을 뛰어넘는 조리법이 이어집니다. 인도식 치즈 빠니르를 새콤한 소스에 자작하게 졸여내기도 합니다.
1: 이건 이제 카시미르에서 나오는 연근 커리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카시미르에서 여기서 중요한 요리면은 논 베지터리안 요리인데 이것만큼은 채식 요리가 좀 포함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연근으로 만든 커리는 여기서 처음 봅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맛이. 연근을 푹 졸였습니다. 아주 부드럽네요. 연근 잘 안 익거든요. 이만한 연근이 그냥 이빨이 쑥 들어가요.
0: 이 깊은 맛도 다로수가 되어준 선물이겠죠? 스리나가르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또 다른 인도를 만나러 떠납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바삭한 식혜 치킨 크크크
7: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8: 진짜 맛있겠지
9: 와 진짜 맛있다
10: 쫄깃해
11: 밥에 어울려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3: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4: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5: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16: 자.
17: 먹어. 아이고 맛있다.
18: 그치.
19: 졸래.
20: 짜이.
18: 이거 짜이 미쳐. 야, 몇 인분이야 이게?
21: 내가
0: 히말라야의 거친 협곡을 따라 은둔 계곡 잔스카르로 향합니다. 인도 최북단 잔스카르는 라다크의 중심 도시 레에서 12시간 넘게 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1: 와. 예, 인더스강과 잔스카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강이 합류하는 데를 상갑이라고 그러는데
0: 티베트에서 흘러온 황토빛 인더스강과 고온 빙하가 녹아내린 회색빛의 잔스카르강 두 물길 중 우리는 잔스카르강을 따라갑니다.
1: 저 계곡 넘어 잔스카르로 떠나게 됩니다. 잔스카르는 라다크에서도 더 라다크 같은 완전한 오지거든요.
0: 1년 중 단 서너 달, 눈이 녹아야만 길이 열리는 라다크.

0: 라다크에서도 손꼽히는 오지, 잔스카르는 뇌로 통하는 도로가 생긴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높은 산맥이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뜨렸지만 덕분에 오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었죠. 거친 바위산의 품속에 안긴 초록빛 오아시스, 잔스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길목의 초르텐을 보면 이곳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1000년 정도 된 사원이죠. 제가 아는 달라이라마 제자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지금 이쪽에 계시는 주지 스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서 이제 촬영까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서 되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귀한 인연의 끈이다 어렵게 들어선 곳. 하늘과 맞닿은 암벽이 사원 스통대 곰파입니다. 해발 3,800m 바위 절벽에 자리한 이곳은 1052년에 찬 건데 천년의 세월을 품어온 사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 사찰로 엄격한 계율과 수행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데요.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 굽이치는 강출기와 대평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속세를 굽어보는 듯합니다. 이른 아침 고원 위로 햇살이 비치면 법당에 둘러앉은 승려들의 나지막한 독경이 사원의 하루를 깨웁니다. 공기를 나직하게 가르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는데요. 예불에 앞서 보리가루와 버터로 빚은 공약물, 토르마를 제단에 올리고 번뇌를 털어내는 종 틱샤로 기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불이 끝나고 우리를 맞아주신 주지스님을 뵈러 갑니다.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준비해온 하얀 천, 까다를 올립니다. 처음 뵙는 어른 스님께 예를 갖추는 자리, 티베트 불교에선 빠질 수 없는 오랜 전통입니다.
1: 북팔곰파 까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티벳 같은 데는 되게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의 꽃다발 같은 의미예요. 대형에서 높은 스님들한테 만날 때는 일단 까닭을 드리는 게 예의고요. 그리고 스님이 그걸 받고서 축복해 주시고 저한테 걸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0: 향나무를 태워 피운 연기로 법당 안을 정갈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낮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독경은 오랫동안 전승된 발성법으로 예불의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손가락으로 정교한 수인을 맺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데요. 저도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1: 독경을 잘 들어보시면은 되게 저음이에요. 그래서 저 저음을 내기 위해서 티베트 스님들은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가 좀 듣기 되게 좀 강력한 저음으로 독경을 하시죠. 저는 사실 저 티베트 독경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음반이 있어요. 좀 가끔 살다 보면 이제 화나고 아니면 정신 사나울 때 있잖아요. 화가 내려앉아요.
0: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기도가 켜켜이 쌓여온 법당. 이제 노스님들만 남아 묵묵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중한 울림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불을 마친 곰파의 부엌. 아침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통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끓는 기름에 튀겨내는 인도의 빵, 뿌리입니다. 기름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공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릅니다.

0: 이제 다 함께 모여 아침 공양을 하는데요. 뿌리 한두 쪽에 따뜻한 차 한 잔, 더없이 소박한 수행자의 식사입니다. 조금의 사치라면 꿀을 찍어 먹는 것 정도? 거친 고원의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스님들에게 달콤한 꿀과 기름진 빵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귀한 열량입니다. 사원을 찾은 순례객들에게도 아침 공양을 나눠주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 볶은 보리가루, 짬파입니다. 짬파 위에 버터 한 덩이와 설탕을 넣고 뜨거운 찬물을 부어 저어주면 버터의 기름기가 가루를 부드럽게 뭉쳐주는데요. 에너지와 열량이 필요한 고원지대 사람들에게는 딱입니다.
1: This is Manali's Tibetan refugee village. Hey, yeah, this is. Cha cha cha cha cha cha cha. I begin. Yeah.
2: Samji, bhai, kurma.
1: Acha.
2: Samji. Samji.
3: हम लोग जाने की तरह होते हैं जाना.
1: Acha.
2: हम सब कैसे बचाओगे? मेरा.
0: 1년에 한번 사원에 모여 나누는 한끼 식사에 서로의 믿음까지 단단해집니다. 사원을 내려와 마을로 향합니다. 웅장한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마을.
4: 아이고야, 좋네 진짜.
1: 여기는 특별한 봉우리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모든 봉우리가 되게 잘생겼어요.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하나는 라인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곡선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 풍경 속에서 펼쳐지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봉우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요. 와, 일단 저 산 자체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0: 바라만 봐도 눈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해발 3,500m, 웅장한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은 도다강의 물길과 잔스카르 평원이 만나 작은 오아시스를 이룬 대차마을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지대지만 산에서 녹아내린 물길 덕에 보리동사를 짓고 가축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의 기도 깃발이 나붙기는 이곳은 라다크의 인사 줄레가 오갑니다.
1: 줄레.
0: 낯선 여행자인 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럴 땐 통성명이 최고죠.
1: 아까 남해.
5: 도르제.
1: 도르제. 도르제 썬더 이스 도르제. 아. 도르제.
6: 도르제.
1: 아.
0: 멋진 이름의 도르제 씨를 따라 마을 구경을 해보는데요.
1: 하하.
0: 마침 갈 곳이 있나 봅니다.
2: 줄레.
1: 줄레. 거의 못 하시네.
0: 마을 어귀에 옹기종기 모여 자기 집 소를 기다린다는 주민들.
1: 동네 초소 다 나왔네. 앞 이제 포토 되나? 되게? 아차. 에또 띵 볼로 짜파티.
5: 짜파티
1: 띵. 짜파티 볼로 짜파티. 에또 띵. 원모 타임 오데. 에또 띵 짝. 되게? 에또 띵. 에이 오케이. 이렇게 에또 띵. 짠.
0: 사진 촬영 하나로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메웁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낯설고 신기한, 그래서 더 순수한 아이들. 작은 화면에 담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 이 모습이 마냥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1: 자, 아, 그래서 어드레스 해.
0: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얼마나 됐을까? 저 멀리 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 풀을 뜯던 소들이 저녁이 되자 알아서 퇴근을 하는 건데요.

0: 주인 앞에 딱 멈춰 서는 것이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죠? 자기 주인이 아니면 알아서 지나가는 소들. 오, 정말 똑똑하네요. 소문입구 하나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기특한 귀갓길. 골목 곳곳에서 정겨운 가족 상봉이 펼쳐집니다.
1: Is up? 가히에. 가히에. 아까 가히에. 아차.
0: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듯 싱글벙글. 하루 종일 기다리던 소를 맞이하는 기쁨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2: 살랑고 말리주. 헤이 샵. 샵. 샵. 샵. 에휴 진짜 에휴 진짜.
1: 에? 예. 예. 에이, 너무 커.
0: 어, 무섭더라고요.
1: 인가만 거 이모.
0: 대신 밥 주기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1: 가나. 응. 어,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멋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한쪽에선 밥을 먹고 다른 한쪽에선 젖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우유를 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1: 너 송아지 꼬리 봐요. 야크 지적에.
0: 지역 특성에 따라 이곳에서는 소와 야크의 교배종인 조를 키웁니다.
1: 고산지대다 보니까 덩치 큰 이제 인도소보다는 저 조모들이 조가 약간 더 지구력이 훨씬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제 암놈들은 대부분 이제 뭐 우유 만들어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0: 지금은 푸르게 보여도 여름은 짧고 겨울은 혹독하게 긴 고원 마을. 골목마다 우유짜기가 한창입니다. 조모에서는 우유는 주 수입원인데요.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3: 아마라 빨리 가도 하마라 그냥 입이 왔다 해, 눈이 왔다 해, 대입이 왔다 해, 쌉구지 왔다 해나, 그리고 고발이 왔다 해.
0: 도르제 씨가 방금 짠 신선한 우유를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해 줬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랑 살고 계시더라고요. 홀로 버터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도르제 씨의 소박한 보금자리. 오래된 흙벽과 사진들 속에서 정겨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한 소끔 끓여냅니다. 손님 대접용 새 유리잔과 과자도 꺼내주시더라고요. 걸음망에 조심스럽게 걸러낸 뽀얀 우유 한 잔에 낯선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조모 우유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4: 아, 한국보다 훨씬 맛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소유보다는 조금 유지방이 조금 떨어지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싸봐 차해.
3: 난 간다 해.
4: 아차. 네네. 네, 네.
0: 정성어린 진심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웁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이방인에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험준한 인생의 고갯길을 맞이할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순수의 땅입니다. 대차 마을을 뒤로하고 잔스카르의 젖줄인 거대한 빙하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해발 4,400m의 고갯마루 넘어 보이는 거대한 빙하.
1: 와, 용 한 마리 보이십니까? 지금 용같이 얼음이 흘러나온 게 보이시죠? 저게 드랑드룽 빙하라고 하는데요. 잔스카르 강의 발원지입니다.
0: 잔스카르 산맥을 따라 약 23km, 굽이굽이 이어진 드렁드렁 빙하. 마치 산을 끼고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겨울에 물이 얼면 둘러싸인 산맥에 막혀 외부 세계와 고립되는 잔스카르. 겨울이면 얼음과 눈이 길을 막아 잔스카르를 고립시키지만 봄과 여름에 녹아 흐르는 물은 마을과 밭을 살립니다. 추위가 만든 빙하는 고원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젖줄인 거죠.
1: 처음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빙하의 두께와 폭이 달랐어요. 그리고 요 밑에 물도 계속 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짧아지고 이제 뭐 인도 사람들이 이걸 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이 작아졌죠. 기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빙하는 살아 있네요.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드렁드렁 빙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뚜렷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얼음의 강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고 고원의 삶을 계속 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잔스카르에서도 가장 험준한 곳에 있는 은둔사원을 찾아갑니다. 깎아지는 바위 동굴에 매달린 것 같은 사원, 푹탈곰파인데요. 이곳은 15세기 초 겔룩파의 고승인 세라브 장포가 창건한 사원입니다. 천길 절벽의 자연 동굴 입구에 전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푹은 동굴, 탈은 해탈을 뜻합니다. 약 2550년 전부터 고승들이 명상했던 성소입니다. 하지만 사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바위산을 깎아 도로를 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위태로운데요. 도로가 끊긴 곳부터는 여전히 말들이 짐을 나릅니다.
1: 라다크에서 가장 방문하기 힘든 곰파가 바로 푹탈곰파인데 지금 길이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2시간 만에 왔는데요. 1년 전에는 2km 밖에서 걸어와야 됐었고요. 2년 전에는 6km 바깥에서 걸어와야 됐었고 10년 전에는 하둠에서 3박 4일을 걸어가지고 와야 됐었던 길입니다. 길이 아예 없었던 거죠.
0: 차가 갈 수 있는 끝 지점에 내려 걷기 시작합니다. 조심조심 옮기는 발걸음, 마지막 길은 두 발로 올라야 합니다. 가파른 비탈은 오를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1: 힘들어서.
0: 해발 3,800m 고산의 비탈길. 한 걸음 뗄 때마다 정말 숨이 가쁜데요.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사원으로 향하는 이 길 자체가 곧 간절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쉬운 길이었다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닫지는 못했겠죠? 모퉁이를 돌아서자 회색 절벽 한가운데 거대한 동굴과 사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마을 주민들과도 마주치는데요.
1: 졸레 깨세해 깨세해 아 자
0: 멋진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데요.
5: 야 꽃밤에 오자카네 누가 기야 마차라고
1: 줄래. 와, 그냥 배후로 그냥 딱 받치고 있는 저 바위 위에 저 자연 구멍 같은 경우는 무슨 외계인이 만든

0: 그렇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1: 절벽 굴곡을 따라 이어진 사원. 드디어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안에서 보는 사원도 정말 장관입니다.
2: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서 건물을 지어? 다시 봐도 신기하네.
1: 돌과 진흙을 날라지은 위태로운 건축.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오직 진리를 갈구했던 수행자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수행자들이 머물던 자연 동굴을 중심으로 절벽을 따라 불당과 승방이 이어지는데요. 길은 비좁지만 이 모습 그대로가 푹탈 곰파의 역사입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사원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요.
2: 경전 보관함.
1: 동굴 안쪽에 마련된 성스러운 공간. 티베트 대장경인 깡규르를 비롯해 수백 년 동안 필사되어 전해진 귀한 경전들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수천 년 전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천연 암벽. 원초적인 동굴의 폼이 여전히 사원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2: 굉장히 이렇게 있구나. 아, 참, 꿈 같네요.
0: 근데 전 여길 다시 올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 생에는 죽어도 안 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 뚫리면서 어떻게 또 오게 됐습니다. 감개무량하네요.
1: 세상의 끝.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읽은 삶.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비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아침. 비가 드문 나다크에 새벽 소나기가 지나갔습니다.
0: 잔스카르에서 유일하게 놀이 공간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면 이제 샤니레이크라고 해가지고서 여름철에만 이게 조그만 물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1: 산으로 둘러싸인 산이 마을. 비가 워낙 귀한 동네라 여름에 물웅덩이가 차오르면 동네 명소가 됩니다.
0: 아 진짜 계곡 안에서 녹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새벽에 비 와서 걱정 많이 했잖아요. 내가 갑자기 해가 쨍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쁠 일인가 싶은데 되게 이쁘네요 진짜.
1: 여름철에만 물빛이 살아나는 산이 호수. 비 덕분에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딱히 다른 놀거리가 없는 고립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캠핑 장소입니다.
0: 여기 살림은 채롭구만.
1: 어, 가스통까지 나왔다면 아주 맘먹고 온 거죠?
3: 줄레.
0: 피크닉! It's picnic is pretty guess, yeah? 누!
3: 자이!
0: 어, 짜이 이렇게 몇 인분이야 이게? 와. 비스로.
4: 비스로.
0: 아.
1: 마을 여성 20명이 돈을 모아 나온 나들이. 왠지 우리나라 친목계나 부녀회 나들이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와, 먹을거리부터 매트리스까지 살림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텐트를 치는데요. 무거워 보여서 저도 손을 좀 보탰습니다.
0: 나도 모르는데? 자, 오빠네.
1: 고산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땅을 깊게 파서 기둥을 묶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0: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1: 이렇게. 아.
0: 요즘은 라다크에도 캠핑 붐이고 있다는데요. 어떤 좋은 장비를 마련했는가 보다는 누구랑 함께 갔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를 잡아가는데요. 아, 이럴 땐 장비가 생각나긴 하네요.
1: 소통으로 장비가 안 좋아요. 여기 장비로 하는 거잖아, 캠핑은. 이게 지금 저.
0: 마침 주변에 괜찮은 돌이 보여서 제가 나섰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0: 돌 망치질로 튼튼한 천막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야, 이분은 벌써 누우셨네요. 역시 자리는 맞는 게 임자죠. 땀 흘려 도와준 게 고마웠는지 차 한 잔을 건넵니다.
1: 도대체 다른 거 돌질을 한 대가로 줄 좀 땡겨주고. 이게 종교술래가 아니라 그냥 말해서 이게 마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는 저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되게.
0: 종교 행사 말고 그저 이웃끼리 놀러 나온 마실. 길이 열린 잔스카리의 새로운 여름 풍경입니다. 고원 땅에서 마주하니 짧은 여유와 즐거움이 긴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되겠죠. 다시 차를 타고 파둠 외곽의 산비탈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선 길을 걷는 소물이, 차보다 가축이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해발 4,000m의 고원. 이곳에서는 라다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여름 거처가 있는데요.
1: 여긴 정말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만든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독사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곳이고요.
0: 초원 한가운데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집들. 여름 목축을 위해 머무는 임시 거처, 독사입니다.
1: 계세해. 네, 아까 독사해. 아차.
2: 반지.
0: 들어가 보면 안은 꽤 아늑합니다.
1: 아차. 오.
0: 돌을 얼기설기 쌓았지만 살림살이가 정갈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지붕은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나뭇가지를 엮어 마감했습니다.
1: 진짜 그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독사의 모습이죠.
0: 나뭇가지 사이사이의 틈새가 천연 환기구 역할을 해줍니다.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1: 이제 꼰사꼰사 꼴리지.
0: 방학을 맞아 어머니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온 대학생 딸. 말린 솥동으로 화덕에 불을 지피며 어머니의 오랜 삶의 방식을 함께합니다. 척박하지만 모든 것이 순환하는 터전. 이게 바로 고원 생활의 삶이죠.
1: 어, 구루구루티다. 오, 제대로 하는 구루구루네. 구루구루티. 구루구루. 구루구루구루구루. 구루구루 하잖아요, 만드는 소리가.
0: 기다란 나무 원통 안에 야크버터와 소금, 우유와 찬물을 넣고 세차게 저어 만든 전통차, 구루구루티입니다. 고산의 추위를 녹여주는 영양 만점의 음료입니다. 이번엔 고소한 정제버터 기를 냄비에 듬뿍 녹이는데요. 기는 독사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볶은 보릿가루와 설탕, 치즈를 넣어 덮어주면 고산 사람들의 최애 영양 간식이 완성됩니다. 수통대공포에서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1: 처음 먹어보는 기 자체가 온.

0: 요노 베네비 조노 추페종노야 대중은 스쿨에 제가 베네당 가르노 언디지리
1: 이번엔 독사의 주 수입원인 버터 가공장으로 안내하는데요. 커다란 통 안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버터 교반기.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산골에서 기계는 어떻게 돌리는 걸까요? 정답은 초원을 가르는 계곡물로 돌리는 물레방아입니다. 물살의 힘으로 버터를 젓는 자연의 기술이죠.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나무 바퀴. 자연의 힘을 빌려 정성껏 빚어내는 풍요의 시간입니다. 험준한 바위 협곡을 지나니 드넓은 초록빛 평원이 펼쳐집니다. 해발 3,000m 고원에 약 140km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협곡, 수루밸리입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면서 계곡 바닥에 넓은 목초지를 형성했는데요. 풀이 귀한 고원지대에서 가축을 먹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물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 곳곳에 가축대가 흩어져 있는데요. 여름철 유목민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원을 둘러싼 거대한 산맥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요. 목축과 농업에 모두 유리해 실제 라다크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2: 아이고, 애기 말도 있고.
1: 초원으로 들어서니 한쪽에서 말무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3: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2: 이게 야생마인가는 아니고요. 노아 기르는 말이에요. 넓은 초지가 있고 그 초지와 수많은 물길이 있고 유목민들의 천국입니다.
1: 모두 곱비나 울타리 하나 없이 자유롭게 방목하는데요. 사람이 다가가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자, 이런 여유로운 풍경은 일단 카메라에 담아둬야죠.

0: 초원 한쪽에 하얀 천막을 치고 있는 한 무리의 유목민이 보이는데요.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며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무슬림 유목민족 바카루알입니다. 불교권인 잔스카르를 지나 이곳 수르벨리부터는 이슬람교권으로 바뀌는데요.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가르는 고원인 셈입니다.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일이기에 현지 코디네이터가 먼저 다가가 촬영 허락을 구해보는데요.
1: 옛날에 국경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인도 북부에서 자유롭게 유목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혼자 북부 평야부터 이 지역까지 활동 무대예요. 일단은 접촉을 해가지고서 드물게 촬영 허가가 나긴 하는데 일단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다행히 촬영 승낙을 받았습니다. 바카르왈의 안내를 받아 천마루 가보니 빼곡하게 보인 양들 사이로 제대로 붙잡힌 녀석들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양털 깎기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양털을 깎는데 지나간 자리마다 뽀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다음 양을 단단히 붙잡아 동료에게 넘겨주면 망설임 없이 가위질이 시작되는데요. 기계 하나 없이 오로지 손의 힘만으로만 깎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0: वहाँ पे गर्मी हो जाती है, जैसे आप वहाँ गर्मी है तो यहाँ पे ले, यहाँ जब सर्दी शुरू होगी तो वापस जाएंगे।
1: 카슈미르에서 설산을 넘어 요까지 온 대장정. 기후의 순환에 삶을 맡긴 진짜 유목민들입니다. 두터운 털을 벗고 몸집이 반쪽이 된 양. 누구네 양인지 구분하기 위해 엉덩이에 특별한 표식을 하고요. 혹독한 고온에서 탈이 나지 않도록 예방주사까지 꼼꼼히 놓아줍니다. 염소 350마리와 양 150마리, 그리고 소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좋은 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작업을 끝내자 천막으로 초대하는데요.
0: Kitchen, this is a kitchen room.
2: Oh.
0: Oh, yes, yes, why not? You have to see inside.
1: 돌을 쌓아 바람을 맞고 방수포를 덮댄 내부. 소박하지만 가족의 온기를 지켜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안쪽에선 가족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나죠? 줄을 번갈아 팽팽하게 당기며 나무 교방기를 회전시키는데요. 양젖을 저어 전통 버터를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체력이고 전력이고 동력이네요.
0: 시루세 절대 앞도 깔나 버려요. 하면 맞는 빛나 안 낀다. 아직 안 낀다. 피크 낀다.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고된 노동. 가족을 지켜온 유목민의 오랜 일상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삶.
0: 아, 바리스 होती है लेकिन उसी के हिसाब से हम अपने आप को मेंटेन कर लेते हैं। जैसे बारिश होती है उसी के हिसाब से हम अपने आप ठीक है। एडॉप्टेशन हुई है शुरू से बचपन से।
1: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 살아가는 이들. 유목민들이 걷는 깊은 지혜를 마음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초원을 떠나 수르계곡 안쪽에 숨겨진 보물 같은 마을로 향합니다. 수르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르강 줄기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안긴 마을 아참부르입니다. 해발 약 3,000m 고원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마을 뒤편으로 우뚝 솟아 있는 빙하봉우리, 해발 7,000m가 넘는 수르벨리의 수호신 눈봉과 쿤봉입니다. 차가운 만년설산 바로 아래는 노랗고 푸른 밭들이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빙하수를 끌어올려 반듯하게 일궈놓은 계단식 밭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마을로 걸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3: 와, 뒤로 설산 보이고 산등성이 아름답고 한 6,000m급 설산들이 지금 그냥 보이거든요. 황홀한 모습이고요. 파란 하늘과 새하얀 설산과 그리고 그 밑에는 황금빛 보리밭 펼쳐져 있고
1: 시원한 고온의 바람을 맞으며 알차게 여문 황금빛 물결. 사방이 눈 덮인 거친 땅에서 일군 값진 결실입니다.
3: 아마 제가 다녀본 이 일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찾은 것 같습니다. 화가들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쯤 정도의 풍경이 아닐까요?
1: 저 멀리 보릿단을 한가득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은 마을 전체가 수확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0: 마을 어귀의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황금밭.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동네가 풍요롭네요.
0: 걷다 보니 집과 밭 사이로 이어진 수로들이 보이는데요. 설산 빙하가 녹은 물을 끌어와 농사도 짓고 생활용수로도 씁니다.
1: 살람알레이쿰. 나 그 버리아해 버리아해.
2: 어 야.
1: 여기 다시 줄레에서 살람알레이쿰을 보냈습니다.
0: 불교권인 잔스카르를 지나 수르벨리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슬람 문화권으로 접어든 것이죠. 한창 바쁜 수확철인 만큼 아이들도 작은 일손을 돕습니다. 자기 몸짓만한 짐을 지고도 참 잘 가는데요. 저 멀리 손주와 함께 있는 어르신이 있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1: 이쁘나무 마루에?
3: 4살.
1: 4살.
0: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솥을 들고 나타난 주민에게 시선을 뺏겼습니다. 거기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까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종이 위에 하나씩 담아주는 것이 소풍 가는 걸까요? 아니면 동네 잔치인가?
1: 예, 비리아니? 야해.
3: 로컬
1: 비리아니. 사부지네이.
0: 낯선 여행객인 저에게도 흔쾌히 밥을 나눠주는 것이 와 여기 인심 좋네요.
1: 티켓 티켓 티켓 빙거해. 비리아니를 한국에서는 볶음밥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카레 양념을 해가지고서 안쳐서 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념밥이 더 가까워요.
0: 바쁜 수확철인데도 이렇게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이유가 뭘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웃에게 베푸는 나눔, 사다카. 첫 손주가 태어난 축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인 만큼 더 꿀맛입니다. 이 아기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워가겠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와닿습니다. 척박한 고원에서도 밥 한 끼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아참부르 주민들의 풍요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다음 여정으로 떠나봅니다.

0: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5,345m쯤을 가리키 있고요. 세계 2위입니다. 앗! 노! 따스! 야, 바스! 지금 부패해요, 지금. 그러니까 군데군데 심어놔가지고서 바둑이 다니면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1: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3: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1: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1차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5: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마실 거 사는 김에 복권도 주세요. 어쩌다 기부.
1: 버스 기다리는 김에 복권 한 잔. 갈퇴 기념 기부.
2: 산책하면서 복권도 챙김. 건강한 기부.
3: 일상 속 쉬운 기부가 모두의 따뜻한 온기로, 이웃의 희망찬 내일로. 요즘엔 복권도 기부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9: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0: 먹는 즐거움.
9: 잇몸 튼튼 이가탄.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웜.
1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7: 바삭함의 끝판왕.
18: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0: 달에도 가봤으니 이제 다음 목표는 역대 가장 빠른 칩을 만들어내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2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3: 새로운 삶의 방식. 박크러쉬 서울원.
2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5: 지성.
24: 얼굴엔
25: 순한 킬킬.
24: 식물엔
25: 덥덥한 말.
26: 순하게 지켜줄게.
2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7: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28: 길타입으로 빠른 흡수.
27: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9: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0: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2: 수고했다 나 자신.
1: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3: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하게 멈추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4: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5: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4: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5: 익수 황진안.
1: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4: 다들 바빠?
6: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7: 빨래 신내.
8: 피지 모락셀라.
6: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1: 빨래 신내까지 뿌리 뽑는 압도적 세척력.
9: 피지 모락셀라.
10: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쓱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11: 또 꽉 찼네.

0: 털고.
1: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슬첸.
2: 아, 시끄러운 자신감 맞아. 시끄러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들려줘.
3: For me, Avante.
4: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5: AIBK. 좋은데?
4: IBK 기업은행.
6: 가정케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구독하냐고? 받아보면 득 되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케어로 쓰는 날에 득 되니까. LG구독 전문케어. 이런 케어 꼭 필요한 듯. 받으면 받을수록 구독이 득. LG전자 구독.
7: 농심, 천심. 우리가 발견한 건 웃음을 심은 마음. 농민의 마음에서 국민의 웃음으로. 농협이 함께하는 농심, 천심 운동은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활력을 더하는 참여형 국민운동입니다. NH농협.
8: 하늘과 맞닿은 고원의 도시. 구름을 뚫고 오르는 해발 5,000m 하늘길.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고개에 섭니다.
9: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8: 설산이 간직한 흔적을 따라 경계의 땅에서 만난 옛 왕조의 추억과 오랫동안 숨겨왔던 평화로운 국경 마을까지 5,300m 하늘길 넘어 라다크로 갑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인도 최북단에 거친 고원 라다크.

0: 라다크형의 첫 관문, 레로 향합니다. 해발 약 3,500m에 자리한 이곳은 라다크에서 가장 큰 중심도시입니다. 옛 라다크 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곳곳에 옛 문화와 전통이 남아있죠. 인도는 분명 인도인데 거리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깊게 남아있어 작은 티베트라고도 불리죠. 길이 열리는 여름이면 세계 곳곳에서 여행자들이 찾아오는데요. 광대한 라다크 여행의 든든한 거점지입니다.
1: 라다크는 정말 척박하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인구가 만 단위의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다 보니까 여기를 베이스캠프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쉬고 또 서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한번 쉬고 하면서 그래서 기력 충전을 하는 곳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라닥이란 말보다는 레를 간다라고 말을 하죠.
0: 때마침 근처 사원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2: 다시텔레 부장사도 있고 사원에 마실 기름장수님도 있고
0: 축제를 맞아 사원 앞에는 작은 장터도 들어서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 뭘 먹으면 좋을까? 어? 회오리 감자도 있네요? 여기서도 회오리 감자를 즐겨 먹는데요. 매콤새콤한 향신료 양념을 더한 인도식입니다.
1: 이거 있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뭐, 좋아하는데. 이게 매운 기름이랑 요거 유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콩으로 만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0: 주로 티베트 불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간식인데요.
1: 하하, 에까.
0: 맵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스파이스, 티케.
0: 전분으로 탱글하게 만든 피에 매운 고추 양념과 식초를 바르고 볶은 두부같이 양념한 속재료를 돌돌 말아주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으면 끝! 라다크에서 먹는 티베트식 간식. 우선 회오리 감자부터 맛볼까요?
1: 이 고춧가루 파우더가 되게 시고 매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이번엔 라핑입니다.
1: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한 3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되게 한국에서 그리워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인도식의 무거움을 깔끔하게 딱 좀 쏴주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소가 돼요, 나름.
0: 그리웠던 맛을 보니 라다크에 다시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제 사원 안으로 가볼까요? 평소와 달리 활기로 가득한 이곳은 탁톡 곰파입니다.
1: 달라이라마는 가장 나중에 생긴 종파인 겔루파의 수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닉마파, 가장 오래된 종파의 절이에요. 주술적인 것이나 신비주의적인 것, 탄트리즘 같은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드문 사원이죠.
0: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닉마파. 탁톡 사원은 라다크의 유일한 닉마파 사원인데요. 파드마 삼바바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동굴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스님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마지막 준비의 한창입니다.
3: 부자, 너가 엑살까 부자해지. 아비 라말로건나 제가 별 부자가래가 별이 빠니 아니까 이 머리 길니까 파살라자 하니까 해.
0: 행사 시간이 다가오고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곱게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부터 멀리서 온 여행자까지 사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라다크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탁톡 체추는

0: 티베트력으로 매년 음력 6월에 열리는데요. 축제를 통해 파드마 삼바바의 지혜를 되새기는 시간. 우선 성수를 뿌려 공간을 정화합니다. 원을 그리듯 사원마당을 돌며 부정한 기운을 밀어내고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 몸집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 이제 불교사원을 진료를 했는데 이때 그 사원에 막 이제 악마들이 와가지고 사원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드마 삼바바라는 고승을 티베트로 초빙해가지고서 이분이 그 모든 악마들을 물리친 거죠.
0: 화려한 가면을 쓴 스님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면 의식무 참이 펼쳐집니다. 파드마 삼바바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여덟 가지 모습으로 변신했던 이야기를 담은 그루첸야트 참. 이야기에 따라 가면의 색과 표정도 달라지는데요. 가면 위의 다섯 해골 장식에는 탐욕과 분노, 무지와 질투, 오만이라는 인간의 다섯 번뇌를 넘어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스님들이 간식을 돌립니다. 바삭한 비스킷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춤도 절정을 향하는데요. 신비로운 가면을 쓰고 북을 울리며 마당을 누비는 스님들. 본래 종교적 의미가 강한 엄숙한 의식이었지만 이제는 여행자도 함께 즐기는 열린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약간 공연 무용의 형식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서 대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람객을 위해 가지고 춤 사회가 되게 열려졌어요. 옛날엔 손발도 안 맞았는데.
0: 시대에 맞춰 그 모습은 조금씩 변하지만 모두의 평안을 비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축제가 이어지는 사이 관객들에게도 따뜻한 차가 돌아갑니다. 다들 익숙한 듯 챙겨온 개인 컵을 내미는데요. 해마다 축제를 즐겨온 내공이 느껴지죠. 마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 이번에는 커다란 자루가 관중석으로 들어옵니다. 사원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선물을 받아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봉지 안에는 과자가 한가득입니다. 기도와 춤을 함께하고 차와 먹거리까지 나누며 한 해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겠죠? 척박한 바위산 아래 피어난 신앙이 오늘도 라다크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흥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하늘길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해발 5,300여 미터의 까르둥라. 레보다 약 1,800 미터나 높은 곳인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고산병을 피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1: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레고요. 지금 레에서 1,000m 더 올라왔어요. 지금은 해발 4,378m입니다. 1,0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자신할 수 없어요. 쓰러질지도 몰라요.
0: 힘든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꿈꿔온 순간입니다.
2: Very,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Absolutely. It's like a dream come true because we have been planning it for so many years and then now it's finally coming true.
0: 오토바이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보니 전 세계 라이더들에겐 꿈의 도로입니다.
3: I'm flying for one year, just to
1: one go, year is planning.
3: For this bike, just to go from my city to Leh from bike only, not taking the flight and not even taking the any local cab or bus.
1: I see.
3: So we are it's my passion. Whenever I see this view, I'm feeling so excited. I'm speechless whenever I see this.
0: 저마다의 꿈을 싣고 하늘길로 달리는 사람들.

0: 파란 여정을 비는 깃발 아래 유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1: It's just too many is hi, and the Hindu people namaste, and then you are salam alaikum, and the Sikh people is sasriyakal.
2: Exactly.
1: Because I first look your face, ah, a little bit is Muslim, yeah, okay, salam alaikum.
2: Really nice to meet you.
1: Yeah, so after name?
2: Junaid Usmani.
1: Junaid Usmani is Meranam Penta.
0: 서로의 안전을 빌며 다시 고갯마루로 향하는 길. 고도가 오를수록 숨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집니다.
1: 숨차. 아, 허리띠 꽉 조이면 숨차요. 여기서는 무조건 풀르고 이제 나갈 때 이제 빨리 바지춤을 또 추려야죠.
0: 구름에 가려진 고갯마루, 마침내 까르둥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이 더 가빠진다는 건 그만큼 목적지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 거의 뭐 한기는 지금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몸이 차가운 게 고산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 한 거예요, 일부러.
0: 세상의 꼭대기에 선 사람들. 구름 위 하늘길을 만끽합니다.
1: 5,600m라고 써 있는 거는 영국 식민지 시절의 측량이고요. GPS상으로는 요새 인도도 인정하는데 5,300m예요. 3m가 떨어졌고요. 지금은 라다크에 더 높은 도로가 생겼어요. 5,700m짜리 도로 생겨서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긴 하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숨 좀 쉬고요.
0: 산소가 평지의 절반에 불과해 체류 시간을 5분 이내로 권고하는데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서 있기도 힘든데 팔굽혀펴기라뇨. 아, 이게 젊음의 힘인가요? 한여름에 산 정상에서 눈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이곳의 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가 드문 라다크에서 이번 여정 내내 흐린 하늘과 비도 자주 만났죠.
1: 저는 라다크를 1999년도에 처음 와봤어요. 그 건조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곳에서 지금 계속 우리도 비 오는 걸 봤고 흐린 걸 봤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지 이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오랫동안 기억해온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행자의 마음에도 걱정이 깊어집니다. 이제 까르둥라를 넘어 북쪽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산맥 사이로 펼쳐진 드넓은 고산 계곡 누브라밸리입니다. 여긴 카라크롬 산맥과 라다크 산맥 사이 쇼크강과 누브라강을 따라 길게 형성된 계곡인데요. 평균 해발 약 3,000m, 설산과 거친 협곡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경과 가까운 민감한 지역이라 오랫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이기도 하죠.
1: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고요. 이쪽은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이제 인도 국방의 가장 최전선 같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누브라밸리가 개방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외국인한테는. 그 전까지 외국인은 여기 갈 수 없었어요.
0: 좀 더 내려가 계곡 안쪽으로 들어서는데 산 아래 낯선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거대한 모래 언덕. 이곳은 설산 아래 광활하게 펼쳐진 사국.

0: 과거에는 라다크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오가던 대상들이 이 계곡을 지나갔는데요. 옛 실크로드 상인들의 쉼터로 다가가 봅니다.
1: 이 동네는 매번 올 때마다 두 배씩 커져요, 동네가. 관광지도 두 배씩 커지고 사람도 두 배씩 많아지는데.
0: 저 멀리 눈 덮인 산 아래로 물이 지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수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끄는 주인공은 바로 낙타들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지역 전체를 사막이란다면 사구는 그 안에서도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언덕인데요. 낙타들이 있으니 마치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입니다.
1: 여기 편안해 보이네요.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0: 바쁜 일정에도 젖 물리는 시간은 지켜줘야겠죠? 등에 두 개의 혹이 솟아있는 쌍봉 낙타. 인도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종입니다.
1: 인도에는 단봉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몽골에 있는 쌍봉인데 이게 왜 있냐면은 여기가 실크로드 교역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서 출발해가지고 박트리아 지방,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방까지 가는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로서 이 낙타들이 존재했던 건데 무역을 못하게 되니까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가가지고서 열 마리 이내까지 남았었어요. 80년대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광 상품이 되면서 이 아이들 이제 번식을 시키게 됐고 이만한 기체 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0: 옛 실크로드 대상에 짐을 나르던 쌍봉 낙타. 지금은 여행자들을 태우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 오, 이게 더 무섭네. TK.
0: 이제 낙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모래 언덕으로 들어갑니다.
1: 미안해. 내가 무거워서 미안해.
0: 처음에는 몸이 크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천천히 낙타의 걸음에 몸을 맡겨봅니다.
1: 이걸 조금 더 높고 움직이는 게 이게 리듬이 달라가지고 낙타마다 리듬이 있나 봐요. 쌍봉은 리듬이 다르네요.
0: 방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든 자연의 조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몽골에서만 본다는 이 쌍봉 낙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이 여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냥 그런 게.
0: 관광 덕분에 멸종의 위기를 넘겼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낙타들의 쉼이 줄어든 건 아닐까 걱정도 스치는데요. 옛 실크로드의 기억을 품은 이 소중한 생명들이 지치지 않고 평화롭기를. 오래도록 이 길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기로 갔던 실크로드의 추억을 뒤로하고 북쪽, 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가파른 산 아래에 자리한 국경마을 투루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가까이 자리한 해발 약 2,900m의 마을인데요. 오랫동안 방문이 제한됐다가 2010년에야 외국인 여행자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1971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인도령이 된 국경 마을인데요.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발티인들입니다.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둥지를 튼 국경의 삶은 어떨까요?
1: 저희가 드디어 3,000m 벗어나서 2,800m의 투루툭에 왔어요. 인도에서는 라다크에서 서쪽 국경의 끝이고요. 여기서 이제 3km만 더 가면은 파키스탄 국경에 나옵니다. 저 너머로는 지금 카라코람 산맥이 좀 보이고 있어요.
0: 저 산 너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마을 안쪽으로 향합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맑은 개울물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나누는 경계이자 메마른 골짜기를 적시는

0: 소중한 생명수죠. 개울을 건너 마을로 들어서니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오래된 집들과 골목이 이어집니다.
1: 그 되게 맨날 무슨 고성투 같지 않아요? 건물들이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 틈은 또 작은 돌로 메우고 이게 삶은 얼마나 오풍이 심할까요 겨울에 그죠?
0: 걷다 보면 집집마다 이어진 작은 물길이 눈에 띄는데요.
1: 투퉁 마을 자체가 인공 관계 수로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특정 시간에 따라서 위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물을 안 흐르게 하고 건천 상태를 놨다가 물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열어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상수도시 시설인 거죠.
0: 오랜 세월 고원 마을의 삶을 지켜준 물길, 설산에서 내려온 물을 마을 곳곳으로 보내는데요. 필요한 때에 맞춰 물길을 열고 닫으며 귀한 물을 함께 사용해온 것이죠.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고 세수를 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 맑은 물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마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아, 여기가 이제 여기 팰리스예요. 갑자기 또 멋있죠? 야부거 왕조라고 이 일제 하시던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의 궁전이에요.
0: 오래된 골목 끝에서 만난 야부거 왕조의 옛 궁전.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둔 야부거 왕조는 천년 가까이 발티스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1: 이 왕조가 트루통만 다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현재 파키스탄 땅인 길기트 지역까지 통치하던 꽤 거대 왕국이었어요. 또 이 발티스탄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이 느껴지면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천년 왕궁의 모습이라기엔 조금 소박한 느낌도 있죠. 하지만 혹독한 고원 기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갖췄답니다.
2: You will be happy.
0: 안으로 들어가면 독특한 실내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높은 천장까지 뚫려 탁 트인 중앙 공간. 마치 요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벽면을 빽빽하게 채운 정교한 목각 무늬. 나무가 귀한 고원에서 정성대로 꽃피운 장인들의 혼입니다.
1: 이 발티스탄은 목공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이게 또 카시미르 목공이랑도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사이즈는 작은데 여기는 투르투 보면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0: 정교한 문양마다 빛바랜 나무 틈새마다 옛 발티 왕국의 영화와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1층에는 왕가의 식사 공간과 거실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보다 생활 공간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1: 부엌으로 쓰는 공간, 다이닝 있는 공간이네요.
0: 한때 분주했을 부엌은 이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당시 쓰던 그릇들이랑 이제 화로, 이제 너무 추운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 공간이 주로 이제 침실 공간으로도 쓰이는 거죠.
0: 고원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한 왕가의 지혜가 배어있는 공간이죠. 이제 왕궁의 2층으로 향합니다.
1: 2층에 이제 그 왕가의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마음에 들면 신견도 해준다는데 일단 들어가 보죠.
0: 고즈넉함과 위엄이 함께 느껴지는 2층 공간. 이곳에는 야부거 왕조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 먼저 온 손님과 이야기 중이시라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왕조 시대부터 전해오던 물건들을 둘러보는데요. 벽면을 메운 빛바랜 흑백 사진들 속엔 지나간 왕국의 역사가

0: 고스란히 멈춰 서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준비해온 사진이 있습니다.
1: From South Korean, 15 years before, if I take the photos, it's huge. It's 2011, 15 years before.
0: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 15년 전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1: This is your mother.
2: Yes.
1: No, yeah.
2: Yes.
0: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모습,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요. 사진 속 어머니는 2019년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귀한 국경 오지에서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미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1: And then, so please say to his sister, your mother's bataille. Yeah.
2: Thank you.
3: 여기 멜망 자다다. 워섭 룽세 군밀게르나 웅그짜이플라나.
0: 지금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국경이 갈라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화려했던 왕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갔습니다.
3: 벨라마르 바울다 바울 호텔이 되가면에 바울 그 하트 모텔이 되가요. 뭐 라지 갈때 그게 되가요. 라지 하트 모텔이 되가요. 또 눈에 싸구지 되게.
1: This place is long life. Thank you very much.
0: 왕조의 시대는 갔지만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궁을 나와 숙소가 있는 옆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려준 길이 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갈수록 경사는 가팔라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4: 아, 숙소가 있는 데 있어.
0: 한눈에 봐도 좁고 아슬아슬한 이 길. 알고 보니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마을의 지름길이랍니다. 가로막힌 산을 멀리 돌아가지 않게 돌산을 깎은 건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경이지만 다리는 점점 풀려갑니다.
4: 아니 누가 만들면 잘 만든 길이긴 한데 와 이걸 애들 등하교하고 출퇴근하고 농산물 쪽에 이거 오는 거는
0: 고원의 주민들에겐 마을과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길이랍니다. 그렇게 지름길 고개를 넘고 다시 한참을 올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을 연 뒤 숙박시설도 하나둘 늘어났는데요. 그림 같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방. 힘들게 온 보람이 있네요.
4: 풍경은 좋아요.
0: 짐을 풀고 잠시 마을을 산책해봅니다. 밭에서는 주민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마저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척박한 산 아래 펼쳐진 황금빛 들판,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5: 흙토에 흙토. 참 기후라는 게. 아이고 또 아저씨 어디 가시네. 일로 도망가겠다.
0: 좁은 길에선 짐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5: 추수한 걸 지금 지게 지고 아이고 저거 참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
0: 확실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5: 지금 저를 배우 계시네요.
6: 살람알레쿰.
5: 살람알레쿰이야. 야, 이스 코리아 코리아 쌤이.
6: 쌤이.
5: 아 쌤이 하.
6: 우리 한국에서 블랙스미스 줘야 되나?
5: 아차.
6: 눈이 쏙 만나야 되고.
5: 하하하.
6: This is made in Turtuk.
5: 아차. 예, 예, 하.
6: 하.
5: 아, 쌤이.
6: 시켰네. 나도 하나.
5: 아차. 아차.
0: 시범을 보여주는 주민을 따라 가까이 가보니 보리더라고요.
5: 끝에 잡고 견담해.
0: 보리 수확은 난생 처음이지만 일단 도전해 봅니다.

0: 날이 잘 안 들어가지고 거의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풀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추리는 일도 만만치 않겠는데?
1: 그런데 옆에 분은 거침없이 배워나가는 것 같죠? 역시 오랜 경험은 이길 수 없나 봅니다.
2: 아, 이스메 깜스깜 예 액조 캐드메 아 50 kg 예 자우 니까는 게
1: 라다크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낮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트로트. 밀과 보리, 살구와 호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빙하수 물기를 끌어와 오랫동안 땅을 비옥하게 가꾼 덕입니다. 나달 한알 한알에 고온의 영향이 꽉 찬 트루트보리. 투박한 낯질도 계속하니 제법 손에 익더라고요. 하나씩 베어내다 보니 어느새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누가 옮기냐고요? 네, 제가 합니다. 보리단에 쓸리지 않게 스카프를 대고 끈을 잘만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0: 어떻게 했나 사람이? 아 진짜
1: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차! 아 성공했습니다.
0: 무겁진 않네 있나는데 어디로 가면 돼?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아. 들을만 해. 한 15kg? 맨날 쌀도 20kg 치고 다녀가지고.
3: 일일이 했을 거 저도
1: 아 올리기까지가 어렵지 내려놓는 건 일도 아니네요. 땀 흘린 만큼 거두고 움직인 만큼 일구는 고원 마을의 익숙한 일상입니다.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차 한 잔. 여기는 새참도 밭에서 바로 구합니다.
0: 아차야. 밀도 안 했지만 여기 새참입니다. 콩 일고발.
1: 날콩을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0: 육즙이 확 나옵니다. 콩즙? 육즙은 아니구나. 두즙.
1: 차를 마시며 자연스레 국경 너머 이야기도 나눕니다.
0: 50km 예? 아, 파키스탄 보더. 파키스탄 보더에서 다스 반치 때 다스 킬로. 야, 에서 시밀러. 야. 라이트. I think so.
1: 국경은 마을을 갈라놓았지만 산과 들판이 이어진 풍경까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무리를 지어가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웃집의 수확을 도우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보리단을 나누고 묶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다 같이 나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인 트루트계 주민들.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마을이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0: 척박한 국경 오지에서도 삶이 외롭지 않은 건 서로의 등을 받쳐주는 이웃들의 따뜻한 온기 덕분일 겁니다. 함께 수확한 주민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1: 많이 바시구나.
0: 식탁에 오르는 채소 대부분을 직접 길러 먹는다는데 종류가 꽤 많습니다.
2: 부패예요 지금. 군데군데 심어놔가지고서 먹을 레시피대로 지금 야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밌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오늘 식사에 필요한 재료도 이 안에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2: 빨락, 빨락, 아우르스 피아제?
3: 피아스.
2: 아우르소. 아, 캐롯해, 캐롯.
3: 캐롯해.
2: 하하, 그래서 애 캐롯대디지?
0: 예. 말하는 대로 척척 찾아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거두니 이보다 싱싱할 순 없습니다.
2: 아차. 어, 반응 진짜 무슨 샬롯이네. 양파가 아니라. 예, 빨락해.
3: 빨락해요.
2: 에, 오케이, 바스, 바스, 바스, 바스. 어, 이제 바라 빨락. 저게 시금치래요.
0: 당근은 참 앙증맞네요. 크기는 작아도 야무지게 여물었습니다.
3: क्योंकि सर्दियों के लिए हम सुखा के रखते हैं अभी बारिश से हरा साग से शुरू होते हैं दिसंबर तक हम सब्जी खाते हैं फ्रेश
0: 짧은 여름 정성껏 가꾼 텃밭이 투르툭의 사계절 식탁을 책임집니다. 이번엔 저도 요리를 합니다. 이건 레에서 미리 사온 티베트식 당면인데요.
2: 끓는 물에 부어 버리면 녹아요 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불린 다음에 2분 안에 삶아내야 돼요.
0: 오늘 준비한 메뉴는 한국식 잡채. 투르툭 밭에서 난 채소로 한국의 맛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2: 구할 수 있는 게 양파랑 당근이랑 시금치예요. 근데 시금치가 이만해요. 이게 지금 무슨 근대나 아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금치를 지금 볶는 게 맞을지 이걸 빼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0: 조금 낯선 크기지만 현지에서 난 재료의 맛을 믿어봅니다. 한편 집주인도 손님을 위한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수확한 메밀을 빻아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 두는데요. 요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 쓴답니다.
3: 잠시만 해버릴게요. 그다음 뺏갈게요.
2: 버킷, 버킷 왔다. 아차.
0: 한 주방에서 두 나라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메밀 요리부터 볼까요? 각종 양념을 넣어 끓인 물에 메밀가루를 듬뿍 넣고 불 위에서 천천히 익혀가며 저어주는데요. 덩어리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젓다 보면 이렇게 되직한 상태가 됩니다. 넓은 그릇에 옮겨 담아 모양을 잡아주고 뚜껑을 덮어 굳혀내면 투르툭 전통 메밀 요리 완성입니다. 곁들일 음식도 바로 들어갑니다. 볶은 양파에 토마토, 향신료를 더하고 콩을 듬뿍 넣어 푹 끓여내면 매콤하고 든든한 콩카레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먼저 양파를 볶아 향을 내고 당근과 대왕시금치까지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채소와 당면을 넣고 양념이 고루 배도록 묻혀주면 투르툭의 채소로 만든 특별한 잡채가 완성됩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요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효시켜 크림처럼 걸쭉해진 요구르트에 텃밭에서 딴 양파와 허브를 잘게 다져 섞어주면 매콤한 소스 채미기 완성. 메밀 요리와 함께 먹으면 진한 메밀 맛을 산뜻하게 살려준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트루트의 가정식과 한국의 잡채가 한상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맛볼 음식은 트루트의 잔. 메밀가루를 되직하게 익혀 만든 발티 지역의 전통 음식인데요. 주로 산뜻한 채미과 곁들여 먹는 영양식이랍니다.
4: इस जमाने में ये पुराने लोग हैं ना इसको खाता था क्योंकि ये बहुत ही हेल्दी चीज है मतलब
2: या हेल्दी है या बहुत हेल्दी है
0: 채미를 넉넉하게 덜어 잔에 찍어 먹는데요.
2: 한국에서는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간을 아는 개떡인데 물에 불린 맛? 그리고 요 소스는 되게 상큼해요. 이건 신선하게 만들어가지고
0: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날에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2: 그래서 자왈에 is the same style and then 온도에서 잡채.
0: 이번엔 제가 만든 잡채를 맛볼 차례입니다. 트루툭식으로 손으로 먹는데요. 매콤한 맛을 즐기는 이분들에겐 조금 심심했나 봅니다.
2: 괜찮네. 나 잡채 버섯으로 먹을까?
0: 한국과 트루툭의 맛이 기막힌 조화를 이룹니다.
2: This is 트루툭 스타일 해요.
4: 코리안 인디언 발티.
2: 코리안 발티. 아, 인디언 말로 말로.
4: I will try, you know,
2: it's
4: very nice.
2: If you understand your cuisine recipe, I give you. Yeah.
0: 서로의 음식에 새로운 맛을 더하며 한층 가까워진 저녁입니다. 이제 트루툭에서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는데요. 마을의 모습이 눈에 익어가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5: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아예 일주일 머물고 싶은데 가야 된다는 게 아쉽네요.
0: 아쉬운 마음에 마을 풍경을 한 번 더 담아봅니다.
5: 동네가 보면은 첫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2, 3일 다니면서 보는 느낌이 있고 한 나흘째부터 사람들을 알아가야 돼요. 동네 사람들을. 그리고 아쉬울 때 떠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와요.
0: 고개 넘어 찾아온 국경 마을은 어느새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날을 기약해봅니다.
6: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9: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8: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1: 맛있는 육수의 치킨 크크크.
12: 당신이 먹는 콜라겐
13: 콜라겐
12: 콜라겐은 빠져 있다. 모발을 위한 콜라겐이 피부부터 모발까지 빠짐없는 콜라겐 모발 콜라겐 3270. 가격은 확 빠졌네.

0: 예? 혼.
1: 나도 very nice.
0: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되셨네. 무조건 망고는 인도다. 아, 다 먹기 너무 미안한데.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운데 낀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2: 라다크의 서쪽에는 어떤 풍경이 있을까요? 가다 보니 도로변에 하나둘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말들이 뛰어노는 곳. 인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소남마르그입니다. 해발약 2700m에 펼쳐진 고산 초원으로 옛 실크로드 무역상들의 쉼터이자 산악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행자들이 레로 가기 전 고도 적응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침엽수림과 설산 아래 펼쳐진 드넓은 초원.
0: 잠깐 올라가면 이 초지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 황금의 초원이란 뜻의 소남마르그. 햇살이 비치면 초원이 황금빛으로 물든다는데요. 오늘은 흐려서 조금 아쉽네요.
0: 인도에 수많은 스위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가장 스위스 같은 곳이긴 합니다. 또 인도가 덥잖아요. 막 45도 있다가 여기 지금 16도거든요. 지금 저도 살짝 지금 추운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원한 데 오면은.
2: 이국적인 풍광 덕분에 인도의 알프스라고도 불리죠. 한여름에도 서늘해서 더위를 피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멋진 초원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영상으로 멋진 추억을 만들기도 하죠.
3: मैं एंजॉय करने आया हूं पहले भोले बाबा का दर्शन किया दर्शन करने के बाद सोन मन की खूबसूरती और प्लस मैं अपनी पत्नी के साथ अपने मैरिज का कुछ पल खुशी के जीने के लिए आया हूं और कश्मीर इज बेस्ट
4: बहुत सुंदर
3: और दिखा दो
4: पहली बार का
2: कैमरा를 들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풍경이 그리운 날 한 폭의 수묵화 같았던 이 장면과 푸르른 초원의 신선함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마르그를 떠나 산길을 따라 15km 정도 달리자 깊은 협곡 아래 알록달록한 천막촌이 나타납니다. 힌두교의 성지인 아마르나트 동굴 사원으로 가는 순례객들의 베이스캠프 발탈입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그 장관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험준한 산악도로를 타고 협곡 아래로 향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다니는 만큼 빼곡히 늘어선 천막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베이스캠프 입구는 이미 차로 가득합니다. 발탈에서 아마르나트 동굴까지의 순례길은 약 14km인데요. 고산지대인데다 워낙 길도 험준해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순례를 할 수 있답니다.
0: 네, 여기는 아마르나트라고 하는 동굴로 가기 위한 기점입니다. 해발 2907m고요. 여기 지금 뒤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게 다 천막들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의 천막입니다.
2: 히말라야 산맥 3888m에 위치한 시바시네 사원. 아마르나트 동굴로 향하는 순례는 매년 여름 약 한 달간 이루어지는데요. 짧고 가파른 발탈 코스와 비교적 완만한 빨간 코스가 있답니다.
4: एकदम अच्छा अच्छा अच्छा
5: प्रार्थना अच्छा। करता है हम अच्छा थक रहे अच्छा, अच्छा। हम सब लोग अच्छा है शांति में रहे अच्छा। ये करता है गॉड है
6: आगत है ये जो मेरा लड्डू गोपाल जी है ले?

0: ये भी आते हैं
1: हनी पॉइंट में आया।
2: अच्छा अच्छा
0: मैं उधर शू आया था, अभी जूता ये भी आया था उधर शू। हम दोनों
1: नो शू नो चप्पल,
0: ये भी चार साल से आ रहे हैं, फोर टाइम।
3: 1박 2일을 천막에서 지내며 시바신을 만나기 위한 채비를 했다는데요.
1: 예, 바타네 있었다. 아, 예, 바타네 있었다. 기분 좋고요, 바타네.
2: 기분 좋고요.
1: 네, 에브리아랑도 키스해.
2: 아차,
1: 키스해. 2013년에 우리가 처음 왔어요. 키스해. 13, 14, 15, 16, 17.
3: 오직 신에 대한 헌신으로 발탈에 모인 사람들.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객의 천막을 지나 산악마을 드라스로 향합니다. 발탈에서 드라스까지는 차로 약 1시간 40분 거리, 해발 약 3530m, 히말라야 줄기의 선처럼 그려진 험준한 고갯길 조지라 패스를 넘어 협곡 깊은 곳 삶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계곡에 자리 잡은 마을 드라스. 라다크로 들어가는 서쪽 길목에 있어 라다크의 관문으로도 불립니다. 빙하에서 발원한 강이 마을을 따라 흐르고 높이 솟은 히말라야 산맥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드라스 마을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표지판에 답이 있습니다.
4: Welcome to you, Drasso, second coldest inhabited place in the world.
5: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도시로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추운 도시는 러시아에 있고요. 두 번째 도시가 여기입니다. 그 한때 기록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거의 45도에 육박했던 지역으로서 인도에서는 지금도 이걸 깨지지 않았고요. 이 동네 자체가 산 사이에 끼어있는 분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가 들어가가지고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되게 냉장고가 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산들이 예사로운 산이 아닌 거죠.
3: 고산지대라 열은 금방 빠져나가고 찬 기운은 사방의 산맥에 갇히는 혹한의 땅. 이곳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5: 오, 모스크 이쁘다.
3: 마음 깊이 자리한 신앙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5: 와, 히말라야 산속에 모스크가 있으니까 되게 느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다크는 크게 이제 불교 문화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드라스랑 까르길까지는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와, 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되게 놀라운 풍경이죠.
3: 사실 드라스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5: Hello. 그래서 갑 인행자한테 이제 예발라. 네. 아, 살람 알레이쿰. 이스 갑 이스 인행자한테 해. 예발라 이스 잔테 해. 네.
3: 아, 이번에도
5: 모르신데. 2011년에 제가 드라스에 머물면서 찍어드리고 나서 이제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동네가 주소체계가 이상해가지고서 알려준 주소로 보내 자꾸 반송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했어요. 사진 속에 소녀가 딸인데 이 친구가 그때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시집을 갔겠죠?
3: 사진 속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5: 아, 베이야.
3: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가족이라 식당가를 먼저 돌아봅니다.
5: 말름네이. 예, 그래서 예 스포트 할 것 같아.
3: 드라스에서 만난 15년 전의 인연.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6: 얘네예요. 디스 본, 본, 본.
7: 오, 삼미, 삼미.
6: 감, 감.
5: 어, 찾았어요.
7: 얼리다바.
5: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게 참. 전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3: 떨리는 마음을 안고 반가운 얼굴을 찾아갑니다. 아저씨도 저를 기억하실까요?
5: 야, 이제 바라살. 그래서 그부터 이제 아.
3: 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5: 아,
8: 맞아, 오기야.
5: 아하.
8: 우리 바라살 그럴까요?
5: 아차.
8: 뭐다 찰나가 이제 바라살 빈내지. 아,
3: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5: 내 딸 사진 한 번도 안 찍었다. 한번 찍어주라라고 해서 왔을 때 너무 감정이 묘했어요. 특히 이제 무슬림 지역은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3: 딸 넷을 모두 시집 보냈다는 아저씨.

0: 딸과의 추억을 남겨준 반가운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답니다. 차에 생강도 넣고 향신료의 여왕 카다멈에 우유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정성과 반가움도 섞어줍니다. 첫 만남이 떠오르는 웃음소리까지 추억이 담긴 차가 완성됐습니다. 15년의 시간을 지나 금세 다시 친구가 됩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러 아내분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저야말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고 헤어지는 길. 어? 그런데?
1: 응? 여기 사진 되는 거 아니야?
0: 사진 연상소가 있는데요? 다행히 영업 중이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사진 인화부터 이메일 전송까지 가능한 곳이라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도 인화하고 선물로 주려고 액자도 준비했습니다. 왠지 사진 속 인물들도 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기뻐할 가족들 생각에 신이 절로 나는데요.
1: 에이, 지! 프린트 왈라 해!
0: 프린트 마침 가족들이 해. 전부 모여 있습니다.
2: 어? Very nice.
1: 어? 따님이잖아. 어?
2: Sister, sister.
1: 아, 시스터!
2: She's my sister. 아. He's ready. He's so young in this picture.
1: Yeah, it's very young time.
2: 스크리아!
1: 아, 스크리아, 스크리아, 뭐 스크리아.
0: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불러온 그리운 추억. 오늘의 만남도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라다크를 적시는 거센 물살. 오랜 시간 이 땅을 흐르며 깊은 협곡을 깎아낸 강입니다. 혹시 이 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인도의 수많은 삶을 품고 하나의 문명을 싹틔웠습니다.
1: 지금 어마어마한 물살을 자랑하고 있는 이 강이 바로 인더스강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인더스 문명의 요람인 곳이죠. 이제 원래 이름은 신두예요. 신두인데 이 신두가 페르시아 말로 가면서 S자가 묵음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인도라는 발음으로 바뀝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통해 건너오면서 인도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이 신두에서 비롯됐고 이게 인도 그 자체인 거죠.
0: 인도가 태어난 강. 인더스 강은 오늘도 척박한 땅 위의 삶을 채워주는 든든한 물길이 되어줍니다. 메마른 돼지는 강물을 잔뜩 머금고 초원을 피워냅니다.
1: 아, 이쁘다, 진짜 색깔.
0: 초록 물결이 눈을 맑게 해주는데요.
1: 한국에 있으면 녹색이 이쁘다 생각 안 해요.
0: 라다크에서 가장 추운 지역, 드라스에서 만나는 특별한 녹색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척박하다 보니까 녹색이 보이면 일단 너무 눈이 좋아요. 라다크에서는 그냥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고 황홀한 것 같아요. 아, 죽인다. 그냥 다 사람도 그림이고.
0: 멀리서 보면 그림 같은 자연 속, 한 폭의 풍경화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밭에 물길을 내는 중이네요.
1: 살람 알레이쿰. 개세해.
3: 네, 예메라 키네.
1: 아.
3: 아, 이곳에.
1: 아, 저쪽이야.
3: 내가.
1: 아차, 아차, 아차.
0: 이삭이 여물기 시작한 청보리입니다.
1: 아차지. 청보리, 청보리.
3: 앞에 윤, 윤세 주로 어떤 마이 윤세?
1: 어.
3: 마이 윤세 주로 어떤.
0: 9월부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데요. 겨울이 긴 데다 추위도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1: 이제 예. 스노우 예. 예, 이달새. 아차. 눈이 1.1m가 온대요. 이 동네에서 그럼 다닐 수가 없지 않나?
3: 밀대 보하리 나가다 라카리 잘하다 고바르 잘하다 밀대. 자다 뭐 자다.
1: 그거 자다 어디?
0: 여름은 다가올 맹추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짧은 여름의 끝자락, 8월부터 드라스의 겨울 나기가 시작됩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춥다는 겨울맞이. 그래도 묵묵히 오늘을 일구는 이들의 일상에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막하기만 한 고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경기장에서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 말과 선수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오늘은 폴로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1: 지금 오늘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이제 오늘이 개회식 날이에요. 여기 이제 지역 로컬 말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웬 조랑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런 말들이 더 지구력은 좋아요. 북도 치고 마치 배너 같지 않습니까? 둥둥둥 하면서
0: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 연주하는 사람도 그 모습을 담는 사람도 분주하기만 한데요. 현장을 전하는 지역 방송국의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매년 여름 드라스에서 열리는 라다크 부지사베 폴로 대회. 라다크 전역에서 모인 폴로 팀들이 일주일간 치열한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리는데요. 올해는 남자 18팀과 여자 4팀이 참가했습니다.
4: 레케 투르투크사에 또 투르투크세 फर्स्ट टाइम आए हैं यहां पे फर्स्ट टाइम हम पार्टिसिपेट कर
5: रहे हैं ये घोड़ा मेरा अपना खुद का पर्सनल है इसका एज है 6 इयर्स
6: अभी मैं खेल के 12 13 साल का हो गया तो हमने 3-4 बार कप जीता हुआ है
0: 영국 폴로와 달리 중앙아시아, 발티스탄의 뿌리를 두고 있는 라다크의 전통 폴로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경기였지만 이제는 여성 선수들도 당당히 마루에 오릅니다. 전문 훈련과 대회 출전 기회가 늘면서 라다크의 여성 폴로도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죠.
1: 리사, how can start in polo game is for lady. Yeah, so India girls can do anything. Yeah.
2: Especially women.
1: Oh, thank you very much.
0: 공식 개막 행사도 이어집니다. 말을 쓰다듬고 선수들과 악수하며 안전하고 멋진 경기를 기원하는데요. 선수에게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말 달릴 심장과 체력만 있으면 되죠.
1: 이게 9살 폴로, 데크네 아떼. 하루살. 아차, 이제 3살, 데크네 아떼. 아차, 애국가. 작사가가 타고릅니다. 노병라 선수상자.
0: 인도 국가 연주가 끝나고 모두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경기 시작. 몸을 낮춰 공을 쫓고 상대보다 먼저 길을 차지해야 하는 경기. 말 위에서 채를 휘두르는 순간에도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한 팀에 4명이 뛰는 국제 폴로와 달리 라다크 전통 폴로는 한 팀에 6명이 출전하는데요. 더 많은 선수와 말이 경기장을 누비다 보니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공 하나를

0: 주고 좀처럼 양보 없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관중들의 열기도 더해지는데요. 경기장과 관중석을 가르는 펜스도 없다 보니 말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와 거친 숨결까지 눈앞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공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선. 현장 해설도 경기만큼 바빠지는데요. 동료들의 응원 속에 수비를 따돌린 선수가 골문을 향해 단독으로 질주합니다. 슛! 심판의 붉은 깃발이 올라가면 득점이 인정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선수들. 자, 빨간 팀 다시 한번 골문을 노리는데요. 슛 하나에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폴로는 고원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온 라다크의 오랜 잔치입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말도 선수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물론 간식도 먹고요.
1: This is local.
2: Roti.
0: 사실 이들은 프로 선수가 아닌 지역 주민들입니다. 대회 때면 지역을 대표해 경기장에 나서는 건데요. 평소에 하는 일도 사는 것도 다르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 폴로 선수가 됩니다. 물론 승부가 늘 뜻대로 풀리진 않죠. 공을 놓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유쾌한 볼거리가 됩니다.
3: 헛방을 진짜 많이 쳐요.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 힘줄이랑 근육이랑 이 느낌이 너무 원초적이니까 이게 왜 걸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0: 치열했던 경기가 끝나고 최선을 다한 양 팀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집니다. 승리의 주역인 선수에게도 뜨거운 축하와 수고의 인사를 건넵니다. 경기를 치른 사람도 지켜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3: 아쿠시해! This is winner!
0: 폴로의 전통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말발굽 소리는 잦아들어도 그 뜨거운 열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드라스를 떠나 다시 거친 협곡도로를 달립니다. 짙게 내려앉은 먹구름 사이로 점점 험준한 바위산이 솟아오르는데요. 산허리를 뒤감아도는 아찔한 변환길. 풀 한 폭이 보기 힘든 황량한 산자락을 지나 라다크의 서부 까르길로 향합니다. 해발 약 2700m에 자리한 까르길은 수루강을 따라 형성된 고원 도시인데요. 초록빛 과수원과 경작지가 히말라야의 암벽과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예로부터 카슈미르와 라다크, 발티스탄을 잇는 교통의 길목으로 라다크에서도 이슬람 문화가 짙게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0: 분쟁의 경계에서 수차례 전쟁을 겪은 마을 훈데르만. 1971년 전쟁으로 국적이 바뀌고 주민들이 흩어지면서 유령도시가 됐는데요. 지금은 기억의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찢긴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이 당시 이제 상호간의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전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가지고서 누군가는 인도 쪽으로, 누군가는 파키스탄 쪽으로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피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폐허가 됩니다.
0: 돌벽

0: 하나, 길목 한 구석까지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벽을 뚫고 간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멍대가 총탄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고 가운데 낀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0: 빛처럼 쏟아졌을 총탄의 공포가 생생히 전해지는 듯한데요. 약 400년 전부터 척박한 비탈에 돌을 쌓아 올렸던 삶의 터전. 집들이 서로 빈틈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지붕과 벽을 맞댄 채 지어진 독특한 가옥구조.
1: 가옥구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시적인 형태의 연립주택 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도 좀 광범위하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0: 무너진 집들 사이에는 마을의 기억을 간직한 방이 있습니다.
2: 로컬 키스, 오렌 키스.
0: 관리인이 오래된 나무 열쇠로 조심스레 빗장을 여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편지입니다.
1: 71년대 분단돼가지고 떨어졌던 가족들끼리 남매간에 주고받은 편지예요. 내 사랑하는 함리시아 사비나야, 신의 축복하에 네가 잘 지내길 나는 바란다. 너의 건강과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흘러가길 바란다.
0: 전쟁이 그어놓은 경계는 가족마저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전쟁통에 버려진 방 세 칸을 고쳐서 만든 전시공간. 찬찬히 둘러보니 의외로 많은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더라고요.
1: 여기 그 사람들의 신분증입니다.
0: 한때 이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훈데르만의 주민들입니다.
1: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들, 거주민들 신분증이 남아있어요. 당시 쓰던 박격폭탄이 있습니다.
0: 생활의 흔적들 사이에는 전쟁의 잔해도 남아있는데요.
1: 폭탄이 있네요.
0: 마을을 파괴했던 폭탄과 전쟁터에서 수습한 물건들도 한 공간에 놓였습니다.
1: 사람들 쓰던 거 다 이제 피난 가면서 두고 간 물건들을 모아놓은 거라가지고.
0: 파키스탄 화폐와 낡은 생활용품은 이 마을의 바뀐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인 잃은 물건에 그리움의 빈자리가 더욱 커집니다.
3: जो एक दिन यहां से अपनी भाई को वीडियो कॉल किया था वो बहुत रोया था उसी के भी बहुत ज्यादा दुख है
1: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제 이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걸 되게 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 공간을 남겨 놓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강원도 북한 이북에서 내려오신 신앙민씨거든요. 약간 이제 북한 사람의 느낌도 좀 있고 그러신데 그 막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 보시겠다. 아, 좀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낯선 국경 마을의 사연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까워도 건널 수 없는 경계. 가족을 향한 그리움만은 강물처럼 이어집니다. 국경 마을을 나와 까르길의 중심 시장을 찾았습니다.
1: 시장 전체의 길이는 한 1.3km 정도 이어져 있어요. 이 시장 자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말 한 600년에서 7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되게 오래된 시장이에요.
0: 까르길은 카슈미르와 라다크, 중앙아시아를 잇던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로 오랜 세월 물자와 사람들이 오가며 시장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1: 호두도 있고 여기가 원래 견과류가 엄청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 동네 특산품이에요.
0: 해발 2000m가 넘는 건조한 고원지대. 강렬한 햇살 덕분에 유난히 알이 굳고 고소한 견과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랑은 호두입니다.
1: 일단 일반 호두보다 지방 함량이 한 30%가 많고 오메가7이 있대요. 이건 요새 밝혀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껍데기가 종잇장처럼 얇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부서져요. 이게 이 지방 호두의 특징이거든요. 얘세 액체주가 기타잖아?
3: 낙지야 그러나?
1: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시밀 거.
0: 손에 살짝만 힘을 줘도 껍질이 금세 부서집니다.
1: 되게 고소해요. 미국산 호두보단 인도에서도 한 5배 비싼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품질이에요.
0: 아, 고소한 유혹에 결국 지갑이 열렸습니다.
1: 아차, 여기가 더 좋아 보여.
0: 나오자마자 또 눈에 들어오는 건
1: 좋네.
0: 바로 살구입니다.
1: 액체지 가기 뜨나 되나?
4: 액체지가 250.
1: 250.
4: 야야.
0: 좋은 살구는 씨앗도 소중합니다.
1: 사실 로컬들은 안 먹고 요 씨를 뽑아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배 아프면 배에 바르고 목 아프면 마시고 약이 없으니까 만병통치약 썼어요.
0: 달콤한 과일 향을 따라 발걸음을 더 깊숙이 옮겨보는데요.
1: 인지무관 좋아 보이네. 할로. 이제 예발라. 액체지가 기타 되나? 70루피. 예 가세. 이제 가시밀세. 가시밀세. 맞죠. 예 시즌에. 예 파파야에서 올수 시즌에. 예 시즌에. 워터멜론에. 아차. 아차.
0: 눈길을 끄는 푸른 망고.
1: 녹색 망고. 안 익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0: 인도는 망고의 원산지자 세계 최대 망고 생산국입니다.
1: 그냥 망고는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하세요. 챗지피티 프롬프트예요. 무조건 망고는 인도다. 정말로. 국가에서 하는 망고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매번 품종을 개량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시중에 시판되는 것도 250가지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주마다 자기 주의 자랑인 망고가 있어요. 하하.
0: 마침 맛보라고 하나 주시는데요.
1: 네, 펀잡에서 온 사페다 망고입니다.
0: 아 이거죠.
1: 인도 망고의 가장 큰 특징은 섬유질이 없어요. 망고에 되게 크리미한 질감이에요. 질감 자체가 맛있는데 이걸 너무 다 먹기 미안하네요.
0: 그래도 입과 손은 멈출 수 없습니다.
1: 얘한 끼슨 남게.
0: 이번에는 초록색 망고. 속살이 예술입니다. 노란 망고가 입안 가득 묵직한 단맛이라면 초록 망고는 진한 향이 특징인데요. 망고의 고향 인도에서 망고를 다양하게 맛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1: 고급스러워요. 일단은 약간의 새콤함이 있고요.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새콤함이 있고 질감은 훨씬 좀 더 크리미하고요. 향이 살아있습니다. 되게 구미를 당기게 한 향이에요. 다 먹기 너무 미안한데.
0: 라고 말은 했지만 마지막 한 점까지. 결국 양손 무겁게 망고를 챙깁니다.
1: 인도는 무지무지 덥잖아요. 사실 이게 사람이 여행할 온도가 아니거든요. 특히 대륙은. 근데 그 인도의 유일한 보상이 망고라는 겁니다. 이 무더운 무더위를 보상해주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0: 까르기를 떠나 다시 길을 나섭니다. 도로변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와 바람에 나부끼는 기도깃발이 눈에 띕니다.
1: 바닥에 진짜 왔네요. 자, 여기는 이제 물백은 거대한 마에불이 있는 곳이에요.
0: 깎아지른 절벽에 새겨진 약 9m의 마에불. 현지에서는 참바라고도 부르는 미래에 나타날 부처 미륵입니다.
1: 드라스와 까르기는 이슬람권이고요. 이제 물백부터 불교권이 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물백부터는 불교권, 얼굴도 사람들의 얼굴도 우리와 비슷한 동양인들, 그리고 인사도 줄레로 바뀌게 됩니다.
0: 두 문화권이 맞닿은 물백. 여기에는 고대 카슈미르의 불교 문화가 라다크로 전해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1: 인도의 모든 사원은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힌두 사원을 가시든 모스크를 가시든 불교 사원을 가시든 신발 벗고 시작합니다.

0: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건물 3층 높이의 참바상이 더욱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1: 되게 화려해요. 이렇게 허리띠나 아니면 어깨끈띠나 이런 게 화려한데 이게 티베트 불교와 카슈미르 불교의 만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카슈미르가 아니 카슈미르는 이슬람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카슈미르도 이제 한 8세기 9세기까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교였어요.
0: 참바상은 카슈미르의 불교 미술이 라다크로 전해지던 8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화려한 장신구와 4개의 팔, 섬세한 옷주름에는 카슈미르 불교 예술의 특징이 남아있습니다. 후대에는 발 아래 연꽃 무늬가 더해지면서 서로 다른 불교 문화가 융합됐는데요. 이후 이슬람 마을에 둘러싸여서도 신앙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와 문화는 바뀌었지만 미륵불을 향한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바상 아래 법당은 이 지역이 티베트 불교 문화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꼬메니 웬메움 두제체 부실라 두제체.
0: 카슈미르와 라다크의 불교가 융합돼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진 물백. 순례자들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0: 물백을 지나 다시 서쪽으로 달리는 길. 푸른 하늘 아래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3,500m, 라다크에서 가장 오래된 땅, 라마유르입니다. 입체적인 흑빛 능선들이 마치 파도처럼 끝없이 물결치는데요. 수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던 이곳은 바다 밑바닥이 솟아오르고 물이 빠져나가며 굳어져 버린 점토층입니다. 비바람에 깎여나간 기묘한 골짜기는 마치 지구를 벗어나 달 표면의 불시착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달의 땅, 문랜드라 부르는 이유죠. 외계의 행성 같은 그 신비로운 틈바구니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 봅니다.
1: 또 풍경이 또 좀 특이하죠. 사람들은 여기를 문랜드, 달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진흙이 녹아내린 풍경인데 만약에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를 찍을 때 여기를 알았다면 여기서 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낸 걸작, 그 비경을 곁에 두고 걷는 고원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해발 3,500m가 넘는 고산지대, 완만해 보이는 오르막도 대여섯 걸음만 떼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1: 300m 걸었거든요? 숨 차네요. 큰일이에요.
0: 메마른 회색빛 문랜드 품 안에 안긴 싱그러운 초록빛 밭에 잠시 눈을 쉬어갑니다.
1: 아, 풍경은 저 도리밭 안으로 해가지고서 문랜드 보이고, 이쪽 그림자 그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랜드는 여기가 제일 이뻐요.
0: 황량함과 생명이 공존하는 길. 그 길을 묵묵히 오르는 동안 걸음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설고 외딴 고원을 걷는다는 건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비바람이 깎아낸 암석의 결처럼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1: 정말 편안하게 쉬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사실 인도는 어울리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다,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 혹은 결정의 순간, 그 전에 인도를 한번 와보는 거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0: 고단한 만큼 풍경은 더 깊어집니다.

0: 깊어집니다.
1: 진짜 뒤에 봐봐요. 진짜 이뻐요. 약간 전설 같아. 여기서 보면
0: 나를 가로막던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거친 바람과 내 안의 호흡 소리만 가득한 시간.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대자연 앞에 우리가 짊어지고 온 고민과 욕심은 얼마나 알량하고 작았던 걸까요?

0: 길가에 주저앉아 꺼내든 식은 토스트 한 조각.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성찬입니다. 좀 불쌍해 보인다고요?
1: 딱 궁상과 낭만의 중간쯤 되는 시점이에요. 이 나이 먹은 남자가 이 길에 앉아가지고서 빵 먹고 있는 게 얼마나 궁상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와, 그래도 아, 멋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낭만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0: 오지의 끝이라 생각했던 곳. 그곳이 정말 끝이었을까요?
1: 사람들이 오지 여행을 하면은 그 오지가 길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면은 거기서 또 길이 이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길은 나오거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라다크는 좀 그런 데 같아요.
0: 길의 끝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됩니다. 인도를 다닌 지 서른에 누구보다 인도가 익숙하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고개 하나를 넘을 때마다 인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길 위의 모든 순간은 경이로움으로 바뀝니다. 천길 절벽 위 곰파에서 천년의 기도를 지켜온 묵직한 울림과 거친 협곡을 가르며 생명을 키워낸 푸른 물길.
1: 비행기 탔을 때 너무 아쉬워요. 인도 사람들한테 못한 것도 아쉽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면은 인도 가고 싶네, 인도 가고 싶네 이래요.
0: 삶의 체온을 나누어준 그들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올 힘을 얻습니다. 바람이 길을 내고 간절한 기도가 삶을 지켜낸 거친 고원. 바람과 기도의 땅에서 또 다른 인도를 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0: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왜 보험료는 내는

0: 해결해드립니다.
1: 이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2: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3: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2: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은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9: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10: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9: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0: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 이 깁스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2: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3: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2: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은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1: 말도 안 돼.
5: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이어서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가 방송됩니다.
12: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 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프리드라이프.
3: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12년. 히말라야에서 온 미래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자 이혜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과 티베트 접경의 히말라야에서 거대한 빙하와 암반이 무너졌습니다. 토성류와 홍수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7천 명을 넘는 대재앙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 했지만 그 흔들림의 정체는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며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12년 전 EBS 방송 하나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입니다. 당시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를 추적하며 대규모 재난의 가능성을 경고했던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경고가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묻겠습니다. 당시 하나뿐인 지구를 연출한 EBS 최평순 PD 그리고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참사 앞에서는 사실 어떤 말도 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참사가 인류에게 남긴 질문이 무엇인지 또 확인을 해야겠죠. 먼저 하나뿐인 지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PD님, 2014년에 왜 하필 히말라야였을까요?
1: 네, 2014년만 하더라도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와닿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제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서 이제 북극곰이나 펭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작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여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분들이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마침 엄원길 대장님이 이제 히말라야 빙하 호 붕괴 홍수의 위험을 알리고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엄원길 대장님을 찾아가서 대장님이 경고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로 향하게 됐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그 네팔의 현장 저희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눈부실 정도의 새하얀 만년설. 그 아래는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 펼쳐진 천상의 호수. 그 빛깔은 마치 영롱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의 아름다움은 언제 공포로 바뀔지 모릅니다. 만년설 빙하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높이 솟은 물기둥은 엄청난 속도로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신비한 아름다움, 빙하는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키고 맙니다.
3: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러면 그 계곡 골짜기는 막 완전 막 초토화 되는 거죠. 뭐 초토화.
4: 데이터 둥.
2: 지금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딩보체. 기온은 뚝 떨어지고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땅 한가운데 움푹 패인 분지가 드러납니다. 빙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마을은 사라졌고 다리도 모두 부서졌습니다. 빙하가 점점 녹으면서 거대한 물폭

0: 폭탄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를 타고 위력이 강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고산 마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호수가 점점 불어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현상을 빙하 쓰나미, 영어로는 GLOF라 부릅니다.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빙하 쓰나미는 이미 먼 얘기가 아닙니다.
1: 보이러만 자다 뭐 뜻이 빨리 나와서 보내라서 접대 잔소했나.
0: 이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빙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임자 호수로 향하는 길. 꼬박 7일간의 등반 끝에 마침내 임자 호수가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히말라야 설산의 장엄한 풍경 아래 펼쳐진 임자 호수. 겨울철이라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임자 호수는 셰르파 펜바 씨에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저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임자 호수는 길이 2.3km의 거대 호수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히말라야 빙하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빙하 쓰나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한 호수의 이면엔 대재앙을 부를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2: Affected people more, maybe more than million. Not only Nepal, but also the tourists coming from other countries. So 1,000 will be directly affected. They might loss their house, crop, land, their properties.
0: 그러나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히말라야의 빙하 호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히말라야 전역에 언제 둑이 터질지 모르는 호수는 약 2만 개에 달합니다.
3: Out of 1,466, 21 glacial lake are the potential dangerous lake. So out of this, 6 are the priority lake, highest priority lake, including the Imja.
0: 그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팔에서 발생한 빙하 쓰나미는 보고된 것만 최소 12번에 이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비단 네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반란은 세계인에게 닥칠 재앙입니다. 1994년 부탄 히말라야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2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린란드에서 실제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빙하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이곳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대형 빙하 쓰나미가 발생해 교량과 도로, 전력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빙하 쓰나미는 남아메리카의 칠레도 강타했습니다. 빙하 쓰나미로 인해 넓이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쓰나미는 중국에서 29번, 네팔에서 22번, 파키스탄에서 9번, 부탄에서 4번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 Like a atom bomb, because our glacier lakes are in the above 5,000 meters, and we have a lot of settlements and infrastructure on the downstream. If something happens in the upstream, then definitely it affects the downstream part.
0: 지금도 점점 녹고 있는 히말라야의 빙.

0: 우리나라 호수들. 만약 임자 호수가 터진다면 호수와 가장 가까운 마을 주쿵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그 아래 딩보체와 탱보체, 남체의 거주민들과 생활터전도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빙하 쓰나미의 위협은 계산할 수 없는 피해이자 국경 없는 피해입니다. 2차, 3차의 피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하던 빙하가 녹으면 빙하에서 바로 나는 하천의 수량이 줄고 이것이 하루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은 결국 물 부족과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집과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범접하기 힘든 산 위에서 지구 온난화의 조짐이 계속되는 사이 6,000m 아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매캐한 연기와 쉼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빠르게 도시화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네팔은 마치 60~70년대 급속도로 팽창하던 서울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그마티 강은 마치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만 년 버텨온 만년설 빙하도 인간의 탐욕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는 세계를 두 국가로 분류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억울한 것이 없는 국가와 억울한 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네팔은 아주 억울한 국가에 속합니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 위험엔 누구보다도 크게 노출된 나라입니다.
1: 아티스코도 아버 카스에 번도 아버 비카스 라스타르를 고스니 폴루션을 걸다 아버 한로야 고스니 아버 네팔에 누가 파리스 왜나? 리스트가 하면 보기 됐습니다. 비가 스트라스트라 하고 민 폴루션 뭐 타고 나기 보니 아니니 티 폴루션을 걸다 키리 아니야 무슨 글로벌 워밍 민 폴루션 보니고 티요.
0: 빙하 쓰나미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히말라야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앞에 차가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말라야. 그곳은 이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 현장의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2: 네, 영상 함께 봤는데요. 히말라야의 빙하호수가 그렇게 풍경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현장 취재하셨는데 PD님 어떻습니까?
3: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4년에 갔을 때는 빙하 홍수가 터졌던 상황은 아니었고 예전에 터졌었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그 현장이 안 치워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갔는데 이게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 시한폭탄처럼 이제 비유가 됐던 임자호수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뭐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래서 8일 동안 꼬박 걸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임자호수의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건너편 산에 반나절 걸려서 300m, 400m를 올라가서 그걸 찍을 정도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아 이래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2: 네, 과학자로서 박사님 이 화면 또 보시기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네팔 참사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고

0: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예, 맞습니다. 그 12년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빙하호가 범람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이었지만, 이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도 상승 때문에 빙하라든지 아니면 산 비탈의 어떤 그 체력, 그다음에 이런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지만, 대상 자체가 빙하호에서 산 자체로 옮겨간 그런 사건이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5200m 높은 곳에서부터 뭐 1200m까지 구르륵 안반하고 암석하고 빙하 같이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모든 물, 흙 이런 것들을 다 쓸어내리다 보니까 뭐 토성률을 이루어가지고 밑에 있던 그런 하류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없어진, 하여튼 한마디로 복합재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아까 PD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고, 빙하호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일까요?
1: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뚝이 터지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한폭탄에 보면은 그 시간이 주룩주룩 나오잖아요.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이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뚝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서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1: 예.
0: 폭탄. 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벌써 12년 전 영상인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 보면은 2014년, 15년 이때쯤보다 지금 온도 자체가 작년이 보면은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1.4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정말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온도 상승도 가장 빠르고, 눈이 덮여 있는 기간, 히말라야라든지 네팔 있는 그 지역에서 눈이 덮여 있던 기간이 23년 동안 가장 짧았던 그런 상황으로, 점점 이제 천천히 그 기온이 상승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들한테 다가올지는 몰랐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2014년 취재진이 목격한 히말라야의 위기가 2026년 참사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 원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끝에는 결국 우리 인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1: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보면은 기온 상승,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간의 화석연료를 주범으로 이미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지목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 기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코어라든지 이런 과거 기후 변화를 지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보더라도 한 200만 년 동안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420을 훌쩍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자연 변동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런 간섭이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산화탄소 증가, 그다음에 기후변화, 온실가스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뭐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다. 그 질문, 최평순 PD는 이미 2019년에 던졌습니다. 우리 인류세라는 다큐멘터리였죠. 히말라야라는 하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큰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2: 과학자들이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감지해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세는 인간이 지질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공룡은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멸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문명이 소행성 충돌에 비견될 정도로 지구를 엄청나게 바꿔놨다는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신선하기도 하고, 이제 히말라야가 이제 얼음, 빙권의 문제라면, 이제 공기는 대기권,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은 생물권, 이렇게 빙권, 대기권, 수권, 생명권 등 지구 시스템 곳곳의 변화를 인류세라는 틀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행성적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기 쉬워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0: 네, 행성적 차원의 변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3: I think we're definitely in a period in the Earth's history where one species is changing the surface completely.
4: 이날 하루 500만 킬로그램의 불꽃이 공중에 터졌습니다.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0: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갑갑해지는 요즘의 우리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는 PD님의 시선이 몇 년 사이 또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제 자연의 일을 인간의 일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2: 네, 원래 이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건데 지금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인류의 숫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1억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히말라야 방송이 나가던 2014년에는 73억 명이었어요, 인구가. 근데 지금 2026년에는 83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좀 넘는 사이에 이제 10억 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는데 지구에 탈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할 지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행성적 차원의 변화까지 생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0: 네, 이런 인간에 의한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가 변화하는 흔적, 얼음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죠. 박사님은 빙하 전문가시니까요. 빙하 코어 데이터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나요?
1: 예, 주변에 빙하 코어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자료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빙하 코어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대기 성분을 눈과 같이 갖고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눈이 얼음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 시절에 있던 그런 대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타임캡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80만 년 정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뭐 300ppm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420을 훌쩍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류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이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지층에 그런 1950년대부터 그 핵실험을 할 때 나타났던 그런 플루토늄과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호수에서 어떤 진흙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층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지구에서 오랜 뭐 45억 년, 50억 년 동안에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인류세 같이 뭐 우리가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구를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과 함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인간이 지구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5: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0: 네, 지금 보신 화면 불타는 숲과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기후가 변화

0: 한다는 게왜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는 큰 위험으로 번지는 걸까요?
1: 사실 기후 관련돼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할 때는 30년 정도의 그 자료들을 평균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하게 되는데, 자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긴 호흡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결국엔 속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기들이 적응해서 오랜 동안 자기 터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터전도 없어지고 적응 기적도 많이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이 시간을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현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비가 계속 많이 온다든지 하면 결국에는 적응을 할 텐데, 너무 집중된 시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산불 때문에 한 지역이 통째로 다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생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박사님, 그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까?
1: 안타깝게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호주 가다 보면은 정말 예쁜 그런 산호초 그런 관광지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 바닷물도 많이 뜨거워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결국에 84%가 백화현상. 그러니까 산호는 한번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문턱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요즘에는 하나둘씩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0: 결국 피디님도 그래서 카메라를 기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군요.
2: 네, 뭐 지구라는 이제 집이 불타고 있거나 지구라는 집에 물이 차고 있으면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테니까 어떻게 그 영향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후 다큐멘터리 만들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어떤 구름의 변화? 이제 구름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물방울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뭐 모래폭풍을 보여주려면 모래 알갱이 하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물방울이나 모래 알갱이에는 감정이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랑 가까운 이제 영장류, 뭐 포유류, 척추동물의 이제 어떤 행태, 그리고 그들의 눈만 봐도 이게 다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0: 네. 빙하가 녹는 일과 또 생명이 사라지는 일. 지금까지는 따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얼음, 남극의 얼음, 또 뜨거워지는 바다, 낯선 날씨, 사라지는 생명, 각각 다른 사건들처럼 들리지만 박사님, 사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는 물리만 하고 화학은 화학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각그 전문 분야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고 있었는데, 결국에 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몸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또 다른 쪽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태양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근원이 태양이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에서 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이 열이 넘어가는 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열을 넘어서면은 배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 뜨거운 열 중에 91%가 바다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기 중에는 한1% 정도만 그 열을, 그 넘어가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뜨거움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다가 91%를 갖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정말 노력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커다란 열이 우리들한테 다가와서 더큰 재난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한쪽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쪽의 변화를 부르고 그게 또 다시 처음의 변화를 키우는 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그쪽 안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되먹임 현상, 그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쇄작용,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일파만파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되먹임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경우가 북극의 해빙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원래는 바다의 북극에는 얼음이 많아가지고, 얼음이 많으면 겨울에 하얘니까 태양열이, 태양, 그, 빛이 이제 다 반사가 돼서 어느 정도 그 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없어지다 보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커먼 바다는 훨씬 더 많은 열을 흡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해빙을 더 많이 녹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되먹이 현상들이 꾸준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되먹이 현상이고, 이번에 네팔 같은 경우에는 빙하, 그다음에 안반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오면서 몬순 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던 흙도 같이 쓸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협곡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가 다음번, 그다음번에 이런 점점 어려운 복합재난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어떤 연쇄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피드백 같은 되먹이 현상은 기저, 환경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그 연쇄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계속 그 강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크게 할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박사님 혹시 어떤 선을 넘으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오는 걸까요?
0: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선 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선 넘지 말아라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산호초 얘기했을 때는 한 1.2도가 선 넘지 말아라 했는데 벌써 1.4도가 넘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턱이라고 보고 있고, 남극과 그린랜드에서 그런 문턱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미 넘어간 것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는데 이 문턱이 사실은 지역별로 다르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너무 달라서 하나로 우리가 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실은 편하거든요. 이제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이걸 넘지 않는지가 명확하지만 동네마다 성격마다 너무 다르가지고 아, 우리가 어떻게 각종 그 다른 성격의 그 선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어떤 정의라든지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해서 바로 지금 우리가 행동이 취하지 않으면은 선 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쯤 되면 우리 하나뿐인 지구라는 제목 이제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하나뿐이라 소중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2: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구를 하나의 이제 생명체로 이해하면은 편한데요. 마치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온 가이아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처럼 이 지구도 이제 먹고 숨쉬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본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구를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계속될수록 더 유의미하고 재밌는 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가 그것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알아야 될게 점점 많아지고 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또그 신호는 우리 일상에도 있을 겁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3: Can you see the sweat on my forehead? It's so hot today. I've been here for 5 minutes and I'm already sweating all over. I'm pretty sure this year the Amazon is suffering from its worst heat wave and drought ever. The water level in the Negro River reached its lowest point in 121 years since 1902. Even more heartbreaking is that over 150 river dolphins, which are considered an endangered species, have died here in Lake Tefé in recent weeks.
4: Però il sistema è. Si può tentare di bloccare il mare, ma se il mare crescerà ancora, ancora, ancora per via dell'innalzamento della temperatura globale, la soluzione non sarà quella.

0: 네. 그런데 참 영상에서 보신 히말라야도 아마존도 베네치아도 몽골도 결국 또 멀리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1: 그게 맞습니다. 지금

0: 전문가들이 재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남의 일 아니냐, 너무 먼 미래 일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그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상상의 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게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오랜 그 기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3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100년 전보다 여름이 벌써 25일이나 길어졌고 겨울은 22일이나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벌써 이제 기후가 바뀌었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여름이나 겨울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는 아닐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 이번 여름이 특히나 또 더웠는데 폭염 일수가 1910년대에 한 8일쯤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일? 그리고 열대야. 밤에 이제 너무 더워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한 7일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28일, 4배 정도나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비가 오는 날은 이제 줄었는데, 한번 올 때마다 너무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추운 날씨가 온다든지 아니면 혹한이 올 때, 뭐 짧게는 오겠지만 너무 추운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이상기후, 언젠가는 그냥 날씨가 되는 걸까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일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과학자들이 볼때 과거에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이제 워터월드라고 이제 있었는데, 이게 SF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SF 영화니까 저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게 거의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SF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로 이제 벌써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과거에 얘기했던 이상현상이 지금은 이미 평상화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열대야라든지 이런 폭염은 거의 뭐 여름철마다 계속 있는 그런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상현상으로 보질 않아서 그게 더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네. 인류세라는 거대한 문제를 또 PD님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날씨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라고 가장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폭우 취재인데요. 기상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를 생산하는지를 이제 장기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총괄 예보국장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시간당 50mm의 비만 와도 난리가 났었다. 근데 이제는 시간당 100mm의 비가 오는 게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해에도 시간당 100mm를 넘는 비가 당연히 왔었고, 뭐 작년, 재작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당 100mm 넘게 비가 왔다는 뉴스를 자주 접해요. 올해 8월에도 거제에 124mm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또 인명 참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 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였는데 이 기후가 날씨로 체감되는 수준까지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1: 네, 우리는 최근 히말라야 빙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명으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오늘의 날씨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20년 뒤는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네, 박사님 영상 보셨는데 우리 2100년 말고 딱 20년만 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갓난아기가 20살 성인이 되고요. 우리 중학생들이 30 중반이 되는 2046년. 그 아이들의 지구, 어떤 모습일까요?
0: 다시 예전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봄에 마스크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뭐 산이고 강이고 놀러 다니는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에 또 미세먼지에 너무 많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과거에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름철의 폭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한 20년 후면은 뭐 당연하다라고 느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너무 많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과학적으로 볼때 지금까지도 산업혁명 이후로 한 1.4도가 상승을 했는데, 뭐 우리가 그 온실가스, 온실기체를 어느 정도 그 조절을 하더라도 한 20, 30년 후에는 2, 2도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는 예측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보다도 한 0.5도가 상승한 그런 상황인데요. 0.5도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0.5도만 올라더라도 37도면은 뭐 미열이 생기고 뭐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아예 그때 2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현실로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한 반성이 많고 앞으로도 이런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내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급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중요한 걸 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무엇이고 또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아직 막을 수 있는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0: 예, 정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미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관한 그런 열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팔 같은 경우에도 빙하를 붕괴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우리가 잘해서 그다음에 관측을 통해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재난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앞으로 뭐 2도나 3도나 올 그런 더 더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계속 지금부터 모으고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12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미래의 위험을 또 PD님이 촬영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카메라를 든다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2: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다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보다 더 빠르게 수온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다 우리나라 바다 속에 들어가면 형형색색의 산호도 있고 바닥 속 풍경이 꽤나 다채로운데 20년 뒤 바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다의 변화상이 클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반도의 바다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네. 이제부터 우리한테 20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놓쳐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박사님과 PD님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0: 사실 제가 남극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연의 위대함을 바로 느꼈고요. 너무 큰 얼음 때문에 야 이건 진짜 정말 점 같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빌려서 잠깐 이 터전을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 방법을 모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찾을 수가 있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20년 동안 20년 후에 있는 우리 그 자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해법을 그 간과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후 뉴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주는 시간에도 계속 지구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빙하호는 매년 어딘가에서 이제 터지고 있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지가 않을 뿐이지 작게나 아니면 재산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가 참 바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을 안 주면은 이 집이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도 우리의 지구는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2014년 히말라야에서 카메라에 담은 미래를 우리는 2026년의 현실로 만났습니다. 정작 이 위기를 가장 적게 만든 곳이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큰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만든 건 우리 세대지만 떠안아야 할 건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를 봤습니다. 2046년입니다. 그 미래가 어떤 얼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쩌면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 특집 하나뿐인 지구 그 후

0: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4: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5: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6: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7: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6: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8: 오늘도 달리고 땀 흘리고 불태운 하루.
9: 수고했다, 나 자신.
8: 청춘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10: 전지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1: 피곤해. 칙칙해. 피곤해. 칙칙해. 피곤.
12: 늘 함께 오는 고민이라면 해결도 한 번에. 아로나민 C플러스. 피로회복부터 기미 완화까지 약이라서 해냅니다. 아로나민 C플러스.
13: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0: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2: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0: 다들 바빠?
3: 가정케어?
4: 혼자 잘해왔는데.
3: 왜 다들 구독하냐고?
4: 받아보면? 득. 되니까.
3: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케어받고. 전문 장비로 케어받고. 무상 케어로 쓰는 내내 득. 되니까. LG 구독 전문 케어. 이러니 다들 구독하는 듯.

0: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를 탑재해 더 탁월한 저조도 사진 촬영과 편집을 가능케 하는 것. 달까지 다녀온 뒤 다음 목표는 한 단계 더 앞으로.
1: 긁어도 긁어도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여전히 가렵다는 사람들.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이다.
2: 가려움이 심하면은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3: 가렵기도 많이 가릴 때는 막 미쳐버려요.
4: 진짜 가려울 때는 환장해요. 환장해. 어디 뭐 누가 있어도 긁어야 돼요. 안 긁을 수가 없어요.
5: 원래 이렇게 굶물굶물굶물 기한 식으로 가려우니까
1: 온몸을 파고드는 가려움증.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려운 것일까?
6: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1: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은 가려움증. 그 실체는 무엇인가? 숨어있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완치의 길을 열어주는 피부과 김혜원 교수와 함께 나는 왜 가려운가? 그 물음의 답을 찾아보자.

0: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용석 씨. 그에겐 고민이 하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온몸 이곳저곳이 가렵다는 것. 하루 종일 긁어대는 통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체면 차릴 여유가 없다.
1: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해 안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깨뱅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참 막 이 피부가 막 발진이 일어나고 벌겋게 이런 뭔가가 증상이 있으면은 아 나 이렇다 어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가 혼자서 안에서 막 반응을 일으키니까
0: 가려움증이 시작된 건 9년 전부터다. 당시엔 증상이 나타났다 금방 사라졌지만 2, 3년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더니 요즘은 온종일 가렵다.
1: 그냥 이래 사무실에 있을 때는 간지러워도 그래도 뭐 좀 견딜만 하거든. 근데 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한 번씩 장거리 운전을 가야 되는데 장거리를 갈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 웃기지만은 차에 항상 이 휴대용 등끌기가 있어요. 등끌기도 있고 제 여기 가방에도 지금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등끌기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얘가 있으면은 그래도 이 팔을 대어서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으니까
0: 사람들은 누구나 가려움증을 겪는다. 하지만 6주 이상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만성 가려움증이라 하고 최용석 씨처럼 일상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으면 난치성 가려움증이라 한다.
1: 제가 오죽다툼하면 지금 살면서 제 스스로 병원을 간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죽 간절했으면 그때 이틀 전에는 혼자서 119라도 부르고 가고 싶을 정도로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쪽하고 이쪽 다리하고 막 너무 심하게 가려워서 그래서 또 도저히 제가 살면서 그렇게 통증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0: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다. 결국 난치성 가려움증 센터를 찾아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게 됐다. 김혜원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나갔다.
2: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자국이 좀 있는데
1: 오랫동안 증상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2: 없어져서 예, 긁으셔서 아무래도 조금 생긴 있고, 것도 네. 있고 손톱 자국으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뭐 네, 모낭이 좀 있는 데니까 네. 이제 긁어서 털구멍에 균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 일이다.
3: 최용석님, 들어가세요.
0: 먼저 처포 검사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묻은 패치를 피부에 부착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다.

0: 25가지 기본 검사 외에도 화장품 성분까지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세균 검사와 곰팡이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1: 가려움증을 크게 원인에 따라 구별하면 첫 번째는 피부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이런 이제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신 질환입니다. 간이나 신장, 그리고 당뇨, 갑상선 질환, 그 외에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질환에 의해서 가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피부부터 척수를 통해서 뇌에 가는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가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원인이 없이 가려운 경우도 있어서 만성 특발성 가려움증이라고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며칠 뒤 최영석 씨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검사 기간이 지나 첩보 검사 패치를 제거했는데도 그의 등엔 마치 모기에 물린 듯 두드러기 형태의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의 등에 생긴 반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2: 진짜 엄청 간지럽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이제 대구까지 기차 타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간지러웠고 그때는 기차 안에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참고 온다고 엄청 괴롭더라고요.
0: 최영석 씨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분명한 원인을 찾아 가려움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첩보 검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2: 많이 간지럽더라.
1: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다행히 화장품 성분은 크게 안 나왔고 일단 니켈에만 강양성이 나오는데 강하게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또 아주 흔한 건 아니라서 금속 알레르기는 확실히 좀 심하게 있고
0: 그는 금속 성분 니켈에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니켈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 걸까?
1: 니켈과 같은 금속 물질 같은 것을 처음에 무해하죠.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만났을 때는 그냥 괜찮다고 느꼈다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 니켈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면역계가 니켈을 그런 원인 물질을 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감작이라고 하고 한번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니켈만 몸에 들어와도 피부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0: 이런 질환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라 한다. 우리 몸의 T세포가 특정 물질을 위험한 물질로 기억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화장품이나 금속 등에 처음 노출됐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면역세포가 그 물질을 기억해두었다가 이후 같은 물질에 다시 노출됐을 때 기억해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증상이 나타난다. 접촉 후 하루에서 수일이 지나 피부가 붉어지면서 심하게 가렵고 물집이나 진물이 동반되는 습진성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계속 원인 물질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 만성화되거나 온몸으로 퍼지기도 한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는 니켈 등의 금속이나 향료, 방부제, 고무 성분, 염료, 접착제, 일부 국소약제 등이 있다. 알레르기 물질의 반응을 살펴보는 첩보 검사를 통해 원인 물질을 찾게 되면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2: 제가 이거 근무하는 데가 그 전선 이런 거 취급하는 회사인데.
1: 아, 전선?
2: 네. 아. 업무 자체는 이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 현장에 나갈 일이 있으니까 직접 만지지는 않더라도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0: 처음 촬영차 찾았던 회사 곳곳에서 금속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려움증의 원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이다.
1: 그리고 노출이 됐을 때는 또 가려움이랑 연관이 있고 이게 딱 닿는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흡입이라든지 이제 음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전신형 접촉 피부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0: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정황으로
1: 우리가
0: 봤을
1: 미처
0: 때는
1: 인식하지
0: 지금
1: 못하는
0: 윤석열
1: 사이,
0: 대통령
1: 니켈은
0: 가능성이
1: 일상
0: 있는데
1: 곳곳에서 사용되고
0: 사람들이
1: 있다.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물론 안경, 다리, 속옷이나 옷의 부속품 등에도 니켈이 함유되어 있다. 니켈은 음식에도 들어있다. 녹차나 홍차, 초콜릿, 감자칩, 원두커피, 땅콩 등에 함유돼 있고, 비스킷이나 피자 등의 밀가루 음식은 물론 김치 깍두기에서도 니켈이 검출될 수 있다. 최용석 씨의 치료가 이루어졌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과 만성 두드러기가 동반된 상태라 면역글로불린 E 작용을 차단해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투사했다. 기존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난치성 가려움증 환자들도 생물학적 제제를 통한 좋은 치료 효과를 얻고 있다.
2: 그래도 모르는 거를 알게 돼갖고 마음 속을 후련하네요. 직접적인 제가 뭐 업무를 그걸 보진 않더라도 뭐 지나다니면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갖고 앞으로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1: 올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는 모두를 지치게 했다. 특히 가려움증 환자들에게 여름은 악몽 같은 계절이다.
3: 좀 더워지면 간지럽거든요, 이렇게. 항상 차게 유지를 하거든요. 잘 때도 온도가 한 20, 한 5도 정도는 나와야지 조금.
1: 20년 넘게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는 조용철 씨.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가려움증은 참기 힘들다.
3: 좁쌀 같은 알갱이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가렵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짜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로 막짠 다음에 막 긁어내야지 그걸 터쳐가지고 그래야만 좀 어느 정도 가려움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1: 가려워서 긁다 보면 물집이 생겼고, 터뜨리면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딱지가 앉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과정이 반복돼 왔는지 온몸의 흉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지금도 그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는 모습에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3: 다리는 좀 어떠세요?
4: 다리는 좀 틀려요.
3: 틀려요.
4: 그래서 마음대로 놓고 댕겨.
3: 그러니까 좋은 거지 뭐. 형도 있고 뭐.
4: 몸이 조금 피부도 약 먹고 발르면 낫잖아요. 이건 낫지도 않아고 벌써 20년이나 가까이 있네. 안쓰럽지요. 마음이 자식인데 안쓰럽지.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응?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 안타깝지요.
1: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 수많은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약을 먹고 연고도 바르고 있지만 그때뿐. 밤이 되면 가려움증은 더 기승을 부린다.
3: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그날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면서 보통 사람이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수포들이 좀 올라와서 긁고 이제 아침 되면 좀뭐 부스러기도 이제 떨어져 있고 뭐 살점이 이제 좀 뜯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1: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잠들기 전까지 등과 팔, 다리를 쉴새 없이 긁다가 참기 힘들면 피부를 때리기도 했다. 잠이 들고 나서도 여전히 긁는 걸 멈추지 못했다. 환자들 대부분 밤이면 밤마다 더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
5: 어떨 때는 하도 간지러워 이러니까 이 손에다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잠을 자기도 하고.
6: 눈을 뜨면 뭐 장갑도 벗겨 있고 뭐 손톱 밑에 뭐 이제 피라고 하죠. 뭐 혈흔도 좀 묻어 있고.
7: 잠들면은 너무 괴로워요. 까끌까끌한 수건을 옆에 놔두고 자면서 막 하는 거예요.
8: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긁고 울면서 보냈는데 임신 중인데.
9: 엄마가 우세요. 그 정도로 제가 그냥 긁으니까.
1: 우리 몸 어느 곳이 고장나 이처럼 심각하게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일까?
0: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가려움이 전달되는 것은 피부에 있는 가려움 센서를 자극을 하고 그 말초신경을 따라서 척수를 지나서 뇌에 되뇌 피질까지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 겉에 있는 장벽 기능이 깨져서 단순히 건조하거나 그랬을 때는 신경의 변화가 없지만 계속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면 그 피부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신경 말단을 변화시켜서 더 심한 가려움증 신호를 방출하게 되고 그럼 다시 더 가렵고 이런 것을 가려움증의 악순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의 초기에 이런 악순환을 빨리 초기에 끊어주는 것이 신경의 말단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1: 20여 년간 그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악순환을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까?
0: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1: 가려움증의 단서를 찾기 위해 김예원 교수는 때론 탐정처럼 환자들의 일상을 캐묻는다.
0: 네.
10: 손하고 발바닥에.
0: 근데 손발바닥만 병변이 있는 건 아니고.
10: 그렇죠. 지금. 네,
0: 여기 팔에도. 무슨 일 하세요?
10: 저는 영업관리 쪽이다 보니까.
0: 네. 귀도 가려우시고.
10: 이런 쪽.
0: 네. 안경은 언제부터 쓰셨어요?
10: 했었습니다.
0: 계속 썼고, 예. 예. 두피에 뭐 바르세요?
10: 그냥 그 뭐 젤 같은
0: 거. 젤 같은 거 예. 바르시고, 요 눈썹 이건 언제 하셨어요? 문신.
10: 문신이요?
0: 예.
10: 됐습니다.
1: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이 긴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첩보 검사와 함께 피부 조직 검사, 혈액 검사까지 원인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됐다. 가려움증은 피부 질환뿐 아니라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게다가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 이번엔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조용철 씨의 등 몇 군데에서 붉은 발진이 나타났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상당히 많은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거의 모든 물질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 그리고 뭐 천연물질, 향료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만약에 그것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식하는 순간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은 금속, 뭐 향료, 그리고 접착제, 방부제,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이런 금속물질 외에도 화장품이나 샴푸, 섬유유연제, 그리고 방향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물질에 의해서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1: 교수님 안녕하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조영철님,
11: 예.
0: 그 초포검사하느라고 많이 가려우셨죠?
11: 예, 예.
0: 먼저 붙인 데 좀 한 점 예. 볼게요. 네, 네. 아우 지금도 많이 가려우셨고 이렇게 원인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물질들이 평상시에 다른 피부의 다른 부위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 니켈 같은 거는 좀 흔하지만 이제 메실 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그래서 방부제 그런 계열이 나왔어요.
1: 이 환자는 물티슈나 수성 페인트 등에 포함된 방부제 성분 메틸 이소치아졸리논과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물질들을 위험 물질로 받아들여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나타났던 것이다. 손과 발에는 작은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면서 심한 가려움이 반복됐는데 이것은 습진성 피부질환인 한포진이었다. 그 외에도 다리에는 동전처럼 둥근 모양의 습진인 화폐상 습진까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전신형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됐다.
0: 요게 이제 EMI라고 이제 표시가 될 때도 있고요. 이제

0: 뭔가 샴푸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사실 때 그 바닥 청소용품 그런 것들에도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이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1: 방부제 성분의 하나인 메틸 이소치아졸리눈이 들어있는지 사용하는 제품들의 성분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성분이 없는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0: 혈액 검사에서도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가려운데 환자분은 이제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한 1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은 지금 740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조금 톡 건드려도 가려울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 알레르기 반응 수치도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아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피한다. 동시에 과도한 피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자외선 치료와 엑시머 레이저 치료도 병행한다. 또한 손과 발의 한포진을 치료하기 위해선 크림 형태의 연고를 도포하는데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제약 효소를 억제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킨다.
0: 원인 물질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과도한 그런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는 국소 도포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환자가 피부를 긁어서 상처를 내면 그 상처 속으로 알레르기 접촉 항원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심한 감작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자외선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부에 안전한 협대역 자외선을 피부에 주사하면 염증 반응과 면역세포 활성을 조절해 가려움을 줄일 수 있다. 소아나 노인, 임산부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다.
2: 그동안에는 몰라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간지럽고 이걸 치료 방법이 이제 지금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병원도 다니면서 이제 치료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걸 체계적으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런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한 가족이 병원을 찾았다.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온몸을 긁고 있는 가족들. 가족 모두가 심각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지낸다는 할머니는 가려움증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을 나온 길이라 했다. 왜 온 가족이 다 가려운 것일까?
3: 오늘 뭐 어디 가려우세요?
4: 가려워서요, 등이. 몸이 가려워서. 전에는 막 저녁이면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지져야 할 정도로 근지러워서 그게 힘들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근지러워 하시니까 저도 온 김에 같이 지금 검사 받고 치료하는 거죠.
5: 가려워서 이 등이 막 가라고.
4: 몸이 다 가려워서.
5: 그리고 힘을 막 쓴 게 가려워서 못 살아. 하도 웃겨라고. 가려서 못 자, 잠을 못 자.
1: 이 가족이 겪는 가려움의 원인은 옴 진드기였다. 옴은 옴 진드기가 피부 각질층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4주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가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 않다. 옴 진드기는 피부 각질층에 굴을 만드는데 이때 나오는 분비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배꼽 주변, 엉덩이나 회음부 등 주름진 곳에 주로 병변이 나타나며 전염력이 높아 함께 생활하면 쉽게 감염된다.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장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0: 피부질환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이미 환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긁고 계시기 때문에 옴 환자는 저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가려움증 환자입니다. 확대해 보면 더모스코피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화살표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0: 이런 특징적 증상이 나타났다면 오음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병원 요양시설이나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오음이 발생해 환자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오음은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주 후 병원에서 모자를 다시 만났다. 그 사이 오음 치료를 받았다는 모자. 다시 한번 검사가 이루어졌다.
1: 그게 과연 아니 안 되냐 이거죠. 최근 바로 다른 데서 약 따라 또 했는데.
2: 그게 한 번에 떨어지면 오미겠어요.
0: 아들에게선 오미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몸에는 여전히 오미의 흔적이 남아 있다.
3: 알이랑 성충이랑 그리고 그 스캐비 굴벼.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아직 가려우시죠?
4: 예. 네.
5: 어디가 제일 가려우세요? 여기 이런 게 전형적인 오미거든요. 네, 사타구니 가렵고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다 오미예요. 여기 지금 엄청 가려우신 거예요. 이게 오미 모든 가려움증 중에 제일 가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집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옹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 환자분을 만지신 분들은 옮을 수가 있으니까. 옷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또 옮는 거예요. 또 번식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만 잘 치료하시면 돼요.
0: 옮치료를 위해선 연고 형태의 치료제를 피부 전체에 도포한 후 닦아내야 한다. 특히 함께 생활하거나 접촉한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한 옷이나 침구 등은 세탁해야 옴 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다.
5: 이 바르는 옴약이 옴균 죽이는 건데 근데도 안 죽었으면 내성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는 옴약을 먹어야 돼요.
0: 그렇다면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은 옴으로부터 안전할까?
5: 옴은 상당히 감염성이 높은 그런 진드기 질환이긴 하지만 스치는 정도로는 감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침구나 옷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염이 아주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옴 치료를 할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류도연 씨도 지난 1년간 가려움증으로 곤혹을 치렀다.
6: 예, 네, 좀 어떠셨어요?
7: 아유, 좋았지요.
6: 예, 네, 무슨 가려운 거 별로 없으시고. 예. 네.
7: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막 네, 이러니까.
6: 봐요? 원래 네. 가려우셨던 때가. 아직 자국은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요, 별로 안 가려우신 요, 거죠?
7: 예. 네. 네. 네. 오늘은 약도 안 바르고 왔어요.
6: 네, 네. 네.
0: 심각했던 가려움증은 치료를 받고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7: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피부과를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한 1년 다녀도 나질 나네. 여 교수님이 오음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옛날에 재수 없으면 오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계속 치료받고 요사이는 뭐 한 90% 이상 났어요. 두고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미란 거는 참 괴롭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0: 식당에서 일하는 이형화 씨도 혼자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피부가 가렵고 따가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
8: 예, 샤워하고 통로 뭐 그다음에 갈다 하면은 뭐 정신도 못 차리고 여기 한 군자리만 가르키 시작하면 온 몸이 다 간지럽고 쏘고 막 미칠 정도로는 너무 바쁘면 가서 막 찬물 막 끼얹고 막 이랬던 거래요. 뭐 소금물 뿌리고 뭐 식초 뿌리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0: 특히 땀을 흘리고 난 저녁 시간 증상이 심해진다는 환자.
5: 예, 어떻게 약 잘 드시고. 네,
8: 예, 일주일 동안 약 먹으니까 지금 예. 기본상 예. 이러고
5: 예. 혹간 뜨끈거리고 이런 거 이제 없고
8: 없었어요.
5: 예. 저희가 검사했는데 쭉 검사 결과 먼저 보여드릴게요.
0: 그녀를 괴롭혀온 가려움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5: 일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할

0: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검사했는데 그것도 다 괜찮으셔서 물론 뭐 고무 알레르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 내부 요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두드러기 증상입니다.
1: 그녀의 병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놓였을 때, 목욕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몸속 체온이 상승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발생한다. 주로 목이나 상체 흉부, 팔 등에 1에서 3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와 홍반이 나타나며 짧게 지속되다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가려움증과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
0: 근데 요게 이제 외부가 덥고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런 거 말고도 화가 나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이고, 화가 나면 피하고,
2: 주방일에
0: 예,
2: 이제
0: 누구야.
2: 매일 일당 들어오니까 신경 쓰
0: 신경 쓸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신경성이나 그런 건 아니고, 분명히 이게 이제 그, 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니까, 우리나라 왜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에 두드러기. 예,
2: 화병이
0: 맞아요,
2: 화병
0: 맞아요.
2: 맨날 이제
0: 예, 그리고 운동할 때도 갑자기 확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살살 움직이시는 게 좋고, 집안도 좀 시원하게 계시는 게 좋습니다.
1: 콜린성 두드러기는 살면서 5명 중 1명은 경험할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다행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비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히스타민이 피부 감각 신경과 혈관에 있는 H1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히스타민이 H1 수용제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체온 상승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체온 변화에 신경 써야 한다.
2: 식당 일하니까 당연히 막 이래 손님은 많지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막 어떤 데는 막 성질 확날 때는 막 지도 모르게 어떤 데는 막 욕도 할때 있고 막 이래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도록 내일부터 노력해. 갑자기는 안될것 같아.
1: 가려움증 치료를 위해서라도 많이 웃겠다며 그녀는 병원문을 나섰다. 택시기사 최종인 씨도 5년 전부터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 운전도 해야 하고 길도 찾아야 하는데 정작 온 신경은 가려운 피부에 가 있을 때가 많다. 그날 이후 운전대를 잡으면 신호에 걸리기를 기다린다는 최종인 씨. 차가 멈춰야 비로소
3: 이렇게
1: 가려운 곳을 마음껏 긁을 수 있다.
3: 이렇게 긁고 여기가 좀 내려오고 막 요럴 적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손도 막 넣어 이렇게 풀고 어떤 데는 이렇게 긁어 막 이렇게 긁어요. 가면서도 이제 손님 안 탔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긁죠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는 뭐 가려우면 못 긁으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다가 그냥 가고.
1: 등과 배, 팔과 다리, 안 가려운 곳이 없다.
3: 손에는 길러가 때렸거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세게 때리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엄청 가려워요. 나도 모르게 밤에 고 뭐고,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긁으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핏자국이 뭐 등머리 피가 뽈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사진도 찍어놓은 게몇장 있는데.
1: 몸에 생긴 붉은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는 2주 전 검사를 받았다.
0: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약간 반응이 좀 남아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알레르기 첫포 검사에서 카타한이라는 성분의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택시 운전하신다고 그러셨었나요? 택시 내부에 뭔가 이렇게 청소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알레르기 반응

0: 반응이 나타난 상태. 하지만 김혜원 교수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을 의심하고 있다.
1: 고지혈증 약보단 고혈압 약이 약간 가려움증에 좀 더 영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2: 고혈압 약은 모르겠어요.
1: 네, 고혈압 약을 알아오시면 제가 그 다른 계열의 약으로 그냥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되거든요. 고혈압 약은.
0: 고령의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그 속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들도 있다. 약 복용과 가려움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1: 특히 여러 약을 먹으면 또 약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알레르기가 상당히 흔한 약들도 고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쓸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특정한 약이 알레르기가 유발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그것을 즉시 끊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확인해서 다른 계열의 약제로 바꾸는 것이 더 좋고요. 중요한 것은 임의로 심장약이나 혈압약 이런 약들을 끊지 않고 이제 약물 알레르기가 확인된 그런 약제에 한해서 중단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와 함께 복용 중인 약을 교체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가려움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깊어지고 치료가 어려워진다. 지난 10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는 남수철 씨.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3: 막 그러니까 이제 딱지가 떨어졌다가 또 붓고 먹는 약이랑 개인 병원에서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에 발랐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예, 많이 힘들죠. 날이 더우면 더 간지러우니까 긁어도 완화가 안 돼요.
1: 들어오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몸이 다 네. 간지러우세요? 네. 예, 예. 어디가 제일 간지러우세요?
3: 등하고.
1: 네. 아우, 근데 너무 심하세요. 발은 어떠세요? 발.
3: 발은
1: 괜찮아요?
3: 발도 간지러워요.
1: 발도 가렵죠. 손바닥이나 이런 데도 가려운 적 있으세요?
3: 이쪽.
0: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알아봤다는 환자. 가려움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피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1: 이게 이제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인데 결절성 양진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이게 긁어서 심해지고 심해니까 또 긁고 막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는 질환이거든요.
0: 긁어 생긴 상처들 사이에 동그란 결절이 결절성 양진이다. 환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심각한 가려움증이다. 참지 못해 긁게 되면 긁는 순간엔 통증과 촉각 사이의 가려움 신호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긁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한다. 또한 가려움과 관련된 면역 신호가 증가하면서 감각신경은 더욱 예민해진다. 이런 가려움과 긁기의 악순환이 장기간 반복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단단한 결절이 생기는데 이것이 결절성 양진이다. 이렇게 되면 스치는 자극에도 가려움증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표피내 신경 섬유의 분포와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려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가 과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뇌와 척수의 가려움 회로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긁는 것을 참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태가 심각해진 건 그가 앓고 있는 당뇨병 때문일까?
1: 당뇨병은 그 자체가 가려움을 유발하기보다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여러 대사장애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정강이에 나타나는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당뇨병성 피부병이라는 질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가려움증이 계속 긁었을 때 피부에 약간 이제 구멍이 나면서 두꺼워지는 경증의 가려움증이 계속 심한 가려움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0: 결절성 양진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환자. 아직은 당뇨병 치료를

0: 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1: 홍박 기능이랑 간 기능이랑 뭐 다른 이런 거 확인해보고 그리고 혹시 약물에 의해서 알레르기 수치가 올라갔는지 그런 다른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 먼저 확인해보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약 잘 써드릴게요. 이렇게 방치하면 더 가렵거든요.
0: 최근 가려움증으로 나타난 심각한 결절성 양진 치료에 생물학적 제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절성 양진 환자들은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들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감각신경에 직접 작용해 가려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때 생물학적 제재를 주사하면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차단해 가려움 신호를 억제할 수 있어 치료에 효과적이다. 결절성 양진이 심각한 환자들은 냉동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액화질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직을 얼렸다가 해동시키면 단단한 결절성 양진을 제거할 수 있다.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가려움이 심해 긁는 것을 멈출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너무 극심한 가려움증을 느낄 때는 먼저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냉찜질 팩을 얇은 천으로 감싸서 가려운 부위에 댑니다. 하지만 이제 얼음 자체를 대면 이제 너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너무 차가운 것을 대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상처나 어떤 그런 온도 감각에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피부 감각을 좀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나 연고를 충분히 발라주고 45도 이하의 좀 따뜻한 찜질팩, 이걸 5분 정도 짧게 자극을 줍니다. 다음에 냉찜질팩을 같이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감각과 냉감각을 이용해서 가려움 신경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0: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말이다. 김성곤 씨는 정확한 병명조차 모른 채 30여 년간 가려움증에 시달려왔다.
1: 많이 가렸죠. 진짜 많이 가려웠죠. 손을 묶어두지 않는 한 자꾸 가려운데 손이 간다. 손이 간다는 것은 자꾸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딱지가 앉아있어도 딱지를 떼가면서도 가려, 에? 이렇게 헤비 파야 이게 풀릴 정도로 이렇게 가려워요. 한 30몇 년을 이렇게 무척 고생했어요. 뭐 진짜 이병원 저병원 다 다녀봤고 한데 좋다는 의원들까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그 스테로이드라 그러죠. 이 잠시 멈추는 고통 외에는 치료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0: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가려움증을 잠재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장에 이상이 나타나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하루 두 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김성곤 씨. 가려움증 치료를 포기하고 있던 그가 김효원 교수를 만난 건 우연이자 행운이었다.
1: 제가 일을 하다가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팔에. 김효원 교수가 파견을 나왔던 거예요, 그때. 참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러 다닌 거죠.
0: 체계적인 검사를 받게 되면서 비전형적 아토피 피부염과 결절성 양진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 심각한 상태였지만 약을 복용하고 연고를 바르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6개월 만에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1: 자국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0: 김성곤 씨는 요즘도 2주에 한 번씩 직접 치료제를 주사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인 생물학적 제제다.
1: 지금은 해 뭐 일반인이나 전혀 이상 없는 일반인이나 똑같아요. 지금 뭐 아예 손이 안 가니까. 전에는 손이 쉴 잠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가려울 때는 손이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지금은 손이 심심해요.
0: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1: 도일거리로 그냥 조금씩 가는 거죠.
0: 가려움에 잠 못 들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김성곤 씨는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다.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들에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다. 노인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 항암 치료를 받으며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가렵다는 환자. 임신 중 가려움증이 시작된 환자. 나는 왜 가려운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받는 것. 그것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가려워 긁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명의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 면역, 감각신경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가려움을 만들고 증폭시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대체 나에게 왜 가려움이 나타났는지 숨어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거나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면,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결절이 생긴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3: 어,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4: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뇌혈관이 막히면 뇌조직은 3분 이내에 뇌손상이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뇌졸중 치료를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최근은 여러 가지 뭘 활용해서 치료 제한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6: 빨리 회복해서 어머니랑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습니다.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사로잡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66-8202.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아직도 몸이 얼얼하군요. 30몇 년 춤을 췄는데 곧새 무릎이 굳었나 봅니다. 그래도 오늘 춘 마지막 춤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봉이, 조선의 늙은 기생입니다. 방금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오는 길이에요. 헛?

0: 나라님이 오셨습니다.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상이 내 앞에 행차하셨어요.
1: 아직도 이 엄통이 벌렁이는 것 같습니다. 나라님 앞에서 춤을 추다니요. 처음 부름 받잡았을 땐 내 옆에 종가는 울기까지 했지요. 기생신분에 그것도 이 늙은이가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음악이 시작되면 우리 두 사람 나가 좌우로 갈라섭니다. 박의 소리에 맞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지런히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대문.

0: 다리까지 후들거렸지만 어느 안전인데 긴장을 늦춰선 안 됩니다. 사실 이 춤 세상에 잊힌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곡파무. 나와 종가만이 그 춤을 알아 오늘 주상께 선배였지요. 춤은 단순히 그 사위를 기억한다 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닌지라. 춤은 몸이 기억하는 질서입니다. 나 어릴 적 그렇다 배웠어요. 지금에야 그 낯짝이 다르지만 고을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어여쁘다 불렸습니다. 어미처럼 관습도감에 들어갔을 때 그 눈코입까지 물려주어 다행이다 싶었지요. 기생의 기본일은 여학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각 고을에서 뽑힌 어린 계집들이 매일 가야금, 아쟁, 장고, 해금을 익히고 매일 가곡을 배웁니다. 능하지 못한 자는 호된 야단을 맞겠죠. 그렇게 16세에 이르러서야 일부가 입덕합니다. 기생이 되면 연회에 오르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때에 춤, 노래, 연주를 맡게 됩니다. 종종 관기로서 일도 했지만 변방 기녀처럼 수청을 드는 건 본의 아니에요. 하지만 꽃을 좋아하던 우리는 꽃이 되진 못했어요. 동료들은 높으신 분들께 가벼이 다뤄졌고 아내 없는 수졸에게 몸만 바쳐질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기생의 인생 헤아리니 28 이후 3년 내외라.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바람 앞 등불처럼 세상사 참으로 덧없게 그새 늙음을 맞이하니 누군가는 그 인생 참 덧없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늙은 기생이라고 어찌 허투루 펼치겠습니까? 곡파무를 기억하는 이 우리 둘뿐인 것을요. 뒤로 물러나는 무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무진. 두 발 뒤로 가야 한다면 다시 하나씩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1: 두 기생이 아곡을 기억했으므로 특별히 상을 내린다.
0: 음악이 끝나자 나란히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2: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화재 짓고 현관 짓고
3: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2: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1: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사로.
4: 한대원동, 신해동, 북경역동에 신촌, 동물리, 한동, 한동, 이태원, 호수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이 분위기?
10: 고수 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1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2: 이분 위기.
13: 뭐야 이거?
1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종 콘드로이친에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함부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1: 나에게도 사적인 고민들이 있다.
2: 애정을 줄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있나?
3: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일로 그러세요?
2: 얘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번 주 날씨에 맞춰서 알려줘.
3: 토끼발 고사리네요. 잎이 노란 걸 보니 과습일 수 있어요. 이번 주는 습도가 높으니 평소보다 물 주는 주기를 늦춰주세요.
1: 좀 서툴러도 진심은 꼭 다할 테니까. Look what you can do. 구글 제미나이 BTS
4: 2천만 국민이 선택한 안녕 나는 KB 스타뱅킹.
5: 금융은 잘 몰라요. 어떻게 시작하죠?
4: 저한테 맡겨주시죠.
6: 저도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4: 좋은 코치가 필요하겠네요.
7: 우리 아이도
4: 통장 하나 만들까? 가족이 다 함께 관리해보세요.
8: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4: 함께 준비해볼까요?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0: 도박하라.
1: 멈춰라!
2: 출연이 부족하여 오늘도 착지가 불안정했구만.
3: 왜요? 또 당신이요?
2: 그래도 범인은 잡았으니 나쁘지만은 않네 그려.
3: 아무것들 안 하냐? 어서 죄인을 포박하지 않고.
2: 어허! 범인은 이쪽이 아니라 그쪽일세.
3: 예?
2: 너를 호방 박봉단의 살인범으로 체포한다.

0: 색깔의 먼지도 흐트러져 있고 줄도 팽팽하니 자살처럼 봐달라 우기지만 이건 자살처럼 위장한 타살이요. 스스로 목을 맸다면 목의 상은 이 정도까지 넓게 생기진 않지. 또한 자살의 경우 아래로 흐르게 되는 배설물이 보다시피 좌우로 뒤범벅이고 누군가 박봉달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석가래 뒤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요. 몸싸움을 한 방안도 아주 깨끗이 정돈해 놨구만. 범인이 누굴까? 무릎병이 심한 형광, 키가 우측 두 분밖에 안 되는 이방, 수전증이 심한 공방. 당신들은 여러모로 무리였을 테고, 그렇다면...
1: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식수는 호박을 죽이겠소? 억울하오!

0: 이거 짝을 맞춰보시렵니다.
1: 뭐시? 색깔 맞추기야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만큼 간단한 거 아닌가? 죽은 박봉달의 연적이라 뭐가 두려운 겐가?
2: 두렵긴 누가

0: 뭔가? 뭔데 일어나?
1: 왜 같은 색깔을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요?
2: 왜 본 걸 본대로 말하지 못하는가? 너에게만 그리 보이는 게 아닌지 두려웠겠지. 나는 적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 없는 색소경이니까.
3: 죽은 박봉단은 네가 공납을 빼돌린 사실을 발굴하려 했었다. 그걸 알게 된 넌 입막음을 위해 박봉다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자고.
2: 이놈을 당장 하옥하라!
1: 오사나리! 저놈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을에서 못 보던 놈인데 어찌 수상한 게 그냥 태도도 같진 않아 보입니다. 소인한테 맡겨주시면 오늘 내로 죄상을 샅샅이 밝혀 보이겠습니다.
2: 백성들이 왜 관가를 두려워하는지 아는가? 죄 없는 멀쩡한 사람도 가진 고문으로 하루 만에 반병신이 되어나가기 때문일세. 말로 따져 죄를 밝힐 수 없다면 뼈를 부수고 살갗을 찢어 밝히는 죄 역시
4: 받아들이지 않겠네.
5: 나네.
3: 한낱 개도둑일 뿐일세. 곤장이나 몇 대 때려서 응? 보내게.
6: 나리, 아니, 말로 따지신다고. 말로. 기다려 보세요 좀. 잠깐만.

0: 벌써 몇 번째인가? 공납을 빼돌리다 걸린 관리들이 신문도 받기 전에 도련사를 하는지. 자네 말대로 혹시?
1: 자객을 보내 입막음을 하고 있어. 역시 배우가 만만치 않아.
0: 살해 수법이 깜쪽 같구만.
1: 깜쪽 같은 살인이란 없어.

0: 이거였군. 이런 대짐을 급소인 풍부혈에 꽂았으니 도련사로 보일 수밖에. 신부를 눈밑 끝까지 찔러놓은 침자수보를 보니 예산놈은 아니야. 하하, 이건 나 아니었으면 또. 나 아무래도 이쪽으로 나갈까 봐.
1: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0: 이런 지방관리까지 죄다 관련이 되어 있는 판에 누굴 믿으라고. 주상전하께서 우리 둘에게만 조사를 명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야. 자네 전하께 은밀히 보고 올리고 이제부터 공납이 어디로 빼돌려지는지 알아봐줘.
1: 자네.
0: 난 적성에 가봐야 할 것 같아.
1: 적성?
0: 시신 뒷목에 빨간 두드러기는 각시 두꽃이 가루 때문이야. 아마 범인 손에서 묻었을 테지. 적성의 특산품이 바로 각시 두구꽃이거든. 대단한, 아니 아주 잔인한 놈이야.
2: 왕빠리! 왕빠리! 제 역공을 잡도 매시고 왔습니다요.
0: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그 이 대침을 급소에. 아니야, 이게 내 게 아니라 원래 사도목 뒤에 이렇게 뭐가 있어.
3: 어, 잠깐.
0: 어쩔 수 없구만. 여기 이거 무도사가 설명을. 여기 혹시 내 집은 못 봤어?
3: 어, 글쎄 아니라니까.
0: 이보게 한양으로 서신한 돈만 쓰게 해주게나. 전하께서 내 무죄를 증명해 주시.
2: 어이. 아니,
0: 어때? 이게 바로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한다는 김상궁의 은밀한 매력 일관일세. 이군이 언제? 이보게, 나 그거 좀 잠깐.
1: 언제 쪼꼬를?
0: 이보게.

0: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1: 아이고, 아, 그거 걔도 누가 아니냐.
2: 내 곤장이나 몇 대 때려 보내주라 했거늘.
0: 유신 넘었다고 그 곤장 치는 놈이 그냥 칼퇴근을 해버렸더라고. 뭐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때렸으면 뭐 내보내준다나 어쩐다나.
2: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개까지 훔쳐.
0: 개를 먹어요? 다리는 그 배고프고 그러면 막 가죽도 먹고 그러세요?
2: 갑자기 뭐 하는 게냐?
0: 여기다. 아, 내 뭐 잠깐 좀 나갔다 오려고.
2: 나가. 형이가 무슨 뒷간인 줄 알았냐? 네 맘대로 들락날락거리게.
0: 아까 그 개요. 오늘까지 그 구해주기란 그 고객이 있는데 우리 같은 영업직은 한번 신용 떨어지면 끝이라니까요.
2: 그래도 그 감옥이 그리 허술한 곳인 줄 아느냐?
0: 아니,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개장수로 그 방귀 좀 낍니다. 개들이 아무 땅이나 막 파는 같죠? 절대 아닙니다. 자, 기초공사는 끝났고. 얼마 전에는요, 제 핵심 기술을 청나라에 팔아먹으려는 놈을 겨우 잡았는데, 하마터면 우리 조선에 큰 손실이 될 뻔했지 뭡니까요?

0: 다 됐습니다.
1: 아니, 이런 개같은 놈을 봤나?
0: 예?
1: 칭찬일세.
0: 근데 남일 안 나가세요?
1: 난 됐네.
0: 예?
1: 나 이대로 도주한다면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진정한 선비. 아니,
0: 진짜 안 나가세요?
1: 아하. 자네같이 작은 사람이나 되지 난 안 되네.
2: 응? 이거 말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1: 됐다는 대로. 이만큼도 파면 모를.
0: 내가 참 해보지 않고 말씀 드럽게 많았습니다.
1: 저새. 그 사람 참.
0: 아 참, 내일부터는 그 문초가 시작될 텐데 아시죠? 뼈를 부수고 닦아서 찢고 찢는데 또 찢고
1: 그럼 진짜.
2: 근데도 그런 놈은 안 돼.
3: 에이 진짜 안 된다니까.

0: 뭐라는 거
1: 꼴의 양반이란 거
2: 안 나온다니까 그 자식 참 고집하거늘.

0: 당신이 혼자 살겠다고 내뺍니까?
1: 여기! 이게 바로 손잡이 부부의 36개 구명당이네!
0: 나를 좀 삐집니다!
1: 탁월한 순발력이라고 할까? 이 정도 반만 참구나!
0: 오, 탄속 필요합니다!
1: 난 알 거 없네!

0: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네 놈이 죽을 뛰길래 그래 따라왔지.
0: 아, 진짜 깜깜해.
2: 미세한 입자는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 작은 물실에 폭발을 일으키지. 분진 폭발. 저 자루와 타저 가루가 퍼지는 순간 이곳은 거대한 화약고가 된다.
1: 너 밖에 나가서 불 수정구에 와.
0: 밖에? 이제 나가서 죽어라.
1: 내가 저런 불 유인할 테니 넌 수분까지만 세고라서 무조건 이 창고 불신을 던져.
0: 아, 불신은 또 왜요?
1: 나 시간이 없어.
0: 빨리 죽나?
1: 빨리!
0: 하나! 둘!

잠깐만.

여섯.

Yes, sir.

아, 씨. 18.

0: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나리! 괜찮으세요?
1: 이게 뭡니까, 이게? 나리,
2: 가만히 있거라. 나리, 나리, 너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
3: 나리, 제 취향은 이쪽이 아니라서.
2: 잠깐만, 이대로 가만히. 나리, 아이들 잤네. 이랬으면 몰라.

0: 탈옥에, 민가 폭파에, 어사사치까지. 도대체 자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겐가?
1: 결국 사고를 쳤구만.
0: 모든 게 신의 불찰이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2: 고정하세요, 대제야.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부로 자네의 수찬관직을 파직하겠네. 근신하라는 의미네. 내일부터 여기 올라온 이 연료 감찰 업무를 맡겨놔.
3: 전하, 신은 아직 할 일이...
2: 조용한 곳이네. 자네 같은 사람이 근신하기엔 딱 좋을 거야. 거기가 적성이라고 했던가.
3: 명 받잡겠사옵니다.
2: 그리고 그 수염 좀 어떻게 하든가.
4: 나리!
5: 아, 정말 존경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금방 풀리나 수가. 아니, 주상전하고도 엄청 친하시다면서요. 역시 깝발죽이네. 이 한서필이 나리를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평생 이곳 한양에서...
6: 그렇고, 나 지금 적성 내려가야 되니까 서둘러라.
5: 적성요? 아니, 여기 한양에서 잘 나가시는 나리가 적성에는 왜... 물 먹었어요?
6: 갈 길이 멀대도...
5: 뭐야, 진짜 물 먹은 거야? 그런 거예요?
6: 나으리. 누구신가?
7: 임판서 대감께서 만나기를 청하십니다.
6: 임판서? 당신은?
7: 판서께서 제 백부대십니다만.
6: 난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소이다.
7: 가마를 대령하겠습니다.
6: 아이씨, 갈 길이 바쁜데 진짜.
5: 임판서가 누구예요? 아니, 아무리 물 먹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이제 뭐 개나 서놓으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가뜩이나 물 먹어가지고 심란한 나리를 지가 먼저 오라 그래. 갑시다, 빨리. 바쁘다면서.
6: 노론의 영수 임판서께서 하찮은 서생

0: 나브레이를 부르신 이유가?
1: 열려 감찰을 한다 들었네. 전하께서 귀뜸해 주셨네.
0: 근신하며 반성하라 시키신 일입니다. 귀뜸까지 하실 일이 아닌데 전하께서 꽤나 무리하셨나 봅니다.
1: 여사 사칭의 탈옥에 민가까지 폭판 미친놈을 의금부로 보내 문초조차 안 하신 것도 무리하셔서 그러신 겐가? 그래, 적성으로는 언제 출발하는가? 총이 있어 이렇게 불렀네만. 실은 이번에 자네가 감찰하는 연려가 바로 내 조카 며느리라네.
0: 정탁이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1: 그렇다면 난 자네를 의금부로 보내라는 상소나 써야겠구만.
0: 그 조카 며느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 안 그래도 내 조카 며느리 일이라 말들이 많은 터에 내가 뭐 때문에 자네에게 청탁을 하겠는가? 피지도 못한 나이에 먼저 간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벼랑에 몸을 던진 아일세. 그 아이의 순결한 죽음마저 당장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네. 자네라면 공명정대하게 감찰하여 이 기회에 천주쟁이들로 인해 땅에 떨어진 삼강오륜의 기틀을 다시 세워줄 것으로 믿네.

0: 나리. 제가 나리를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 아, 참. 아니, 근데 나리한테 광채가 나더라고, 광채가. 아, 나도 이제 살면서 이제 이런 분을 뵙는구나. 응? 현명하고, 대범하고, 정의롭고, 강인하고.
1: 감동. 그 자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겪어봐야 안다고. 아이고, 어젯밤에 그 난리통을 끄고 나니까. 요랬다가, 조랬다가, 가볍게는 새털같이 싸분하고, 염치는 뭐 개를 줬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겁쟁이지, 쫀쫀하지. 또 있는 척은 또 더럽게 해요.
2: 봉필아.
0: 서필입니다.
2: 그래, 서필아.
0: 왜요?
2: 너 근데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0: 에? 뭐 갈 길이 멀다며요.
2: 그래, 갈 길이 멀어. 적성 다 왔는데 그만 가야지. 이제 또 한양까지 아주 멀구나.
1: 아니, 나리 때문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객 다 이렇게 생겼는데 돌아가라고요?
2: 하, 어째 여자가 남자가 하나같이 힘을 떨어질 줄 몰라.
1: 나리, 말 못하는 짐승도요. 은혜를 입으면 지트를 다 뽑아가지고 옷까지 지어준답니다.
2: 옛다, 너도 옷이나 해봐라.
1: 이 양반이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2: 뭐, 이 양반? 죽으려고 진짜.
1: 나리, 뭐 양반을 양반으로 온 게 그 잘못된 건 아니지 않사옵니까?
2: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울컥하는구나.
1: 나리, 우들끼리 얘긴데 나리는 참 웃기는 양반이시네.
2: 이 자식이 좀...

0: 이곳이 각시투구꽃 농장이냐?
1: 네, 나으리.
0: 미안하다. 이제 안무르토니 마저 먹거라.
2: 우진아!
3: 에이그, 소문 참 빠르다. 저것들이 나리가 물 먹은 거 아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0: 뭐, 임마?
3: 저게 뭐지?
0: 별똥별인가?
3: 대낮에 무슨 생가?
4: 화살이네?
5: 저 말 진짜

0: 그래도 니놈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지.
1: 왜요?
0: 아, 왜요?
1: 아니다. 정말 치사기술이. 아니, 내가 이래 봬도 눈치밥으로 먹고 산 놈이에요. 에?
0: 뭔데요?
1: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참. 치사기술이. 예, 갑니다. 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0: 야, 너 그게 아니고 너 그...
1: 아, 진짜 그 빨래장난.
0: 어, 봉필아! 봉필아!

0: 봉준호! 봉준호!
1: 에이, 서 피디님 같냐?
0: 아이고, 정신을 발라. 난 이놈 걱정을 내 물 안 먹으면 못 넘기고, 이놈아. 아이고.
2: 됐으니까 입안에 밥이나 좀 넘기시고.
1: 아주 뜨거라. 그렇지. 오예.
0: 인사드리거라. 널 구해준 분이다. 신세진 김에 예서 며칠 머물렀으면 하네만. 내 방사수 넉넉히 챙겨줌세.
3: 아이고 아이고. 방사구 무슨 적적하던 자였습니다요. 얼마든지 머물다 가십시오.
4: 죄를 노렸을 리는 없고 적성이라 맥은 제대로 짚었군.
5: 다음부터는 인기책이라도 좀 내고 다녀요. 무슨 노인네가 귀신같이.
3: 저 연병할라 저. 네가 오늘 아주 죽지 못해 환장을 하는구나. 이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나 이러면 어떡해.
4: 그거 각시 두 꽃 아닌가?
3: 예.
4: 독이 있어 다루기 힘든 꽃인데 솜씨가 제법일세.
3: 이 동네에서 이 꽃 못 맞으면 독거 살기 힘듭니다요. 이 정도는 유도 아닙죠.
4: 아, 그런가?

0: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1: 나도 그게 궁금해 잔을 찾아온 게 아닌가.
0: 쇠나 사람이나 많이 맞은 놈이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이놈은 무쇠를 수천보도 넘게 내리쳐 만들어졌지요. 이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1: 자네 뭐 하는 게...
2: 안 돼!
0: 우리나라 물건이 아닙니다. 이 정도 괴물을 만들자면 나가 떨어진 대장장이 팔만 해도 수척은 쌓였을 겁니다.
1: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다.
0: 청나라에서 들어온 겁니다.
1: 청나라?
0: 예. 이 마을에 이런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객주얼음밖에 없습니다.
1: 한객주.
3: 땅콩 심심풀이 땅콩 땅콩 있어요 땅콩 땅콩 있다고요 땅콩 땅.
1: 그 꼴도 뭔가
4: 변장 뭘 해도 완벽하지 않나. 이 정도 설정은 해줘야. 자네도 신경 좀 쓰지 그랬어.
1: 아이고 그나저나 자네 짐작이 맞더군.
4: 공납이 이리로 빼돌려주고 있지.
1: 알고 있었나?
4: 적성은 첫날부터 황청할 뻔했어. 놈들 생각보다 대범해. 조심해야겠어.
1: 근데 그 많은 현물을 한양도 아니고 이런 데서 어떻게 처리한다는지 모르겠어.
4: 객주 규모만 크다면 못할 것도 없지. 너무 쉬운데?
1: 그 많은 현물을 돈을 바꾼다 해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
4: 쉽지 않은데. 이제부터 자넨 조정적 인물들 뒤나 좀 캐봐줘.
1: 조정적 인물 뒤를?
4: 그 많은 공납을 빼돌렸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받겠지. 재산이든 뼈슬이든. 임판서도.
1: 응?
4: 어쨌든 조정의 실세가 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1: 알겠네.
4: 난 한객주라는 인물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5: 여기 땅콩 좀 주세요.
3: 안 팔아요.
6: 한객주 계신가?
7: 지금 출타 중이시오.
6: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네.
5: 출타 중이란 소리 못 들었소.
4: 이거 바뀌어나.
7: 어허.
5: 괜히 성질 건드리지 말고 갈 길이나 가시오.
6: 그러니까 지금 갈라고.
7: 것도 못하는구만.

0: 정직주라는 놈. 품는 여자도 보통은 아니구만.
1: 임판서가 또 손님을 보냈습니다.
2: 참으로 지배한 양반이시구나.

0: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김상궁이 말이라도 건네준대냐? 한심한 놈.
1: 혹시 합니까? 뒤색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는 말이나 연례 감찰 신경 쓰시죠. 그지 김상궁? 뭐라고? 알았네.
0: 야, 시가 그러니까 화살에나 맞고 다니지.
1: 그러니까 연료감찰 빨리 끝내고 한양 가자고요. 여기서 죽기 싫단 말이에요.
0: 지금 연료감찰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2: 나으리, 계십니까?
3: 오셨습니까요?
2: 형수님 연료감찰을 안 해오시기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1: 아, 저 나으리께서 지금 뭐 연료감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시라.
0: 그래도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어.
2: 그럼 모시겠습니다, 나으리.
0: 나으리라니요? 부안이 동년배가소만.
2: 이모년생입니다.
0: 난 빠른 이모년이요. 가세.
2: 시간 들어가고 자빠졌네. 난 니들하고 뛰던가 보다, 씨.

0: 노비라도 지독원을 놓으신 모양입니다.
1: 전 것들이라 단속하는데 매만큼 좋은 게 없지요.
0: 단속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2: 여기가 며느라기 방입니다.
0: 힘드신 줄 알지만 꼭 필요한 절차라. 며느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처음 며느라기를 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릴 처사라며 불쑥 데려왔는데
3: 마영이라 하옵니다.
2: 혼례를 올리자마자 아들아이는 병상에 누웠지만 며느라인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아들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라이가 각시투구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슬픔을 잊어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또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켜 가나 보다 좋아하던 자에 실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이 못난 홀쉐미 살림 걱정에 죽지도 못하다가 각시투구 농장이 번듯해지자 결국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4: 곁에 있으면서 형수님 속 하나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가 죄인입니다.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잘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0: 사당을 최근에 다시 지으셨나 봅니다.
1: 3년 전 원인물을 불이 났었습니다.
0: 사당의 원인물을 불이라. 거참 괴이합니다.
2: 어쩌면 그 때문에 조상님들께서 노하셨는지도 모르죠. 형님도 그 이후 병이 다시 도지셔서 세상을 뜨셨고 형수님도 그리 되셨으니

0: 이런 게 있었는데도 감추고 있었다니. 한양도 아닌데 빨리 누구하셨습니다. 이관. 어디 보자. 죽은 김씨 부인의 자료는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분 남편, 그러니까 임자수 때 큰아들, 그 폐병을 앓았다던데 어찌 용케 결혼까지 했습니다.
1: 그게 진주로 요양을 가서는 많이 좋아졌었지요. 그랬으니 거기서 김씨 부인도 만나 혼인까지 한 거고요.
2: 그런데 왜 갑자기?
1: 그런데 3년 전 사당에 원인모를 불이나고 조상님들이 노하셨는지
2: 병이 도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찌찌뽕이요.
0: 예, 찌찌.
2: 네, 찌찌. 본론으로 들어가서.
0: 예, 본론.
2: 이곳 객주 말입니다.
3: 예, 예, 객주요.
0: 웬만한 상담보란 규모가 엄청나던데.
3: 예.
0: 규모가 크니 많은 현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3: 무슨?
0: 어느 정도요? 이곳 객주에서 전국의 특산물을 사들여오는 양이.
3: 그게 그...
2: 아니 도대체 벼슬은 궁궐에 잔디 깔아주고 얻으셨소? 한고을의 수령이 관내 사정에 그리워두어서야. 어디 객주 쪽 관리장부 좀 봅시다.
3: 예.
1: 그건 권한밖의 일이라 드릴 수 없습니다.
0: 라고 한객주가 시켰소?
4: 그럴 리가요. 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0: 만나본 적도 없다.
4: 그게 그 성이 아니라 한객주라고 불리는 것 말고는 딱히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지라.
0: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긴 상당히 크니 몸조심을 하겠지.
2: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5: 어른께서는 지금 아니 계시오.
2: 야!
6: 네가 어디서 그 직부를 좀 씹어봤나 본데 쌍놈 주제에 우리 나리께서 객주를 만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안 들려?
7: 안 들려!
6: 안 들린다잖아요.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2: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비키거라!
7: 괜히 난장 피다 얻어 터지지 말고 돌아가시오!
8: 안으로 매셔라.

0: 제가 계집이라 놀라신 모양입니다.
1: 아니, 완전 예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이것 때문에.
0: 흑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주는 밥이 아니면 먹질 않는지라.
1: 아까 그걸 먹을 정도면 크기가?
0: 황소만 하지요.
1: 어딘지 구경이나 한번.
0: 흑구나 보자고 여기 오신 겁니까?
1: 이게 무엇인지 알겠나?
0: 청나라의 자객들이 사용하는 흉기 아닙니까? 머리 뒤편 풍부혈에 꽂으면 흔적도 없이 즉사시킬 수 있지요.
1: 어찌 그리 잘하시는가?
0: 전 장사치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알아야지요.
1: 그 말은 이걸 거래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0: 아직 구해달라는 이는 없었습니다.
1: 돈만 되면 뭐든지 한다. 그렇다면.
0: 나리? 대체 이게 연료감찰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1: 이만하면 됐네. 그럼 이만.
2: 아이, 쪽팔려가지고.
1: 어차피 원하는 답은 못 들었을 거야.
2: 저라 가지고는 그 뭐 대단한 여자라고.
1: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2: 야, 한 책만 많이 보시면 뭐 하냐고요. 에? 말을 해봤어야 알지. 여자라고야 뭐 맨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만 보고. 뭐? 완전 예쁘십니다.
3: 야, 저 떨어져, 떨어져.
1: 아유, 그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에이, 괜히 만들었어. 이건 더 더워요, 저는.
4: 지랄 맛도 안 나고. 너비 팔자 씻으면 아는 거지. 맛은 뭔 어려 죽을. 새가 빠져 일어나도 보고 왔나 매질이야. 아유, 아씨가 어찌 기운을 내 피계치고 갈 수가 있는겨.
5: 말 조심해, 이 새끼야! 팽개쳐? 아씨가 그렇게 가실 뿐이야? 아씨 몰랐어! 걔가 내 소리 안 자고, 이 새끼야!
4: 아이, 누가 듣지라도 안 와, 들려고!

0: 배고파. 밥 안 주나.
1: 이거 간데 갔어. 가만 있어봐. 어이, 그 주먹밥 남은 거 있지?
0: 배고파, 인마.
1: 자, 빨리 가자고. 누가 보기 전에.
2: 어서 바람대로 구하지 못할까?
3: 아, 아닙니다요. 저희는 그냥 저놈이 배고프다길래 주먹밥을 준 것뿐입니다요.
2: 어허, 그래도 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봉필이 저놈을 죽여야 했는지 일단은 이놈들의 대답을 듣고 판단할 생각이다. 가만, 이건 갈퀴 같은데 이건 화가래. 왜 다비까지? 이런 모양은 본 적이 없는데.
3: 아시겠어, 마.
2: 아시. 이 농기구들을 아시가 만들었다고? 너희 노비들을 위해? 가만. 너희 이마. 각시 두고 두드러기.
4: 저, 날이.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아시가 자결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절대로 목숨을 가벼이 여길 분이 아니셨습니다.
5: 노비고 양반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 거야. 애초에 노비다 양반이다 정해놓고 사람을 만들진 않았다네. 보이는 것만 믿지 말게. 때론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2: 내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0: 그 노비 문서는 어찌 됐는가?
1: 임판서께서 가져가셨습니다.
0: 그럼 지금 원예 농장은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1: 아씨가 돌아가시고 한객주에게 넘어갔습니다.
0: 농장이 한객주에게?
2: 평등한 세상이라 정말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전 지금도 가슴이 묵묵한 게 그냥.
3: 참으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셨구려. 꿈으로만 생각했던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당신은 나 여자의 몸으로 이미 만들어가고 계셨소.
4: 나리? 나리?
5: 아까 본 화가래 말이야. 그런 모양은 본 적이 없거든. 농사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여자가 분명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계량한 걸 거야. 죽을 사람은 절대로 나중을 생각해서 농기구 계량 따윈 하지 않아.
2: 그렇다면은
5: 눈에 가시였겠지. 사당에 불을 내는 천주교 아들, 노비들과 맞먹으려는 며느리. 사당에 불을 낸 건 천주교도인 임유선, 김하영의 남편이었어. 그 이후로 임씨 가문은 임유선을 심판했고 사악하게도 김하영마저 연료로 박제하려 했던 거지.
2: 아니, 어떤 미친 놈이 천주쟁이를 연료로, 아니 그것도 저기 나리한테 넓힐 게 뻔한데.
5: 요즘 이 나라에서 천주쟁이 한둘 죽이 없애는 게 무슨 죄나 되겠냐.
6: 어쩔 셈인가?
7: 어쨌든 연료는 연료 아닌가. 그나저나 조사해봤어?
6: 공납 사건 이후에 재산이나 입지가 변한 인물은 딱히 없었네. 임판소도 전답이며 가산을 죄다 뒤집었는데.
7: 각시 투구꽃이 한약재나 무기로 워낙 가치가 높으니 농장 수익이 엄청나다. 그래서 임판사는 굳이 위험한 공납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6: 그럼 모든 건 한객주의 짓인 거군.
7: 아니, 임판사는 김하영이 죽고 그 알토란 같은 농장을 한객주에게 넘겼어. 왜 그랬을까? 둘은 한통속이거나 원수이거나. 김하영은 천주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은 게 아니야. 김하영의 죽음, 임판서와 한객주, 그 둘과 깊숙이 연관돼 있어. 공납과 연료 사건의 뿌리는 하나다. 일대로 삭도를 쫓쳐서 한객주의 뿌리를 응? 아,
8: 뽑아야겠어. 아.
7: 설정이네. 조심성 없는 하나.
9: 여기 노비 문서까지 자네가 부탁한 건 모두 남겼으니 이제 그만 장부를 넘겨줘야지.

0: 귀신 봤어. 귀신 봤어. 귀신 누구야?
1: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돌연사인 듯합니다.
0: 귀신이야. 귀신.

0: 머리 뒤편 풍부열이 꽂으면 흔적도 없이 직사시킬 수 있지요.
1: 아니 어딜 가면 이래서 간다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복날 뭐 뒷산에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만 다니니까 지금은 어디로 가는데요? 예?
2: 객주. 모든 의문의 끝엔 객주가 있어.
1: 뭐 재미난 구경거리도 있어?
3: 저 객주에서 원해 농장 노비들을 잡는 모양이요.
0: 어인 일이십니까?
4: 당장 그만두게.
0: 이제 노비는 재수관입니다. 새 주인이 무서운 걸 알아야 길들이기도 쉬운 법이지요.

0: 아무리 그래도 세상 천지에 사람을 저리 대하는 법은 없네.
1: 나리께선 이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어줍지 않은 동정 말고. 그럼 어디 노비들 대신 치도곤이라도 당해보시겠습니까?
0: 그러면 내가 그리하면 이 짓을 그만둘 텐가?
1: 못 들었냐? 밖으로 매셔라.

0: 구하긴 어렵겠는데요. 자식들이 꼼짝을 말하는 중이들이.
1: 소피라. 말이.
2: 드디어 제 이름을.
1: 한때 널 그냥 도둑놈으로만 생각했었다. 근데 이제 내 수족과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동안 너 없이 어찌 살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널 절대 잊지 않으마.
3: 에이, 무슨 세상 저렇게 그런 말 하나.
4: 웬 놈이냐! 계속 걸어! 난 궁금이 없다! 난 단독 겁니다!

0: 이건 수백 명을 죽어도 못 구한다는 단원의 글이.
1: 그 많은 현물을 돈을 바꾼다 해도 그 양이 얼마나 되겠소?
0: 그림이라면 가능하지. 한 점에 수백 명이 넘는 그림은 곧 돈이니까 새를 키우기 위한 뇌물로는 딱이지.
2: 쥐새끼들이 들끓으니 문단속 잘해야 한다.

0: 맞은 데는 괜찮으냐?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1: 따라오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 놈 따라왔다가 죽게 생겼네.
0: 엄마 놈?
1: 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못해. 어린 놈 새끼가 꼬박꼬박 이놈 저거.
0: 너 미쳤지?
1: 미쳤다. 야, 너 내 이름 뭐야?
0: 봉필이.
1: 이놈 두 사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겁은 많아가지고.
0: 손자병법이 뭔 말이야?
1: 아, 예, 손자병법. 이거는 보셨죠?
0: 당연하지. 손자병법은 질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병법으로서 인생 문제 전반에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작전의 보배 같은 책이야.
1: 그럼 저기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0: 네 몸무게가 얼마냐?
1: 제 몸무게요? 글쎄 내가 100근이 좀 되려나? 그건 왜요?
0: 그냥 궁금해서.
1: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손자병법은 머리만 읽었지? 궁금한 거 많아서 좋겠다. 이 뺀들새.
0: 난 뺀돌이 새끼인데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0: 아니, 이거 너무 정말 이거 심하신 거 아닙니까?
1: 이놈 말. 아, 하나 둘 셋. 이놈. 이놈 말은 개의치 마시게.
2: 과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루에도 수많은 돈이 오고 가다 보니 도둑은 어미 다루는 게 이 바닥이라 나리게 실수를 했습니다.
0: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1: 아, 그래도 이놈이 나가 있거라.
2: 그나저나 나리 같으신 분이 밤이슬을 맞아가며 객주에 넣은 일이십니까? 관가에 가셔야 말씀을 하실 모양입니다.
1: 객주에 나 말고도 도둑이 또 있던데. 별로 안 놀란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임판서 말이네. 농장도 자네에게 넘기고 오늘 노비까지 깔끔하게 넘겨줬는데 왜 도둑을 또 보냈을까? 당황이다. 그렇지. 천하의 한객주라도 그런 알토나 같은 농장을 거저 얻을 수는 없었을 거야. 그렇다면 분명 대가로 뭔가를 줬어야 했는데 자네는 아직 주지 않은 거야. 뭘까? 당연히 임판서한테는 없고 자네한테는 있는 거.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던지 아내가. 왜? 혹시 마음이 바뀐 거야?
2: 나리께선 아씨의 죽음으로 제가 이득을 봤다 생각하십니까?
1: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김씨 부인이 마침 자결을 하여 그 큰 농장이 다름 아닌 자네에게 넘어왔는데.
2: 아씨께서 처음 절 찾아온 건 3년 전 남편이 죽고 난 직후였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아씨께서 제게 내민 첫 마디는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해주시오. 아씨는 참으로 영특한 분이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 객주가 큰 화를 면하기도 하였지요.

0: 혹시 취용을 아십니까?
1: 취용이라면 당나귀 그림의 대가 김명국이 아닌가?
0: 그렇다면 어떤 게 취용의 진품인지도 아시겠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시 그림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 화지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물건입니다. 이 정도 화지를 김명국에게 내밀 정도면 재산이 넉넉한 세도가였을 테지요. 당연히 낙관도 찍었을 겁니다. 김명국은 궁핍했습니다. 낙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그러했다면 그림을 부탁한 세도가라도 낙관을 퍼서 찍었겠지. 그래야 훗날 제값을 받고 그림을 팔 수 있을 테니까.
0: 그럼 이 조잡한 그림이 진품이란 말씀이시군요. 취용 김명국은 밥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한 잔에도 그림을 그려주곤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증명할 길이 없으니
1: 소설이라 생각하고 들어주게. 어느 겨울밤 취용은 운 좋게도 기생이 따라주는 소절주로 줄임배를 채우며 당나귀를 그릴 기회를 얻었지. 언손을 녹이기 위해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워 만취할 때쯤 드디어 붓을 들었다네. 숲을 그리며 한 잔, 서생을 그리며 한 잔, 당나귀 머리를 그리며 또 한 잔.
0: 꺾인 허리를 그리다 기어이 붓을 놓고 기생의 붉은 치마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었지요. 훗날 치용이 죽고 그림값은 열 곱수로 뛰어 기생은 그림을 내다 팔기로 마음을 정했지만 뒷다리에 엉덩이가 없으니 제 값을 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해서 기생은 다른 화공을 불러 뒷다리와 엉덩이를 그려넣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차라리 미완성의 그림이었다면 값이 더 올랐을 것을.
0: 그 후로 아씨는 저를 도와 진품을 판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1: 그림 아래에 있는 표시는 김씨 부인이.
0: 그렇습니다. 일종의 진품 표식이지요. 그림 거래를 하다 보면 가품이 섞여들기 마련입니다. 한 점이라도 실수를 하는 날엔 한순간에 수천 냥이 날아가는데 나리께서 제 입장이라면 아씨를 죽이시겠습니까?
1: 그렇다면 임판서가 죽일 이유는 있었다. 김씨 부인은 여기서 공납 현물이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애초부터 알고 찾아왔군.
0: 이 꽃은 아씨와만이 닮았습니다. 언뜻 보면 새침한 모습이 각시와도 같은데 머리엔 전장의 용사와 같이 투구를 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각시투구꽃이지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꽃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도. 아씨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보신 겁니다. 흑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 냄새라는 옷을 빨지 않고 놔뒀다.
0: 제가 주는 밥이 아니면 먹질 않는지라.
1: 먹이를 주던 진짜 주인이 아니다. 방에 있던 자수 왼손잡이. 어떤가? 임판서가 원하는 걸 내게 넘겨주는 게.
0: 전 약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1: 약점?
0: 요즘 천주교 세례명단 찾으려고 온 나라가 난리라고 들었습니다만 나리께선 세례까지 받으신 천주쟁이 아니시던가요?
1: 약점이라. 금방 잡아올 테니 그때까지 몸이나 조심하고 기다리게.

0: 지주를 찾아라.
1: 임판사에서 빨리 한영을 회복해.

0: 그나저나 네 놈이 저놈을 죽인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이었구만. 이게 참주쟁이들 세례 명단이라든가. 여기 네 놈 이름도 있구만. 그렇다면 죽일 이유는 충분하지.
1: 이런 사악한 너의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0: 죄값? 한 갭주 정도면 죄값이 되려나?

0: 원수와 그런 죽마 구까지 죽이더니 네 놈도 참 모진 놈이야. 저놈이 맞느냐?
1: 예, 이 대짐을 들고 저를 찾아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요.
0: 이놈이 지금껏 사또들을 연쇄살인한 것도 네놈 소행이었다!

자신이 품었던 독은 무엇이었소? 독. 임판서를 죽일 독. 야! 임판서는 그림을 얻기 위해 공간을 빼돌려서 빼돌린 공간을 그림으로 세탁했고 김아영은 그 모든 걸 장부에 기록했다.

0: 가슴을.
1: 왜 이러는 겐가.
2: 아, 저기 중앙 앞에 있다.
3: 빨리 빨리.
4: 쉬어라!
5: 아, 쉬어라!
6: 형님, 아기가 빠졌슈.
5: 쉬어라!
6: 로이!
1: 자네들.

0: 이 수로가 백수로 돌아갑니다. 어서!
1: 끌어내!
0: 왜 나한테? 저희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은 아씨와 나리뿐이었습니다. 내 말로 기는 짐승들 반값도 안 되게 팔리는 게 저희입니다. 제 아무리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도
2: 어찌 제 비주를 해주던 걸 모르겠습니까?
0: 아씨, 이것들에게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씨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나리만큼은 지켜드려야죠. 어서 가십시오.

0: 또 왜 이래? 이번에 고양이한테 긁혔냐?
1: 그럼 자기가 또 말을 다쳤구만.
0: 반사가 꼴통한테 제대로 걸렸다. 아, 모양 빠지게 진짜.
2: 위험하니까 빨리 빠져나갑시다. 예?
0: 난 아직 찾을 게 있어. 가, 얼른. 너라도 빨리 피해. 찾긴 뭘 찾아?
2: 아, 뭐 그렇게 말하면 멋있게 보이는 줄 알죠?
0: 이놈이.
2: 그렇게 못하죠. 몰라요? 나 원래 말 잘 안 듣는 거.
0: 아, 살살 이놈아.
3: 사람들은 매수했어. 어디에 뒀을까?

0: 말이라며.
1: 아니, 괜찮으십니까? 네?
0: 안 돼. 오지마. 괜찮으세요? 네?
1: 어이, 참. 아, 개 두 마리 가지고 저 들어와. 쓰든 잡든 지네가 다 개지.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이제 나가세요.
2: 아이, 그래도 벤돌이 빨리 가라.

0: 추구했네. 네 너무 똑똑해서 꼭 찾아줄 거라 믿었지. 어쨌든 이걸로 공납비리 수사는 돈의 눈먼 한객주 소행으로 결론이 났군. 빈틈없이 또 기록했구만. 근본없는 천주쟁이냐니 감히 나한테 독을 품어.
1: 나 너 원래 하자인 줄 알았다만 이거 완전 꼴통이구만. 나란이라는 놈이 그 잘난 공납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 거야, 이 꼴통 새끼야.

0: 나 임총의 그릇을 고작 그 정도로 보는가? 이 나라 발전을 막는 놈이 누군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근본없는 서울들이나 감싸돌고 멀쩡한 한양을 두고 뭐 천도 정치를 잡다우라 하니까 네 같은 천주쟁이들이 미쳐 날뛰는 게지. 삐뚤어진 하늘이요, 죽여야 할 역적의 자식이군. 먼저 가 있으면 주상께서도 곧 따라가실 게다. 여러 조선의 개혁 따윈 필요 없어!
1: 나리! 나리! 나리 어디 계십니까요? 나리! 나리 어디 계십니까요? 아니, 나리께서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요?

0: 안 돼! 이리 와! 남매! 옳지. 옳지. 기다려. 기다려. 앉아.
1: 마리! 괜찮으세요?
0: 안 괜찮으시구나. 환객 주 보내서 짤입니다.
2: 환객 추가?

감찰나를 게 아뢰옵니다. 벼랑에 몸을 던지고도 살고자 했던 저였습니다. 허나 제 의지만으로 극에 달한 임판서의 욕심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리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리께서 사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0: 관객주에게 전해라. 손자병법의 기본 원칙은 바로 적을 속이는 것. 그 36개 전법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꽤 쓸모가 있을 거라고. 36개 전략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반드시 한양의 소신을 전달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목인 손자병법 제33개 반간계. 적의 적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1: 웬놈이냐?
2: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히는 법.
1: 이놈은 정처가 뭐냐?
2: 그냥 이놈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아두거라.
1: 객주 쪽이냐?
2: 돌대가리는 아니군. 한객주의 명으로 나리게 때 붙어있었다.
1: 날 왜 찾아온 것이냐?
2: 불쌍한 사냥개 목숨 구해주러 왔지. 임판사가 널 노려.

0: 적을 알고 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손자병법 제14개 자시환원. 죽은 시체를 살려 일으킨다. 천하의 조조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
1: 여봐라! 천연! 아, 여기 천연과 판결음을 잡아와라!
2: 네!
0: 제20개 혼수 모험. 이제 물을 흐려 고기를 잡을 차례.
3: 불이 나면 누군가 죽어나가지. 누가 불을 냈을까? 저기 늘 잡으러는 불빛이 보이냐? 생각이 정리되면 한객주를 찾아오시게.
4: 에이구, 이놈은 또 굶어갔으니 잡아먹지도 못하고.

손자병법 제6개 성동격서.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라. 반드시 시간을 벌어내야 한다. 아직 설계 단계일 뿐이지만 거중기의 농무까지 결합한 나의 멋진 구상이 실현만 되었다. 이 세상에 들어올리지 못할 물건은 없을 것이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었으니 최후의 일전을 준비해보자.

0: 네놈! 네놈이 어찌하여 영이 나를 살려두었느냐?
1: 영감께서 죽인 아씨를 제가 살려뒀다고요. 저한테 이러시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요? 제가 입이라도 방긋하면 어찌감 당하시려고.
0: 감히 날 협박하는 거냐?
1: 영감을 위해 큰 도련님도 죽였고 사또들도 모자라 감찰나리까지 죽였는데
0: 이 천한 놈이 감히 어디라고?
1: 어떻게 나왔다!
0: 멈추라!

0: 오셨구려. 아주 맞춤한 시점에.
1: 인연이 어찌.
2: 어디 죽었던 조카 며느리가 살아 돌아오니 기분이 어떠신가?
3: 놀라셨습니까? 벼랑 끝에 서보니 알겠더이다. 서방님이 얼마나 하늘 품고 눈을 감으셨을지. 살려달라 손을 뻗어도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그 심정을.
2: 임판선 내 인원! 감히 어명을 받고 공납 비리를 수사 중인 나를 모함해? 니놈이 빼돌린 공납과 각시 투구권 밀수출로 온갖 관리를 매수하여 역모를 꾀하려 했음을 어서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1: 글쎄, 네 년이 품고 있던 독도 다 태워버렸고 네 년과 한 동석인 객주놈도 이미 죽어 사라졌는데 무슨 근거로?
2: 객주놈?

0: 그러구나. 제때 와주셨군요. 좀만 더 늦었으면 갔다 갔어.
1: 임판서, 내 이놈. 너는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육을 죽이고 이 나라의 관리들도 모자라 과인까지 헤아려 했다.
2: 모함이옵니다, 전하.
1: 닥치거라, 이놈! 지금 네 놈의 입으로 죄상을 모두 자백한 것을 여기 있는 병사들과 내가 모두 다 들었느니 감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입에 담느냐? 여봐라!
2: 전하! 여기 이놈은 천조장이옵니다. 여기 이년도! 여기 이것들 세례명단이 있어옵니다.

0: 아이 새끼야, 끝까지 사람을 놀려.
1: 주로
0: 못 들었느냐?
2: 이놈을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자고.
3: 예스.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이건 죽은 도사의 몫이고! 이 녀석! 이 녀석 뭐야? 이건 내 친구 흑구의 몫이다!

0: 귀신 될 뻔했잖아.
1: 아, 뭐 나무 밑에 숨어있다가 건져달라며.
0: 건져줄 거면 좀 일찍 건져주든가.
1: 아, 참, 뭘 해줘도 지랄이야, 지랄이.
0: 뭐, 지랄? 어? 이놈 무새끼가 진짜 너 뭐라 그랬어? 지랄이라고. 아, 이놈이야, 이게 되는 게 없구나, 진짜.
2: 아, 진짜 아파, 진짜 아파.
0: 이놈이 이게 버릇이 하도 없어서 잠시 교육 중이었습니다.
3: 고생이 많으십니다, 객주하면.
0: 고생은 무슨 객주라니요. 저는
4: 고집 그만 펴십시오. 아씨가 살아야 더 많은 사람이 삽니다. 임판사 사병들만 따돌리고 곧 따라가겠습니다.
3: 꼭 그리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4: 가자.
5: 아이고, 너도 간다고?
4: 미리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0: 아, 죄송하다니 무슨. 사실 눈치는 다 채고 있었네.
4: 그러십니까? 저는 그 마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0: 내가 만난 한객주와 임판서가 만난 한객주가 다른 인물일 거라고는. 참. 그러고 보면 임판서에도 참 똑똑이야.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3: 임판서가 속은 게 아니지요. 안드레아님께서 원래 한객주이셨으니 속으신 분은 오히려 나으리시지요.
0: 어, 안드레아? 아니 그럼 보필이도 세례를? 뭐 어쨌거나 이제 부인 덕에 노비들도 좀 살만해지겠군요.
3: 전 청나라로 가려 합니다.
0: 청나라요?
3: 농장을 만들던 순간부터 거긴 노비들의 것이었어요. 이제 그네들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제가 떠나야지요.
0: 아, 참. 그 아녀자들은 다 이러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그 객주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굉장히 쭉쭉빵.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상궁을 닮...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이지요, 너무 완벽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소? 잎은 부족할 때 그때가 가장 매력적인 것이라오.
3: 나으리, 천주교도 맞으십니까?
0: 글쎄요, 맞을걸요.
3: 천주교도는 뭔가 온화하고 겸손한 뭐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6: 수학자 최석정이 쓴 구술하게 보면 복잡한 산법이 나오는데 선비들 사이에서 그 산법을 누가 먼저 푸는지 내기가 벌어졌었다오. 그때 마침 내 누이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산법을 풀 서양기구가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준다 하지 않겠소. 그래서 내가 세례시장까지 갔는데 아니 세상에 왜 거기서 웬 재수없는...
7: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8: 아멘.
9: 부인. 제가 세례를 받은 건 꼭 구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던 차에 부인께서 마지막 그 물건을 가져가시니 내 염치...
3: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저도 꼭 구하고자 했던 물건이라 저를 탓할 시간에 한 발로 준 선비님 자신을 탓하십시오.

0: 정말 인사 없이 가셔도 되겠어요?
1: 내가 눈치 없는 양반 덕분에 곤장에다가 녹았어요. 이제 안 본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2: 어? 아씨 저기

0: 사람이 만났으면 주기 잘 맞았을 텐데.
1: 이미 한 번 만났으니 언젠가 또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또 개를 훔친 거야? 훔치게 잡아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나리랑 무슨 채식하셨나? 넌 지식은 조선에 돌아가면 죽여. 근데 장난은 어쩐 일로 아씨를 꼭 만나야겠네.

0: 어제 나를 가슴 떨리게 했던 그 사람도, 내일 나를 외롭게 만들 그 사람도.
1: 미안해, 내가 나쁜 놈.
2: 아니야, 정민씨 좋은 놈이야.
0: 먼 훗날 내가 행복했었다 말할 그 사람도, 모두 그 사람, 그 한 사람.
3: 미영,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
0: 얼마나 더 사랑해야 사랑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게.
2: 자기 나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난 자기 콜레스테롤 수치, 시력, 소매 사이즈, 바지 사이즈.
4: 나도 알아. 미용 가슴 사이즈, 에이컵.
2: 쪼잔하긴 또 얼마나 쪼잔한 줄 알아? 먹어봐, 그때부터 치우라고 했지. 이 남아 도대체 몇 년째 있는 거야?
5: 내가 창피해?
2: 아, 창피하지 그럼.
6: 미녀에서 마녀로 변환하네.
4: 처음 보는 여자를 보면 예쁘지도 않는데 막 하고 싶어.
6: 혼남에서 진상으로 변한 남편.
7: 그렇기보단 머리가 별론가 봐요. 머리는 저렇게 큰데.
2: 그지같지 뭐.
4: 저 돼지 진짜 먹는 것 좀 봐.
8: 바람 폈지?
4: 아니요.
8: 저 새댁이 바람 폈나?
7: 내가 보는 앞에서 어린 남자 새끼랑 뽀뽀했어?
6: 이래도 결혼할라오?
2: 죄다 발끝이 난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조용히 좀 살자, 우리.
9: 강민 씨가 내 첫사랑이야.
1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1: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0: 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취향이 너무 잘 맞아서 각자 곡을 들려줬었어요. 그때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주로 들려줬었어서 딱 떠오른 단어가 음성 녹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 말을 그만 먹어.
0: 왠지 이번 연도에 좀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 좋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해.
2: 잘 되면 좋겠어요. 슬프겠죠.
0: 하지만
1: 받아들이고 네. 또 다른 것을 열심히.
3: 두 분은 오늘 어떤 호흡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래서 좀더 끈끈한 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게 모 아니면 도가 좀 있던데, 저도 홍민호라는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거의 의절했거든요.
4: 저희도 의절할 것처럼 싸우고 다시
3: 네.
4: 가족처럼 화해합니다.
3: 저는 지금도 그형욕한 30분 동안 할수 있어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예.
4: 저도 얘욕 30분 동안 할수
3: 아.
4: 있어요.
3: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0: 그런 편이에요.
3: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저 팬이에요.
3: 그래요?
0: 저 오늘도 못쏠 보고
3: 모태솔로?
0: 왔어요. 네.
3: 모태솔로 그 웃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0: 네, 저희 사랑 가득한 곡들 들려드릴 테니까 사랑 많이 받고 가세요.

0: 잡고 인사하면 되나요?
1: 뭔가 굉장히 준비된 느낌이에요, 지금.
0: 편하게.
2: 재수니까.

0: 욕심을 버린 거죠. 이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1: 그리고 원래 둘이서 많이 했었거든요. 둘이서 딱 네 개의 소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도 해서 이번엔 그런 걸 또 보여주면 좋겠다. 합을 맞추는 시간을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는 최다 인원이었고 오늘은 최소 인원이에요. 그 밴드셋을 경험하고 나서 이번엔 더 여백을 줘보자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요. 난 너가 없을 때 너가 있는 척을 하고.
2: 아, 그래?
1: 그럼 나는 이렇게 보는 척을 해.
2: 예측?
1: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곳이고.
2: 네. 예측 불가입니다.
1: 예측 불가 헬로룩.
3: 우리 나르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막 자신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완전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자신 있으세요?
4: 있습니다.
3: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 좀 자신이 더 생기셨을까요?
4: 둘이서 나왔잖아요.
3: 네.
4: 저만 잘하면 되는.
3: 동의하세요?
4: 아. 저는 그래서 더 떨려요.
3: 그래요?
5: 저만 잘해야 되니까 떨립니다. 예.
4: 오늘 어떤 팀이든 누군가한테는 좀 최고의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 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6: 그냥 선이랬던가 모른 척을

나르디스 분들이 저번에 같이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이런 거지.

0: 저는 헬로룩이 하고 나서 바로 EP를 내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했습니다.
1: 공연도 거의 없으시다.
0: 맞아요. 맞아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저번에는 트라이 하는 느낌이었고 이번에는 그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커버에 입은 티셔츠를 한번 상징성을

기타 연습 많이 했고 기타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타와 조금 더 친해지는 단계가 될것 같아서. 제가 엄청 화려한 음악을 하거나 사운드적으로 압도를 하는 음악을 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전해주셔서 잔잔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을

0: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들요.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start of the week.
1: 그렇죠.
0: 주말 공부 좀 하셨어요?
1: 주말에 그래도 오늘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0: 어, 오,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 맞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들춰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0: 아,
1: 책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0: 아, 네. 예.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제목이 높은 전기요금. 아빠가 의심된다. 라고 해서 지금 뭐 엄마와 아이 사이에
1: 네.
0: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뭔가 전기요금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1: 그쵸.
0: 어, 그 의문의 일패를
1: 아빠밖에
0: 당할 수도 있네요.
1: 뭐 범인이 없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지금 아이에게 물어보는
1: 그쵸,
0: 거예요. 너 이거
1: 그쵸.
0: 봤어? 이러면서.
1: 자, 왜냐면 범인이
0: 예. 네.
1: A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0: 아빠 아니면 넌데.
1: 그쵸,
0: 이런 느낌이에요.
1: 그쵸.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그래서 핵심은 훨씬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얼마나
1: 그쵸.
0: 많이 나왔으면 지금, 네.
1: 좋아요. 그럼 전기요금
0: 에.
1: 폭탄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0: 오케이.
1: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어?
2: What's wrong, mom?
1: 전기요금 고지서.
2: What was so?
1: 유 에어컨디셔너, 유 게임 컴퓨터, 일렉트릭 택스, 피.
2: Tax,
1: 예.
2: fee,
1: 피.
2: all the
1: 예. 그빌
2: electricity
1: 빌.
2: bill.
1: 예. You saw?
2: I
1: Did you see?
2: think so.
1: 에?
2: Think so.
1: 아니,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났어.
2: What's wrong?
1: More expensive last month.
2: Oh,
1: Yeah.
2: it's higher than last month.
1: Yeah.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1: Why? Why?
2: Dad
1: Dad?
2: always leaves the TV on.
1: 기사 잘.
2: Dad always leaves the TV on. He
1: TV
2: doesn't
1: always
2: turn it off.
1: TV on?
2: 예. He just leaves it on and goes around. It's dad's fault.
1: 어쩐지 잘 때도 켜두더라니 진짜. 아우, 가서 진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여보!
0: 네. 아우, 상황극.

0: 잘 봤습니다.
1: 네네.
0: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진짜 좀 자녀와 그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인터랙트 하면서
1: 그쵸?
0: 연기 연습하면 진짜 제대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0: 네, 많은 표현 또 준비해 놨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3: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s.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근데 이때 표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눈이 약간 이번 달에 너 봤니?
0: 이럴 수
1: 아,
0: 있어요.
1: 이런 느낌.
0: 고지서를 손에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
1: 이게 뭘까? 네, 이런 느낌. Did you see? 봤어, 너? 그 다음에,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The bill this month.
0: 거기도 한번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끊어도 되겠네요.
0: Yeah.
1: 전기요금 고지서 이번 달이잖아요.
0: Yeah. 네.
1: 오, 그러면은, 전기요금. 이게 고지서니까.
0: Yeah.
1: 전기요금, electricity.
0: 지금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1: Electricity. City.
0: City.
1: City 맞아요?
0: 그 도시에 가고 싶은
1: 거예요. 예, 예, 예. 네. Electricity가, electricity. 네. 그 다음에.
0: 거기까지.
1: 여기까지예요?
0: 멈추세요.
1: 요금이 없어요.
0: 세이브했습니다.
1: 텍스.
0: 아, 이거는 의역이에요.
1: 아, 그래요?
0: 자, 맞는 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네. 그러니까 요금이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bill 자체가 청구서잖아요.
1: 아.
0: 그래서 전기 청구서. 이렇게 영어에서는 쓰게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electricity. So, 이 정도의 강세를 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1: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일렉트릭까지 썼다가
0: 그때
1: 호되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0: 호되게까지는 아니어도
1: 예.
0: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오케이. 자, 우리 강세 한번 제대로 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1: Electricity. Electricity.
0: 약간 어렵죠?
1: 어렵네.
0: 강세가 electric, 여기 가니까 여기 갈 것 같지만 사실 명사는
1: 그러게요.
0: 여기 갑니다.
1: Electricity.
0: Electricity.
1: Electricity.
0: 그렇게.
1: 아, 어려운데요?
0: 네. 자, 이게 전기라는 명사입니다.
1: 음흠.
0: 그럼 저번에 슬기 씨가 쓴 형용사 전기에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1: 그게 이거 아니에요?
0: 조금 덜 가서 멈추죠.
1: 그쵸. Electric까지.
0: 오케이. Electric. Electric. Electric.
1: 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형용사로 전기에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서 얘기를 할 때요. Electricity bill이라고 또 하고요.
1: 네.
0: 어떤 사람들은 그냥 electric bill이라고도 하고요.
1: 오,
0: 둘 다 사용합니다.
1: 되는군요.
0: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bill 나와서 bill, right? 네. bill, 비슷한 게 check이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세요?
1: 비를 고지서 그 체크는 저 수표인데?
0: 맞아요.
1: 수표.
0: 그런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둘 다 뭔가 사용했으니까 이용했으니까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고지서로 둘 다 쓰지만
1: 쓸 수 있어요.
0: 차이가 있습니다. 이 bill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도 쓰고요. 집에 날아오는 이런 고지서도 bill입니다. 하지만 check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런 you know
1: bill
0: 음식값
1: 네.
0: 뭐 내라
1: 네.
0: 그걸로는 쓰지만 집에 책이 날아온다고 쓰진 않아요.
1: 아.
0: 그럴 때 집에 책이 날아오는 거는 그거는 수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뭐 보조금 같은 게 뭐 예를 들어 나왔다든가 그럴 때 쓰는 수표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안 씁니다.
1: 빌만 집에서는
0: That's right. 그런 차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요. 이번 달에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1: 네.
0: 자, 뭐가 나왔어요?
1: This month.
0: That's right. This month. Right? So 이것을 문장 뒤에 넣어주면 나 이번 달에 뭐뭐뭐 했어
1: 네.
0: 이번 달에 뭐뭐 할 거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 있어.
1: 나는
0: 가지고 있다 중요한 시험을 일단 거기까지만
1: I have an important exam.
0: 그렇죠.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그렇죠. Very nice. I have an important exam. 오,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This month. 오. 자, how about this?
1: 네.
0: 비동사 ing 써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 ing가 한참 하고 있다도 되지만요. 오케이. 확정된 미래 사실도 됩니다.
1: Yes.
0: 뭐뭐 해 이런 느낌. So, 아, 우리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해. 이번 달에. 자, 고용하다가 뭐죠?
1: Hire.
0: Hire. 그럼 우린 고용해. 비동사 ing 쓰면.
1: We are hiring.
0: Hiring. 더 많은 사람들.
1: More people.
0: People.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This month. 꽤나 긴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Okay. So, 여기에서,
1: yes.
0: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1: Okay.
0: 네, 뭐 비동사 ing. 어? 확정된 미래 사실이요? 어떤 시제죠? 하시는 분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1: 맞아요.
0: 원초보 영어에서. Don't worry,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0: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1: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very nice. 자, 다음 문장은요.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라고 여기 이제 억양을 주시고 어머니가
1: 그러네요.
0: 얘기를 했습니다.
1: 지난달보다 아주 훨씬 많이 나왔어. 이런 느낌. It's much higher than. 오, 그거는 많다. 많다.
0: 높다.
1: 많이 높다.
0: 아.
1: 많이 높다. 뭐보다? 지난달보다. This month 하면 되겠네요.
0: 오.
1: 오, 이거는 좀 약간 살짝 꿀인데요.
0: 오, 예. 오케이, 오케이.
1: 달콤해요.
0: 자, 보겠습니다. It's much higher than this month. 방금 this month가 나왔었잖아요.
1: 그쵸.
0: 이번 달 거 봤니?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지난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 아, this month는 이번 달이죠?
0: 그렇죠.
1: 아.
0: 이번 달 거 봤니? 이번 달 거보다 많이 나왔어.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약간 들으면서 엄마,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0: 지난달과 예. 비교했을 때.
1: Last month.
0: That's right. So
1: 그러네요.
0: this month 아니라 last month라고 하면 이것도 지난달, 명사도 되고요. 사실 지난달에 라는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Okay? So hire 하게 더 나왔다. 근데 보세요. hire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런 거를 어떤 형용사라고 하죠, 문법에서?
1: 비교급 형용사.
0: 맞아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네. 뭐뭐한이 아니라 더 뭐뭐한
1: 네.
0: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비교급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조금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줬어요.
1: 어? Much.
0: Much를 붙였죠.
1: 네.
0: 그러면 훨씬 더 그러한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0: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냥 higher 아니라 much higher 이라고 얘기를 했죠.
1: 근데 이런 게 이제 앞에 나오면요.
0: 네.
1: 우리는 참 그 억양에 따라서 뜻이 좀 많이 달라지고 강해지기도 하잖아요.
0: 네, 네.
1: 오, 그게 훨씬이야. 진짜 훨씬. 이렇게 하면은 진짜 더 강력해지잖아요.
0: 오, 그럼요.
1: 근데 영어는 그냥 머치가 최상이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억양을 줘요 또.
1: 그래요?
0: Much higher.
1: 아,
0: 이런 식으로. Right?
1: 비슷하네요.
0: Much higher.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영어 자체가 이 language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조금 그렇게 감정을 많이 넣어버립니다.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똑똑한 거는 뭐예요?
1: Smart.
0: Smart. 그럼 더 똑똑하면요?
1: Smarter.
0: Smarter. 그러면 리아는 훨씬 더 똑똑해. 그러면은요?
1: Leah is much smarter 그래. than. Smarter.
0: than 안 해도 됩니다.
1: 예.
0: 비교 뭐 만약에 than me 할 수는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요. 자, 강한 게 뭐죠?
1: Strong.
0: 더 강하면.
1: Stronger.
0: 훨씬 더 강하면.
1: Much stronger.
0: 그렇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훨씬 더 강해.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한번 읽어볼게요. Leah is much smarter.
1: Leah is much smarter.
0: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This robot is much stronger.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much 대신에 구어체에서, 회화에서 많이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아, 그거, 아, 그거 있지.
0: 훨씬 아주라는 뜻이에요.
1: 예쁜 거랑 똑같은 거죠?
0: 예쁜 거요?
1: Pretty, 꽤, 그죠?
0: 훨씬. 오케이. 자, pretty는 꽤나 라는 뜻이에요. 꽤나.
1: 그 훨씬 아닌가?
0: 그 훨씬이랑 꽤나는 다르죠.
1: 아,
0: 꽤나는
1: 그래요?
0: 약간 조금 요 정도라면 much는 확 올라가죠.
1: 아.
0: 그래서
1: 왜?
0: way라는 게 있습니다.
1: 아, 이거 그때도 알려주셨는데 맨날 까먹네요, 제가.
0: 그래서 this way? is

0: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자,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 EBS 왕초보 영어 역사상 정말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문장.
2: 엄청 짧은데요?
1: 네.
2: 왜?
1: 왜인지 알 것 같아요. 하면서
2: 왜인지
1: 아이가
2: 알
1: 얘기합니다.
2: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주고 싶은 마음.
1: 그런 마음.
2: I think. 나는 생각해요. I know. 내가 아는 거를요.
1: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왜에 해당하는 거? Why?
3: 모든 것을 노래로 승화해 줍니다.
2: 네, 그래야지 why. 집중이 잘 돼요.
1: 그렇죠. 네. So, I think I know why. 왜인지 알 것 같다. 정답? 맞습니다.
2: Why?
1: 뭐, why는 의문사로 문장 앞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유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why 대신에요. The 뭐뭐라고 써도 돼요. 진짜
2: 알죠.
1: 이유라는 단어 쓰셔도
2: 돼요. 저 사실 이거 쓰려고 했어요.
1: 아, 오케이.
2: Reason. 네.
1: R-E-A-S-O-N.
2: Yes.
1: Yes. So, I think I know the reason. I think I know why. 둘 다 괜찮아요.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 왜를 얘기를 해봤고요. 평소문을 그냥 쓰면 I know why 하면 확신이 좀 있지 않아요?
2: 확신 완전 있죠.
1: 나 왜인지 알아요.
2: 나 왠지 알아.
1: 근데 앞에 I think, 난 생각해요를 넘으로써 좀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2: 그쵸.
1: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면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 think 평소문이라고 하는 거. 뭔가를 하더라도
2: 네.
1: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I think 평소문. 평소문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어부터 출발하는 어순입니다.
2: 또 이렇게 말해주면 약간 그 겸손한 느낌도 있어서.
1: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아. 나 있잖아. 걔 아는 것 같아.
2: I think I know him.
1: 그렇죠. I know him. 100%. I think I know him.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
2: 네.
1: 자, 실수는 mistake이지만, mistake이 아니라, 잘못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로 시작합니다.
2: Fault.
1: Fault. F-A-U-L-T. Fault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그거 내 잘못인 것 같아.
2: I think it's my fault.
1: I think it's my fault. 좀 부드러워지네요, 확실하게. 그죠?
2: 네.
1: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살짝 부드럽게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정도가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I think I know him.
2: I think I know him.
1: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fault.
2: I think it's my fault.
1: Alright, 자, 이번에는 아이가 그러면서 I think I know why.
2: 멋있다. I think I know why.
1: Alright, 그래서 지금 엄마와 한 팀이 되려는 느낌입니다.
2: 그쵸?
1: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2: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1: 그렇죠. 지금 왜 그 비리 높게 나왔을까요?
2: 네.
1: 아빠가 항상 TV
2: 켜두시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아이가 본인이 뭔가 잘못해놓고 게임을 너무 했다든가.
2: 그렇죠.
1: 이래놓고 이제 약간 그런 걸 수 있어요.
2: 불 맨날 켜놓고 갔는데.
1: 그럴 수도 있어요.
2: 에, Dad leaves the TV on. 아빠가 떠납니다. TV를 on 해놓고. 에, 근데 또 항상 떠나신대요. 항상 떠나면 또 이건 또 우리가 참을 수 없거든요. Always. 항상 leaves the TV on.
1: 아, TV를 켜놓고 항상 떠난다.
2: 네.
1: 자, 그래서 약간 양념에 가까운 표현, 바로 always를 넣어봤는데요.
2: 이것도 부사죠, 선생님?
1: Yeah, always,
2: 부사.
1: right?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정답. 맞습니다.
2: Yes.
1: A-L-W-A-Y-S.
2: Mm-hmm.
1: 발음할 때 아시죠? Always가 아니라 A-L은 항상 all에 가깝게 이 모양 벌리셔야 됩니다. Yes. 한번 발음해볼게요. Always. Always.
2: Always. Always.
1: 네. So, dad always.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네.
1: Dad always leaves the TV on.
2: 네.
1: Right. 자, 지금 leave를 이렇게 켜두고 뭐 떠난다라고 했는데 물론 leave가 떠난다라는 뜻도 있지만
2: 네.
1: 사실 뭔가를 어떤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거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leave예요.
2: 아.
1: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 아.
1: Hey, leave me alone. 들어봤어요?
2: Leave me alone. 나 혼자 두지 마.
1: 둬요.
2: 아, 둬.
1: 혼자 둬요.
2: 날 좀 혼자 둬.
1: 그렇죠. Leave me alone하게 leave한다. 그건 떠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상태로 둬라 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leave를요.
2: 네.
1: Leave 명사 on 해놓으면 이 on 자체가 on and off 있죠.
2: 오.
1: 거기서 켜진의 뜻이 되면서 뭔가를 on한 상태로 leave 한다는 건 또

0: 떠나 어디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상태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1: 펴두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입영작을 해야 되고, 사실은요, 이 leave라고 하는 것은 패턴 중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핵심 패턴 중에
1: 네.
0: 중요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0: 자, leave 과거형 뭐예요?
1: Left.
0: left예요.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나내 전화기 켜뒀다. 어떡하지? 아, 배터리 닳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내 전화기를 켜진 상태로 둔 거예요.
1: I left my phone on.
0: on. very nice. oh, I
1: Yes.
0: left my phone on. 자, 이번에는 명령어로 해볼게요. 아, 그 불들 있잖아. 그 불들을 그냥 켜둬. 지금 켜져 있잖아. 그냥 놔두면 돼. 이런 느낌. 그 불들이 뭐죠?
1: The light.
0: yeah. 그럼 어떻게 해요?
1: 자, leave the light on.
0: That's it. Leave the lights on. Hey, just leave the lights on. 이런 식으로. Leave the computer on. Leave the TV on.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leave the lights on. 이거는 좀 외워도 되겠다. 그럼.
0: 진짜. 왜냐면 켜도 꺼도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얘는요. 제가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0: Leave 뭐뭐 하고 오늘 제가 고정했죠?
1: 예.
0: 켜진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형용사 같은 것으로 다 바꿔도 돼요. 사실은요.
1: 다른 형용사 같은 거요?
0: open이라든가 closed라든가 그런 것을 on 대신에 써도 된다는
1: 아,
0: 거예요.
1: 열어둔 채 같다, 이런 거
0: 열어둔
1: 할
0: 채,
1: 때.
0: 열어두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패턴을 연습하시고
1: 열어두다.
0: 싶으시면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켜진 걸로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리려고요.
1: Yes.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left my phone on.
1: I left my phone on.
0: Leave the lights on.
1: Leave the lights on.
0: Leave the lights on.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꺼둬라. 이미 꺼져 있어요.
1: 네.
0: 켜지 마. 그대로 끈 상태로 둬라. 그럼 이거 앞에 똑같이 뭐 쓰면 되겠어요?
1: Leave 쓰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Leave it off. Leave it off.
1: Leave it
0: 그러면
1: off.
0: 그거 괜히 파워 온 하지 마. 그냥 leave it off. 꺼둬.
1: 이거 완전 외워야겠다.
0: 오, 그러니까요.
1: 네, leave it off.
0: 자,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했는데, TV 앞에 뭐 들어가 있어요?
1: The.
0: The, right? 그 TV라고 했죠?
1: 네.
0: Okay. 자, TV라는 게 이런 the나 어가 안 들어간 TV가 있고요. 바로 그 TV라고 하는 the가 들어가,
1: 무슨
0: 아니면
1: 차이죠?
0: a TV, right?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TV라고 그냥 하면,
1: 네.
0: 우리 보통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m watching TV라고 해요.
1: 그죠.
0: TV 앞에 어나 더안 써요. I'm watching TV. 나 그냥 TV 보는 중이야. 이건 TV가 개념이에요. TV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Okay. Hey, do you want to watch TV?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TV는 그 TV, 하나의 TV, 이걸 뭘까요? TV,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실제로
1: 네네.
0: 들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watching the TV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는 내 TV가 뭐가 고장났는지 보고 있다. 그럴 때는 looking을 보통 써서 I'm looking at the TV. What's
1: Yes.
0: wrong? I'm looking at the TV. 그때는 the TV. 실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1: Okay.
0: So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다 이런 느낌보다는 watch를 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1: 그쵸.
0: 개념으로 보통 쓰기 때문에 the가 보통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 TV,
1: The TV.
0: 기계를 켜둔다기 때문에 the를 쓴 겁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1: That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봤니?
1: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0: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1: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0: I think I know why.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Ja, 입으로 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심플합니다. 문장 뒤에 this month 넣어주면 돼요.
2: 네.
1: 자, 나 이번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나는 중요한 시험을 가지고 있어, 이번 달에.
2: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1: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2: Mm-hmm.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번 달에 사람 더 많이 채용해. 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한대요, 이번 달에. 비동사 네. ing로.
2: 자,
1: we
2: are hiring
1: 더 많은 사람들?
2: Hire.
1: 더
2: hiring,
1: 많은 사람들?
2: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much better 아닌데 이거?
1: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보죠?
2: 더 more people.
1: People. 이번 달에.
2: 하지만.
1: 오케이.
2: 예. 아, 멋지 멋지 비교급이랑 헷갈렸잖아요.
1: 그 훨씬이죠. 훨씬이죠.
2: 아, 그렇군요.
1: So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2: 네.
1: How about this? 자, electricity bill 이거 기억하시고요.
2: 네.
1: 너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 봤니? 너는 그 전기 bill 봤어? 이번 달에?
2: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1: All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an important exam this month. We are hiring more people this month.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알라이트, 다음은요. Much, 이제 나왔네요.
2: 아, 이제 나왔구나.
1: 아, 자, 갑니다. 리아가 훨씬 더 똑똑해.
2: Lia is much smarter.
1: 그렇죠. 이 로봇이 훨씬 더 강해.
2: This robot is much stronger.
1: Alright. 지난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 자, 그건 훨씬 더 높아, 지난달보다.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1: 그렇죠. 읽어볼게요. Lia is much smarter. This robot is much stronger.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수고하셨습니다.
2: Yeah.
1: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4: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see the electricity bill this month?
5: 어?
2: It's much higher than last month.
5: I think I know why. Dad always leaves the TV on.
2: Always TV on?
5: Always leaves always. It on. It's his fault.
2: Wow. Wow.
1: Great job, you guys.
2: 네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그 극장에 음료가 허용되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drinks allowed in the theater?
1: 그렇죠. in이 들어간다는 거.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Much, 비교급 형용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 시험이 그냥 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
2: 아.
1: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를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아하.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1: 좋습니다. 우리가 영작할 때요. 평소문을 배웠다면 그걸 질문형으로도 바꿔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영작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 롤플레이를 통해서 또 흡수가 되잖아요.
1: Sure.
2: 네.
1: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한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돕고 30살에 자립했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경 쓴 거는 50대 이야기입니다. 50이 지천명,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내 안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혹시 지천명이 되나? 저 지천명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지천명이 지금 되고 계세요? 내 속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어떤 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냐라는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 나의 관계를 재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살면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가 관계를 정리하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은 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관계이냐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가는 관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에너지 수준이 20대 때하고는 달라지죠. 예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 방전이 돼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듣기 싫은 가수 얘기도 같이 좋아하는 척 해주고 그러곤 했었습니다. 가기 싫은 운동장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50대 때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는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과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에너지는 줄었는데

관계는 그대로니까 나는 몹시 피곤해지는 거죠. 원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뇌가 계속 돌아가고 특히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전두엽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세 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저 친구랑 있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 저 친구랑 있으면 돈을 잘 내. 저 친구랑 있으면 길을 잘 알아. 유용함의 친구죠. 두 번째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갈 땐 그 친구를 꼭 데려가요. 즐거움의 친구예요. 세 번째 친구는 서로 만나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세 번째 덕의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몇 명이나 있으세요? 굉장히 드물죠. 한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 자신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한 유용한 존재냐, 재미있는 존재냐, 덕의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정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더 번아웃 시키고 기가 빨리는 관계인가?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전부터 아니면 얼마 전부터 그냥 모임이 만들어져서 누군 총무가 또 잘해. 그래서 자꾸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의무감으로 내가 계속 가는 모임이었다면 한번 빠져보세요. 그 모임이 만약에 없어도 나한테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그 모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냥 거기 안 가도 되는 거고 그 모임에서도 내가 없어도 되는 거죠.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어차피 계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특별히 더 친하다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월 있다가 다시 또 좀 친해지기도 하고 계속 친한 관계는 배우자하고만 계속 친하면 돼요.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도 그래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유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50대가 되면 우리 스스로 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전두엽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외부 자극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원래 성질난다고 그 성질 그대로 부리는 거는 동물들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전두엽이 그 감정을 조절해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다듬어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전두엽이잖아요. 근데 그 전두엽이 아주 훌륭하게 발달 잘 된 사람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인지적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데 있는 거죠. 전두엽의 도파민 시스템이 약해져요. 세로토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바꾸기가 힘들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그 사람의 성격 패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악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게 인지적인 유연함을 길러줍니다. 뇌를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서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뇌는

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선 내가 젊은 세대, MZ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일, 서로 알고 있고 서로 느끼는 것들을 공유는 하지만 내 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30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의 50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지금의 50대가 20대, 30대 때도 본인의 경험의 근거에서 잔소리하는 윗사람들 말 들이박으면서 지금 50대가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50대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늘 하는 말 첫 번째는요. 조언하는 것보다 듣는 걸 먼저 하자. 저도 모르게 아 그거 옛날에 나 처음 인턴할 때는 저 전공이 할 때는 내가 전문의 처음 됐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요 대화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네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귀를 닫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력하는 거는 내가 느꼈던 경험을 공유는 합니다. 알려는 줘요. 근데 강요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아주 젊을 때부터 늘 말할 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걸 흉내냅니다. 제자들과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 그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거를 참고 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50대들 60대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야 그건 안 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까요? 세 번째, 제가 요새 인공지능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SNS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거에 적응 제일 잘하는 일종의 얼리 어댑터 5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내가 보고 공부하려고 해도 쉽게 습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후배들이나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쉽게 금방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지털,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는요. MZ세대가 어른들의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내가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존중을 받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또 존중을 해줍니다. 소통의 품격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면 50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 가뜩이나 지금 있는 관계도 줄여나가고 손절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치매 예방과 외로움 방지,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며요. 관계의 질이 또 노후를 결정한다며. 그럼 그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50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또 심지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기준들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거절당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흔히들 중년기가 넘

보면 50, 60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학번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이에서는 그게 쉽죠.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째 넘버 1인지 넘버 3인지가 정해지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게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높은 위아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그 사람과 무슨 회사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새로운 운동, 이걸 통해서 만나는 관계는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등산을 좋아하느냐, 이런 공통점만으로도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들 있잖아요.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을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아이라고 부르는데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원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움직이기 힘들 때 병원 갈 때 좀 도와주고 약간 감기 걸렸을 때 집안일 좀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그런 지역사회의 모아이라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데도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소규모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동네마다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부를 같이 한다든지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런 모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한 두세 명만 모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서로 인간성까지 공유하고 서로 정치색까지 공유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취미만 같으시면 됩니다. 매주 한 번 한 시간 공동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같이 하는 작은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좋습니다. 그게 50대 이후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0 이후부터 시작하는 나다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고치고 싶으면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
2: 계속 산다면 아마도 계속 고치고 있을 것 같고, 서재 짓고 현관 짓고
3: 창문 진짜 아주 대만족입니다.
2: 저는 완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1: 21년 동안 이사를 15번 이상.
4: 흥대원동, 수내동, 한경원에 신촌, 옥룡에 한동, 한동에 이태원, 부동, 제주. 뭐가 빠진 것 같은데?
5: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0: 1년 중 딱 한 번 오늘만 기다려온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첫 출하일을 맞았거든요.
1: 계산이 안 되는데.
2: 몇 개 나가는 거예요?
1: 지금 거의 한 1톤 정도예요.
2: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더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0: 그런데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복숭아 맞죠? 흔히 보던 복숭아와는 영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창 물이 오른 이 납작한 복숭아 때문에 생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깊은 산과 너른 들의 고장 화순. 남도의 여느 마을이 그렇듯 쌀을 비롯한 곡물 농사가 주를 이루고 간간이 고추가 눈에 띄는데요. 주변과 달리 유독 시선을 끄는 과수밭 하나. 따가운 햇볕 아래 가지치기와 복숭아 수확을 동시에 진행 중인 오늘의 주인공 윤세력 씨를 만났습니다. 세력 씨는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결실을 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답니다.
2: 지금 이게 다 매달려 있는, 열려 있는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1: 열려 있는 건 납작복숭아라고 합니다. 그 유럽 납작복숭아라고 하고 도넛복숭아 그리고 UFO처럼 생겼다고 해서 UFO 복숭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정식 명칭은 거반도 복숭아입니다. 서유기에서 선우공이 먹었던 복숭아가 사실은 이 납작복숭아예요.
0: 이름도 낯설지만 생긴 게 정말 희한하죠. 둥실한 모양이 아기 엉덩이 같기도 하고 만두나 찐빵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1: 제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키워야지만이 그 맛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SNS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행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납작복숭아를 보고 나서 아, 얘 분명하게 난중에 될 작물이다. 시장 조사를 했더니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도화선이 됐어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복숭아를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던 제가 미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0: 사실 윤세력 씨는 흙 속에 미래를 심기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된 초보 농사꾼.
1: 가지들이 햇볕을 가리니까 햇볕이 들어가서 복숭아가 이쁘게 잘 익으라고요. 맛있고 좋은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따면서도 이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0: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시행 중입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땅은 어떻게 가꿔야 할지 계획이 다 있었다는군요.
1: 물 흡수되는 속도 보세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부터 복숭아 죽을 1m 이상을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빨리 빗물이 내려갈 수 있게.

조개 껍데기는 안정적인 천연 칼슘 제고야. 그리고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빠짐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품질과 맛으로 승부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특징은요, 납작해서 먹기 좋다. 그리고 안에 딱딱했을 때 먹었을 때 먹어볼게요.

0: 많이 파래요. 황사과처럼 독특한 맛이 있는 거죠.
1: 그리고
0: 일반 복숭아보다 당도가 더 높아요.

0: 일반 복숭아의 평균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납작 복숭아는 얼마나 될까요? 와, 높은데요?
1: 진짜 이 수박, 꿀수박인데 했을 때가 13에서 15브릭스. 그래도 저는 목표가 20브릭스라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0: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밭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셨네요. 어머니. 아들 윤세력 씨는 어머니 땅 중에서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밭을 빌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 복숭아 따였는데 풀이 있어서 풀네요. 아, 봄에도 3일 맺었단게요. 풀이 있으면 맺고 싶은데 나도 내 농사가 많아 보니까 많이 못 도와줘요. 지금 농사가 따로따로라. 나는 벼, 콩, 팥, 옥수수. 얘는 아들은 복숭아만.
3: 아들이 한 복숭아 드셔보셨죠?
2: 먹어봤죠.
3: 어때요?
2: 좋은 건 안 먹어보고 나는 못난이 적은 거. 큰 건 못 먹었어요. 아들은 큰 거 좋은 거 따먹으라기도. 맛이 괜찮대요. 이 아줌마 맛이 좋아. 아, 따답서 보시오. 아들이 내가 책임질게. 뭐라고 안 할 것이오.
0: 어머니 농사와 아들의 농사가 갈라서기까지 우여곡절 꽤나 있었겠죠?
1: 뭐한 거 엄마? 비도 오는데 뭐 들어해? 아이고, 병 싫어하니까.
2: 알았어, 갈란다. 야, 너 뭐라 하겠어? 뭐하러 매?
1: 마음 나는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2: 알았어. 아, 신난다. 나도 피곤하다. 가세요, 우리 아지.
1: 네, 가세요, 어머니.
2: 알았어요.
0: 5년 전 아들의 귀향과 함께 시작된 모자간 밀고 당기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가 봅니다. 긴장이 완화되고 평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여기다 물을 좀 타야 돼. 이제 밖으로 갖고 와요, 양님.
0: 밭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뭘 하시나 보았더니
2: 계란찜 하려고요?
3: 점심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예, 예.
0: 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반찬, 계란찜은 기본이고 쇠고기 우국까지 준비 중이시네요. 아니, 아까 분명히 어머니 농사일도 한가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김 매주고 얻은 핀잔은 잊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런 계란찜이 나왔죠. 새콤하게 잘 익은 파김치와 갓 담가 싱싱한 겉절이까지 김치만 두 종류. 뜨끈한 국물까지 곁들이면 진수성찬이 불어올까요?
2: 뭐, 너무 먹어서.
0: 때맞춰 아들도 들어왔어요.
1: 엄마, 아이, 진짜 좀 먹지 않으니까. 아니, 그거 나, 너 먹지 않으니까. 어, 그랬어.
2: 왜?
1: 아니, 이상해, 먹지. 연출하지 마라, 연출.
0: 그냥 넘어가도 좋으련만 굳이 상까지 바꾸는 아들.
4: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시는 요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계란찜이 저희 엄마의 그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맛있어요.
0: 그러면서도 어머니 솜씨 자랑은 놓치지 않으시네요.
4: 맞다, 엄마. 맛있네.
2: 그거 괜찮냐?
4: 맛있어.
0: 살가운 말보다 불쑥 타박부터 쏟아낸 이유, 뭘까요?
4: 집에서 많이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아들 온다고 이렇게 계란찜 하시지, 반찬 하시지, 이게 손이 보통 많이 가요. 그래도 제가 먹어야 또 막 제대로 갖춰서 드세요. 안 그러면 물 말아서 된장 찍어, 된장에 고추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미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래요?
0: 어머니의 평생 노고를 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 이 젊어서 짠이 하고 살짝 뭐 노후에 좀 즐기고 살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남들은 뭐 게이트볼 그것도 치러 다니고 노래도 배우러 다니더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 속에 빠져 살아.
3: 아들한테 좀 맡기고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 난 안 들어. 제가 복숭아는 하게. 별로요. 낯지도 별로 나보다 못해.
0: 몽상가였고 재기발랄했던 아버지를 만나 4남매를 두신 어머니. 하지만 집안의 가장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4: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일을 아예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랑 우리들이랑 밤 10시, 11시까지 맨날 어렸을 때 농사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시험 때만큼은 그리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해라, 일할 사람은 일하고 했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부한다 그지. 그래서 공부를 조금 잘했던 것도 있고.
0: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곳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야무진 일 솜씨로 인정받은 세월이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4: 직장 가는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야, 연봉이 이러겠니? 네? 시골에서 농사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셨거든요. 희농한다고 엄마를 3년을 설득을 시켰고 3년 내내 됐던 말이 딱 세 글자. 미친놈. 지금은 어찌 잘한 것 같은가 못한 것 같은가? 아직도 못한 것 같은가? 지장생활 했으면 좋겠구나?
2: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알아서 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0: 어머니도 이젠 한결 누그러지셨습니다.

0: 복숭아밭에 누가 오셨네요.
1: 봐라, 진짜 좋아.
0: 화순옥내에서 직장 다니는 윤세력 씨의 아내.
1: 내 옷을 닦아야 된다?
2: 어.
1: 어때? 괜찮지?
2: 맛있어.
1: 그래.
3: 여보, 응? 복숭아 좋아하는데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는 게 좋지?
2: 아까워
3: 하지 마. 아까워하지 마. 뭐들 아까워해. 다 네 건데.
0: 이 집 복숭아 아끼는 건 고부간의 의견일지.
2: 쉬는 날만 와서 해줄 수 있어가지고
4: 네.
2: 자주는 못 오고요. 쉬는 날이나 뭐 퇴근하고 이럴 때만 한 번씩 와요.
0: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수확철에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3: 왔어? 그만 좀 따라다녀.
1: 따라야.
3: 나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가. 졸라 가. 비켜, 이래야 돼.
0: 설마 일손 도우러 온 고양인가요?
1: 고양이들이 있네요.
3: 네, 사실 얘네들이 길고양인데 계속 저 일하면서 쫓아다녀요. 길고양이를 걷어서 집고양이가 됐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복숭아 밭에서 큰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새들이 엄청나게 복숭아가 달기 때문에 쪼아먹거든요. 쪼아먹는데 녀석들이 복숭아를 지켜주고 있긴 해요. 조심해, 가위 조심해.
5: 나무에 진짜 올라와 있네요.
3: 아, 그럼요. 얘네들.
0: 윤세력 씨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복숭아를 노리는 새에게 고양이들이

0: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한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한두 마리도 아닌 고양이들은 어쩌다가 이 복숭아 밭에서 문지기 노릇을 맡게 됐을까요?
1: 살짝 너에게 애교를 부려볼게.
2: 채핀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10분의 1 이상 이 새 쪼는 피해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0: 호루라기 소리에 한데 모이는 고양이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따로 없죠?
1: 배고프지 말라고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을 했었을 때 훈련이 돼서 그 소리 듣고 계속 와요.
0: 은혜가 푼 까치? 아니 고양이.

0: 보내드리네요.
1: 야, 윙크!
0: 그 시간 아내는 어머니 집 거실에서 복숭아와 씨름 중입니다. 이게 다 오늘 수확한 것들이래요.
2: 포장하는 거는 여기 안에서 하시나 봐요?
3: 네, 복숭아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근데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이제 우선 거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0: 시집 올 때는 대기업 사원에게 왔는데 하루아침에 농부의 아내가 돼 진공포장의 달인이 됐습니다.
3: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남편이니까요. 믿고 결혼을 했으니까 먹여 살리겠지라는 마음에 네,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해서 딱 그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름 듬직합니다.
0: 갑작스런 변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인 거죠. 포장 작업을 마치고는 이내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온 며느리.
4: 큰다네.
3: 네.
5: 와, 너무 부침이야. 맛있게 보이네.
4: 야, 큰다는 열심히 잘 살자고.
0: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 맛있어, 맛있어.
5: 달달하게 인생 행복하게 더 잘 사시다.
4: 고마운데, 뭐, 그리고 달달하게 일하고 열심히 달달하게 살게. 알았어.
0: 모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언젠간 복숭아 향기처럼 달달해지겠죠.
5: 아, 아내보다 더 이뻐.
6: 맞아. 이름이 개맛을 알아? 가을에는 숙회가 최고요.
7: 상담할 요시 공중판상기 26피스 4인세트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밥 국그릇 수저 세트와 다양한 구성의 접시까지 공중판상기 4인세트 26피스를 모두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8: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0: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0: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 제스네가도 익숙하게 되고 슈크스가 되고 되고
0: 오르크다.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와, 메라바.
2: 메라바, 메라바.
1: 누나씨, 이하와 나보리기.
0: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진짜 맞을까요? 반하네. 오, 글쎄 끌어내린.
2: 슈퍼에 있진 왜 한다 쭉 글쎄.
3: 먼지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자동차.
0: 엄청 빨라요.
3: 근데 눈치 채셨나요? 자동차에 엔진이 없습니다.
0: 아이디어. 와,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3: 곰과의 숨바꼭질이 일상. 높은 나무를 오르는 것도 거뜬합니다.
1: 어투스베시.
0: 어투스베시면?
3: 곰이 좋아하는 덕분에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차바 뒤 떠 있는 집의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흑해가 앞마당이라니 환상적이죠. 소문을 타고 화제가 된 그 풍경을 찾아 지금 떠나볼까요? 동서양이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로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튀르키예. 흔히 떠올리는 건조한 환경을 벗어나 조금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북동부로 갑니다. 시작은 트라부존입니다. 여행자들 사이에 흔히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만나면 세상의 절반이 보인다. 그만큼 많은 걸 품고 있다는 뜻인데요. 짙은 녹음과 흑해가 맞닿은 북동부는 마치 알프스에 온 듯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만큼 알려진 게 많지 않은 튀르키예의 흑해 소문을 추적하는 여정입니다. 툰자는 지형이 매우 가파른 산악마을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대회가 열린다고 해 찾아왔습니다.

0: 언뜻 보면 장난감 같은데 이 나무 자동차로 최고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유명 자동차 경주만큼 박진감 있고 스릴 있어 이름도 비슷합니다. 대회의 역사는 20년이 채 안 됩니다. 독특한 규칙과 재미있는 트랙으로 소문나며 점점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1: 괜찮으세요? 아픈 손은? 깔칠때만. 오늘 아픈 내꺼다 술드?
2: 오늘 비싸 술드 분홍이라.
1: 아, 오카달 후즈데이스 밴드 옆에 신드네.
0: 나무자동차는 수작업이 원칙인데요. 빠르면 단 며칠, 길게는 1년도 준비한답니다.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엔진 및 추진장치를 사용하는 건 금지. 구동력이 원칙입니다. 있어야 할 건 핸들과 바퀴 4개뿐이죠.
1: 바퀴도 나무예요. 우와. 브랜뉴? 뭐?
3: 브랜뉴는 중간에.
2: 아. 아야까봐.
3: 너무 피네.
1: 원래 봤어요.
3: 놀막 있지? 아야까봐는 샌드민지. 욕수가는 게 되면.
0: 복장 규정도 확실합니다. 양털이나 염소털로 만든 털 양말과 고무신이 필수입니다.
3: 지금 뭐 어휴는 브라운.
1: 어휴는 브라운.
3: 아야. yarışmak için birçoğunda yarışmacılarda şu çoraptan bulunması istiyor. Çorap ise o da sağlamlığıyla tabii düşünce herhangi bir şeyde yaralanmamak için.
0: 라즈족의 전통 의상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2: 에스키덴 에일렌제이디 사데지 çocuklar oynardı. Şimdi ise bu gelenek haline geldi. Artık bunun yarışmaları var.
4: Tabii ki. Bilenin istersen.
1: Gerçekten mi? Teşekkür ederim. Siz bir bakın. İyi yapabilir miyim?
2: İsterseniz gezelim şu an.
0: 살짝 승차감을 맛봤는데요. 신이 납니다.
1: 스제 맨 카츠지 올라오는데.
0: 각자의 아이디어로 만들기 때문에 차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급 자동차도 출전했습니다.
1: 안전벨트도 있어요.
5: 안전벨트. 빈치미즈도 var. Arkadaşlar yolda aracı kalanlar korunaya müracaat ediyor binç var. Binci takıyorsun.
1: Soğuk istiyor. 귀여워요. 오, 여기 구급상자, 구급상자. 우와. 속도계. 그려놓으셨어요. 엄청난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 차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0: 다 갖춘 최신 자동차에 이어 단촐한 올드카도 등장했습니다.
1: 같이 온 거 뭐?
6: 아드리시네.
1: 아, 뭐 알았지?
6: 네, 아드리시네.
1: 60년대 때요, 이 자동차.
0: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자동차랍니다.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죠?
6: 이제 아까 마키네. 아.
0: 나무로 만든다고 대충 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 규격 심사가 엄격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입장을 못한다고 해요. 기본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경기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떨리는 심사 시간.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6: 이친데 메탈 락탐 있으면 해라기 비빈이야 해야 되면 답답하 있으면
0: 이 참가자는 지난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0: yollarımızın maksimum uzunluğu tekerden tekere 170 santim olması. Genişliği 70 santim olması gerekiyor. Tekerin yüksekliği maksimum 25 santim olması gerekiyor. Ve etrafındaki çaktığımız lastiğin kalınlığı 1 santimi geçmemesi gerekiyor.
1: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손볼 수 있죠. 수정을 거쳐 통과! 대회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네요. 경사진 지형을 따라 1.4km의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달리는 코스. 시작을 위해서는 나무 자동차들을 우선 가장 높은 출발지로 옮겨야 합니다.
2: 엔진이 없으니까 경기를 위해서 이 경기 시작하는 출발점까지 차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1: 명색이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참가자도 있습니다.
2: 신스카치 세네드르카드리오스누스?
3: 온!
2: 온!
3: 세네드리오스 다섯 알아가야? 우차에서
2: 세네드리오스
1: 할릴 씨가 경주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디서도 쉽게 접하기 힘든 새로운 경험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제가 출전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떨립니다.
2: 드디어 출발하나 봐요. 와, 참가자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1: 오늘만을 기다려온 참가자들. 한 팀에 5명씩 경주해 이긴 사람들끼리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참가자들의 질주. 우선은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2: 엄청 빨라요.
1: 최대 시속이 80에서 90km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급커브를 도는 게 관건. 이때 많은 참가자가 부딪혀 넘어지거나 자동차가 망가져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는 다른 스릴과 쾌감. 보기만 해도 짜릿합니다. 꼬린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 남짓. 안전하게 결승선까지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요.
2: 아, 결승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자동차가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지고 오고 계십니다.
1: 기존 남성부와 여성부 외에 올해 처음 신설된 45세 이상 시니어부의 우승자입니다.
4: 1등, 2등, 3등.
5: 왜 buna yol verdin? Aslında daha erken gelirdin de radar var. Mecburen yavaşlamak
6: lazım. Radara düşmemek için.
5: Radara düşmemek için.
1: Start.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
2: 이제 진짜 남성 최종 결승전입니다.
1: 나무 자동차는 1900년대 초 이 마을의 어린이 놀이였습니다. 축제에 도입된 뒤 전국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7: arkaya sakla fırsatım olmadı, plan yapmadım. En son düzlükte arkaya baktım, kimsenin olmadığına çok şaşırdım. Yok öyle. Hani SEO. Başka? Söyle bana.
2: Yok yok, sadece ne hissettiniz?
7: Bütün Kore mutlaka gelin. Arabanızı yapamasanız da buradaki marangoz arkadaşlar size destek olacak. Bu heyecanı tatmanızı istiyoruz. Gelebilen gelsin.
2: Bakanlar da. Bakanlar da. Bakanlar da. Bakanlar da. Bakanlar da. Bakanlar
1: 전통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포르뮬라스. 단순한 경주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and do you have faith in God above? 자동차 경주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떠있는 집이 있다는 리제로 갑니다. 험준한 산세 때문에 오랫동안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오지였는데요. 20세기 초 정부 주도로 찻잎 재배를 시작해 명실상부한 튀르키예 차의 최대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강수량이 높고 습한 흑해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까지 더해져 차 생육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2: 선생님, 뭐 하셨어요?
4: 차를 돕고요.
2: 아, 낯설어요?
4: 이제는 매출 차예요.
2: 와.
1: 해충이 적어 농약을 거의 안 쓴대요.
4: 거의 안. 좋은 퀄리티로 올드. 너왔어. 야우시래.
2: 야우시래. 차이날 야물 çok yağdı.
4: 야물 sever. güneşi de sever.
2: 아,
4: 야물을 sever, güneşi de sever.
2: 안나든.
4: 토플맥 ister misin?
2: Nasıl yapmam gerekiyor?
4: Böyle normal bir şey.
1: Çarpın suakki 동안 대량 생산하기 위해 가위로 자르는데요.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1인당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4: 바로 있었어. 어뭐어 olmaz. 어 fabrika almaz o çayı. Beğenmez o çayı.
1: 저 이제 잘하죠. 여행하다 말고 차밭에 취직할 뻔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차만큼 유명한 게 있는데요. 그 소문의 주인공은 무함메 씨의 집입니다.
4: 이집 아트마저 이거스. 물은 게즈드림 씨 있으셨어.
2: 감사합니다.
1: 차밭 꼭대기에 떠 있는 집 한 채. 정말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어 떠 있는 집으로 통합니다. 그 비닐은 12m 높이의 기둥에 있는데요. 단 하나의 기둥 위에 집이 얹혀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 설레고 긴장됩니다.
2: 와, 이게 계단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1: 과연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2: 멋있습니다. 와, 자, 오늘 카메라 비셔야 돼?
4: 또 비즈니스 세레미스.
2: 와, 하리카.
1: 도시의 여느 집처럼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단층이 아니라 무려 2층 집, 두 개의 방과 욕실, 화장실까지 다 있는데요.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죠?
2: 우리 다 수축해요, 뭐?
4: 수박. 우리 해시에 봐. 우리 시작 수도와.
2: 오.
4: 수도와. 시작 수도. 수도와.
1: 공중에 떠 있는 집.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4: 태페단 예술이요, 뭐. 일단.
2: 태페단.
4: 20m 다 위까지는 나온 태페스네.
2: 아.
1: 기둥 하나에 의지해 서 있는 집이라니.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2: 왜 biraz sallanıyor gibi bu iyi mi?
4: Korkmayın korkmayın siz gibi 500 kişiyi taşır burası. Rize'de 2021'den 2022 depine AFAD verilerine göre rüzgarlardan 200 küsür tane ev hasar aldı ama buraya hiçbir şey hasar gelmedi. Buraya asıl yapma sebeplerinden bir tanesi de bu manzara. Bu manzara olmasaydı bunu buraya yapmaz.
2: Resim gibi.
4: Burada denizimiz var.
2: Karadeniz mi?
4: Orası Karadeniz.
1: 흑해가 앞마당입니다. 정말 풍경이 장관이죠. 이 집을 2018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4: 여기 자쿠지에서 다 살아남죠.
2: 자쿠지?
4: 네, 자쿠지 불어서 두유 자쿠지 불어서 한 거예요. 귀신 칼이 아니게 또 자쿠지도 없는. 이전에 이 칼란시아 칼이 아작사나 세스 자쿠지 자쿠지는 있으면 두부자. 사일레는 비타네스 때부터 그는 약방을 쓰는 비타네스.
1: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집을 짓는 게 꿈이었다는 모함메치. 본업은 자동차 정비공인데 5년 동안 직접 연구하고 설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죠.
4: 건물 비자재 유색 예뻐짐 엔 유제린이 예뻐요. 중요하다 이 벤젤이 올마슨 데리 뭐 노트에 찍다. 그래서 저는 별로 비 에셀 오타에 찍다.
1: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가족들이죠. 평일엔 시내에서 지내고 주말이면 별장처럼 찾습니다.
2: 호시오드 메라바.
4: 파르시네 유스. 이심 아시아. 오음 스라지.
1: 어린 자녀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공간이랍니다. 첫째 스라치가 자기의 최애 장소를 알려주겠다는데요.
6: Çünkü aralıklarda sanki birileri yaşıyormuş gibi.
2: Gerçekten mi? Öyle mi düşünüyorsun?
4: Sen iyi kızı tamam.
1: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집 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무함메 씨. 그래서 아직 집에 더 만들고 싶은 게 많습니다. 겨울에도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위로 천장을 만들고 탁자를 침대로 변신시켜 밖에서도 자게 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재미있는 집입니다.
4: 오늘에 gelmek istesinler buraya. İleride de aynı şekilde yine gelmeye devam etsinler. Nasip ederse torunlarımın da gelip burada görmesini isterim. Onların da burada vakit geçirmesini isterim. İnşallah ileride öyle olur.
2: Aa, gerçekten öyle.
1: 야경은 내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리제차바트의 새로운 명소입니다. 잊지 못할 집을 뒤로하고 이제 또 다른 소문을 쫓아 참냄신으로 갑니다. 평지가 거의 없고 해발 2,000m가 넘는 여러 산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해 동부 지역에서 가을 단풍이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8: 에스 보니까 네. 이런 게 많이 뜨고 있대요.
2: 이게 뭐예요?
1: 저한테 찾아보라고 미션을 주셨는데요.
2: 이게 뭐죠? 어디 있을까 이거?
1: 다행인 건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2: 저기 집 밑에 술을 보관하는 저장고인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저장해 놓은 걸까요? 집 마당 위에 있어요. 저 나무에 걸려 있네요. 어, 저게 진짜 뭐지?
1: 작은 마을이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 이 나무통을 만드는 분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사진의 정체는 이 지역의 전통 벌통 카라코반입니다. 무스타파 씨는 카라코반을 55년 동안 만들어온 장인인데요. 통나무에 속을 파내고 뚜껑만 달면 된답니다.

0: gauche, du coup, à la jambe, ici, à la cama, il prend la jambe, le troisième, dardan yukarıya ve bir ağzın üstüne çekeceğiz ve arif arif gelip buraya tamamen natürel doğal bal yapacağız. Buradan buradan buradan buradan çalışacağız.
1: 벌들이 드나들 수 있게 구멍만 몇 개 내어놓으면 끝.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통 방식입니다.
2: 왜 카나 4kg
0: 오는 거? 아시아 역할이 35-40kg. Ve Mustafa bu da küçük Mustafa bu da öğrenecek. Bu da gelecek
2: ha. Harabozi 전통을 이어서 카라코반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며칠 때면. 오.
1: 무스타파 할아버지가 오늘 카라코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요. 보통은 봄에 깊은 산속 나무 위에 벌통을 설치해 놓고 여름에 단 한 번 채밀한답니다. 자주 들여다보며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야생 그 자체입니다.
2: 와, 여기 너무 숲속이라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아저씨께서 길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1: 10살 무스타파도 이렇게 잘 가는데 저라고 질 수 없죠.
2: 열림!
1: 마음 같아선 척척 오르고 싶은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무스타파 할아버지도 난감한 모양인데요. 지금 있는 곳이 산 비탈입니다. 저는 앞만 보기 바빴는데 할아버지는 주변 나무를 다 살폈나 봅니다.
0: Sen bizi aylardan koruyacaksın şimdi. Şimdi yukarı çıkacaksın. Aylardan sen koruyacaksın bizi. Burada ayı kaynıyor. Çok ayı var.
1: 봄이라니 겁이 좀 나는데요. 무거운 나무통을 어떻게 올리나 했는데 통을 밧줄로 묶은 다음 밧줄만 잡고 올라가 나뭇가지에 걸치고 끌어당깁니다. 거의 40kg에 달하는 무게.
3: 뭐 하는 거예요?
2: 카라코반 위로 올리고 있어요.
1: 위에서 걸치고 아래에선 끌어당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2인 1조로 하는데요. 그 중요한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2: 올라갔나 봐요.
1: 카라코반은 라즈족의 언어로 아주 오래된을 뜻하는데요. 양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사용해온 벌통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벌통을 놓는 것뿐. 집을 짓는 것부터 꿀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일은 벌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100% 유기농 꿀이 만들어지죠.
2: 어? 와, 저 높이 저기 올리셨어요. 대단해요.
0: 왜 bir doğanın içerisindeyiz. Korkunç bir yer burası çok. Ama dikkat et. Şimdi burası onun için böyle yükseklere koyuyoruz. Yoksa ayı geliyor çok fazla miktarda var.
1: 벌들이 나무에 있는 구멍을 찾아 둥지를 트는 습성을 이용한 겁니다. 나무 위라 습기도 덜 차 훨씬 양질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봄에 설치해둔 벌통의 꿀을 채밀하러 갑니다. 여전히 길이 없긴 마찬가지인데요. 조상 대대로 카라코반을 놓아둔 나무가 있대요.
2: 아, 저기 있어요, 저기.
4: 아르다발.
2: 아르발.
1: 선조들이 오르내렸던 나무에 감사와 존경을 먼저 보냅니다. 채밀하기 위해선 훈연기가 필수. 카라코반을 올려놓는 위치는 곰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면 된답니다. 40m까지

0: çıkarıyoruz, 30 metreye kadar çıkarıyoruz. Muhtelif yerlere koyuyoruz. Ama bu ağaç çok büyük olduğu için çok fazla çıkarmadım.
1: 높지 않다는데 제가 보기엔 아찔합니다. 예전엔 밧줄에 의지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2: 죽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질 리가 없고.
3: 아이젤리어.
2: 와,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오고 있대요, 곰이.
3: 곰아, 곰아, 곰아. 곰아, 곰아, 곰아, 곰아, 곰아. 아이, 담바라, 곰아, 곰아.
2: 야, 아이 gelirse ne yapmamız gerekecek?
3: Ayı gelirse ben de şey yapmışım, korunma var.
2: Tamam da siz oradasınız, biz.
3: Bir şey olmaz. Ben buradan ateş edeceğim, buradan havaya ateş edeceğim. Kendisine değil.
2: Tamam.
1: 나무 위에 카라코반을 설치하면서 곰과 사람이 서로의 영역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어쩌면 카라코반은 사람들이 찾아낸 공존의 지혜 아닐까요? 꿀을 채취하더라도 벌들이 겨울을 날 최소한의 꿀은 남겨둡니다. 역시 상생의 방식입니다. 인공적인 첨가물 없이 벌집 그대로 가공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카라코반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2: 오르다 발 처음 보여?
4: 아이는 보이.
3: 이제는 좀 기대. 나한테 카라코반 발이 안 돌려. 좀 기대.
1: 튀르키예에선 보통 아침 식사로 꿀을 먹습니다. 카라코반 꿀은 식사용이라기보다 면역력 증진이나 기력 회복을 위한 약으로 여깁니다. 양봉 꿀에 비해 생산량도 적어서 가격도 비싸죠.
3: 무발이 사나 다트라잠.
2: 와.
3: 아차즈니 엘리오 아차즈니 무도알 가식 아차즈니 헵시니 유타잡슨.
1: 저도 꿀을 제법 먹어봤거든요.
2: 와, 헵스 에류.
3: 에류, 헵스 에류지. 헵스 뮤타잭스.
2: 정말 맛있어요. 뭔가 이 숲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숲의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요. 힘이 나는데요?
3: 이 발은 다 드네 봐. 나슬 발. 나슬 디.
4: 네.
3: 알아보네.
5: 이런 맛은 처음이야.
2: 그다리 데일리 발. 아니, 파할로 오고요, 되메?
0: 뭐 bizim burada bunun kilosu ortalama 5000 6000 lira kilosu.
2: 5000 6000 lira.
0: Evet. Ya Türk parasıyla 5000 6000 lira. Tabii ki çok kıymetli. Bu çünkü şifadır yani. Şimdi bu balın faydası mide ulserine,
2: evet.
0: Bağırsaklara, ondan sonra astim bronşite. Ya bir sürü derde deva yani. Tamam, ben teşekkür ederim.
1: Evet. Kimi çollu namnida.
2: 힘내서 이 절벽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카라코반은 현재 국제 슬로우푸드 협회의 보존 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 급하게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2: 와!
3: 아이셰바. 고베림 대리님 아시아는
2: bu
3: Mustafa'nın annesi. Evet.
1: 튀르키예 사람들은 손님을 신이 보낸다고 믿는데 꿀로 간식을 만들어 주신대요. 먼저 고원에서 난 버터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고슬고슬 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거기다 시럽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졸여 반죽 형태로 만들어주면 끝. 위에 카라코반 꿀을 얹으면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죠.
6: 다시 알아먹으면 gaz geliyor başı.
2: 와, teşekkür ederim.
7: 아, 감사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Karadeniz'de yapılır. Yiyebiliriz. Teşekkür ederim.
1: 강수량이 많은 흑해 지역 특성상 밀보다 옥수수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가 발전했는데요.
2: 터키는 birçok yerde helva yemiştim de. Buna benzer helva ilk defa yiyorum. Ben bu kadar güzel helva hiç yemiyorum.
1: 옥수수 엘바는 결혼식처럼 현지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2: 내 댕기비 먹은 것 같아요.
3: 내댄 맨내댄 기비 달라라 틀만은
0: 맛있어요. 대대 ne yapıyorsa onu örnek alarak hem çocuğum da aynı şekilde yetişiyor.
4: Ben Mustafa beni yetişene kadar Mustafa benimle karakovan yapana kadar ben ağaçlara çıkmaya devam edeceğim.
2: Her zaman sağlıklı dilerim.
4: Çok teşekkür ederim. Çok sağ olun.
2: Mustafa에서 Mustafa로 이어지는 이 전승되는 카라코반의 전통. 대단한데요. 준비가 완전히 철저히 돼 있어요. 자기 잘할 수 있대요. 대단하다.
1: 흑해 산악 지역을 특별한 풍경으로 만든 카라코반 장인과 손자와의 만남.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면적의 80%가 숲으로 덮여있는 참렘신. 이런 산속에 혼자 산다면 어떨까요? 주민이 단 한 명뿐인 마을이 있다고 해 찾아갑니다.
2: 저 절벽에 집이 있어요. 저쪽에 집들이 있는데요. 저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겐드네 코리안 마할레, 스스로를 지키는 마을이라는데요. 인구가 한 명이래요.
1: 뭔가 알쏭달쏭한 마을. 가는 방법도 요원합니다.
2: 계세요.
1: 그래도 손을 흔드니 움직임이 있습니다.
2: 케이블카가 오고 있어요. 여기 F산에 전설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걸 타고 저쪽으로 넘어오라고 저한테 이걸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우와!
1: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마을이라니 왠지 설레는데요.
2: 우와! 이건 지금 그냥 수직으로 비행하는 느낌입니다. 새 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저쪽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 주민이 한 명뿐이라고 해서 완전 오지 마을을 상상했는데 뜻밖의 재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문이 났나 봐요.
2: 네, 고래대 갸드.
5: 나스스.
2: 그 인구수 한 명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세요.
1: 이곳은 원래 여름에 가축을 기르던 목초지였다고 하는데요. 정착했던 주민들이 4, 50년 전 도시로 떠나면서 버려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집만 건재하죠.
5: Ben burada doğdum büyüdüm. Çocukluğum burada geçti. İşte biraz gurbet hikayeleri. 2012'de döndüm. Teleferi yaptım. 2012'den beri de kesintisi olarak burada yaşıyorum.
1: 메틴 씨가 마을로 돌아오면서 달라진 게 있는데.

0: 있는데요. 새로운 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1: 아, 여보. 어디 결계 나가지?
2: 뭐 그냥 küçücük bir fidan iken dedem ormandan sökmüş getirmiş buraya dikmiş. Bir meyve ağacı gibi bunu büyütmüş. Ondan sonra büyüdükten sonra üzerine arı koymak için, arı kovanı koymak için çardak yapmıştı. Sonra arının yeri ormandır dedik. Arıları götürdük. Bunun üstüne de dalların üstünde bir tane ahşap ev yaptık işte.
0: 매틴 씨가 직접 지은 별장입니다.
3: 우와. 가레이츠인데 만사라.
1: 네, 맞습니다.
3: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안 나와요.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0: 순멍하기 참 좋은 뷰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나무를 잘라내지 않고 있던 나무 위에 집을 얹었습니다.
1: 두 달러. ağacın işte kendi öz dalları burada geçiyor. Gövde burada ağacın binanın içinde geçiyor gövde. Burası da balkon kısmı, yatak odası.
3: Bu ev yaparken bunu hiç kesmediniz değil mi?
1: Yok, kesmedim. Burada hiçbir şey kesmedim.
3: Aa, doğal.
1: Tamamen doğal. Burada eskiden şey vardı işte, dedemin yaptığı arı koymak için
3: gerçekten. Şey
1: evet, onları da çıkaramadık hiç. Zaten bunlar kaynamış buraya, bunların çıkma şansı yok.
0: 입구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을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3: 의미는
0: 자연을 보호한다는 뜻이랍니다.
1: 나는 그냥 노화도 예쁘다. 아무튼 뭐 다 그랬으면 일단 예시리요 그랬지. 어떤
3: 와, 진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계시네요. 집 안에 나무라니.
0: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마을로 들어오는 찻길도 내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마을도 지키고 싶어서 여름철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건 자급자족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들은 물물교환을 하죠. 꿀을 다른 지역의 올리브유와 바꾸는 시기입니다. 이곳에서 잘 자라는 감자와 옥수수, 콩 등은 모두 직접 재배하는데요. 그래서 매일이 바쁩니다.
3: 오늘 캔디네 헵스 야피오스노스야 요로무스노스야라. 그거의 시대이 자체.
1: 여러분 막 해리신 도왔습니다. 바로 한 �ir şey yani. 요르비오스나 ama sonuçta yani ekebildiğin kadar ekiyorsun çok fazla bir şey kastırmadan. Ben hobi amaçlı da yapıyorum çoğu zaman. Yani sadece kendim ektiğim her şeyi kendim tüketmiyorum. Yani herkese dağıtıyorum, herkes yiyor. Sadece kendim için ekmiyorum.
0: 근데 닭을 풀어놓지 않고 닭장에 가둬놨습니다.
1: 닭들은 예시하던 alan burası. 우리가 bunları sabah yumurta saatinde salmıyoruz dışarıya. Bir de sabah 11-12'ye kadar atmacılar, doğanlar, şahinler falan tavukları götürüyorlar. Öyle bir risk var. Bunlar yumurtayı yaptıktan sonra öğleden sonra salıyorum bunları dışarıya. Yumurta toplayacak mısın?
0: 리제주는 매사냥 문화가 있을 만큼 맹금류가 많은데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3: 닭이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계란을 넣는데요. 따끈따끈해요.
0: 갑자기 찾아온 제게 식사를 대접해준다는데요. 오늘 원 없이 달걀 호사를 누리려나 봅니다. 원래 달걀도 다른 분들과 나눈다는데 저 때문에 다 쓰셨어요. 조촐하지만 알찬 오지 마을 밥상입니다.
3: 항상 슈퍼에서 사 먹는 달걀만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달걀로 만든 음식은 저도 처음이에요. 먹어볼게요.
0: 매틴 씨가 마을에 혼자 남게 된 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혼자 고향 마을을 지키는 것이 적적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1: söylediğim gibi doğa çalışmadan bir şey vermiyor insana. Her şeyi kendiniz elde edeceksiniz. İşte, ekiyoruz, içiyoruz falan. Bunlar süreç bunlar. Yemek isteyelim işte.

0: 있죠. 그래서 로마 KFC. 로마 KFC야. 로마 그래 KFC야.
1: 즐겁다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고향 마을을 지키고 싶다는 말로 들립니다. 다음에 와도 매틴 씨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조용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은 이곳.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0: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 상담하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4: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5: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아기 탔어? 동생이야? 아기 고양이야.
1: 유모차 타는 아기 고양이? 냥이.
0: 귀여워.
2: 공주 같아.
1: 머리를 빗어주면?
0: 기분이 좋은가 봐.
2: 나도 밀어볼게. 아들.
1: 유모차 타는 아기 고양이?
0: 냥이.
1: 아기 강아지도 있네.
3: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문양의 복수.
6: 대체 어디 있는 거야?
7: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6: 그런가?
7: 아니야. 어? 두목이 우리 버릴 리 없어.
6: 그래?
7: 그럼 어디 있냐고.
6: 저쪽으로 가보자.
8: 지금이야.
5: 다녀올게.

0: 저기가 좋겠다. 아자자잣! 역시 잘 보이네.
1: 같이 가.
2: 잘못하면 늦는다고.
3: 아무데도 없잖아.
4: 배고프다.
3: 나도.
4: 뭐 먹을 거 좀 없나?
5: 응? 그랬나? 아, 맞다.
4: 작전 개시?
5: 그런데 이따 어디서 가기로 했지? 무슨 공원? 응? 웬 고양이야? 잠깐만. 아, 귀여워. 냥이야, 왜 여기 있어? 길 잃었어?

0: 저거!
1: 뭔데? 뭘 보고 놀란 거야?
0: 저 나무 위 좀 봐봐!
1: 나무 위?

0: 두목을 괴롭혔다. 일단 피하자.
1: 어? 오. 어? 뭐지?
0: 여기 버리지 말라고요! 에이, 숨어 있는 것도 어렵네. 응? 저 녀석들. 숨자.
2: 두목님. 두목님,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와, 내가 두목이랬잖아.
3: 그러네.
4: 거기서 뭐 해요?
0: 뭐, 그냥. 그 녀석들에게 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었어.
3: 그랬어요?
4: 우린 두목님이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0: 이 꼴이 뭐냐?
2: 그럴 때도 있죠. 복수하면 되잖아요.
0: 그 녀석들 실력이 장난 아니라고.
2: 우리가 유리하게 작전을 짜면 되잖아요.
0: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2: 그 고양이처럼 생긴 애를 찾았어요.
0: 해치?
2: 응.
0: 히드라?
2: 계획이 있어요?
4: 혼내버리자고요?
2: 오, 예.
3: 나 갈게.
5: 어, 안녕.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6: 어, 윤호 왔구나.
5: 네.
6: 막 포근히 산책시키려던 참인데.
5: 아, 제가 데리고 나갔다 올까요?
6: 그럴래?
5: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3: 날아가 볼까?
2: 저기에요.
0: 아, 그렇네. 해치, 이 녀석.
2: 오씨.
1: 뭐지?
0: 해치, 이 잠보 녀석!
7: 모냥이다!
0: 너 이리 와! 승부를 보자!
7: 좋아!
0: 니르리리야! 니르리리야! 미꾸라지같이 잘도 피하네! 그점! 아자자자자자자!
7: 이번엔 안 놓친다!
2: 그렇지!
4: 오, 예. 예.
8: 윤호야!
5: 어? 세나!
8: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줄게.
5: 괜찮은데.
8: 이런 걸로 고맙긴 뭐. 괜찮아. 포근아, 나 오니까 어? 너도 고맙지?
7: 거기서!
5: 어? 어?
0: 신이다!
5: 어?
0: 아자자자!
7: 아자자자!
0: 아자자자자자자자자!
7: 아자자자자자!
0: 자자!
7: 어? 어?
0: 해치, 나 여기 있다.
7: 거기 서라!
0: 싫다고!
7: 아자자자자자자!
5: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이쪽으로 갔는데.
8: 어?
0: 아자자자자자자!
7: 거기서!
0: 여기 땅.
7: 어?
0: 인간들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싸울 수 있겠다.
7: 지금이라도 선계로 돌아간다면 봐줄 테니 후회할 짓 하지 마.
0: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닐리비야. 차. 차. 닐리비야. 유.
7: 그게 다냐? 실력은 잘 봤으니 이제 그만하지.
0: 웃기시네. 내 실력을 다 봤다고 생각하냐? 새로운 거 보여줄게. 밀리리요. 밀리리요.
4: 물이 떠올랐어.
0: 어때? 좀 멋지지? 밀리리요.

0: 자, 이제 끝내줄 테다. 알아요. 짜잔. 또냐? 밀리리야.
1: 마음대로 해봐. 전기가 안 통한다고. 이제 내 차례다. 알아리요. 짜잔.
0: 에? 그건 또 뭐냐?
1: 잘 봐.
0: 뭐 하는 거냐?
1: 아자자. 알아리요. 잡았다.
0: 도와줘.
2: 뭐야?
0: 이때다 릴리리야.
3: 성공이다.
4: 조군. 고양아, 뭐 하는 거야? 그 고양이들이야. 보구나.
0: 릴리야.
3: 너 누구야? 이거 치우라고. 알았어. 진정해.
1: 이때다. 알았요. 짜잔.
0: 깜짝이야. 안 되겠다. 릴리야.
3: 우리도 도망가자.
1: 아휴. 어? 포근이? 어떻게 여길? 바라디오! 이제 괜찮지?
3: 어? 너네 집에 있는 인형이!
4: 세나야, 사실은.
3: 어?
4: 비밀 꼭 지켜줄 거지?
3: 응? 걱정 마. 누구한테도 말 안 할게.
4: 잘 가.
3: 응, 내일 봐.
4: 들어가자. 예, 다녀왔습니다.
5: 수고했어.
6: 여기 살고 있었군.

0: 뚱뚱 치킨 슈퍼 치킨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매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Disney.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3: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4: 아이 귀여워.
5: 어디가 제일 귀여워?
4: 너 반기친 거야?
5: 아이 부끄러워.
6: 너 누구랑 얘기해?
5: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3: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7: 미니월드.

0: 48세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이제 비장의 풍성 점프로 마무리하면 좋아요가 500개.
2: 좋아요, 나도 좋아요 받을 거야.
3: 인기란 걸 느껴보고 싶어.
4: 좋아요가 0개.
2: 대체 뭘 해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야?
4: 뭔가 신기한 걸 해야 할까?
5: 오호! 요리사님, 좋아요 500개 돌파했어요.

0: 찍어?
1: 너무 한심해서 웃음이 나오네. 샵 접시 파괴왕 샵 한심한 재.
0: 뭐? 한심해?
1: 어? 어? 이런 한심한 꼴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0: 뭐? 좋아요? 좋아요다! 나도 좋아요 받았어!
1: 에이, 시시해. 지워야겠다.
2: 슈퍼잭,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어요. 출동 준비 됐나요?
0: 네, 출동하겠습니다. 아휴, 결국 좋아요는 못 받았네. 만약 시민들이 내 멋진 히어로 모습을 본다면 무조건 좋아요를 눌렀을 텐데. 응? 그래! 슈퍼잭의 모습을 내 피드에 올리는 거야!

0: 그럼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1: 여기는 냠냠시티 외곽에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
2: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신기한 물건들을 가진 콜렉터. 나, 리치의 방송에 오신 악당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악당 잡지를 소개해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제 유능한 AI 비서를 한번 불러보죠. 이게 뭐야? AI 기능이 있다더니 완전히 별로잖아!
3: 신처럼 강력한 힘, 레시피스토리 당신을 품 안에.
2: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오, 레시피 스톤. 꼭 내 걸로 만들고 말겠어. 나 같은 악당에겐 멋진 장비가 필요하지. 여보세요? 악당 장비를 빌리려고 하는데요. 야, 그렇게나 비싸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0: 왜? 왜 조에오가 아직 연기인 거야?
4: 히어로인지 몰라서 못 누른 걸까?
0: 그럼 지금까지 도와준 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4: 난 있어! 좋아요 한 개!
0: 한 개가 뭐야? 히어로가 100개, 200개는 받아야지!
5: 어? 히어로가 이렇게 한심한 짓이나 하고 있다니.
4: 우와! 반짝반짝하다! 누구야?
0: 히어로라는데 이름은 몰라. 근데 성격은 아주 별로야.
6: 난 미라클 루나야. 최고의 마법 히어로라고.
4: 안녕. 난 메카탄탄. 메카탄탄.
0: 그걸 레시피 스톤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5: 이거? 네가 번개 맞고 있을 때 찾았지.
4: 슈퍼잭도 번개 맞지 말고 레시피 스톤 찾아서 냠스타에 올렸으면 좋아요 받았을 텐데. 아깝다.
0: 난 시민들을 도우려고 한 거라고.
5: 좋아요에 진심이었던 건 아니고.
0: 아니거든.
2: 레시피 스톤 탐지기 중에 제일 싼 걸로 달라고 했더니 이게 작동하기는 하는 거야. 오, 된다 된다. 이쪽이다. 오. 레시피 스톤 가까운데 있었잖아. 어? 근데 쟤들은 뭐야? 어디서 본 얼굴인데? 레시피 스톤 넘버는 귀찮은 히어로들? 에이, 아이고 귀찮게 됐네. 히어로도 잡고 레시피 스톤도 빼앗으면 바로 악당계의 유명인이 되는 거잖아. 빌려왔던 장비가 어디더라?
4: 레시피 스톤도 찾고 히어로 포인트도 받고 부럽다. 슈퍼잭은 좋아요도 놓치고 히어로 포인트도 놓쳤는데.
0: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좋아요 100개, 200개 받을 거거든.
5: 100개는커녕 한 개도 못 받을걸? 왜냐면 넌 인기 없는 히어로니까.
0: 뭐?
5: 몰랐던 건 아니지? 인기 없는 건 사실이잖아.
7: 맞아. 난 인기가 없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레시피 스톤이랑 찍은 사진이면.
0: 좋아요를 받을 수 있어!
4: 예? 나도, 나도!
2: 이런 건 너희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유명인한테 어울리지.
5: 유명인이라고?
2: 나를 몰라? 나 팔로워 100만에서 살짝 부족한 세계 최고 유명 콜렉터 리치 네미시다. 이건 내가 가져간다.
0: 내 좋아요, 내 리치 피스톤.

0: 어서 와라. 셋이 한꺼번에 모이면.
1: 잠깐 멈춰. 저 악당 녀석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2: 기다려 슈퍼제.
3: 레시피 스토어.
0: 쟤는 왜 계속 오는 거야? 이 방법을 써야겠군.
1: 뭐 하려는 거지?
3: 네, 좋아요. 내 레시피 스토어 내놔.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다!
0: 야! 레시피 스톤에 히어로들까지 내 손에 들어왔군.
1: 슈퍼젯, 너 때문에 함정에 걸렸잖아.
3: 에이, 걱정 마. 이까지 감옥 주면 내가.
4: 힘이 안 들어가.
0: 괜한 힘 빼지 말고 불쌍한 포즈나 취해봐. 이걸 냠스타그램에 올리면 나는 유명인이 되고 너희들은 영원한 내 부하가 되는 거다. 아, 맞다. 요거? 이 좋아요는 취소해야지.
1: 뭐? 그 좋아요 네가 누른 거야?
0: 인기 없는 히어로한텐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겠냐? 취소.
1: 안 돼! 내 좋아요!
3: 나의 좋아요를, 내 좋아요를.
1: 저 정도면 그냥 좋아요 눌러줄 걸 그랬나.
0: 안 돼! 제일 비싸게 빌린 장비라고.
3: 내 좋아요 왜 취소했어?
0: 망가뜨리면 안 돼! 진정해!
3: 레시피 스톤!
0: 오지 마! 이거 놓칠게!
3: 배고파.
0: 뭐야? 괜히 놀랐잖아!
1: 슈퍼젯! 으이구, 힘을 적당히 썼어야지.
0: 생각보다 위험한 녀석들이군. 그냥 둬선 안 되겠어. 뭐야?
5: 고객님, 악동 장비 대여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옥 하나 망가져서 추가 비용이 있고요. 그럼 또 이용해 주세요.

0: 슈퍼제 레벨업!
1: 야! 아, 이거 봐! 내가 네 사진에 좋아요 몽땅 눌렀어!
0: 야! 잘 가요, 리치!
2: 악당의 좋아요 따윈 필요 없어!
0: 찍었어?
3: 응, 다 찍었어. 나도 찍어줘.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오지의 진정한 용기. 오지, 괜찮아?
7: 루시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8: 로디, 미안해.
7: 루시오한테서 떨어져!
6: 이건 블레이즈 볼트?
7: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루시오.
6: 좋아, 해보자고. 루디, 위를 봐.

0: 힘은!
1: 이제 끝난 거겠지?
0: 루시우! 서둘러! 어서 퀀텀 에너지를 흡수하자!
1: 퀀텀 에너지 흡수!

0: 러시오. 정말 오랜만이군, 러시오.
1: 제모스?
0: 계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1: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루시오? 괜찮아?
2: 그럼.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게 졸리는...
1: 루시오? 루시오 정신 차려!

0: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도 의식을 못 찾고 있구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 아직 감당할 힘이 부족하거든.
1: 더 빨리 도왔어야 했는데.
0: 오즈? 그건 그렇고 엄마가 다이노스터가 되는 걸 반대하신다던데 허락은 받은 거니?
2: 당연하죠. 아마도요.
3: 다이노스터라고? 절대 안 돼! 그 워치는 중고거래로 넘기라니까.
4: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오즈랑 같이 이 도시를 지킬 거라고요.
3: 네가 도시를 지키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리면서. 그리고 오즈, 엄마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세탁기 돌려놓으라고 말했지?
2: 그랬죠.
3: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체 어떻게 도시를 지키겠다는 거야?
4: 오즈, 너희 엄마 너무하셔.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1: 엄만 왜 내가 하려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잠깐만! 너 다이노스터 스티븐 맞지?
5: 응? 그런데?
1: 고대 파충류인 메야사우루스를 퀀텀 다이노로 두고 있는 다이노스터잖아. 만나서 정말 영광이야.
5: 예의 바른 신입이네. 누구랑은 아주 다르게 말이지. 이것도 다 인연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1: 정말이야?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
5: 그러니까 다이노스터가 되기 위해 엄마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지?
1: 맞아. 엄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가게 일이나 도우래. 다이노스터가 되는 게 못마땅하신가 봐.
5: 가게 일을 도우라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퀀텀 다이노 파워!
1: 잠깐만!
5: 다이노 슛! 변신! 메야메야 탕! 스트라이크!
1: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3: 갑자기 나타나서는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5: 감사 인사는 됐어요.
1: 안 돼!
5: 실수가 좀 있었네요. 괜찮으세요?
3: 지금 네 눈엔 내가 괜찮아 보이니?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아!
1: 응? 엄마! 진정하세요. 친구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5: 정확히는 친구가 아니라 오즈가 존경하는 다이노스터 선배죠.
3: 또 다이노스터 얘기야? 넌 다이노스터로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텐데.
1: 엄마!
6: 너도 도망쳐!
3: 오늘 장사는 다 틀린 것 같네.
5: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 스티븐이 공룡을 단번에 쓰러뜨리면 되니까요.
3: 뭐?
7: 야호! 됐네요! 다이노스터 이겨요!
5: 메야메야 텅 스트라이크!
1: 스티븐!
3: 내 가게가! 절대로 용서 못해!
1: 엄마,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3: 이 못된 녀석!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덩치 좀 크다고 누가 겁먹고 도망칠 줄 알아? 안 돼, 가게를 지켜야 해!
1: 지금 가게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3: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 차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림도 없어! 썩 물러가!
1: 엄마, 자극하지 마세요!

0: 엄마가 다이노스터는 안 된다고 했잖아.
1: 하지만 지금 엄마랑 가게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자, 덤벼.
0: 안 돼!
1: 이걸로 끝내주지! 스테고 쉴드 스트라이크!
0: 오자!

0: 그만해! 이러다 큰일 나겠어! 가게는 됐어! 어서 도망치자!
1: 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낼게요! 우와! 좋았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0: 해냈구나.
1: 됐어!
0: 오즈.
2: 엄마. 엄마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0: 아니야, 오즈. 잘했어. 너 제법 멋있더라. 다이너스터로 활동해도 좋아.
1: 정말이에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0: 대신 약속하렴. 항상 조심해야 해. 그리고 숙제 꼭 하고, 나가기 전에 세탁기도 돌리고, 여동생도 잘 돌보고.
1: 네, 그럼요, 엄마. 제가 전부 다 할게요.
3: 대체 왜 난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4: 에단.
3: 누구야?
4: 나는 여러 퀀텀 차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네 형, 에릭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지. 에릭을 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 네가 최강 다이노스터가 되는 거다.
3: 형! 하지만 어떻게? 난 퀀텀 다이노한테 선택받은 적도 없는데.
4: 퀀텀 다이노의 선택 따윈 기다릴 필요 없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자, 도전!

0: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콩주마빗 디럭스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주마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기어코짝 콩주마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5: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억울하다! 억울해!
2: 안녕, 나 은우야. 나 지금 진짜 재밌는 영상 보고 있어.
3: 은우야, 30분만 보기로 약속했지? 시간 다 됐다.
2: 네. 좀 더 보고 싶지만 난 약속을 잘 지키는 은우니까

0: 충전만 해놓고서 가야지.
1: 이건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1: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충전하려고.
2: 또, 또 변명.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알았어?
1: 이게 아닌데? 엄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속상해, 답답해. 사실 유치원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0: 깨끗하다.
3: 기물 파손제.
0: 슝. 파워 펀치.
4: 야, 왜 내 차 때려?
1: 아, 네가 갖고 있는 건지 몰랐잖아.
4: 몰랐으면 다냐?
1: 몰랐으면 다지. 왜 미치냐?
4: 선생님!
5: 어, 윤아, 왜 그래?
4: 얘가 저 밀쳤어요. 아파요.
1: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4: 네가 먼저 내 차 때렸잖아. 아!
5: 아이고, 윤아, 속상했구나. 아유, 근데 윤호야, 이거 봐라. 자동차 하나도 안 다쳤다. 우와, 이 차가 엄청 튼튼한가 봐.
1: 뭐야, 선생님은 다 내 잘못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닌데, 윤우가 먼저 밀쳤는데. 답답해, 속상해.
2: 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그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우와.

0: 억울하다, 억울해. 너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은우 마음 몰라주는 엄마, 친구, 사장님 모두 다
1: 미워, 짜증나.
2: 피상, 피상.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은우의 마음이 위험해. 은우를 마음의 방으로. 오.

0: 아이고 우리 은우. 세상은 왜 우리 은우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와!
1: 너 누구냐니까?
0: 안녕. 내 소개가 좀 늦었지? 내 이름은 억울이. 은우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은우, 너 엄마가 네 맘도 몰라주고 약속 안 지킨다고 야단쳐서 억울했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윤호가 먼저 밀쳐서 너도 밀친 건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지?
1: 아,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선생님!
3: 맞아, 억울했어.
0: 은우야, 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준비됐지? 둘, 셋! 아! 억울해! 민디가, 너 좀 시끄럽거든?
3: 너 왜 웃는데?
4: 아니, 은우 보니까 나의 억울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지 뭐야.
3: 너도 억울했었던 일 있었어?
4: 당연하지. 누구나 억울했던 일은 있을걸?
5: 옥수수다!
6: 우와, 맛있겠다! 아이, 그런데 지금 딩딩이 너 혼자 먹는 거야?
4: 미안. 내가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다 먹었냐?
5: 누가 방귀 꼈어?
6: 그거야 당연히 딩딩이겠지.
4: 나? 나 아닌데?
6: 허유, 네가 아닐 리가 있겠어. 방귀에서 딱 옥수수 냄새가 나는걸.
5: 맞아. 옥수수 썩은 냄새.
4: 아닌가? 방귀에서 옥수수 냄새 하나도 안 나는가?
5: 아니긴, 딱 옥수수 냄새구만.
6: 맞아, 으유, 이 옥수수 방귀쟁이.

0: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
1: 딩딩이, 네가 진짜 안 낀 거 맞아?
0: 안 끼었다니까. 동동이나 댕댕이가 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2: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한걸.
0: 그치 그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
1: 그래도

0: 동동이 젠장이 믿지 않아?
1: 처음엔 미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되더라. 나 혼자 옥수수를 다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
2: 아이, 그치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은우야?
0: 응.
1: 맞아.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은우가 먼저 윤호를 밀치지 않았단 사실 나도 알고.
2: 나도 알고.
0: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잖아.
3: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친구야? 지금 당장 용기를 내라. 최은우, 넌 할 수 있어.
0: 넌 또 누구야?
3: 난 용감이. 은우노의 용감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2: 찬성이요!
0: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또
4: 변명?
0: 이럼 어떡해?
2: 선생님이 그러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1: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1번, 억울한 마음이 작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2: 나? 나 작아지기 싫은데? 안 작아질 건데?
1: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담 2번, 용기 내서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본다.
3: 그래, 2번 용기를 내보자. 아자!
1: 자, 과연 은우의 선택은?
0: 어떡하지?
4: 은우 뭐하니?
0: 어? 선생님.
4: 은우, 혼자 여기서 뭐해?
3: 은우야, 할 수 있어! 용기! 아주!
0: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4: 은우, 할 말이 뭔데?
0: 아까요, 제가 먼저 윤호 밀친 거 아니거든요? 윤호가 먼저 밀쳐서 저도 화나서 그런 거예요.
4: 그랬어? 윤호가 왜 은우를 밀쳤을까?
0: 제가 로봇으로 윤호 자동차 때렸거든요. 저는 윤호가 갖고 놀던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4: 아, 은우는 모르고 그런 건데 윤호는 자기 장난감 건드려서 화가 난 거구나. 아휴, 은우랑 윤호 둘 다 속상했겠다, 그치?
0: 네.
4: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0: 네, 알아요.
4: 선생님이 윤호한테도 살짝 가서 얘기할게.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0: 네.
4: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그랬구나.
0: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
5: 파워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0: 네가 갖고 놀던 건지 몰랐잖아.
5: 몰랐으면 다냐?
0: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윤호도 억울했을 것 같아. 야, 지은호.
5: 응? 왜?
0: 아까 네가 갖고 놀던 자동차 모르고 때려서 미안.
5: 괜찮아. 나도 아까 너 밀어서 미안.
0: 괜찮아. 야, 나 미끄럼틀 엄청 빨리 내릴 수 있다.
5: 아, 나야말로.
0: 아, 내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5: 내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0: 함께 함께 파워 우리의 야구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파워
1: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2: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3: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바르게 달리는 스피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쫓아.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 쓴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팅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0: 모두 함께 안전하게
1: 하나의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불어라 모래바람.
3: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에게

0: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 여긴 정말 따뜻하고 좋다.
2: 개벼.
1: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대장님!
2: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1: 아,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2: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어?
3: 역시 천지도 있었어.
2: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4: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1: 어? 아,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3: 어서 훈민정음을 내놓으시지.
5: 받아라, 훈민정음!
1: 훈민정음!
2: 불다, 바람이 불다!
3: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1: 천지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그럼 나도. 나도 모르겠다.
3: 오, 거기서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2: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디읍, 아, 파, 밀, 아, 미음, 람, 바람.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3: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4: 보음아.
5: 참아? 왜 그래? 괜찮아?
4: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5: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4: 엄청난 모래바람이었어.
0: 모음아, 자음아.
5: 아야.
6: 아야.
0: 자음아, 너 왜 그래?
4: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5: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머리.
0: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

0: 그만.
1: 근데 미음 과 리을이 명아. 아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2: 응? 무릎?
3: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4: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1: 어떤 글자지? 어?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2: 모래?
1: 맞아요. 아까 모음일지 모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5: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어?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4: 그래서 모래바람이...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3: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어? 저기 미에미리얼 있어요.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2: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1: 저기도 미에미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3: 어서 글자를 찾자.
4: 하!
3: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4: 잊었나?
3: 쭉!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참아.
5: 아야, 참아.
6: 모모, 참아. 어디로 간 거지?
5: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이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빛이다.
0: 자마.
5: 아이야.
6: 모모마, 괜찮니?
5: 네.
0: 잘했어, 자마. 한글식의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5: 다행이에요.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1: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속사 할 땐 재밌었는데.
6: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7: 네.
8: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응, 성. 모래, 성.
9: 뭐야? 나 모래속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줘. 천지 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10: 두고 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내가 한글을 찾을게. 하!
11: 돌아와, 한글!
0: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맞나? 에?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2: 미음이 오를 만나 모.
1: 리을이 애를 만나 레.
7: 모래.
12: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1: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보세요.
4: 여기 잡고 이렇게. 오.
5: 할아버지 사랑해요.
4: 나도 사랑해요.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왜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확인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0: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기랑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화산이 부글부글.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0: 쿠왕! 공룡의 불을 받아라! 얍! 아마 한점, 너 아직 집에 안 갔어?
2: 어? 좀 전까지 할아버지랑 공룡놀이 했거든.
0: 공룡놀이?
2: 응! 여기서 막 부글부글 화산도 폭발했는데.
0: 아, 나도 보고 싶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해달라고 하자.
2: 좋아! 할아버지!
3: 우와, 이게 훈민정음이구나.
4: 훈민정음이 어디 갔나 했더니

0: 새벽이 너 부글부글 화가 난다.
1: 부글부글 여기서 끓어오르는데?
2: 아,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야? 할아버지!
1: 아까 할아버지가 이 가루 불리니까 부글부글했는데 한번 해볼까?
3: 우리끼리 해도 될까?
1: 한번 해보자!
4: 그러면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3: 뭐야, 가루 넣으면 된다며.
4: 할아버지가 됐는데.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새벽이 때문에 훈민정음을 잃어버렸으면 한글 파괴도 못할 뻔했군. 개벽! 지금 생각해도 화가 부글부글 나. 잠깐, 화가 날 때도 부글부글, 거품이 생기며 끓어오를 때도 부글부글. 오늘은 이래 좋겠군. 으악! 비우, 우, 푸, 기어, 으, 릴, 글. 비우, 우, 푸, 기어, 으, 릴, 글. 부글부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볼까?
6: 기어! 천지!
7: 어? 훈민정은?
6: 기어!
8: 천지는?
7: 얘들아, 훈민정음을 되찾았어!
8: 정말?
7: 정말?
8: 어?
7: 이럴 수가.
0: 훈민정음을 쉽게 뺏길 순 없지.
9: 천지, 잘 더 빠져나가는군.
7: 끝까지 따라갔어야 하는데.
9: 기회는 또 있는 법. 어서 파괴된 한글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10: 모마, 자마!
11: 아야!
3: 그러니까 오늘 파괴한 글자는 히읗과 시옷.

0: 슈우시라는 거죠?
1: 맞아.
0: 슈우시랑 슈. 슈우시랑 슈. 아, 호수. 호수 아닐까?
2: 호수? 내가 가볼게. 헛! 어? 땅 위에 커다랗게 물이 고여있는 호수. 호수는 잔잔해.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
0: 그럼 히읗슛 히읗슛. 어? 여기 홍시. 홍시도 히읗슛이 들어가.
3: 말랑말랑 잘 익은 감 홍시. 홍시도 괜찮은 것 같아.
4: 게다가 엄청 맛있어.
0: 홍시도 아니면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1: 저게 뭐지?
4: 아까 화산 놀이야 저건데 이제 터졌나 봐.
3: 갑자기 화산이? 역시 화산이야.
1: 맞아. 여기도 터지고 있어. 전 세계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나 봐. 사람들이 위험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화산이야.
4: 화산?
2: 이제 곧 전 세계가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이고 말 거야.
3: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모음, 자음 준비됐지?
4: 네. 모음, 자음, 변신!
1: 화산에서 나는 가스 냄새야.
5: 저기 화산이 있어요.
3: 어서 가보자.
1: 어? 용암이야.
2: 내가 올라가서 볼게. 헛! 어? 용암이 계속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3: 너희들은 너무 위험해. 안전하게 피하자. 여기서 기다려.
0: 네, 조심하세요.
6: 아, 한글용 아.
1: 천지?
7: 부글부글 끓어오른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군. 그렇다면 터지다. 화산이 더 강력하게 터지다!
1: 모두 조심해!
3: 모음이나 자음이가 위험해!
8: 어? 두 명?

0: 파산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나한테 맡겨.
1: 떨고 있니?
2: 태극공 배우리가 이렇게 셀 줄이야.
0: 천지가 사라졌어. 잘했어.
3: 이 정도 가지고 뭘.
4: 빨리 용암을 굳혀야 해.
0: 좋아.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이, 기역, 식,
3: 디귿, 아, 다, 용암이.

0: 식당.
1: 와, 영감이 식었어.
0: 내가 글자를 찾을게. 헛.
2: 나중에.
0: 나머진 내가 쓸게.
3: 욕망치로 오.
0: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오와 아가 맞나? 와. 한 번 더 욕망치로 아.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휴시 와를 만나 화. 휴시 아와 니음 만나 산. 화산.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아, 하마터면 지구 전체가 뜨거운 용암으로 들끓을 뻔했어. 정말 아찔했어.
7: 화산놀이를 너희들끼리만 하려던 거야?
1: 네.
7: 안 돼요. 화산놀이는 어른이랑 꼭 같이 해야 돼.
1: 네, 할아버지.
7: 화산은 말이지 뜨거운 마그마라는 시뻘건 불덩어리가 땅속에 있다가 뻥! 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1: 아하.
7: 모두 긴장해.

0: 화산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부글.
1: 에이, 진짜 화산 더 펑 터진대.
2: 게다가 엄청 뜨겁잖아.
3: 어? 너희들 정말 화산을 진짜 본 것처럼 말한다?
1: 그럴리가요.
2: 와, 신기하다, 신기해.
3: 우리 그럼 한글 과자를 먹을까?
4: 와, 할아버지 최고!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드위,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쇼.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2: 플러스
1: 몰라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3: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본 엑스 카본 이사 트리오 그랜드 카본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본 엑스가 합체하여 한해 최강 용사 카본 그랜드 카본 GX 키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본 헤트로일 가이즈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주강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5: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사령관님, 태양의 슈퍼윙스 어?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6: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5: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7: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6: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8: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5: 정말? 그게 뭔데?
9: 오!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10: 안녕, 슈퍼윙스.
11: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란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12: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9: 스타코어?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5: 와! 정말 다행이다.
8: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5: 뭐? 그럼 어떡해?
8: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9: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13: 아, 여기가 딱 좋겠어.
14: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13: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9: 우와!
5: 정말 대단하다.

0: 만나서 반가워.
1: 너희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2: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3: 도니잖아.
1: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2: 정말 보고 싶었어.
4: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2: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5: 반가워.
2: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6: 올라, 만나서 반가워.
1: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2: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3: 너희는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7: 우주라고?
4: 완전 멋지다. 난 갈래.
1: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6: 대장!
1: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데도 못 가.
2: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7: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2: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3: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8: 바로 그거야.
1: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5: 야호!
4: 내가 바위를 깰게.
7: 난 바위를 실을게.
1: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3: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7: 다음 바위 간다.
3: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드네.
1: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
2: 이런 속도면 우주엔 영영 못 갈 것 같아.
3: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4: 초보들한텐 무리였나 보네. 띠기, 리피, 이대로면 우주로 언제 떠날지.
0: 왜 그래, 디기?
4: 무슨 문제 있어?
5: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6: 저기 뭔가 있나?
5: 이건 꼭
2: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7: 이게 대체 뭐지?
2: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8: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3: 우와, 정말 놀라운데?
0: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2: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1: 아, 그렇구나.
5: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4: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5: 에? 그건 어째서야?
4: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6: 뭐?
3: 그럴 수는 없어.
1: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8: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5: 호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